이른 더위 탓에 역대 연중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망 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릅니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첫날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 등 모두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요일인 오늘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박지원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국회의원 후보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방문한 뒤 광주를 찾아 5.18 민중항쟁 기념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충남 공주를 찾아 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구 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도권 지원에 나섭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로봇택시 사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게시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전에 보고했던 사고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어제와 비슷하게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 안팎까지 크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후에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나쁨,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 누구나 꿈꾸는 삶의 기본입니다. 내 집 마련의 열망은 이른바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국가가 다 해결한다는 사회주의 북한에서도 보금자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 매체에는 거의 매일 새집들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림집 제공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성과이자 또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의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평양의 그 쉬는 거리, 네. 주택단지 또 주택 건설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네. 주민들의 기대와 변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새 아파트를 어쨌든 누군가 주민들이 받았잖아요.
1: 네.
0: 그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첫 반응.
1: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0: 네.
1: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내 아파트 저기 잘 지어지고 있나?
0: 네.
1: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진짜 처음에 들어가면 아, 이 아파트가 내 거기에 맞나 이게 싶을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특히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할 때 그렇죠.
1: 그렇죠. 네. 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제 기쁨을 맛봤는데
0: 예.
1: 아무튼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더한 게 좀 있는데
0: 예.
1: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그 집 받기 전에 내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았던 공간을 부셔 부시고
0: 예.
1: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0: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조금 없는 거잖아요.
1: 당분간.
0: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동거를 해야 됩니다. 아,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1: 친척이나 뭐 아니면 친지나
0: 아,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1: 모르는 사람끼리도.
0: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또 들어가라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그래요?
0: 약간
1: 그 최하 2, 3년 뭐 3, 4년 걸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약간 네. 눈칫밥 먹으면서 한 건데 이제 드디어 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1: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 느낌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또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또한 이 그 배정받기 전에 배정에 대한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1: 거기도.
0: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부터 네. 시작해서 내가 얼마큼 간부에 뭐 돈을 바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내가 얼마큼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받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곤 합니다. 세지를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느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요.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좀 현대적인, 묘형이 좀 현대적이잖아요. 네, 이쁘기도 네. 하고.
1: 뭐 조경도 꽤 괜찮고요.
0: 그렇죠.
1: 네. 외벽도 산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진 보면.
0: 엄청 네. 크게 잘 만들어 놓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대사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1: 네. 실제 생활은 기대만큼 좋아졌을까요?
0: 일부 주민들에게는 분명 생활 환경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복합축 뭐 상업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1층에는 뭐 약국도 있고 뭐 놀면하는 거리 그런 것도 있고 뭐 쇼핑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 자체가 새롭고 네. 구조 같은 것도 이전보다 편리해진 그런 측면도 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얘기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있다. 내가 80층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1: 전기가
0: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를 받았을까. 내가 돈을 좀 더 써서 7, 8층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미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80층에 이미 배정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기 그 먼데 땅집 1층 집에 그냥 아예 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승강기가 멈춰서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가끔 그런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딴 건 뭐 그렇다 치고요.
0: 네.
1: 그 승강기 문제 다시 한번 고층 아파트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0: 그래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이른바 로얄층이라고 하면
1: 네.
0: 그냥 꼭대기층이 제일 로얄층이잖아요.
1: 네.
0: 가장 전망이 좀 좋고
1: 그렇죠.
0: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는 건데 북한에서는 그 로얄층이 7, 8층 정도 돼요.
1: 넘어가면 이제 네. 전기 승강기 섰을 때 골치 아프다.
0: 끊겨도 이제 내 몸으로 내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1: 네.
0: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 편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위로는 로얄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도 거기가 제일 비싸요. 7, 8층 위가 오히려 싼 그런 경우 우리라고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입주 당시에도 고층은 피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거기가 오히려 좀 쌉니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일상화라는 말을 썼는데
0: 그렇죠.
1: 가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북한도 김장도 할 거고
0: 네.
1: 또 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무슨 뭐 저 여러 가지 좀 무거운 옷들도 무겁고 뭐 그렇지 않나요 좀?
0: 그 김장철에는 진짜 네. 뭐 이렇게 반년 식량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1: 네.
0: 저희도 이제 누나가 좀 많고 그래서
1: 네.
0: 300포기 정도
1: 김장을
0: 그렇게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1: 예,
0: 거죠.
1: 예.
0: 그러면 짐을 엄청 많이 나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80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거의 이제 못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불가능한.
1: 네. 승강기가 네. 멈췄으면. 그러면 그 이제 뭐 아우성이 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0: 네.
1: 뭐 무슨 저 한두 군데만 가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0: 네.
1: 그러면 또 개선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0: 예. 북한에서는 그래도 예. 약간 제가 볼 때는 실용적이다라고
1: 네.
0: 하는 그 정책을 이른바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1: 어떤 겁니까?
0: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뭉개는 경우가 많았어요.
1: 네.
0: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있으면 그냥 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리고 보도 안 하고
0: 보도도
1: 뭐
0: 안 하고.

0: 하면 되니까.
1: 예. 그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그 하위 간부부터 노력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제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제안서 같은 거를 네. 올리고 네.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송아지구 80층 아파트에서도 의미 있는 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0: 사례가.
1: 그렇죠. 네. 2022년 김장철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전용 전기를 따로 보장한 사례가 있었다.
0: 아, 김장철에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그렇죠. 전기를 뭐 좀 오래 공급을 해라.
1: 그렇죠.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면서 주민들이 뭐 김장 재료나 겨울 준비 물품을 나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참 긍정적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0: 지난 시간에 그 경로동인가요? 거기는 뭐 8시간 아 18시간 보장한다. 그럼 이게 18시간이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만
1: 여기는 이제 김장철만 하는 거고
0: 김장철만 그랬고 거기 경로동 800세대 최고 간부들 사는 데는 365일.
1: 네, 네.
0: 아, 큰 그 엄청난 차이일 겁니다 아마.
1: 그렇죠.
0: 그 주민들 반응 좋았겠네요. 그 뭐 저기 이렇게 고초 즉각 이 시정이 되고 그러니까.
1: 그렇죠. 고층 거주 주민들조차도 네.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겠다. 하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장철의 고생 안에서 좋다고들 한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도 365일 네. 저희 경로동처럼 이런 기대감도 함께 나타났다는 내용도 네.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조치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현실을 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1: 그렇죠. 그게 어떤 또 의미냐면 네. 이 아파트를 칠 때 그 아파트에 거주할 만한 사람들을 일단 모아요.
0: 네.
1: 약간 그 아파트 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 이제 그런 핵심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표자들 위해 모아놓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 네.
1: 너의 의견이 무엇이냐? 라고 일단 설계하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시대에 위해서 이제 2015년, 2017년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북한 당국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적인 조정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체제 유지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살고 진짜 인민 대중 제일주의 이른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중요한 변화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이제 뭐 좋은 일인데
1: 네.
0: 발전적인 건데 그냥 한계도 있겠죠. 이게 뭐 물자가 그 풍부하지가 못하니까 어차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이제 전력 문제는 만성적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평양 화력 발전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 10개의 그 설비가 있다. 그,
0: 네.
1: 그 전기를 이렇게 가동하는 석탄을 넣고 가동하는 설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 가동이 되지 않고 한 4개 정도만 가동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왜 그러죠? 석탄 공급이 안 돼서 그런가요?
1: 석탄 공급이 아니고 석탄은 많잖아요. 순천 내에서
0: 그렇죠.
1: 하기도 하고 설비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0: 아, 설비가 노후화돼서.
1: 네, 그게 이미 그 일제 그때 당시에
0: 일제 시대 때부터 쓰는
1: 그때부터
0: 걸 아직도 쓴다.
1: 아이도 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365일 동안 8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송진 송아지구에. 그래서 평소에는 여전히 제한된 시간만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됐고.
0: 네.
1: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김장철에만 반짝하고 또 추가 전기 사용 비용을 주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형식이어서 완전한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0: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기값은 우리도 그 각 가구가 내긴 내는 거니까
1: 그렇죠.
0: 뭐 특별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쓴 거 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긴 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 시스템인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평양 주민들 전반적으로 그 무슨 뭐 과학적인 통계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 네.
0: 인식은 좀 나아진 건가요? 그러면
1: 그렇죠.
0: 그 대규모 아파트 층집에 대해서
1: 저희는 이제 주민 이제 인식조사를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만족도 조사라든지 네.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평양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화려해졌고 네. 깔끔해졌고 네. 그다음에 살림집 건설도 많이 하고 있고 살림집을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도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불편도 여전하다. 네.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좀 받쳐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현실을 좀 반영한 그 목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나아진 걸로 보인다니까 다행이고요. 반면 네. 지방 주민들의 시선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겠는데요.
1: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은
0: 격차가 크죠 아무래도.
1: 내게 네. 없는데 네. 그 달력에도 화려한 그 건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우리는 언제쯤 나아질까. 그러니까 부러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느낀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평양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언제쯤 평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북한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래도 변화는 어쨌든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렇죠. 북한 당국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설비도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진료소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구역병원 있고 그다음에 도병원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진료소에 가면은 이게 기계가 없습니다.
0: 엑스레이
1: 기계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 뭐 구급차 이런 것도 없고
0: 그냥 의사 문진만 하는 거예요. 그 상비약 정도 주고 아마 그런 모양이죠.
1: 상비약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네. 이렇게 진단하니까 네. 어디 병, 아니, 그러니까 어디 시장 가서 이걸 약을 사 먹을래? 이렇게 네.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 근처에 큰 병원이 생긴다. 라고 네. 하는 거면 약간 진짜 북한 당국 얘기하는 문명 국가로 우리가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네. 하여튼 그 오늘까지 4주에 걸 4번 네. 4주에 걸쳐서 주요 거리와 주택 단지 평양시입니다만은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생활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이런 한계도 있고
1: 네.
0: 그래서 뭐 보여주기 건설이다 이런 표현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전보다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자가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북한 이제 물론 평양에 국한된 얘기지만 대규모 주택 단지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이거는 체제 네. 유지의 핵심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0: 네.
1: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0: 네.
1: 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려고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0: 네.
1: 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
0: 네.
1: 그냥 에너지적인 문제 자원적인 문제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그냥 보여주기인 거잖아요. 껍데기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북한 당국이 이런 지금까지 아직도 북한 당국이 해결하지 못한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0: 네.
1: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0: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평양의 새별거리에서 시작해서 려명거리 또 최고급 경루동이죠. 경루동 800세대 주택까지 최근 주택건설 정책과 주민들의 삶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도시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체제를 보여주는 무대이고 또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와 과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 일부 살펴봤는데요. 2003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거고요. 오늘 2부 내용 소개해 주실 텐데 일단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부 내용을 좀 간단히 축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3: 네. 축약이 참 쉽지가 않은 서사를 그렇죠.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화자로 나오는 부국장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 이 부국장이 이제 미 중앙정보부 특수부 그러니까 첩자 변절자인 김태선이라는 인물을 네. 잡는 것이 큰 틀의 어떤 이 영화를 그 관통하는 큰 틀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 김태선이라는 이 나쁜 인물을 잡으려니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바로 조윤철이라는 인물인데 네. 조윤철이라는 인물은 김태선을 과거에 알던 사람이고요.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냥 아는 삼촌으로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결국 김태선의 나쁜 행동들을 알고 원래 교사였던 조윤철은 군 입대까지 하게 되죠. 네. 그 일부에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부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사건은 명월간에 네. 이제 침투하는 작전입니다. 근데 네. 이때는 명월간의 파티가 아니라 명월간에 김태선이 방문하기로 했다라는 네.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침투를 하는데 결국 김태선과 명월간 주인인 순탄을 잡는 데에는 실패를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부국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암살 시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은 일부 설명이 좀 덜 끝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0: 네.
3: 네. 네. 이제 한편 김태선이라는 인물은 어찌 됐든 그 이 조윤철 그리고 부국장인 그 북한군과는 반대 사이드에 네.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이 김태선이 유격대 연락원이 이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어떤 첩보로 또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지 누가 또 우리의 정보를 빼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네. 이 통역관으로 일하던 신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네, 신정이라는 인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정이라는 인물은 그 미군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미군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조윤철의 입장에서는 같은 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신정은 큰일 났다. 내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병사들 근데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군 병사들이 쫓아오겠죠. 네.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신정이 막 맞서 싸우다가 총알이 이제 다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네. 여기는 한 명밖에 없는 거니까 이 신정 혼자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0: 네.
3: 근데 이제 그 도망가는 신정을 쫓아왔던 조윤철이 신정의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고 굉장히 좀 슬퍼해요.
0: 네.
3: 그리고 이제 신정이 떨어뜨린 그 모자에 모자 안쪽을 보니까 이제 쪽지가 있는데 이 쪽지에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0: 아.
3: 네, 정확하게 가독성이 없었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요원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신정과 같은 이 오각별 유격대 이제 인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0: 네.
3: 신정이 알려준 장소로 갔더니 오찬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0: 네.
3: 오찬수는 누구냐면 신정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정과 오찬수는 부부인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신분을 이렇게 가장하여 이렇게 유격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0: 남편은 유격대 그다음에 부인은 그 미군 통역관.
3: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유격대 요원인 거죠.
0: 네, 네.
3: 심지어 오찬수는 뭐 길에서 뭐 구두도 닦고
0: 네.
3: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오찬수라는 인물은 신정의 남편이잖아요.
0: 네.
3: 이 인물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변절자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누명을 쓰면서 이제 그 신분을 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윤철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오찬수는 대표적인 변절자인데 알고 보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신정 그리고 본인인 이제 오찬수도 그런 유격대원이었구나라고 말하자면 이제 오각별 요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네.
3: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철의 입장에서는 그 신정이 이제 남편과 자녀를 두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찬수는 괜찮은 척

0: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또 펼쳐나가요. 예.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의 비밀 접선 장소로 일부러 오천수가 차를 몰고 갑니다. 예. 그리고 적의 비행기를 폭발시키고 역시 스스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윤철 입장에서는 자신의 충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오찬수와 신정의 이란 이 두 부부의 어떤 국가를 향한 충성, 국가 안보를 위한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오찬수가 차를 몰고 가서 비행기를 폭발시킬 때 윤철도 같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오찬수가 마지막에 네. 윤철 차에서 밀어내거든요. 아. 그러면서 윤철은 가까스로 목숨을 많이 크게 다칩니다만 어쨌든 목숨은 건지게 되는 거죠.
1: 왠지 자살하러 가니까 옆에 네. 있는 윤철은 차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다.
0: 맞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실은 일부 내용입니다. 네, 네. 일부가 굉장히 좀 큰 서사를 갖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부로 들어오면은 네. 이 김태선 일당이 이제 당연히 그 비행기 폭파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김태선 일당이 장례를 크게 치렀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네. 되는데 조윤철은 이 차에서 밀려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돼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부상상한 상태로 있다가 이 장례 소식을 듣고 김태선 일당 그러니까 적군이 장례를 크게 치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의 몸이 성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제 목발을 짚고 빠져나가서 유가족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편 김태선 일당이 장례를 크게 치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태선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런데 네. 이 장례식에 살아있는 김태선 대신에 이제 빈무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장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자, 김태선은 이제 죽은 척 하지만 죽은 걸로 않았고. 위장이 되지만 죽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0: 네.
1: 여기 또 이제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대목이네요. 조윤철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고요. 그나저나 그 약혼자인 신인옥은
0: 네.
1: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0: 네, 이 이제 신인옥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예비 남편이었죠.
1: 네.
0: 그 남편이 조윤철이 군에 입대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만나고 있긴 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즈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신창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라지면서 어떤
1: 명월관 운영하고 있었는데
0: 네. 게다가 네. 굉장히 좀 부자로 알려져 있었죠.
1: 네.
0: 그런데 사라지면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미군을 따라갔다라는 소문이 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옥 입장에서는 윤철이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1: 네, 네.
0: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니를 위해서 미군을 따라갔다고 소문이 났고
1: 네.
0: 이제 윤철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미군과 맞서 싸우고 있고
1: 네.
0: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옥은 이제 윤철에게 미안해하면서 내가 당신의 곁에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1: 네.
0: 하고 사라진 아버지를 네. 찾아 나서게 됩니다.
1: 또 떠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0: 네네.
1: 자 그러면 그 인옥이 떠난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약혼자가 떠난 거는 어쨌든 조윤철은 지금 영화의 구성상 그
0: 네.
1: 김태선이라는 인물 어떻게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이 김태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소문을 합니다.
1: 네.
0: 이제 몸은 점점 나아가고 있고요.
1: 네.
0: 그런 상태에서 벌목장 채석장에 경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1: 네.
0: 이 인물이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원이다라는 네. 걸 듣게 돼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윤철이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명월관 주인이었던 그러면서 김태선과 몰래 접촉하고 있던 이 이순탄이란 여성이 있었죠.
1: 네.
0: 이 명월관 여자 주인 이순탄이 김태선을 위해서 너도 좀 죽어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미중앙정보국으로 인해 자살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1: 네.
0: 그 실제로 이제 죽게 돼요.
1: 네.
0: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1: 네.
0: 마지막에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1: 네.
0: 이 청수골 채석장에 침투하는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1: 네.
0: 이제 부국장이 이 침투 작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윤철이 자진을 해요. 내가 그 청수골 채석장의 침투 작전에 내가 투입이 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윤철 역시도 이제 여러 인물들의 희생과 충성을 보고 이제 본인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마지막으로 장식하려고 그러는 거죠.
0: 네, 이제.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경진제강소 조업식에 이제 네. 그 채석장이 아니라 조업식에 김태선이 공격할 거라는 그런 정보를 갖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조업식에 올 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

0: 정보를 반대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도 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정보전을 하자. 이것을 반대로 활용해서 역정보전을 펼치자. 그러니까 조업식을 뭐 여기가 아닌 저기서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역정보를 펼치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조업식 작전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모든 그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에 네. 김태선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 내용을 1, 2부 이제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무대가 1950년 그 한국전쟁 발발 전 시기잖아요. 직전 시기.
0: 네. 맞습니다. 아마도.
1: 그런데 그러면 2003년에 이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북한에서
0: 네.
1: 북한 당국이 2003년에 이런 영화를 제작한 의도가 뭘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첩보물이고
1: 네.
0: 또 이제 1949년 50년 요 시점이잖아요.
1: 네.
0: 네, 이 북한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북한이 미국 일본의 이중 간첩을 추적하고 격퇴했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수령 보위 그리고 반미 반일 첩보전에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을 통해 이제 승리했다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여요.
1: 네.
0: 특히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교사였잖아요. 심지어
1: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
0: 네, 네, 굉장히 좀 굳건한 신념을 가진 그런 네.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선이란 인물에 맞서서 수령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이제 엎어가면서 희생하는
1: 네.
0: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영화에서 빌레인으로 나오는 이 김태선이라는 인물 역시도 미국과 일본 쪽에 포섭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러니까 미국 소속이죠. 미국 네. 정보부 소속인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이 김태선은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인이고 한국계로 나오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태선이 국가안보와 당시 지도자 김일성을 위협하는 인물인 동시에 이 국적은 또 조선인 한국계니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악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친일파였다가
0: 맞습니다.
1: 해방되고 나서는 저 미 군정에 붙어먹은
0: 그렇죠.
1: 뭐 이런 몰입에 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군요.
0: 네, 실제로 뭐 네. 그런 인물들이 북한 입장에서 많았겠지만
1: 네, 네.
0: 그중에 하나로 이제 그려진 것이고요.
1: 네.
0: 결정적으로 이제 민족 해방전쟁 영화들처럼 이 첩보 영화 자체가 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또 혹은 뭐 애국심, 충성심, 네. 희생 이런 것들을
1: 네.
0: 이렇게 하기에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즈음해서 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이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이런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003년 영화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그 지난 시간에 왜 그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이제 통역하던 그 신정이라는 인물하고
0: 네.
1: 영어로 대화하는 게 좀 연출이 어설펐다 이런 말씀은 이제 잠깐 하셨는데 완성도는 어떻습니까? 23년 전 영화인데.
0: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는데요.
1: 네.
0: 일단 그 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김정일 워낙 알려진 영화 네. 광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북한 영화들을 봤을 때
1: 네.
0: 김정일 시기에 제작된 영화 치고는 괜찮습니다.
1: 아.
0: 그런데 북한 영화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1: 네.
0: 첫 번째는 뭐냐면 조명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필름 이제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낙후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그 시청자 입장에서 친절하진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인물의 면면을 자세히 보여준다던가 카메라 구도가 좀 친절하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개 속도는 빠르니까
1: 예.
0: 인물을 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1: 상영 시간은 얼마나 됐어요?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0: 이제 1, 2부 합쳐서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 되거든요.
1: 정상적인 보통 우리 영화하고 비슷한데.
0: 맞습니다.
1: 네, 상업 영화.
0: 네네네. 네. 이제 조금 긴 편에 속하고요.
1: 네.
0: 이제 후시 녹음도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물들의 입술이 안 움직이는데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한다던가
1: 네.
0: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역은 더빙으로 해서
1: 네.
0: 이제 목소리가 좀 다르다던가 이런 네. 이제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1: 네. 그 2003년이면 이제 21세기 초인데
0: 네.
1: 김정일 시대이긴 하지만

0: 어쨌든 그 북한 영화가 그 굉장히 잘 만들기도 했었는데
1: 네.
0: 좀 이제 전성기가 지나든 시기군요. 그러니까
1: 네.
0: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0: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참 다양합니다. 아, 기념일이 많은데 가장 기다려지고 좋았던 기념일은 언제셨어요?
3: 정말 이렇게 장미꽃이 붉게 피는 5월 해마다 제가 맞이할 때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3: 뭐 어린이날도 좋았고 어버이날도 좋았고 뭐 물론 북한에는 그 어머니날이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네. 그런데 이날은 아버지들이 명절이 아니어서 남자들은 좀 섭섭해합니다.
0: 네.
3: 정치적 성격이 좀 짙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북한에 없는 어버이날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3: 특히 이게 고등학교 아들이 그때 대강학교에 다녔는데요.
0: 네.
3: 아들이 저에게 그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제일 네. 기쁘지 않았나. 어버이날이 네.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0: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그 어버이날이 없었다 이거죠. 어머니날조차도 2012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3: 네.
0: 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어버이날은 그날이 제일 그 지금도. 그 이유는 뭐 성인이 되고선 좀 뭐 이렇게 용돈을 보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3: 그래도 작년에 아들이 네. 엄마에게도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0: 네네.
3: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네가 어버이날마다 엄마를 챙겨주냐 했더니 한국에서는 그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네. 대학생 그 교육에 이미 가정의 달이 오면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어머니께 아버님께 꼭 인사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걸 보고
0: 네.
3: 아 이게 어떤 사회적 교육 이렇게 다르구나
0: 네.
3: 북한 같으면 수령에 대한 충성 예 요게 대한 교육만 하는데 그래서 부모 자식 간 정말 살가운 총 이게 좀 느끼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냐 그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참 이제 5월 15일 이틀 전에는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북한에도 스승의 날이 있습니까?
3: 그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정확히 스승의 날은 아니에요.
0: 네.
3: 9월 5일 날 그게 교육 태제 발표한 날이 김일성이 그날을 교원절이라고 기념하고
0: 교원절.
3: 있는데
0: 예. 교사의 날이네요. 그러니까
3: 예.
0: 네.
3: 제가 저희 남편이 교사로 오래 일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우리 이런 감사의 종을 나누기보다는 직업적인 혁명가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충성을 맹세하고 교육 정책을 관철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 참 그 저희 남편이 여기 왔으면 스승의 날 얼마나 기뻤을까.
0: 네.
3: 그래서 저도 대학 교수님을 찾아뵐 때마다 저희 남편이 예 그 떠오르기는 하는데
0: 네.
3: 아무튼 이런 스승의 날이 북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덧붙여서 교사 용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0: 네.
3: 한국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자는 교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3: 그리고 대학,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전부 다 교원입니다. 명칭이. 예, 여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0: 차이인데 그건 큰 차이가 아닌 게 우리도 이제 행정용어로 교육부나 어디서 이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얘기할 때 그 직업군을 통칭할 때는 교원인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교사.
3: 아.
0: 그다음에 대학 이상은 교수. 뭐 요, 하여튼 그건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3: 네.
0: 선생님, 선생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까?
3: 이게 선생이 제가 그 네. 한국에 와서 또 다르게 그 느낀 이 영어의 하나인데
0: 네.
3: 선생님 없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선생님 예, 대학 교수도 네. 선생님 초등학교 그렇죠? 선생님도 네. 선생님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주민을 높이 부르는 말이 저보고도 선생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죠. 좀 어, 나 선생 아닌데 이렇게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0: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이 없고요. 북한에서는.
3: 북한에서는 서로 선생 간 그 학교에서 부를 때 김 선생 경호부 그렇죠. 해이한데 올해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찾지만은 그 일반 주민에게 일반 고객에게 선생님 하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다른 게 한국에서는 이제 특별한 직함을 부르기가 낯선 분한테 이제 그냥 누구시 하면 하긴 뭐 하니까 아 김 선생님 박 선생님
3: 맞습니다.
0: 이러는데
3: 예.
0: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3: 예, 우리 탈북민들 처음에 왔을 때 기관에서 아 김선생 최선생 이렇게 이야기해서 탈북민들이 당황하는 그 문화의 차이가 용어에서 나타나거든요.
0: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국에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 기자도 하셨고 북한을 그 관련 매체에서 연구해 오셨고 또 학술 논문도 발표하셨는데 가장 그 학업 이어가면서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역시 용어 차이가 많았을 텐데.
3: 이게 용어 차이가 아무래도 제가 제일 길게 힘들었던 부분이 박사 논문을 한 2년 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용어를 이해하는데 특히 이게 북한 지역경제 시장안을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0: 논문 제목이 뭐였죠?
3: 경제난 이후 순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제 고향입니다.
0: 그러니까 북한 경제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군요.
3: 그러니까 사회적 기획 경제가 어떻게 자본주의로 넘어갔냐 시스템 연구인데 시장 경제 이론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고 특히 이 용어가 너무 다르니까 뭐 40년을 사회주의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한 그런 용어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특히 뭐 공업 입지론이라든가 아무튼 제가 어죽했으면 아들 공부하는 그 사회 교과서를 들고
0: 아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
3: 그때는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교과서 할 수 없지요. 뭐.
0: 일반 사회 뭐 이런
3: 그리고 또 심한 거는 그 만화로 된 책이 나왔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가격이 매겨지냐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들이 버는
0: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쉽게 그 이해시키려고
3: 그래야 제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0: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3: 그렇게 보면서 정말 피탁에 학술 용어를 터득한 결과 그래도 우수 논문상을 받아서 지금도 제가 누가 박사 논문 도움 요청하면 권한의 행군 보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0: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도 공부지만 용어 차이 때문에 이제는 뭐 저 논문 그 유사 논문 남이 쓴 논문 읽으실 때나 본인이 또 뭐 이렇게 그 논문 1년에 한두 개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별 지장 없이 쓰십니까?
3: 이제는 꽤 정착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면 나온 김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우리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와 관련한 그 학습 용어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다른 건 뭐 같은 건
3: 대표적으로 그 수학 용어를 보면은 이게 북한에서 더 일중한 수제학교입니다. 곽 더마다 있는 여기서 기출문제로 나오는 그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요. 참분수의 곡골수는 1보다 크고 가분수의 곡골수는 1보다 작다. 이걸 제가 대학 강의할 때마다 던지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한 학생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참분수 이게 한국의 진분수거든요. 참 진짜를 쓰는 건데 뜻은 같지만 그 서리를 내어 부르는 용어가 전혀 달라서 아 이게 정말 남북이 수학 용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또 이게 수학 기여에서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용량을 받아서 폴류스 미너스 이렇게 하거든요.
0: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죠. 한국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피뚝 같으면서도 다른 언어. 이게 참 기초적인 용어가 다른 게 분단이 이렇게 낯설구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0: 뭐 하다못해 그 군대 우리 그 전차 탱크도 북한군들은 땅크. 땅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어와 영어의 그 저 전부 각자 영향받은 나라의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컴퓨터 관련 용어. 이거야말로 외래어 투생인데 이건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3: 맞아요. 이게 지금 북한의 MZ세대 지금 한국의 MZ세대가 이게 가장 큰 지금 용어의 차이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터넷 컴퓨터 용어에서 한국은 용어 표현을 그대로 그렇죠. 내래어가 주를 이루고요. 북한은 네. 순 우리말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운로드.
0: 네.
3: 네. 한국은 누구나 다 뭐 그것도 몰라 하지만 북한은 내리족제입니다.
0: 내리족제.
3: 예, 내린다. 네. 예, 그리고 정보를 아래로 내려 쌓는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네. 업로드는 올리족제죠.
0: 아, 네.
3: 예, 직관적이긴 한데 좀 네.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네. 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통일할까 이런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0: 네.
3: 또 이게 그 글을 쓸 때 컴퓨터 클릭하는 건 네. 북한에서는 누르기 순 우리말입니다.
0: 아, 누르기.
3: 예, 그리고 또 이게 바탕 하면은 예, 이걸 초

0: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어떤 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금방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컴퓨터가 있고 또 거기는 스포츠 축구라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건 동질화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북한에서 PC방 있죠. PC방 뭐라 그럽니까?
1: PC방이 엄청 크게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김정은이 직접 시찰할 정도로 평양에 작년에 준공된 걸 보면 네. 컴퓨터 오락관입니다. 네. 오락을 논다. 근데 이게 그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 방이다 네.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짙은데 북한의 네. PC방은 젊은이들에게 최신 기술을 접하는 창구죠. 그래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뭐 승부를 겨루는 게임, 서로 라면을 먹으면서 밤새 네. 예, 이런 롤 게임 맞짱하는 건 남북의 젊은이들이 어쩌면 같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평양에서 서울에서 남북의 대학생들 네. 게임으로 한판 뜨는 웃을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뭐 제가 이제 스포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PC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 차이는 젊은이들은 금방 극복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자, 그 탈북민의 서울살이 알아보는 서울일기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가 펼쳐질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설송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래마을의 어머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가지치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듯 사랑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그대의 가지를 더 높이 뻗게 합니다. 뿌리와 가지,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들의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 그 사이에 바람이 춤출 공간을 남겨두라고, 그 사이에 바다를 두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오직 삶의 손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브란은 말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진 곳이 많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벌써 강릉은 29.7도, 포항은 27.4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가 31도, 강릉과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지금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내리쬐는 강한 볕에 공기가 더 데워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낮아서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선선해지며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강한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상승하면서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 습도는 4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사후 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며 미국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명시한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으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관련 제품의 관세 인하 등 문제를 토론할 것이고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의 매각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은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천여 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여간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수령한 주식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는 25억여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쿠팡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 상충 소재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로봇 택시 사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게시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전에 보고했던 사고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교통당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사고 경위를 영업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해왔지만 이런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29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9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8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서남서방향 80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요일인 오늘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박재원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방문한 뒤 광주를 찾아 5.18 민중항쟁기념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충남 공주를 찾아 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용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개소식에 참석해서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구 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도권 지원에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영국 정치는 한 세기 가까이 노동당이냐 보수당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정권도 두 당이 번갈아 잡았고 정치의 큰 흐름도 사실상 두 당이 이끌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젤 페라지가 이끄는 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을 모두 제치고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의석이 단 2석이었는데 개혁당은 이번 선거에서 1,4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영국 정치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세계의 창에서 선거 결과와 함께 그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0: 5월 17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간 키워드 전주연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밤사이 들어온 속보부터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취임을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쿠팡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죠?
1: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363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시 차기 의장이 2021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네 번에 걸쳐 받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인데요. 신고서상 매각 예정 주식의 시장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25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 상충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연준의 윤리 규정은 의장과 이사가 개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다만 워시 차기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쿠팡 주식이 45만 9천여 주인데요.
0: 네.
1: 이번 매각분이 보유한 지분의 22.3%밖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 아, 모두 매각하는 게 아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각 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0: 네.
1: 앞으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추가 매각 신고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워시 차기 의장이 2019년 10월부터 쿠팡 이사로 활동해 왔는데요. 13일에 연준 의장으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상황입니다. 이 워시 차기 의장은 화장품 기업인 에스틸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최고 자산가로 꼽히는데요.
0: 네.
1: 4월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워시 부부의 공동 보유 자산이 최소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 관련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배에서 내린 뒤 격리 중이던 캐나다인 한 명이 추가로 잠정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보니 헨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관이요. 이 선박에서 하선한 이후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잠정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지금 미생물학 실험실에 최종 확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환자가 이틀 전부터 발열과 두통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서 진찰과 검사를 받았는데요.
0: 네.
1: 현재 병원에서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헨리 보건관은 분명 우리가 바랐던 결과는 아니지만 대비를 해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MV 혼디우스에서 하선한 캐나다인이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출신이고요. 나머지 2명은 유콘 준주 출신인데요. 이 보건당국은 이들 여행객이 빅토리아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후에는 일반인과 접촉한 적이 없고 또 관련 의료진들도 전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휴전이 발효 중인데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죠.
1: 네,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장관이 15일에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표적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이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책임자인 이즈 알딘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라면서 이 알 하다드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한 사람 중에 한 명 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테러 조직의 군사 역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를 겨냥한 여러 테러 공격을 기획해왔다라면서 전쟁 내내 하마스에 억류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을 감금했고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망한 알 하다드는 작년 5월에 당시 하마스 지도자였던 신와르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사살된 뒤에 그 이후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던 인물인데요.
0: 네.
1: 이스라엘은 알 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핵심으로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끈 합의를 이행하는 걸 거부했다라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중재로 가자에서는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돼서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850여 명이 숨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거나 이스라엘 군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에는 계속해서 공습을 가해온 상황이었습니다.
0: 휴전 아닌 휴전이네요.
1: 네.
0: 자, 이어서 주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배 회사가 안전하게 흡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네. 무슨 말인가요?
1: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그리고 유튜브가 속한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린이들에게 신뢰받는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이죠. 세서미 스트리트.
0: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1: 네,
0: 프로그램이죠.
1: 그렇습니다. 아니면 걸스카우트 같은 단체 등을 후원하면서 SNS를 이용하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학부모 단체들이 이 아이들이 SNS 이용을 절제하게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담배 회사 가 안전하게 흡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브랜드들과 협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구글이 세서미 스트리트와 걸스카우트 그리고 미국의 어린이 잡지 하이라이트 등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은 하이라이트 잡지에 최소 우리 돈으로 75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후원한 2024년 특별호에
0: 네.
1: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슬리핑백을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도 잠자리에 들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긴 했습니다.
0: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걸 아예 가정하고 얘기한
1: 그렇습니다.
0: 거네요.
1: 네. 그래서 또 이런 디지털 안전 교육을 교육을 하긴 하는데
0: 네.
1: 학생들이 디지털 리더십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연령별 수업을 이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 사기를 방지하는 걸 안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휴대폰 사용을 가정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잡지의 주요 연령층인 6세에서 12세 어린이 독자들에게 너무 스마트폰을 가는 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학부모 단체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기기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지침이나 조언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지금 학부모
0: 그렇죠.
1: 단체들이 항의하고 네.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빅테크들의 경제적 유인 때문에 메타와 구글들이 제공하는 청소년 SNS 교육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내용을 로이터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아무런 규칙 없이 경기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1: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쇼핑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3월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0: 네.
1: 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사기와 충동 구매에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두 번째 고강도 디지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 디지털부 장관이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아동 사용 금지 조치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부모 감독 없이 온라인 쇼핑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부모의 동의 없는 온라인 현금 결제, 후불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결제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 노출도 할 수 없게 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우리 돈으로 한 25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한다는 건 이 시장의 성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청소년을 지키겠다라는 의도인데요.
0: 네.
1: 이 하피드 장관은 아무런 규칙 없이 아이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하게 두는 건 부모가 체스 고수와 경기를 치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기기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타린이 무역부 디지털 감독 담당관도 이건 혁신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산적이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가 3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음란물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또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정을 생성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 대상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 뭐 이렇게 8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의 한 7천만 명 가량이 이 조치를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뭐 성인들도 사실 SNS나 이런 전자상거래 유혹에서 네. 벗어나기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다음은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1: 영국인들의 평균 체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설계 기준이 수십 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제 프레더 원리 중후군 협회의 닉 파이더 교수팀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7개국의 엘리베이터 하중 제한을 50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972년에서 2002년까지는 엘리베이터의 1인당 기준 하중이 62kg에서 75kg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체중 증가세를 어느 정도 따라갔는데요. 네. 하지만 2002년 이후로는 기준이 동결됐는데 체중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영국 남성 평균 체중이 75kg, 여성은 65kg이었는데요. 현재는 각각 86과 73kg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영국 성인의 비만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1,600만 명이 비만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네, 이 하중 기준, 엘리베이터의 하중 기준은 동결이 됐다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같은 정격 하중이어도 탑승자 개인의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계는 탑승자 체형을 원형 단면으로 가정하는 데 머물러 있는데요. 비만 인구가 늘어날수록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설계 단계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베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차, 항공기 좌석, 출입문 폭 같은 여러 공공시설들도 수십 년 전에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좌석에 편안하게 앉기 어려운 승객에게 좌석 두 개 예약을 권고하고 있고요. 에어프랑스는 해당 승객에게 두 번째 좌석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 비만학회가 지금의 체형이 50년 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라면서 현재의 신체 조건에 맞게 시설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0: 네.
1: 이번 연구팀도 비만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시설 불편이 사회적 낙인과 결합해서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0: 뭐 기준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1: 네.
0: 이 비만은 이제 그 건강과 연관이 그렇죠. 된 거니까
1: 네.
0: 국가 차원에서 어떤 국민 건강을 위해서
1: 네네.
0: 비만인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1: 네, 그렇죠. 예. 생각보다. 네.
0: 자, 다음은 AI가 아닙니까?
1: 네.
0: 뭔 말입니까?
1: 챗GPT를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대학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AI 학점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평가할 때 AI 학점을 받은 사원을 봐도 이게 과연 정말로
0: 본인의 능력인지
1: 네, 능력인가.
0: AI의 능력인지
1: 네, 이걸 믿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0: 네.
1: 미국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연구팀이요.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글쓰기와 코딩 비중이 높은 과목에서 AI 학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인문학이나 공학 등 AI 활용도가 높은 과목에서 AI 학점 비율이 수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또 재택과제나 숙제 비중이 높은 수업일수록 A약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수업에서 교수들이 준 A약점이 이전보다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연구팀이 이제 A약점은 학생의 본질적인 역량보다는 더 뛰어난 AI 모델을 쓰거나 이것을 잘 다루는 능력을 뜻하게 됐다. 생산성을 높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비판적 인지 능력과 학습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인턴십을 채용할 때 여전히 최소 학점 기준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AI로 조작이 가능한 자기소개서 또 학점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대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지금 하버드대 쪽에서는 학점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A학점 이수자 비율을 제한하는 학점 상한제 도입 여부를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또 펜실베이니아대 왓튼스쿨의 첼시 샤인 교수는 AI가 과제에서 손쉽게 100점을 맞추는 걸 보고 최종 성적에서 숙제 반영 비율을 낮추는 대신 대면 시험 또 교내 퀴즈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0: 아, 뭐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네. 앞으로 이런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해서
1: 그렇죠.
0: 뭐 학점을 제대로 매기는 기준도 좀 네.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1: 네,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0: 프로그램
1: 네. 일본에서 범죄자들이요. 개나 사슴벌레 등을 이용해서 빈집털이 대상을 찾는 이색 범죄 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주택 현관 앞에 살아있는 개나 사슴벌레를 일부러 놓아둡니다. 이걸 발견한 집주인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0: 네.
1: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후 SNS에 개, 사슴벌레, 놀람 같은 키워드와 위치 태그 등을 검색한 뒤에 사진 속에 있는 배경 정보를 분석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상을 1차로 모아놓고 SNS에 이들이 여행 사진이나 장기간 외출 소식을 올리면 집이 비어 있구나라고 알게 돼서 곧장 빈집털이에 나선다고 합니다. 방범 전문가들은 현관 앞에 이상한 물건을 SNS에 올리는 순간 범죄자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여행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게시물은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울렸는데요.
0: 예.
1: 때문에 경보장치, 센서 조명, CCTV, 보조 잠금 장치처럼 침입에 필요한 시간을 늘리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한 형사는 최근은 SNS 활동과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서 범행을 계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0: 범죄는 점점 더 지능적이고
1: 네.
0: 정말 열심히네요. 먼저 조심해야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세계의 창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 지방선거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7일 치러진 영국의 지방선거 결과가 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을 제치고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양당제가 흔들리고 이제는 다당제 시대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선거 어떤 선거였는지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1: 예, 영국의 수도 런던의 32개 자치구와 맨체스터, 버밍엄 등 대도시 의회를 포함해서 잉글랜드 전역의 136개 지방자치단체 2,969개 선거구에서 5,066명의 지방의원과 6명의 자치구 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였습니다.
0: 네.
1: 또 이와 함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자치의회 선거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에 해당합니다. 총선은 아니지만 2024년 7월에 출범한 키어 스타머 내각에 대해 그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해서
0: 네.
1: 선거 전부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0: 네, 전국적인 지방선거였고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가 예상과 네. 너무 달랐어요. 이변이 있었죠?
1: 그렇습니다. 예. 이전까지 그 지금 집권 노동당이 총 2,564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무려 1,496석을 잃어버리면서 의석수가 1,06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0: 네.
1: 또 노동당과 함께 오랫동안 양당 체제를 굳건히 해온 보수당도 기존에는 1,364석이었는데 563석을 잃어버리면서 801석만 거졌습니다. 반면 기존 의회 지방의회 의석이 두 석에 불과했던 강성 우파 성향의 개혁당이 단번에 1,451석을 더 얻어서 1,453석을 확보하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강 체제를 깨고 지방의회 의석수 기준으로는 제1당으로 떠올랐습니다.
0: 천지개벽 수준이네요. 예.
1: 예, 100년간 거의 100년 가까이 영국 정치를 그 두 거대 정당 노동당과 보수당이 양분해왔는데 동반 하락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얻은 합산 지지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서 깊은 중도좌파 자유민주당, 리버럴 데모크라트 파티, 줄여서 립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152석을 추가해서 844석을 확보했고요. 또 친환경 정책에 집중한 녹색당도 440석을 추가해서 587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개혁당의 기세는 잉글랜드를 넘어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까지 이어졌는데요. 웨일즈 의회 선거에서 96석 중에서 34석을 차지해서 웨일즈당에 이은 그 원내 2당으로 올라섰고요. 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17석을 확보해서 58석을 차지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에 이은 이어서 스코틀랜드 노동당과 함께 공동 제2당이 됐습니다. 예, 개혁당이 두 곳 의회에 자력 입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정말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동당과 보수당 양대 정당 빼고는 모두가 이제 기대 이상의 행복한 결과를 받아든 건데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1: 그렇죠. 예. 예. 개혁당의 이번 대승은 절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권 노동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수당에 대한 실망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면서 취임했는데요. 그 이후에 물가 상승 또 복지 공약 후퇴 등으로 인해서 몇 달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영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쳤는데 올해는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스타머 총리가 취임 직후에 그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가까운 피터 네. 만데슨을 주미 영국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고요. 만데슨이 2003년과 2004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을 엡스타인으로

0: 받은 정황이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 만데스는 결국 노동당을 탈퇴했고 또 하지만 또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영국 경찰이 그 체포해서 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프스타인 유착 의혹에도 불구하고 만데스의 주미대사 임명을 강행한 스타머 총리의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이번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또 보수당의 경우에는 스타머 총리가 승리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당내 내분이 이어지면서 차기 권력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또 여기에 실망한 보수 성향 유권자가 영국인 우선, 브리티시 퍼스트, 그다음 정치 엘리트 심판, 이민자 수 제로 등의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호를 앞세운 개혁당의 호감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순이민자 제로 정책은 매년 영국을 떠나는 이민자 수만큼 그 수만큼만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민심이 크게 이반을 한 거예요. 게다가 노동자가 밀집한 잉글랜드 북부 지역.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노동당의 텃밭인데 여기 노동당 지지층이 대거 개혁당으로 이탈했다면서요.
0: 네. 붉은 장벽이라는 뜻의 이른바 레드 월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중부와 북부 지역이 원래는 노동자가 밀집한 그 지역으로 또 여기가 또 영국 산업화를 이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중요한 기반이 됐던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로스트벨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국 보수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푸른색이고 노동당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레드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노동당 지지세가 이 지역에서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이 그런 텃밭에서도 줄줄이 참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썬더랜드에서는 기존의 49석에서 이번 선거를 겨우 5석만 그 사수하면서 거의 참패를 했고요. 예. 반면에 개혁당은 여기서 의석이 없었는데 쉬운 8석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썬더랜드는 과거에는 조선업과 광산업이 번창하던 도시였는데요. 해외 도시 경쟁에 밀리면서 1988년에 모든 조선소가 폐업했고요. 또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졌습니다. 썬더랜드 인근의 게이츠헤드하고 또 사우스 타인사이드 등 이런 도시에서도 개혁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노동당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1: 결국 먹고 사는 문제네요. 민생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게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게 만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의 경제정책이 서민 생활고 해결과 괴리됐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스타머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세 정책으로 전기 가스 요금이 대폭 상승했고요. 또 동시에 물가가 매년 5%에서 10%씩 상승했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 장기질환자, 노인 등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시도했다가 전통적인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론에서 일부 지지자는 녹색당 등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노동당은 그동안 보수당에 비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그 결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니면 또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표심을 잃은 것도 폐인으로 지목됩니다.
1: 자, 그럼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 개혁당 어떤 정당인가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뭐 개혁당이니까 뭔가를 바꿔보자고 하려고 하는 당인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개혁당은 반난민, 그다음 반유럽연합, 반엘리트 등을 기치로 내건고 있는데요. 원래 모태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외치면서 2019년 1월 20일에 창당한 브렉시트 당입니다. 네. 2021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공식 영어 이름은 Reform UK니까 영국 개혁당이지만 또 우리말로 영국의 영국 개혁당 그러면 어감이 이상하니까 국내에서는 보통 개혁당으로 지칭합니다.
1: 예.
0: 개혁당이 강성 우파 성향이긴 하지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또 인종이나 민족우월주의를 쫓는 극우 정당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1: 예.
0: 개혁당의 당수가 1964년 생이고 켄트주에서 태어난 나이젤 퍼라지라는 사람인데요. 나이젤 퍼라지는 명문 사립학교 더리치 칼리지를 졸업하긴 했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원자재 트레이더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또 보수당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유럽연합 관련 정책에 반발해서 탈당한 다음에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 탈퇴 캠페인에 이끌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1999년부터 20년 넘게 유럽의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영국에서는 8번의 도전 끝에 2024년에 와서야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또 페라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본뜬 반이민 정책을 주창해왔고요. 또 집권 시 불법 이민자 수십만 명을 수방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페라지가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1: 뭐 영국의 트럼프라는 이제 별명만 들어도 페라지 정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이 되고 영국이 네. 약간 미국처럼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 근데 이 페라지가 스타머 총리와는 대비되는 면이 상당히 많다고요?
0: 네. 경력과 정치 스타일에서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옥스퍼드에서 법학 석사를 받은 스타머는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네.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기소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노동당의 창립자 키어 하디에서 이름을 떠왔다고 알려진 만큼 집안 자체가 열렬한 노동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규칙을 뜻하는 영어 단어 룰을 붙여서 미스터 룰스라는 별명이 별명으로 불릴 만큼 법과 원칙을 중시하지만 그 이미지가 좀 딱딱하고 유권자들이 그래서 열정 없는 관리자로 생각한다. 또는 이제 법전을 읽듯이 정치를 한다. 법리적인 답변만 내놓다가 민심을 놓쳤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쇠라지는 평범한 아저씨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안목이 탁월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 또 이번 선거 결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영국만의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유럽 전반에 좀 우경화 흐름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것과 또 네. 연결해서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기존 중도 정당이 흔들리고 강경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는 최근에 유럽을 비롯한 서구 정치권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당 AFD가 20.8%의 득표를 얻어서 제1야당에 등극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이에 앞서서 2024년 6월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이 집권당을 누르고 압승한 바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2023년 11월 총선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그 국민자유당이 PVV라고 부르는데요. 1당에 올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불안이 정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주택난과 실질임금 정체 등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뭐 유럽 이민자 문제, 경제 문제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제 개혁당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게 또 주목을 받는 게 중앙정치 무대 다음 네. 총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혁당이 기세를 모아서 2029년 총선까지 선전을 한다 그러면 영국의회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혁당의 중앙의회 의석수는 전체 650석 중에서 8석에 불과합니다.
1: 네.
0: 근데 영국이 그 총선에서는 소선거 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지방선거하고는 달라서 결선투표도 비례대표도 없이 오로지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에서는 기반이 탄탄한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 구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1: 네, 그래도 뭐 정치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네. 노동당 입장에서는 참패를 했기 때문에 스타머 총리에 대한 뭐 사임 요구 이런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0: 네.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당 안팎에서 거센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 본인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잠재적인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지난 14일에 사임하면서 노동당 당대표 경선 국면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그래서 총선 없이도 집권당 대표를 교체해서 총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동당은 현재 전체 650석에서 하원 650석인데 거기서 네. 403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0%에 해당하는 8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제출하면 당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티팅 장관은 런던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1983년 태어났는데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10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것이 그가 처음이었는데 캠브리지 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2015년 노동당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에 스타머 총리 직권과 함께 보건장관을 취임했는데요.
1: 네.
0: 영국에서 보건장관이 그렇게 위상이 높은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시세 정치인이 취임한 중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밖에 앤젤라 라이너 레이너 전 부총리하고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 안보장관 등도 당대표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노동당 분열과 영국 정계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용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세계의 장 오늘은 영국 지방선거 결과와 그 의미를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미중 관계 향방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미중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장면이 있죠. 바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닉슨은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자, 일상 속의 세계사 오늘은 냉전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외교 사건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20세기 세계사의 저자 이영숙 작가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에요. 당시 네. 어떤 배경 속에서 대통령이 됐고 취임 이후에 어떤 외교 노선을 내세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3: 예,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슨은 베트남 전 확전으로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재선 도전을 포기하죠. 이어진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닉슨은 취임한 지 반년쯤 지난 1969년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를 모두 직접 떠안기보다는 각국이 스스로 안보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은 길어질 대로 길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네. 미국 젊은이들이 왜 먼 타국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라고 해서 반전 여론도 거세졌죠. 그래서 닉슨은 베트남에서 미군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철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가 지금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뭐 경제 문제나 네. 관세 문제 이런 걸로. 하지만 당시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산권이기 때문에
3: 맞습니다.
1: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거의 대립도 컸었고요. 자, 그럼 70년대 초 미국과 중국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3: 네. 아, 당시엔 거의 뭐 적이었죠. 네. 미국은 전부터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밀고 있었는데요.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이에 전쟁에서 피해한 국민당은 짐을 싸서 타이완으로 달아나고 네. 1949년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알렸죠. 미국은 황망해졌지만 이후에도 국민당을 계속 서포트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을 탐탁지 않게 여기긴 마찬가지였고요.
1: 그렇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 이야기할 때 이제 대탕트란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이 당시 국제정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습니까?
3: 네, 대탕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인데요. 완화 또는 긴장 완화라는 뜻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계속되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공산당원 취급을 하면서 박해했던 메카시즘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후반부터 미소 간의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요. 그것을 대땅뜨라고 했죠. 그 미소 간뿐 아니라 미중 간에도 1970년에서 1984년까지 강대국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진 것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 전체적인 세계 분위기가
3: 부드러워지는 거.
1: 냉전에서 다시 좀 부드러워지는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뭐 당시 닉슨 대통령인 시기에는 냉전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당시고 그렇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하루아침에 성사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방문 이전에 좀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3: 네, 당시 이제 소련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나빴고요.
1: 예. 예,
3: 그 마오쩌둥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사건건 소련과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두 나라는 이념과 외교 노선을 두고 갈등이 깊어졌고 1960년대에는 사실상 경쟁 관계로 돌아섰죠. 게다가 1969년 3월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을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요. 티격태격하던 중에 총격전으로 번지다가 전투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둘 사이가 살벌해지자 미국이 끼어듭니다. 미국은 이 기회에 중국과 그 사이를 개선하면 아시아 전체의 긴장을 풀 수 있고 그러면 아시아에 들어가는 군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소련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으로 마음이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라던 중에 엉뚱한 곳에서 기회가 왔어요. 나고야에서였는데요. 진행자님은 혹시 핑퐁 외교라고 들어보셨나요?
1: 유명한 말이잖아요. 탁구가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3: 네,
1: 뭐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또 좀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3: 네. 1971년 4월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미국 선수단의 그 버스를 놓친 미국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마침 그때 중국 선수단 버스가 지나가서 그걸 타게 되는데요. 미국과 이제 중국 선수단이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서로 얼굴을 트게 됐죠. 이후에 이제 티셔츠를 선물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미국 선수단과 중국 선수단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시 냉전 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었죠.
1: 네.
3: 이 작은 해프닝이 선수권 대회에 몰려있던 전 세계 취재단에 의해 포착됩니다. 안 그래도 기사감에 목말라 있던 기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기사를 써댔겠어요.
1: 하긴 뭐 냉전 시기니까 미국과 중국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인 장면이었을 테니까 기자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겠고
3: 네.
1: 결국 그 일이 이후에 어떻게 외교적인 사건까지 번지게 됐습니까?
3: 그렇죠. 이제 곧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이제 회자되게 되는데요. 한 기자가 버스를 놓쳤던 그 미국 선수에게 중국을 방문해 보고 싶냐라고 묻자 그 선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오쩌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마오쩌둥은 미국 팀을 중국에 초대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중국의 미국 탁구팀 초청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1: 네.
3: 정말이지 탁구공이 오가듯이 빠르고 경쾌하게 두 나라 간의 반응이 오간 셈인데요. 이후 베이징에서 입국한 미국 탁구팀을 당시 중국의 저원 라이 총리가 직접 맞이하여 전국 일주를 해가면서 일주일간 극진히 대접을 했죠.
1: 네.
3: 그러니까 저원 라이는 탁구로 인한 미중 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작은 공이 큰 공을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 네.
3: 탁구공이 지구를 움직였다는 뜻이었죠.
1: 그래요. 스포츠의 힘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미국 사회에도 꽤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 같고요.
3: 네.
1: 실제로 핑퐁 외교 이후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3: 네, 맞습니다. 효과는 크고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과의 무역, 여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고요. 이 일이 있은 지 3개월 뒤에 당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방문하던 도중에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하게 됩니다.
1: 네.
3: 키신저는 도착해서 48시간을 머물렀는데요. 그중에 17시간을 저원 라이와 마라톤 회담을 했다고 해요. 키신저의 주요 임무는 닉슨의 방중을 목표로 정상회담 후에 발표할 공동성명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1: 네.
3: 이후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실현됩니다.
1: 자, 그렇게 성사가 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지금도 세계 외교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방문이 갖는 가장 큰 의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긴장 완화, 대땅뜨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 30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을 정점으로 한 양극 대결 체제가 크게 누그러진 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닉슨은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진해서 하야를 했고요. 바통을 이어받은 지미 카터 정부가 소련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이 전략무기 제한협정 비준 추진을 중단하고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하는 등
1: 예, 예.
3: 미소간에 신냉전 시대가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일 뿐이지 이전의 냉전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것에 닉슨의 중국 방문은 큰 공이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1: 뭐 미국과 중국

0: 더 마오쩌둥은 먼 곳의 적을 끌어들여서 가까운 곳의 적을 견제한다는 전통적인 전략에다가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생각을 접목시켜서 미국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소련, 중국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겠죠.
1: 우리가 이제 정상 외교에서 보면 회담 내용 못지않게 일반 사람들은 뭐 만찬 메뉴, 의전 그렇죠. 장면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궁금해하잖아요.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국 방문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곤 했는데 네. 뭐 별개 얘기긴 한데요.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는 뭐 좀 그 어떤 음식이 나왔고 어떤 술이 나왔고 이런 부분 관심을 끌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0: 네, 그렇죠. 닉슨은 만리장성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갔던 중난하이도 가면서 여러 중국 음식을 대접받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북경 오리 고기 요리인 베이징 네. 덕과
1: 유명한 중국의
0: 맞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인 마오타이주를 마신 것으로 널리 알려졌죠. 이후에 마오타이주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네네. 해요. 중국 베이징에 가면 전취덕이라고 해서 청나라 때 생긴 유명한 북경 오리구이 집이 있는데요.
1: 네, 노포네요, 노포. 네.
0: 근데 그곳 벽에는 보면 오늘날까지 당시 존 라이가 이제 닉슨 대통령을 접대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이 생소한 닉슨이 젓가락으로 조그만 오리고기 한 점을 들고는 살짝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어요.
1: 그래요. 자, 미중 관계에서 이제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타이완, 이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하나의 중국. 중국은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고요.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또 올라와 있었고 근데 닉슨 대통령 방중 당시에도 대만 문제 핵심 쟁점이었습니까?
0: 네. 당시에도 사실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나 대만 문제였죠. 정상 간의 만남이 있기 전에 실무 차원에서 중국의 존 라이 총리와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만나 협상할 때도 존 라이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죠. 당시 미국은 대만 문제보다 베트남 전쟁을 명료롭게 끝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했듯이 말이죠. 네. 양측은 대만 문제, 베트남 전 문제를 각자의 협상 목표로 무려 4일간 협상을 이어갔다고 해요.
1: 네.
0: 그러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의 생각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미국과 중국이 오랜 적대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외교 질서를 모색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과 중국 다시 경쟁과 갈등의 한 복판에 서 있는데 또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은 안 좋지만 이때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또 어떤 계기가 있을지 우리가 또 그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상 속의 세계사 오늘도 이용숙 작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으로요.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1도, 강릉,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나 웃돌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내리쬐는 강한 볕에 공기가 더 데워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낮아서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선선해지며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강한 볕을 오래 쬐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상승하면서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급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내일 재개하기로 한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사후 조정을 요청했다며 중노위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으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관련 제품의 관세 인하 등 문제를 토론할 것이고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 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면서 미국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명시한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일 뿐 아니라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의 모 기업인 쿠팡 INC 주식의 매각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은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천여 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여간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수령한 주식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는 25억여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쿠팡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 상충 소재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로봇택시 사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게시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전에 보고했던 사건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교통당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사고 경위를 영업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해왔지만 이런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혈관염 치료제를 복용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지며 해당 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 일본 기세이 약품공업이 판매하는 미국 혈관염 치료제 타브네오스를 투약한 환자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타브네오스를 투약한 환자의 간 내 담관이 없어지는 담관 소실 증후군은 사망 13건을 포함해서 모두 22건이 보고됐습니다. 타브네오스는 미국 대형 제약사 암젠사나 케모센트릭스가 개발한 약

으로 일본에서는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8,500여 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타바이러스가 집단 발명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주 보건당국은 해당 선박에서 하선한 이후 자가 격리 중이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잠정 양성 판정을 받고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격리 중이며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29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다독이 4779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작은 서점은 첫 방송부터 저희 독서 친구입니다. 저희 뇌와 가슴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애청해주시는 다독이님들 덕분에 작은 서점 오늘도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이자 웹소설 작가인 중증외상센터의 이낙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1: 네. 네. 어제 저희가 뭐 원래는 책 두 권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네. 그냥 눈물을 마시는 새 찬양하고 간증하고
2: 그러니까요.
1: 웹소설의 현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2: 시간이 후랑 가버렸습니다.
1: 네. 오늘 책을 두 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냥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 네.
1: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두 번째 인생책이라고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 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물의 이제 약간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2: 뭐 에드몽 당테스가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탈출이 불가한 감옥에 갇혔다가
1: 네.
2: 거기서 어떤 신부를 만나고 그 신부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고
1: 네.
2: 그 신부가 알려줬던 보물을 찾아서
1: 네.
2: 돌아서 시원하게 이제 쓸어버리는
1: 네.
2: 내용이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장르 소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1: 이거 글로리 주제, 글로리 줄거리잖아.
2: 그런 줄거리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알렉산드로 디마는 빅토르 위고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1: 아, 두 사람이 같은 시대인가요?
2: 심지어
1: 아.
2: 같이 하시시를 피던 사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2: 클럽에서.
1: 둘이 마약 친구.
2: 아, 마약 친구예요.
1: 였군요.
2: 근데 알렉산드로 디마가 그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대요.
1: 아, 위고는 이제 좀 문호
2: 그렇죠.
1: 계열로 들어가니까
2: 레미제라블 이런 거 쓰는데 네. 나는 좀 얄팍한 소설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1: 그 뒤마가
2: 그
1: 상총사의
2: 뒤마가 보면은 네. 참 어? 그런 어. 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네. 뭐 불멸의 고전 중에 하나가 됐죠. 몽테크리스토 네. 백작.
1: 아마 레미제라블 읽은 사람보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읽은 사람이 한 10배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네. 영화랑 뮤지컬은 모르겠지만
1: 네.
2: 책은 몽테크리스토 네. 백작이 이제 재미를 보장하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이거를 근데 보게 된 계기는 서풍의 공식곡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1: 저는 작가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게임 무지해가지고요.
2: 아, 네. 사실은 작가님이나 저의 나이라면은 장세기전이라는 게임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1: 제가 운동신경이 정말 둔해가지고요.
2: 아, 게임이랑 운동신경이랑
1: 게임을 참 못했습니다.
2: 아, 네. 서풍의 강시곡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1: 그렇다면서요.
2: 그러면서도 시리즈와 시리즈를 이어주는 중간에 외전 게임인데
1: 네.
2: 저는 그러니까 이때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뭔지도 몰랐어요.
1: 창세기전 시리즈의 외전인데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게임으로 알고 있고
2: 엄청나게 평가가 좋죠.
1: 한국 게임이죠?
2: 한국 게임입니다. 네. 국산 게임이고
1: 네.
2: 이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그냥 차용한 게 아니고 정말로 잘 녹였고
1: 네.
2: 사실은 이제 엔딩이 여러 개가 있는 게임인데
1: 네.
2: 진짜 엔딩에서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를 하고 성공하잖아요.
1: 네.
2: 여기서는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게 진짜 아, 엔딩이에요.
1: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 엔딩들 여러 개 있을 때 흔히 진 엔딩이라고
2: 네, 그렇죠. 진
1: 부르는
2: 엔딩이 네. 주인공은 죽어요.
1: 아, 보통 진 엔딩은 이제 뭐 제일 해피 엔딩이거나 네. 제일 감동적인 엔딩 아닙니까?
2: 여기서는 딱히 그게 없고 광시곡 엔딩도 있는데 그거는 다 죽이고 그냥 파멸하면서 끝나고
1: 아.
2: 그래서 되게 배드 엔딩이었거든요.
1: 아, 이 게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게임이네요.
2: 아, 해보실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하긴 좀 그런데
1: 네.
2: 제가 어린 시절에 또 그 배드 엔딩 하면 기억에 팍 남잖아요.
1: 리메이크 나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아, 나옵니다.
1: 네.
2: 네, 얼마 뒤에 나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저는 예고를 해놨는데 네. 하여튼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 그래서 아니 아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 또 껄껄 웃으면서
1: 네.
2: 집에 있더라고요.
1: 네.
2: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전 문학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줘서 읽었고 아 너무 재밌게 봤던
1: 네.
2: 기억이 있습니다.
1: 이게 진짜 불멸의 고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속 생명력을 갖고 예. 지금도 아마 뮤지컬 뭐
2: 뮤지컬하죠. 예.
1: 다음 달인가 뭐 할 겁니다. 할 거고 심지어 먼 알렉산드르 뒤만은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그쵸. 게임 개발자들이 예. 게임을 만드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만들지 뭐. 이 시나리오가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몰입하게 돼 있어.
2: 그렇죠.
1: 예.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글로리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스토리는 그냥 유사할 수밖에 없네.
2: 왜냐면 복수물은 기본적으로 네. 몬테크리스토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든 아니든. 네. 왜냐면 이게 정석의 길을 갔기 때문에.
1: 네. 어떻게 복수하는 게 제일 보는 사람한테 쾌감을 주나에서 그렇죠. 이보다 나은 정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2: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웹소설의 핵심입니다.
1: 아.
2: 독자님들 이거 보고 싶으시죠? 보여드릴게요. 그게 저희의 핵심인데 그거를 먼저 가신 이제 선배가 있는 네. 거죠.
1: 알렉산드르 디마도 약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밑에 이제 새끼 작가라고도 옛날엔 대본소 시절에는 불렀던 이제 거의 뭐 작가 집단을 거느리고 뭐 그렇게 운영을 공장식 창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2: 아,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네.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읽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나.
1: 근데 제가 어제요. 어제 저희 이제 1부 오프닝할 때 웹소설의 특징으로 작가님이 주제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네. 때 제가 바로 아니 그럼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주제가 뭡니까? 이거 고전 문학인데 네. 우리의 지금 세계 명작 문학에 들어가 있는 당당히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주제는 뭐 용서 아니잖아요?
2: 아니죠.
1: 네.
2: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내가 성공하는 게 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내가 올바르게 잘 사는 게 복수다.
1: 네.
2: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니야.
1: 아니야.
2: 너 괴롭혔던 사람 가서 죽이고 고문하는 게 복수야.
1: 너무 빨리 해치우면 안 돼. 자꾸 천천히.

0: 다른 주제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학의 원류는 아마 수렵 채집하던 시절에 야씨 오늘 어? 강명이가 창 안 뒀으면 우리가 죽었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1: 분명히 이렇게 뭐 무슨 맘모스 같은 거 사냥해 네.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한테 아 내가 어. 오늘 절벽에서 아우 그때 네. 미끄러졌는데
0: 막 해갖고 던져 막 실감나게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사실 문학의 저는 원료일 건데 그때는 주제가 없었겠죠 사실은. 아마 그게 근데 한 세대 두 세대 내려오면서 맘모스를 사냥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붙었을 거고 우리 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어떤 용기 희생 네. 이런 게 붙으면서 이제 주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이야기가 오히려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죠.
1: 저는 이런 생각도 지금 말씀 듣다가 드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웹소설 작가들에게 뭐 얼마 버냐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 나도 할까 하는 그 질문이 거꾸로 이제 그 질문도 뭐 그렇게 막 들어서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 질문을 아예 못 받는 직군은 더 불행한 직군 같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떤 존재의 의미를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주제, 나의 존재의, 나는 문명이 타락할 때 그거에 경종을 울리는 게 나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떤 이야기성? 뭐 그게 꼭 뭐 이제 와서 뭐 문학의 뭐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야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0: 근데 지금은 또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제가 있는 것 이야기도 있고 주제가 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둘 다 추구하는 것들이 확 있으니까
1: 네.
0: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전에도 복수극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0: 네,
1: 이후에도 복수극이 많이 나왔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뭐 영화, 연극, 뭐 번안물 등등 나왔지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여전히 굉장한 이 사람들한테 원초적인 그 복수의 쾌감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이다를 이른바 사이다를 막 뿌린다고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건
0: 맞아요.
1: 아니잖아요. 네. 사이다를 줄 때에도 어떤 컵에다가 어떤 타이밍에 줘야 이게 좋아하는데 그게 작가님의 작법서 웹소설의 신에서는 뭔가 고구마와 사이다의 균형이 있는데 그 균형은 감으로 익히는 부분도 감으로 익혀야만 하는 부분도 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0: 근데
1: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이게 잘 먹힐 때는 우리가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좋아하는 이유는 에드몽 단테스를 좋아하고
1: 네.
0: 이 사람이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데 그 장면이 마침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마를 먹여도 될 때는 아 우리 독자들이 얘를 사랑해.
1: 네.
0: 얘가 고통받는 걸 너무 싫어해.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는
1: 네.
0: 고구마를 조금 주어서 주는 사람이 작가가 아닌 작품 내 다른 인물이라는 걸 완전히 주지시킨 다음에
1: 네.
0: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얘를 미워하겠죠. 그러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1: 네.
0: 생기겠죠. 그걸 보여주면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게 웹소설의 어떤 플롯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건 사실 뭐 웹소설뿐 아니라 모든 스토리텔링의 기본일 텐데요. 그 답답한 구간, 독자들이 이제 이미 주인공한테 동일시를 해서 거의 뭐 주인공의 고난과 뭐 역경을 자기 것으로 여길 때 어느 정도 길이로 얼마나 그 고난을 안기는가 그 감은
0: 근데
1: 어떻게
0: 이거를 길 수 있죠? 무작정 매기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요. 저희는 장르니까
1: 네.
0: 아 지금 고구마 드시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말미에 장면은 그러니까 전독 씨가 그런 장면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전독 씨의 주인공이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얘는
1: 네.
0: 미래를 알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상대가 안 믿어줘서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1: 네.
0: 그러면 독자는 답답하잖아요. 미래를
1: 네.
0: 알고 있는데 왜 안 믿어줘? 그래서 위기에 빠지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0: 그러니까 아 지금 독자님들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인공 다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들어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화에 보십시오. 이렇게 상황은 고구마고 우리가 작가가 원하는 빌드업을 가고 있지만 안심을 시키는 기술 이것들이 이제 범죄도시에도 나옵니다. 아. 마동석이 꼭 한번 놓치거든요.
1: 네.
0: 말을 해요. 너 다음에 보자.
1: 네.
0: 이거 뭐 쟤한테 하는 말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자 시청자분들 진정하시고 다음에 만나면 쟤는 맞아 죽습니다.
1: 네.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안심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조금 미숙하거나 그러면 좀 얼마 안 나왔는데도 이미 독자들이 하찮거나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숙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1: 저는 예전에 무슨 재미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되게 신기한 어떤 문장을 봤었어요.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원하고 재미있는 걸 팔아가지고 유지가 되는 비즈니스가 거대한데 뭐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런 거잖아요. 재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
0: 아, 그렇죠. 네.
1: 아무도 그걸 이론화를 못했다.
0: 너무 어려워요. 재미가 뭐냐라고 해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1: 네. 그 이론화하는 작업 정말 그거를 이제 그 재미를 주는 작업을 가지고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 업계가 웹소설 업계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0: 아, 과찬의 말씀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내 인생책 저희 메인 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써머신 모음의 달과 육펜스인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사실 저는 써머신 모음도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 아 써머신 모음이요? 네.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 스트링랜드가 아니고요.
0: 작가인 써머신 모음도
1: 네.
0: 의사인데
1: 아,
0: 작가가 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의사죠.
0: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뭐 다양한 일을 했다. 그런
1: 네.
0: 거에서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달과 육펜스도 주인공인 스트링랜드가
1: 네.
0: 거의 마흔 즈음까지는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하다가
1: 네.
0: 갑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해요. 부인이. 이거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으니까 찾아달라고.
1: 네.
0: 그래서 아마 친구가 던컨인가? 그 사람이 이제 파리에 있는 스트링랜드를 찾았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여자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떠났다.
1: 네.
0: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내는 단념을 하죠.
1: 네.
0: 여자가 아니라 저런 문제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스트링랜드는 거기서 자기를 보살펴준 사람의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리고 이제 타이티라는 섬에 가서 심지어 그 여자한테 또 못할 짓을 합니다.
1: 네.
0: 또 부부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점은 안 닮은 것 같지만 원래 했던 일을 중년 즈음에 내려놓고
1: 네.
0: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다? 그것도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분야가 아닌 예술적인 분야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랑 좀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전문직 종사자가 자기 전문 분야 아닌 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0: 네, 그렇죠.
1: 몸을 바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문직은 완전히 버리고 네,
0: 자기의 지금 네. 숙달된 기술 지식
1: 네.
0: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림으로 간 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한테는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심지어 그 이야기를 쓴 사람도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0: 네.
1: 지금은 저희가 의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0: 아예 안 하죠.
1: 네. 네. 영국의 대문호 서머신 모음이라고
0: 네,
1: 생각하지 아 맞다 그 사람도 의사였지.
0: 네.
1: 의사 중에는 왜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0: 그렇다기보다는 의업을 하다 보면 다른 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아닐까요? 아 너무
1: 체육도 의사였잖아요.
0: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은
1: 네.
0: 정말 뭐 감독님 중에서도 또 의사였다가
1: 네.
0: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 일본의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도 의사였다가 만화가가 됐고
1: 아 그런가요? 저 네. 처음 알았어요. 아,
0: 블랙잭을
1: 블랙잭이
0: 그래서
1: 본인의 네. 그 취재 경험으로
0: 네.
1: 아 의사가 약간 이 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젊을 때 많이 해보게 되는 걸까요?
0: 아, 남들 보잖아 그래도 뭐 엄청 심도 있게 하진 않겠지만. 네.
1: 아니 그래도 뭐 평소에 그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자라난 청년이 20대쯤에 시신을 계속 본다든가 피를 본다든가 곧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 짓는 친족을 본다든가 하는 경험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0: 21세기라면은 더더욱
1: 그렇죠.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9세기나 네. 뭐 18세기면은 뭐
1: 그냥 한두 번은 자연적으로 경험했겠지만
0: 형제자매의 죽음도 겪겠지만 네. 21세기에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는 게 사실은 드물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는데.
1: 달과 육펜스, 의사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여기서 전문직은 이제 금융 네. 종사자였고요. 스트릭랜드는. 그리고 뭐 제법 잘 나가는 금융 종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미술에 꿈이 있었고
0: 예,
1: 화가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뭐 화단에 나가서 갑자기 뭐 평가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상황. 게다가 좀 이제 사회적으로 폐륜적인 일을 그 이후로 아주 자기의 후원자의 아내를 유혹해서 네. 도망가고 데리고 도망가고 그 여인을 자살로 이끌고
0: 그리고 네. 자기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
1: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그리고 후원자도 후원자 부부가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파멸한
0: 그쵸,
1: 거죠.
0: 파멸했죠.
1: 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옛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련이
0: 네, 전혀 없고
1: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책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관찰자의 관점으로 보는데 관찰자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스트링랜드의 뭔가 작품 활동에 묘하게 감동을 받고
0: 그렇죠.
1: 네. 이 파멸당한 후원자마저 그 그림을 찢으려고 했다가 찢지 못하고 독자마저
0: 네, 그렇죠 사실
1: 네. 독자마저 다 읽고 나서 그놈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이러고 덮어버리기에는 뭐가 남는
0: 뭔가 숭고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묘한 느낌을 주는 주인공이죠.
1: 저희한테 이 달과 육펜스를 보내주시면서요 스트링랜드와 닮은 부분도 많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달과 육펜스를 되게 여러 번 읽었다 네. 하셨는데요 일단 여러 번 읽을 때는 언제 읽으셨는지 처음 언제 읽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읽으실 때에는 무슨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과 육펜스가 좀 재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재밌죠.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1: 네.
0: 중학교 때 볼 때는 정말 순수하게 무슨 주제고 뭐고 없이
1: 네.
0: 그냥 재밌다. 와 그리고 스트릿랜드 진짜 나쁘지만 이렇게 또 하나에 매진하고 해서 뭔가를 남기고 죽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심지어 그 남긴 것도 그냥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러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이런 게 없는데
1: 네.
0: 지금 공부해야 돼서 하는 것 같고 딱히 나는 뭐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그림 같은 건 나한테는 없는데 뭘까?
1: 뭔가 저희가 이제 윤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 진짜 치열하다 뭔가
0: 네.
1: 모든 걸 그림에 다 걸었다 이런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죠.
0: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인상
1: 네.
0: 재미있고 그런 글이다. 그리고 서머시몸이 글을 잘 쓰는구나.
1: 네.
0: 중학교 땐 그랬고 대학교 때는 이제 또 주변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했어요.
1: 이거는 의대를 네. 다니실 때요.
0: 흐지부지 됐지만 몇 번 만에
1: 네.
0: 그 중에 이제 달과 육펜스를 봤는데 이제 불과 20대 중반이 됐는데 그때
1: 네.
0: 이미 육펜스가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저한테.
1: 그렇죠.
0: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어서 제가 버는 돈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할 나이니까.
1: 이 달과 육펜스에서 다른 뭔가 추구하는 가치.
0: 네.
1: 육펜스는 이제 현실인데 중학생이 뭐 육펜스 걱정할 일은
0: 그렇죠. 사실 잘 없죠.
1: 네.
0: 근데 20대 때 봤더니 이게 약간 양자택이라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달과 육펜스 중에 달을 택하느냐 육펜스를 택하느냐.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이 두 개가 합치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1: 원래 20대의 꿈이 다 그거 아닙니까? 네.
0: 네. 나는 내가 달같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의 이상, 네. 그리고 아름다운 배우자.
0: 뭐 다?
1: 다. 싹. Everything.
0: Everything.
1: 네.
0: 그리고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어찌됐건 직업인으로서의 일을 해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네. 직업이잖아요.
1: 보람이 있는 직업이죠.
0: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30대에는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본 건데
1: 네.
0: 그때 이미 제 의사로서의 달에는 제가 가지 못했어요. 저는 원래 바이탈 거라고 싶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갔더니 생명의 무게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무거웠고
1: 바이탈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0: 굉장히 외과나 내과 같이
1: 외과, 내과. 아.
0: 생명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제 선택에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아닌 이 사람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1: 이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온전히 의사의 어깨에 네.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있죠.
0: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무게가 너무 거대하고
1: 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죽음을 볼 때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상처받는 타입이에요. 아... 환자 또 이렇게 됐네.
1: 아니 근데 그거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사실 그게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0: 그때 둔감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을 살립니다.
1: 네.
0: 계속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거에 좀 둔감한 사람들이 역설적이지만
1: 네.
0: 저는 약간 달을 좀 저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과로 네. 온 거거든요. 물론 이비인후과도 되게 재밌고 중요한 과지만 이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을 때 이거를 봤어요.
1: 아.
0: 그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스트리노드 저 마냥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길인데.
1: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네. 적은데 이 사람은 가는구나.
0: 말도 안 돼. 이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이해를 못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1: 네.
0: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작가가 된 다음에 봤습니다.
1: 네.
0: 작가가 된 다음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저한테 작가는 사실은 두 개가 어느 정도 합치된 느낌이긴 하거든요.
1: 굉장히 그러니까 행복한 환경에 있으신
0: 그쵸?
1: 거네요.
0: 저는 네.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있고 그걸로 돈도 벌고 있고
1: 새로운 달을 네. 꽉 주어지고 6펜스도 네. 네. 6펜스도 저, 많이
0: 6펜스 아니죠. 꽤 많은 뭐
1: 몇백만 파운드를
0: 네. 싹 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제 하필이면 눈물을 마시는 새를 봤던 때거든요.
1: 네.
0: 아 내가 작가로서 쓰고 싶은 글이 내 달이 눈물을 마시는 새 같은 것 같은데 작가로서 되게 행복했는데
1: 네.
0: 가끔 그런 글이 있잖아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글들. 나 이거 죽어도 못 쓸 것 같은데 이런 글.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것도 근데 달과 6펜스 쓴 거예요. 제가 잘 쓰는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를 쓰면 6펜스가 없어지거든요.
1: 아 그렇네요. 늘 달과 6펜스라는 네. 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한 번 선택하는 게 아니군요. 늘 그 갈림길이
0: 항상 놓여요.
1: 아.
0: 그러니까 아, 두 개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아직은 제가 6펜스를 쥐고 있습니다. 작가로서는.
1: 근데 이 스트링랜드처럼 6펜스 다 걷었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거든요.
0: 그건 솔직히 없어서 문학이 된 것 같은데
1: 네.
0: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달과 6펜스를 한 10년에 한 번씩 보시면 지금 나한테 달은 보고 나한테 6펜스를 보장하는 건 뭘까? 이게 계속 생각이 달라지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재미도 있는 책이고 그래서 여러 번 보면 볼 때마다 좀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뭐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달과 6펜스가 그 앞에 놓여 있고 아, 저도 6펜스 쥐고 있죠. 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6펜스를 쥐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작가님도 저도 달도 쥐고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 어느 정도 예, 예, 그렇죠. 예,
1: 이 달을 놓아버린 사람도 또 아, 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중년이 되니까 예, 정말
0: 주변 보이죠.
1: 예, 예. 이게 흔한 케이스고 예. 예, 6펜스를 쥐고 달을 아예 놓아버린 케이스도 흔하고 달과 6펜스 예술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이군요. 사실 당연하게도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고 아마 작가님 수천 번 받으신 질문일 텐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해서 전업 작가가 될 때 그때 어떤 고민했던 것들, 또 주변의 만류도 있었을 거고요. 웹소설 작가라는 게 정말 이제 어떤 막 생긴 영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길이 탄탄대로일지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도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고민하셨고, 나의 고민은 스트링랜드하고는 좀 달랐다든가, 나는 스트링랜드보다는 좀 요령 있게 대처했다든가, 뭐 어떤 뭐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놨다든가, 뭐 이런 그때 고민들 좀 듣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스트링랜드가 금융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그냥 뭐 잘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전업 작가를 선택하기 바로 전 작품이 네. 완전 망했었어요.
1: 작가님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사 병원이 배경인 현대 판타지만 네. 쓴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0: 다른 것도 여러 개니까 네. 제가 계속 그 판타지라는 제 달을
1: 네.
0: 어설프게나마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잘 안 되는데.
1: 아, 그 달이 그 달에 영향을 미친 게 눈맞이군요.
0: 네.
1: 아.
0: 처참하게 망한 시절이 있어요.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망하면 작가는 그냥 그러니까 겸업도 하지 말고 그냥 개원을 하는 게 맞겠다.
1: 와, 그 한산이가도 이런 고민을 네, 했었군요.
0: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돼가지고
1: 네.
0: 사실은 원장님만큼 제가 환자가 많거나 혹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1: 닥터 프렌즈 유튜브를 보고
0: 오시니까
1: 네,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니까요.
0: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또 왜 개원을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개원을 하면은 또는 성공이 보장돼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렇게 환자 많이 본다고 저희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조가
1: 네.
0: 그냥 개원을 해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 그게 원래 이제 또 젊을 때 페이 닥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하는 게 좀 정석인 코스잖아요.
0: 저는 이미 그때 이제 1년 반 정도를 페이 닥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비인후과는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딱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개원할 시기가 코앞까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글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아. 너무 재밌어 이거.
1: 아.
0: 그래서 아 다음 글은 그럼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1: 네.
0: 그런 글을 써보자. 기획 방법을 바꿔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 쓰고 거기서 배워서 다음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제 글을 한번 싹 리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게 중증 외상센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바닥에는 이게 성공을 해야 내가 앞으로 글을 계속 쓸 수 네. 있다.
0: 근데 아. 중증이 저를 계속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 네. 정도가 아니고 더 잘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때 택일 한 겁니다. 개원을 할까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나 전업 작가로 그냥 계속 글만 한번 더 써보자.
1: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얘긴데요.
0: 그렇게 그래서 전에 폭망했다가 되고 이제 개원을 고민하던 차에 이제 그냥 작가가 된 거죠.
1: 만약에 작가님은요 중증 외상센터가 반응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글 포기하셨을까요?
0: 그때 겸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치고 글을 그만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또 네. 그만큼 중독적인 일이기도 하니까 아마도 겸업으로라도 글을 계속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저희가 뭐 이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 이게 뭐 고갱을 그쵸, 모티브로 했다고 모티브로. 하죠. 고갱은 뭐 스트링랜드보다도 더 나쁜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스트링랜드에 대해서도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5시에 증권거래소에서 퇴근한 다음에 밤에 이젤 놓고 그리면 안 돼? 겸업할 수 있지 않아? 이거를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고 스트링랜드의 욕망은 아마 그 이상이었던 것 같잖아요.
0: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스트링랜드였으면은 그림에만 매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1: 경험
0: 그리고
1: 과정을,
0: 싶어. 경험 네.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막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1: 너무 위험하죠.
0: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0: 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해보지 네. 않고서는.
1: 네.
0: 근데 뜯다 집어던지고 갑자기 한다는 게 이거 뭐 그래서 소설이 된 거겠지만 저 같았으면 좀 그리면서 뭐 주변의 평가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재미있네. 그럼 점점

0: 시간을 늘려가겠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선이 채워졌을 때, 그건 각자 다르겠지만 그때 저는 화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확 하고 간 거니까 뭔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1: 사실 이제 작가님에게 펼쳐진 길이, 당시를 제가 그냥 유추해 보면은요, 그냥 멋대로 상상을 해보면 뭐 글쓰기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의 생활, 이 두 가지뿐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 또 이제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그 즈음에 막 생겨서 많이 흥하고 있었잖아요. 의학 정보를 이야기해주면서 아, 또 그렇죠. 재미있게 전하는 그런 채널이 귀했고, 닥터 프렌즈도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고, 뭐 방송도 지금 이제 하시지만 방송도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자질 같은 게, 뛰어난 자질 같은 게 있으시고 막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잘 모른다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진료를 보고, 또 의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연구하는 의학자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뭐 아예 법의학 같은 뭐 이런 분야로 나가면 뭐 기생충 연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인간이 아닌 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의대를 나와서 뭐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있고, 혹은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의학 정보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은 해보셨을 텐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왜 글 쓰는 일은 아 나는 이거다, 아직 이걸로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나의 다른 이거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뭘, 어떻게 하면 그걸 깨닫나요?
0: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이비인후과라는 네. 과를 선택할 때까지 배제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1: 네.
0: 아 이거 못하겠다. 아 이건 못하겠다. 여러 네. 가지 길 중에 못하겠는 걸 먼저 지운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뭔가 경쟁이 있거나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어떻게 탁 돼가지고 제가 뽑혔어요.
1: 네.
0: 근데 이건 내가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 네.
0: 근데 글처럼 선택했던 건, 저는 와이프가 일단 처음 결혼을 한다면 나는 얘랑 아, 무조건 하겠다.
1: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후보 중에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배제했던 이 사람이 남았다. 이게 아니고.
0: 아 그게 배제 방식이 아니고 나는 얘랑 이 사람과 좋아. 아. 얘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1: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 뭐 어떤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의.
0: 네, 그렇죠. 욕망이죠. 네.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와이프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1: 네.
0: 그게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귀엽게 보였을 때
1: 네.
0: 아 다른 사람이 이 짓 했으면 내가 싫어했을 텐데. 내가 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된 거고.
1: 네.
0: 글은 역설적으로 글이 망했을 때. 사실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의도했던 재미가 안 먹혔다는 거고.
1: 네.
0: 내가 창조했던 세계관이 안 먹혔다는 거고. 내가 창조한 캐릭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니까.
1: 네.
0: 근데 그 와중에도 완결까지 쓰는 게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 묶여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1: 네.
0: 내가 만든 이 세계관을 내가 닫는 거다.
1: 네.
0: 이거는 사실은 작가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고.
1: 그렇죠.
0: 이건 이 글의 금전적인 성공하고도 무관한 거다.
1: 근데 나는 이걸 왜 할까? 이게 나의 다리다.
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패했고 사실 이러면 안 하는 게 맞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쓸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일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뭐 유튜브다.
1: 네.
0: 저 망했어. 저는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렇게 망하면. 근데 글은 망했는데 이거 사실은 안 해야 되는 레드플래그가 뜬 건데
1: 네.
0: 뭔가 아 이거 다음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보다. 이게 내 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이건 실패했을 때.
1: 사람이 왜 망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근데 네.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계속 잘 쓰는 작가도 있거든요. 저는 좀 기복이 있는.

0: 작가고.
1: 아 근데 안 망해본 사람은 이걸 발견을 못할 거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돈 잘 벌리고 뭐 사랑받는
0: 거 한다. 지금 주말 전에 그러니까는 작가들 한 번씩 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있거든요.
1: 네.
0: 아니래. 글을 안 써요.
1: 한번들 망해보세요 다들.
0: 한번 망해봐야 이제 글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1: 저는 이낙준 작가님의 말씀에 완전 동의해요. 여러 번 망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한 3, 4년 이렇게 노력했는데 망하면 진짜 마음이 쓰려요.
0: 예. 그때 진짜 회심의 일격이었거든요. 참하게 망하고.
1: 작가님 그럼 결국은 판타지도 쓰시겠네요. 현대 판타지 아닌 판타지도.
0: 그럼요. 항상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장면들, 멋있는 캐릭터들. 아이러니한 캐릭터.
1: 네.
0: 정말 정말 나쁘고 뭐 놈이었는데.
1: 네.
0: 마지막에는 이 뒤로는 못 간다. 나를 죽이기 전에 못 간다. 그 마음에 하나의 불꽃은 남아 있던 그런 캐릭터들을 사실 현대 판타지에서는 그리기 어렵거든요.
1: 장검 하나 들고.
0: 네.
1: 여기서 돌아가면 살려줄게. 뭐 이런 거.
0: 죽을 거 뻔히 알면서 하는 캐릭터들을. 꼭 한번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욕망을 발견하고 나의 진짜 달이 뭔가 깨치는 순간 그게 없는 삶보다 있는 삶이 진짜 100배 좋은 거고 그걸 깨친 사람은 이제 길을 잃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제 자녀들한테 달과 육펜스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육펜스를 버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안 되죠.
1: 육펜스를 쥐고 있으면서 달을 발견해라라고 할 때 스트링랜드 같은 과격한 커리어 전환은 좀 삼가라고.
0: 아, 그렇죠. 저는 네. 배수의 진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네. 무서워요. 그때 요령 같은 거 작가님이 생각하신 것도 있고 일부에서 이제 웹소설 지망생들에게 연봉의 3배를 웹소설로 벌 수 있으면은 해봐라라고 하신 그것도 왜 3배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0: 그게 그 웹소설이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려요.
1: 네.
0: 근데 성공 확률이 제가 주변을 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기성 작가들이.
1: 네.
0: 그러니까 지망생들은 그 정도가 안 되고.
1: 네.
0: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연봉에 그래도 그 해에는 꽤 벌거든요.
1: 네.
0: 그러면 1년 벌어서 3년을 살려면 3배는 벌어야. 물론 세금 내면 더 적어지겠지만 그 정도는 작가가 될 때 감수할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 계산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칼같이 얘기는 안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1: 네.
0: 뭐 가장이라면 이 정도의 기준을 맞춰야겠지만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좋다. 저는 너무 막 저 이렇게 하면 글을 열심히 쓰지 않을까요? 저 전업작가 되면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해보니까 똑같아요. 글 쓰는 양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귀신 같아요.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날이면 글이 느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작가님?
1: 정말 그래요. 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세 번씩 다짐하거든요. 새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근데 다음날 몸이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은 게으름 피워도 되는 날이야 이러고.
0: 심지어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글을 써요.
1: 네.
0: 그리고 밥을 먹어.
1: 네.
0: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네. 딱 제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2시쯤.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일단 9시 넘어요. 일어났는데 뭐 이상하게 깨우네. 뭐지?
1: 알람이 네. 알아서 안 울려주는. 네.
0: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둘러야 되잖아요.
1: 네.
0: 전혀 서둘러지지가 않아. 계속 잠옷을 입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1: 저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욕망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욕망 우리가 이제 이 욕망이 되게 부조리하더라도 나의 삶의 어떤 나아갈 길을 끌어준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싶고 돌파를 하고 싶을 때 이 욕망이 있다는 걸 그 욕망이 끌어주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욕망 자체가 이제 그릇된 건지 아닌지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젊은 친구가 있는데 뭐 굉장히 뭐 범죄 영화를 보고 났더니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는 아. 범죄자가 되겠다. 최고의 무슨 뭐 이렇게 코트 휘날리는 무슨 뭐 범죄자가 되겠다. 아. 그거에 너무 충만해 있을 때, 아니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릴 때 그런 거는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 아니 난 이게 다리다 막 이러면.
0: 저는 작가니까 네. 그러면 범죄물을 써라라고 아, 말할 것 써라. 같은데 네. 제일 최고의 범죄자를 네가 만들어봐라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1: 네.
0: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봐야겠죠 그런 거는
1: 뭐 이 욕망이 예를 들어 네. 스트링랜드도 그렇지만요 아니면 스트링랜드에 빠지게 되는 그 결혼한 여성 아. 네, 파멸하게 되는 그 여성 혹은 그 후원자의 부인 같은 그쵸, 경우에 그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이미
0: 맞아요
1: 이 남자랑 엮이면 난 망한다 근데
0: 못 참고 가죠
1: 못 참고 가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게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다리니까 결국 네가 그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0: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의 다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다린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0: 그거를 그 상황에서는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
0: 그러니까 뭐 사실 저랑 작가님은 운이 좋아서 글이라는 달을 네. 찾은 거고
1: 네.
0: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1: 이 소설 중에서 이제 써머신 몸이 뒷부분에 딱 스트링랜드에 반대돼.

0: 편안한 삶이다 라고 할 때 화자가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한다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서 마음 편히 산다는 것, 그게 인생을 망치는 일일까? 하고 독자한테 묻는데, 이런 종류의 좀 소박한 달,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1: 아, 저는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은 달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눈물을 마시는 새를 제 달이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너무 그거에만 집착하면 사실 불행하잖아요. 해도 해도 안 되는 달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 내 달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야 라고 살짝 수정을 해주면
0: 네.
1: 이것도 그럭저럭 봐줄 만한 달이고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저는 되게 현대인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기성세대들이 차지하고 있거나
0: 네.
1: 그렇게 된 와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행복을 추구해야 될 텐데
0: 네.
1: 그 행복의 정의를 그러니까 나만의 달을 정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달을 보면서 저게 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0: 네.
1: 그건 이제 한강뷰 아파트 네. 외제차 그리고 엄청난 부 이런 것들
0: 네.
1: 미디어가 보여주는 건데 그 달 뭐 좋은 달이지만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나만의 달을 정의하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달에 닿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정한 달은 이것도 충분히 그럭저럭 볼만한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 저는 자기만의 달을 좀 정의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6펜스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0: 달과 6펜스의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화자가 어떠어떠한 삶은 성공한 것일까?
1: 뭐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 시절의 한강뷰에 해당하는 뭐 1만 파운드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예로 듭니다. 성공한 인생은 뭘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공이라는 것도 각자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성공은 사실은 눈물을 마시는 새나 전독식도 사실 그런 작품이거든요.
0: 네.
1: 달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네. 작가. 작가들이 보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 그러면 전독식은 어쨌든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그런 작품을 하나 쓰는 게 저한테는 성공한 작가, 성공한 삶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뭘 그런 게 성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아, 내 이름 속자가 NEJM에 박혀서 그게 엄청나게 인용이 되고 그게 교과서에 실리고 결국 의학의 메타가 바뀌는 게 내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니까 미디어에서는 이제 약간 물질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널리 퍼져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네.
1: 각자만의 성공을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나는 오후 3시에 작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강변에 가서 정말 은퇴자밖에 없는 이 시간에 뛸 수 있는 저는 그게 진짜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성공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0: 성공했는데
1: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뛸 때 그런 성공들이 개인적인 성공의 정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0: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서 마이크를 받고 제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통찰을 가지신 분들 막 모셔가지고 책 얘기하고 이게
1: 아 이거 저한테는 성공이죠. 네. 엄청난 거죠. 네.
0: 특히 제가 달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1: 아 달리기를 안 하시는군요.
0: 네 옛날에 좀 했지만 역시 아니다 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후 3시에 라디오 녹음할 때
1: 모두가 뛸 때 앉아 있을 때
0: 모두가 뛸 때 네, 앉아 있고 네, 나는 책 얘기한다.
1: 그걸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0: 맥주 한잔
1: 좋습니까?
0: 네. 아우 즐겁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도 2부도 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희 이제 공통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짧게 네. 좀 여쭤볼게요. 달과 6펜스에서 좋아하시는 문장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1: 이게 이제 스트링랜드를 누가 비난을 합니다.
0: 네.
1: 그때 이제 해명하듯이 말을 하는 건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어.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이게 네. 이제 스트링랜드가
0: 네.
1: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0: 네.
1: 그거를 은유할 때 뭐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이런 스트링랜드

0: 팬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나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열망하는 게 뭘까?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한 번씩 되돌아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1: 네. 저희 다독이들께 소개하고 싶은 어떤 작가님의 좋은 습관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0: 아, 좋은 습관이요?
1: 네.
0: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한 잔과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1: 닭가슴살이요?
0: 네.
1: 아.
0: 닭가슴살이 한 단백질 22g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거 하나 먹어두면은 오늘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식이 단백질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1: 의사분들이 그런 말씀 네. 하시더라고요.
0: 근데 그거 한 덩이 먹으면 어찌됐건 20g을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한 60g 남자 같은 경우에
1: 네.
0: 여자 같은 경우에 40g만 더 먹으면 되니까
1: 네.
0: 좀 부담이 줄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글 써야 되니까 커피랑 탄수화물 좀 먹는데 먼저 닭가슴살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져가지고 혈당이 안 오르고
1: 네.
0: 졸리지 않는 오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거는
1: 아침에
0: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닭가슴살.
0: 닭가슴살만 먹으면 힘드니까 물 한 잔을 같이.
1: 성공한 인생과
0: 네.
1: 유용한 의학 정보 나눠주신 한산이가 이낙준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1: 아,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되게 네. 이렇게 저의 지금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또 제가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0: 아, 저는 뭐 사실 놀다 가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1: 아, 저도요. 네. 마무리하는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아,
1: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네.
0: 장필순의 네.
1: 장필순
0: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이거 진짜 좋습니다.
1: 이낙준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휴일인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로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아래 낮에는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고온현상 때문에 어제 서울에서는 올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와 광주, 강릉 32도, 대구와 김천, 경산은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영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 습도는 35%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는 목요일 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내고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경우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총파업을 나흘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양측에 동시에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만의 피해가 아닌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총리는 정부도 노사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사후 조정 회의를 다시 엽니다.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5: 미중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 등 일부 무역 이슈에 합의를 이뤘다는 중국 측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만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중국 상무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토론하고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제품에 관세를 내리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산 항공기 구매, 농산물 무역 확대에 합의했다고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를 비교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글도 적었는데 중국의 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회담에서 시 주석이 대만 독립전쟁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을 물었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논의한 점도 밝혔는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 중이라며 결과는 중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의 개입을 받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자마자 다음 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9일에서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 주요 국제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양국 사이의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에서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이 한 달 새 2조 원 넘게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은 1174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새 2조 1천억 원 늘면서 전월 5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 7천억 원 늘었고 기타 대출은 감소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초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고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대출 상환으로 기타 대출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이른바 B2 이자 수익이 올해 1분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10곳의 분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1분기에 벌어들인 신용거래융자에 따른 이자 수익은 총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른바 B2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들 증권사의 1분기 신용거래융자에 따른 이자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먼저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가운데 투기나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외국인,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개 심층조사군을 현장조사하고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경기도 지역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돼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즉각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책임 여부를 엄중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설명 자료를 통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시의 자진 보고함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시공 오류가 발생했고 오류를 인지한 지 6개월 정도 지나 보고된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한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주 보건당국은 해당 선박에서 하선한 이후 자가격리 중이던 캐나다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잠정 양성 판정을 받고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격리 중이며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차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차 152명보다 48%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증가했습니다.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18주차에 39명까지 줄었다가 일주일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이 같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5월에서 9월을 맞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합니다. 감염병을 막으려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전주 31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고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 남은 시간은 17일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선거 승리를 위한 치열한 유세전이 곧 펼쳐질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지난달 부산에서도 거리 인사를 하는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커피를 끼얹어서 후보가 넘어지면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미스러운 일 절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5월 1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요란의 시사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요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1, 2, 3인데 하나, 둘, 세 가지 뉴스가 아니라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보시겠다고요. 지금 장안의 화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집중 준비하셨다고요.
3: 네. 한 줄을 통틀어서 네. 이 사안의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2: 네.
3: 이 사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 동안 공부를 하고 보니까 단순히 원래 월급도 많이 받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돈을 더 달라고 떼쓴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기에는 이 진짜 본질을 놓치는 사안이더라고요. 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던 숙제가 지금 이제 화랑기를 맞는 이 시점에 가장 첨예하고 폭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3: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인류 기업 그리고 국제적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을 노동의 성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나누면서 어떻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성장발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2: 네.
3: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는 이 사안의 본질에만 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그 삼성전자 말이야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런 게 핵심이야 이렇게 쉽게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지 진행 순서부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3: 네. 원, 투, 쓰리니까 세 가지 주제와 질문으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여기서 저기서 듣기는 했는데
2: 네.
3: 언제 뭘로 시작해서 그래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지? 요거를 좀 쉽게 네.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둘째는 이게 사실상 핵심이죠. 그럼 이 일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 본질은 쉽지만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3: 이게 노조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더 줘. 삼성전자는 회사 측은 아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건 안 돼.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정관용의 시사본부를 챙겨 듣는 정도의 청취자분들 격조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예.
3: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 사실은 노동자죠.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러면 스스로 노동자인 나 그리고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전망도 앞으로 밝은 빅테크 대기업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진짜로 고민하고 관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까지
2: 알겠습니다.
3: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 첫 번째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3: 네. 일단 지난 13일 수요일 새벽 3시죠. 삼성전자 노조가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은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오는 21일 목요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수원 지방법원에 노조의 파업을 막아달라라면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총파업 돌입 하루 전인 20일 수요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2: 그런데 어제 토요일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3: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을 해서 카메라 앞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파업 사태 이후에 첫 공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먼저 고객과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라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향해서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러면서 애사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2: 예.
3: 내일이죠. 월요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사후 조정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2: 네.
3: 총파업 사흘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2: 정부도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죠?
3: 맞습니다. 강원 양면 카드를 동시에 들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일단 김영웅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에 모두에게 이제 파업까지는 가지 말자. 대화로 설득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2: 네.
3: 산업통상부 장관인 김정관 장관은 아무래도 좀 더 강경하게 파업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
2: 예.
3: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오늘 오전에는 김민석 총리까지 나섰어요.
3: 그렇습니다.
2: 거기서 만든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어떤 거죠?
3: 정부가 노동자의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
2: 예.
3: 중에 하나입니다. 1963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딱 4번 발동이 됐거든요. 극히 예외적인 조치란 얘기죠.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그리고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총 4번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발동이 된다면 예. 민간 제조업 대기업의 기준으로는 33년 만에 일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네.
2: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살펴봤고 두 번째가 이제 왜 이렇게 됐나 왜 결렬되고 있나 이건데
3: 네.
2: 그 얼마 전에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으로 뭐 상당 액수가 지급이 돼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3: 맞습니다.
2: 거기서는 다들 금액이 커서 부럽다 하면서도 SK하이닉스는 노사 다 같이 갈등 없이 성과를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삼성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3: 앵커님께서 진짜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2: 네.
3: 이번 사안의 본질이 바로 그거거든요. 두 회사가 쓰는 계산기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셔도 절반은
2: 달라요?
3: 이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직원은 회사 사업 보고서 한 장만 펴면 노동자 누구나 아 올해 이번에 이번 분기 내 성과급 얼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예.
3: 왜냐하면 그 성과급의 기본 베이스가 영업이익이거든요.
2: 네네.
3: 이 영업이익은 누구나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 딱 되면 정부가 직원들 누구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2: 근데 삼성은 기준이 뭐예요?
3: 그런데 삼성은 그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냈다고 공시를 해도 자기 성과급인지 성과급이 얼마인지는 회사가 공지를 해줄 때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왜요? 그러니까.
3: 왜냐하면 삼성이 쓰는 성과급 계산기에 쓰는 기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성과급 계산이 가능한 영업이익이 아니라요. EVA,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다른 지표를 씁니다.
2: 그게 뭐예요?
3: 근데 이 지표가 문제입니다.
2: 예.
3: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이라는 걸 떼고 남는 이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본이익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핵심 숫자들이 비밀입니다. 영업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오직 경영진만 알 수 있는 거죠.
2: 네.
3: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은 공시 항목이지만 자본비용 계산에 들어가는 세부 숫자들은 자기 자본 비용을 얼마로 잡았는지 그러니까 회사 위험도를 얼마나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부채 비용을 또 얼마나 반영을 해서 이번 연도에 또 계산을 하는지
2: 네.
3: 또 투하 자본이라고 해서 어떤 자산을 이번에 포함시켰고 뺐는지 이런 것들을 경영진만 알지 이 사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업이 50조 원을 냈다고 해도 회사가 자본비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EVA,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부가가치가 3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1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거를 왜 공개를 안 합니까? EVA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세부 항목을 왜 공개를 안 해요?
3: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공개하면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패를 다 보여주는 셈이다.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공개되면 뭐 경제상재들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들이 삼성의 미래 전략이 아 이렇게 흘러가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3: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둘째, 게다가 삼성은 좀 그 사업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아십니까?
2: 네네.
3: 네. 제조 공장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만으로 고부가가치를 내는 팹리스 모델인데요. 그런데 삼성은 다르죠. 이 최고의 반도체를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도 하고 있지만 이거 만들어서 직접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자기 살림도 하면서
2: 네.
3: 해외 유명 업체로부터 수주받은 반도체도 만들어서 파는
2: 맞아요.
3: 그런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볼 때는 아, 삼성이 굉장히 우리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이긴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이기도 하다. 이런 경계심을 풀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정보 공개에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2: 네.
3: 단적으로 SK하이닉스는 또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예요.
2: 그렇죠.
3: 직원 모두가 한 사업부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100%가 반도체에서만 나옵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영업이익의 10%를 나누면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 경영진의 판단까지 상대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죠.
2: 네.
3: 근데 삼성은 이제 분야가 반도체부터 가전, 스마트폰에까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2: 맞아요.
3: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94%가 반도체에서 나왔거든요.
2: 네.
3: 그래서 그 한 부서만 챙기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2: 네. 그러면 결국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네요. 회사도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고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죠?
3: 그렇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법만큼 투명하게 나누자. 내가 노동력을 들인 것 아니냐. 자본주의 계약 원칙에 충실한 것이고
2: 예.
3: 충실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걸 사실 원래 월급도 높으면서 성과급까지 욕심낸다. 작작해라. 이렇게만 비난하기에는 자본주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삼성이 월급을 많이 주고 잘 나가 있는 회사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취업해서 내 노동력을 정당하게 제공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을 무작정 우리 미래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라
2: 예.
3: 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사안입니다.
2: 네.
3: 반면 사측 입장도 이해가 되죠.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를 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경영학적으로 보면 생존 원칙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있어 보이게 정리를 하자면 이 분배의 정의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 정당한 가치가
2: 정면
3: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2: 네. 많은 보도들을 보면 외국의 빅테크들은 현금으로 그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자사주로 주식으로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3: 이유는 일단 다 법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해외만큼 우리도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2: 예.
3: 저는 법이 없는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2: 네.
3: 그러니까 현재 상법상으로도 기업이 자사주를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예.
3: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왜 활성화가 안 됐을까요? 진짜 이유는 세금 제도에 있었습니다.
2: 세금 뭐요?
3: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에서는 직원이 만약에 성과급을 자사주로 주식으로 받는
2: 예.
3: 순간
2: 예.
3: 그러니까 일정한도 법에서 정한 비과세한도 400만 원 이상은 곧바로 그달의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의 사례로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성과급을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비과세한도인 400만 원을 뺀 1억 4,6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수천만 원을 당장
2: 내
3: 통장에서 내야 되는 셈인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주식 그럼 팔아서 내면 되지. 팔지도 못해요.
2: 아.
3: 우리나라 법상 우리 사주는 성과위든 뭐든 회사로부터 받으면
2: 네.
3: 의무적으로 특정 기관에 예탁하게끔 돼 있고요. 보유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2: 모르겠어요.
3: 4년에서
2: 4년?
3: 8년입니다.
2: 8년?
3: 네.
2: 그게 또 외국 빅테크 기업들도 주식으로 보상을 하면서

0: 보통 4년에 걸쳐 나눠받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주식받고 바로 떠나면 안 되니까.
1: 맞습니다.
0: 회사에 계속 있게끔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도록 일 열심히 하자. 네. 이런 어떤 정신인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받자마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그게 다르군요.
1: 정말 다른 문제인데 저희 모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고 또 아이들 뭐 교육비 이런 거 따지면 사실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0: 불가능하죠.
1: 네네.
0: 네.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주식으로 보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1: 네, 그래서 좀 궁금했거든요. 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돼 있나 알아봤더니 일반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은 이 직원에게 주식을 줄 때 회사가 그 주식에 해당하는 세금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팔아서 뗀 다음에 그만큼만 직원에게 계좌로 쏴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현금을 꺼낼 일이
0: 알겠습니다.
1: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제도도 매우 활성화돼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은퇴 시점까지 주식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 다음 이 불어난 수익을 비로소 실현할 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 또한 노동자에게 유리한 산식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프랑스는 더 진보적입니다. 일단 1960년대부터 50인 이상의 기업은 직원과 이익을 반드시 얼마 정도로 나눠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0: 예.
1: 얼마 전부터는 11인 이상 기업도 이 법을 적용 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선진적이죠.
0: 그러니까 같은 주식 보상이지만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법적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조가 우리 주식 보상보다는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단순히 이기적이라거나 뭐 돈 욕심이 많아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식을 받는 순간 실질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한국 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0: 네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번 협상이 왜 결렬됐는지 그 핵심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뭡니까?
1: 결정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노사가 결렬 직전에 상당히 양보한 안을 내놨다고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0: 예.
1: 노조가 원래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는데 13%까지 낮췄고요. 거기에 더해 2%는 주식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0: 일단 주식 보상을 좀 포함시켰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부담을 조금 지겠다는 양보 나름의 양보안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0: 네.
1: 노조가 주식 보상에 열려 있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기 회사 측이 지금 깜깜이로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0: EV
1: 계산기
0: 방식.
1: 네. 그거를 풀지 않겠다. 그리고 보상 방식을 제도화해 달라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 네.
1: 대신에 이제 일회용식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만큼 잘해 주고 다음번에 더 잘 되면 좀 더 줄게. 우리를 믿고 좀 파업은 하지 말고 나아가자.
0: 알겠습니다.
1: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그 제도화라고 하는 게 영업 이익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노조의 요구를 삼성전자 사측은 여전히 기존의 EVA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야. 이게 핵심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사측의 입장을 노조가 보기엔 뭐가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1: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제도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만 달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노조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올해 한 번 주고 끝나는 일회성 안건이었던 거죠.
0: 네.
1: 사측은 13%든 15%든 상관없이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고정 방식을 사규에 넣는 건 못한다.
0: 그러니까요.
1: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봉의 50%라는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캡을 씌워버린 거죠. 아무리 성과가 많이 나도 최대한으로 주더라도 우리가 그 연봉의 50% 이상은 못 줘.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수없이 많은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회사의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던 거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를 좀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중에는 아니 반도체 산업이 노조 힘만으로 컸냐. 그 파업 손실은 국가적 손실인데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조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삼성은 1938년 창업 때부터 무려 82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0: 그랬었죠.
1: 기업입니다.
0: 예.
1: 네, 이 경영 노조를 인정한 게 2020년이에요. 불과 6년 전에 불과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그때 폐기 선언이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국

0: 정치에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그린화 작업 기업 하십니까?
1: 노조 파괴 공작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유죄 판정 받았고.
0: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조 해체를 목적으로 진행한 다양한 불법 사항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고 임원 32명 중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부사장급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반올림이라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2살에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1: 아, 다 알죠.
0: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11년 8개월이 예. 걸렸습니다. 예. 그 사이에 시민단체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범 피해 사망자만 108명에 이릅니다. 네. 이런 기록이 있는 회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아, 우리가 당장 지금은 제도하기 좀 힘들고 우리 앞으로 잘해줄게 좀 믿어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믿기는 네. 좀 어려운 게
1: 그러니까
0: 현실이죠.
1: 고도 약속이 아니라 명문화된 제도화 이거를 네. 그 노조가 끝까지 요구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화 부분에서 노조가 양측이 물러나 노사가 물러나지 않다 보니 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1: 네. 그러면 지금 뭐 노조 쪽은 다 정당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유 기자의 그 목소리는?
0: 노조 쪽에서 정당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 저희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자면 15년 전에도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같은 저기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 15년 전 뭐죠?
0: 15년 전에 그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1: 정운찬 전 네. 총리
0: 초과이익
1: 공유제
0: 예를 주장을 했었죠.
1: 이건데 협력업체랑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그거였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논의를 적절하게 진행을 시켜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조를 단순히 어떤 그 협력업체뿐만 네. 아니라 노조와 함께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면은 노조가 이렇게까지 업체 측에 불만을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거나 맞아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질문 해결했고 두 번째 왜 결렬되고 있는지 문제의 핵심 정리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조는 기업은 또 우리 국민들 정부는 뭘 이번에 이제 알아봐야 될지 자, 이걸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0: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본 건 단순히 대기업의 돈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함께 대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째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인데 삼성 직원이 부럽다. 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는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삼성 노조의 노조원이라면 예. 내가 거기에 직원이라면 예.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내 노력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면 그 과실을 좀 투명한 계산기에서 계산해서 우리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고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수 있지 않을까요?
1: 예, 예.
0: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 노조처럼 내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실을 공개하고 제도를 명문화하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노동권 네. 보장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1: 노동자로서
0: 같아요.
1: 노동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다 이 네. 말씀이신 거고.
0: 그리고 두 번째.
1: 다만 네. 그 삼성 내부에 반도체 부문하고 휴대폰이나 가전 부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0: 맞습니다.
1: 그거는 이 노조 내부에서 기업 네. 그 조직원들 내부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0: 노조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 네. 사실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이 그 지점이죠.
1: 그 점이죠. 그건 네. 자기들끼리 분명히 좀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0: 분명히 해결을 해야
1: 돼.
0: 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앞으로도 이제 산업협력체라든지 산업업체들과의 계약 관계에서도
1: 그러니까요.
0: 이 부분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네.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자, 두 번째 기업에게는 어떤 네. 질문을 하는지.
0: 삼성으로 대표되는 초성과 빅테크 기업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든 거대한 과실 앞에서 더 늦지 않게 제도를 선보일 부분은 정말로 없는지 글로벌 인재 기준에 맞게 투명한 보상체계, 분배의 룰, 또 협력 상태계와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시점은 과연 언제인지
1: 그렇죠.
0: 이렇게 묻고 기업 스스로 답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 정부에게는요.
0: 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면서 가장 크게 들고 무거웠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1: 네.
0: 그래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금 단순히 어떤 개별 민간 업체에 가서 노사 간의 액수를 뭐 얼마로 하자. 아, 이번 얼마만 봐줘. 이런 가격 중재자 조정자 역할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분배 제도의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시작하고
1: 예.
0: 외국처럼 노동자가 회사 성과를 주식으로 받아서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손볼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1: 그렇죠.
0: 네. 또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1%포인트 단가 인하 압박에 흔들리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그 제도 대신
1: 예.
0: 이 구조를 어떻게 탄탄히 만들 것인가.
1: 그렇죠.
0: 이 사안에서 정부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1: 정부뿐 아니라 이건 국회도 같이 고민해야 할 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말이죠.
0: 맞습니다.
1: 자, 월요일 이 노사 간의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네.
1: 유랑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12시 35분 좀 지났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봅니다.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네, 오늘도 한낮에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대구는 벌써 30도를 넘었는데요. 앞으로 대구와 김천, 경산은 34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와 광주, 강릉도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신 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긴 소매나 양산, 모자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볕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영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3: 네, 화창한 날씨에 어제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로 귀경 정체가 매우 심하겠습니다. 정체는 오후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다가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아직 도로 지나기는 수월한 곳들이 더 많은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중동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광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사로 인해 우정국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국 사거리에서 종각 사거리 양방면 전차로가 오늘 자정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죠. 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부모 대신에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세희 변호사 초대해서 관련 현황 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은데 어떤 곳이죠?
3: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한 후에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고 또 법률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선지급이라면 정부가 먼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2: 어떤 제도죠, 그러니까?
3: 네, 그 저희 선지급 제도는 2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그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또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집행권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자녀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씩을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까지 선지급의 그 성과는요?
3: 네, 그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올해 4월까지 6,646가구에 만 499명의 자녀에 대해서 선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저희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월 꾸준히 나라에서 양육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아울러 그 상대방인 양육비 채무자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선지급 결정을 하면 통지서를 그 채무자들에게도 발송을 하는데 이분들도 그 이후에 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선지급제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3: 네, 일단 그 이혼하실 때 양육비 판결문 같은 집행권한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저희 양육비 이행관련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후에 자격 판정을 하여서 이제 그 결정이 되면은 자녀 한 명당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이혼할 때 뭐 자녀 한 명당 양육비를 월 1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하신 경우에는 선지급금도 월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 네. 네,
3: 참고로 그 선지급 신청하시려면은 요건을 좀 갖추셔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4월 28일 법률이 개정되어서 기존에는 신청일 직전 평균 그 3개월 동안 이행된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 양육비 판결문상의 금액이 그 전액 이행이 되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개월 평균 이행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이면은 신청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2: 네. 근데 네. 한 달에 한 명에 20만 원 조금 적을 다고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결정된 금액이죠?
3: 네, 이 금액은 그 한 부모 가족의 소득과 유사한 가구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41만 원의 양육비를 지출을 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2: 예.
3: 또 기존의 나라가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로 월 21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41만 원에서 21만 원을 뺀 차액인 20만 원을 네. 선지급 금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가 한 부모 가족에게는 양육비로 21만 원씩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군요.
3: 네.
2: 그래서 이제 추가로 20만 원 정도 이거군요.
3: 네.
2: 이 선지급금 지급받는 분들의 반응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3: 네, 일단은 그 양육비라는 게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많이 그 지급 여하가 달려 있고 또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지급 의지에 따라서도 좀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2: 그렇죠.
3: 국가가 꾸준히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는 있지만 나라가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 이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 학원 한 군데라도 더 보낼 수 있고 또 이 금액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그 의견이 많으셨고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혼자 자녀 3명을 키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못 받은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었고 원래 원래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또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큰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그냥 혼자 공부를 했었고 또 둘째, 셋째는 아파가지고 좀 지속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저희 선지급이 결정돼서 이제 이 가정에는 자녀가 3명이니까 월 60만 원에 선지급금이 지급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 신청인 분이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예, 또 그리고요. 또 다른 사례가 없어요?
3: 아, 사례 저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저희 또 그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는데 아이 승급 심사를 앞두고 태권도 비용 한 십몇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지만 안타깝게 그만뒀어야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선지급금 지급하게 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이제 체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예. 네. 이렇게 이제 선 국가가 먼저 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양육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준 그 나쁜 아빠들, 네. 뭐 주로 아빠들이죠.
3: 아,
2: 엄마들도 있겠습니다.
3: 예, 맞습니다.
2: 국가가 이제 회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3: 네.
2: 그 회수 절차는 어떻게 돼요?
3: 그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회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2: 예.
3: 이 회수는 저희가 먼저 채무자들한테 회수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통지서를 받고 자발적으로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고 뭐 상황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렇게 저희가 회수 통지도 하고 추후에 독촉 절차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선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법원의 별도의 판결이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징수를 할 수 있고 특히 선지급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들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저희가 금융 재산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금 압류도 가능하겠고 또 이제 뭐 회사 다니면 급여 압류 또 뭐 자산이 있으면 자동차나 부동산 뭐 가상 자산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철저히 받아내야죠.
3: 네.
2: 현재 통계상 집계된 이 선지급 회수 대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미지급된 전체 금액은 총 얼마로 파악됩니까?
3: 일단 저희가 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지급한 선지급 대상 건수 4,973건에 대해서 그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발적으로 조금 이행도 받고 있고 또 아직은 회수 절차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그 선지급 네. 회수 대상자를 조사하고
3: 네.
2: 또 강제 징수하고 하는
3: 네.
2: 거기 이제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 네, 저희가 그 선지급 징수 부서가 그 별도로 있는데 부서장 포함해서 현재는 7명이고 하반기에 4명을 추가로 충원해서 11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 네. 그 과거에 이런 그 선지급 제도 같은 게 없었을 때
3: 네.
2: 뭐 배드 파더슨가 하는 그런 민간 단체가
3: 네, 맞습니다.
2: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신상 파악해 가지고 이 인터넷상에 명단 공개하고
3: 네.
2: 그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서
3: 네.
2: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서도
3: 네.
2: 그러면서도 꿋꿋이 그 민간 단체가 활동을 해온 결과로 이렇게 선지급 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 뒤늦게 도입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2: 그런데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를 이행해 왔는데 우리는 이제 1년밖에 안 됐긴 했는데 앞으로 네. 이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좀 더 제도가 보완돼야 할 점은 없나요?
3: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운영 사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제도는 나라별로 그 사정에 따라 다양한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저소득층 가구에게만 지급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지급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나라도 있고 또 아이의 나이나 그 가구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도 우리나라의 한 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죠?
3: 네. 지금 현재로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이 돼서 돌아오는 10월 29일부터는 소득 분위에 무관하게 네, 지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도 일정 소득 이하만 주었는데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이행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부모는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3: 네, 뭐 이제 신청의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이 뭐 선제급금 미만으로 이행되고 또 이게 근데 단순히 양육비 못 받고 있다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혼 이후에 양육비 판결문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소송을 좀 하셨다든지 또는 저희가 이제 행정 제재 조치라고 해서 뭐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여타의 노력을 한 가지라도 네 하셨을 경우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아, 그게 이제 중요하군요.
3: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혼 판정에서 양육비 얼마 주기로 했다라는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3: 맞습니다.
2: 몇 개월 안 주면 이거 꼭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꼭 해야 된다.
3: 맞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자기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그 다른 나라들은 자녀 연령이나 그 한 부모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을 좀 차등 지급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3: 네.
2: 우리나라는 그런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1인당 20만 원으로 끝이에요?
3: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20만 원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0: 판단을 해서 변경이 필요하면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실업 급여라든지 등등하고 이제 연계 문제가 있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국가가 먼저 준 다음에 돈을 받아내는 노력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계좌도 다 추적할 수 있고 법원 명령 없이도 압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니까 성과를 아직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이 정도 강력한 제도면.
0: 네, 저희가 제도가 강력하게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징수의 실효성은 있는데, 그래도 국가가 이렇게 강력한 회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그 양육비 채무자들도 조금
1: 알아야죠.
0: 예, 아시고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버틸수록 자기만 손해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출국 금지 같은 것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0: 출국 금지는 이제 그 선지급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이제 이행 명령 결정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출국 금지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뭐 심지어는 자동차 압류까지 되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아이고 일단 없는 돈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0: 맞습니다.
1: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자, 지금 그 변호사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아, 네. 일단 그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이 달린 당연한 의무입니다.
1: 당연한 얘기죠.
0: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직접 키우시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은 양육비를 지급해서라도 양육 책임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1: 예.
0: 그리고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양육자들 계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세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부 끝 마칩니다. 김성환이 부른 가화만사성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쌀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에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어제만큼 뜨겁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경남 양산이 34.1도, 밀양 33.1도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이미 30도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구와 김천, 경산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와 광주, 강릉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그래도 한여름처럼 습한 무더위는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되도록 볕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는 걸 권해드립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긴 소매나 양산, 모자 등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 바깥 활동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일은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면서 긴축 재정론을 거듭 비판한 바 있죠. 자, 우리 국가 채무 논란 어디까지가 진짜고 무엇이 중요한지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며칠 전 SNS에 이 대통령이 꼭 봐야 된다라면서 한 경제신문 기자의 글을 올렸었죠.
3: 네, 지난 4월에 이제 국제통화기구 IMF가 각 나라의 국가 부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보수 신문은 그 보수적으로 좀 본 관점만 또 진보 진영은 또 진보 진영에 유리한 관점만 이렇게 해석이 분분했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워싱턴 특파원이 이거 관련해서 IMF에 몇 가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IMF 대변인이 답을 해줬는데 답장이 왔는데 그걸 기사화했거든요.
2: 예.
3: 한국 정부의 부채는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지속 가능하다. 뭐 좀 괜찮다는 내용의 답이 왔고 그걸 기사로 썼는데 이 대통령이 그걸 SNS에 그대로 이제 포워딩해서 올렸습니다.
2: IMF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을 했어요?
3: 지금 이제 계속 재정 확장 기조가 있지만 그러니까 돈을 더 쓰고 있지만 거둔 것보다 더 쓰고 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이 이제 인구도 줄어들 텐데 한국 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돈을 세수보다 세출이 더 많은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답을 한 거죠.
2: 네.
3: IMF가. 네, 네.
2: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네.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맞죠?
3: 네, 그 맞는 말이고 이것도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2: 네. 네.
3: 이제 부채라는 게 정부 부채가 있고 기업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을 텐데. 이 정부 부채, 나라 빚을 논란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저 선진국들도 다 비슷하고요. 우리 정부 부채는 이제 50% GDP의 50%가 약간 안 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부채까지 합치면 이게 이제 50%를 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면 연 매출이 1억 원 정도라면 부채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2: 네.
3: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뭐 프랑스, 영국 선진국 전부 다 뭐 100%가 넘고 우리랑 경제 규모가 좀 그러니까 GDP 총량이 비슷한 스페인이나 캐나다, 이탈리아는 다 100%가 넘고 호주는 우리보다 조금 더 우리 정도 되고 네. 일본은 좀 우리가 많이 다른데 일본은 240%나 되니까 우리 5배.
2: 네. 네.
3: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보다 절반 이상 낮다 이렇게 표현이 맞지만
2: 맞아요.
3: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0년 전에 40이었는데 벌써 50이거든요. 50%. 요게 5년 뒤에 60%를 넘어가니까 한국은 참 정부가 빚 없이 잘 살았어. 그런데 요즘 빚을 많이 내고 있더라. 지난 10여
2: 그렇죠.
3: 년 동안.
2: 예.
3: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다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돈 쓸 일도 많고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라는 말도
2: 맞는 말이죠.
3: 네네 이게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2: 네네네 앞에 비유하신 것처럼 1년에 1억 파는 빵집에 빚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사실 별 문제 아닌데.
3: 네네.
2: 그런데 최근에

0: 빚이 자꾸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1: 정확합니다. 네.
0: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또 순부채 비율 전망치를 둘러싼 논란 이걸 언급했는데 순부채 비율이란 건 또 뭐예요?
1: 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IMF가 내놓은 통계 중에 순부채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주요 20개 선진국은 89% 전망치가 순부채 비율 전망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한 89%니까 우리는 10%니까 우리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 비율도 낮지만 정부가 아껴둔 돈이 여기저기 많아서 그걸로 앞으로 그 후에 이제 갚을 거니까 재정 여력이 우리는 훨씬 높아 사실은 지금 보이는 숫자보다 그래서 네. 부채 비율은 더 낮은 거야 이런 건데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 아니 근데 그거 국민연금처럼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지만 미래에는 다 써야 할 돈인데 그런 연기금 적립금을 빼면 빚 갚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또 정부가 아니 국민연금 같은 적립금을 빼도 순부채 비율 계산해봤더니 20%야 선진국은 앞으로 89%라는데
0: 예, 예.
1: 우리 굉장히 낮은 거야 이 논란을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라 돈 아껴 쓰는 거는 좋은 얘기긴 하지만
1: 네,
0: 사실
1: 네.
0: 국가 채무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들도 앞다퉈서 재정을 확대하고 있지 않아요?
1: 그래서 참 이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쓰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써야 할 거 아니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적자액이 GDP의 몇 퍼센트나 선진국 대부분 GDP의 3% 이상 적자를 감소하면서 돈을 더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4%니까 그럼 선진국은 적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선진국들보다. 근데 프랑스는 GDP의 5%를 적자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런데 또 어떤 나라를 보면요. 예를 들어 호주는 아주 드문 케이스만 2022년부터 2년 동안 호주 정부는 0.8% 정도지만 재정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어떤 신문에서는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우리는 쭉쭉쭉 높아지는데 그런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확 낮아졌더라 그러는데
0: 예.
1: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는 원래 130%, 110% 이랬던 나라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낮아졌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 네. 예를 들어 독일은 대표적으로 G7 국가들 중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야 독일은 정말 돈을 많이 아껴 쓰면서 버티고 있구나 싶은데 그런데 G7 국가들 중에 지난 몇 년간 성장률 보면 제일 형편없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네.
0: 그리고 앞서 부채라는 게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 부채 안 늘리려고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는 그런 그 구조가 되지 않나요?
1: 당연합니다. 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런 거 잘 안 살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높아 낮아 이 논쟁만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라는 건 기업 주체도 있고 가계 주체도 있는데 기업은 거의 이제 뭐 IMF 때 우리가 뭐 그때는 우리 상장사들 부채 비율이 500%, 400%만 이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고 그래서 평균 정도 됩니다. 정부 부채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고 가계 부채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지금
0: 네.
1: 100%가 넘는 나라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와 우리 비슷한 나라 중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 누군가 돈을 더 풀어야 돼 한다면 누가 풀 것이냐 한다면 그걸 객관식으로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정부가 답인 겁니다.
0: 예, 예.
1: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해도 우리 다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이 80, 90%인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담보가 있고 우리는 또 대출 규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와서 빚은 가계가 빚은 많지만 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은 선진국보다 매우 낮아요. 실제 연체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고요.
0: 맞아요.
1: 이런 측면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0: 그러니까 국가부채라고 하는 거는 성장률 또 기업부채 가계부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니까 우리 국가부채의 그 질적 평가 그걸 어떻게 좀 네. 종합정리해 보시면요.
1: 그러니까 지금 아일랜드 같은 데는 그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졌는데 그럼 저 정부가 지출을 줄였느냐 그게 아니고 뭐냐 금융 이런 것 저 하면서 경제가 워낙에 크게 성장하면서
0: 예.
1: 분모가 이제 저 커져버리니까
0: 그렇죠
1: 예, 전체적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확 낮아진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빵집이 예를 들어 빚을 더 낸다고 해도 시설이나 뭐 기술 투자를 해서 빵을 더 팔 수 있다면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 빚을 누가 빌려주는가 이런 것도 따져합니다. 우리는 국채 발행하면 거의 99%는 국내에서 발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가서 달러 좀 빌려주세요. 이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99%는 예. 원화표시 채권인데.
0: 예.
1: 그러면 이걸 또 누가 빌려주는 거냐. 당연히 원화로 빌려가 주니까 누가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국내에서 우리 기관들이 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를 누가 인수하느냐. 우리 은행, 우리 증권사, 우리 보험사가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0: 예, 예.
1: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채를 막 사고 파는데 뭐 천문학 채권시장에서 이제 사고 파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채는 누가 지고 있느냐 보면 87%는 내국인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것을 빌려준 주체가 일본 기업과 국민들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0: 네.
1: 우리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빌려주고 있거든요.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시장이 성장해서.
0: 그렇죠.
1: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합니다.
0: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초과세수가 네. 뭐 100조가량 앞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네.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한번 설계해보자라고 하는 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예 우선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주장도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어느 빵집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돈을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0: 예,
1: 빚부터
0: 예.
1: 갚을 것인지 뭐 답을 찾아야죠. 근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어찌 보면 그냥 이 빵집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뭉칫돈이 이게 들어와서 어디 쓸지 논란인데 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거대한 제조업 강국들 수출 강국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나라들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런
0: 그렇죠.
1: 수익 자체가 안 납니다. 네.
0: 예.
1: 우리는 이 IMF 생태계 위에서 거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거대한 제조 강국들은 지금 늘어나는 부채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 논쟁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야죠. 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2: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아,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이에요. 최창렬 교수는 누구?
3: 저는 그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의 김관영.
2: 네. 네,
3: 전북지사인데 처음에 이제 출마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제명 나오고 나서 출마했어요. 하고 나서 민주당의 이원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성격을 못 거뒀다 봤는데 물론 결과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저기 무소속의 바람이 거세요.
2: 예, 예.
3: 그리고 이원태 후보에 대해서 정청래 위한 후보다. 아주 정치적 발언을 직격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여러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게 아닌가.
2: 네, 네.
3: 승부에 관계없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2: 그러게요. 예, 예. 전북도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3: 예, 그러니까 어. 오늘 무소속 후보가 앞선 조사도 나오는 것 같고.
2: 글쎄요.
3: 예, 그래서 이 전북지사 후보 선거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2: 예. 예. 자,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4: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홍준표. 얼마 전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그다음에 뭐 하정우 부산시장 후보도 우호적.
2: 부산 북가 후보.
4: 부산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어제 그저는 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 발언을 좀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잠깐은 판세를 요동치게 하지만 결국 이길 사람은 이긴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그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딱 좀 우호적 발언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워낙 홍준표 전 대표가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2: 예,
4: 더구나
2: 예.
4: 초박빙 지역에서

0: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 발언을 반복할 경우에는 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음흠. 무당층이나 중도층에 그다음에 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보수적인 지지층에게 예, 효과를 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뜬 후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1: 그런데 그 소개하시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 예, 예. 홍준표 전 시장에 한동안 뜸했던 적이 있어요?
0: 잠깐 뜸했습니다. 아주 잠깐 뜸했습니다.
1: 단 일주일도 뜸한 적이 없어요.
2: 예, 예. 저 뜬 인물을 홍준표 전 대표 하려다가 하실 것 같더라고요.
1: 하여간 뭐 예. 일주일도 조용히 계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2: 맞습니다. 예.
1: 그럼 이제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열 교수.
2: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의외로 그 이제 1995년도에 그 일 때문에 좀 곤혹을 치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기사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저는 이 사안이 그렇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 말처럼 이런 네거티브 별로 효율을 못 보더라고요. 대체 선거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 선거에서 이 선거공학적으로 네거티브 측면에서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정원 후보가. 이건 어쨌든 정부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 뭐 졌다고까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예. 명예로운 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 그렇죠. 뭐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이 있었고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 자꾸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좋을 일이 전혀 아니죠.
2: 예, 그렇습니다.
1: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0: 저도 원래는 이제 정원호 예, 후보로 꼽았습니다만은 이제 추가로 데이터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김연태라고 아십니까? 예, 707 뭐 예, 전 예비역구 대령이죠. 그 12.3 계엄 때 예, 특정 사령관 지시받고 국회 봉쇄 예, 업무를 받고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파면당했습니다. 구방부에서. 그런데 그 계엄을 해서 난데없이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후원회장이 유동규 전 성남시장 본부장했던 친구.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장에 같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독했다. 전환길. 그래서 제가 왜 이 꼽냐면 무소속 일단 승산도 없는데 계양의뢰 이제 대통령 측근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지역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 이슈 파이팅 통해서 네거티브 파이팅 하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데 예, 예. 또 나갔다 국민의힘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열이라던데 근데 이걸 놔두고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내심 박수칠 일이다. 그래서 여전히 계엄의 핵심 세력들 특히 당시 중요한 역할이던 군인까지도 예.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정도로 아직까지 정말 내란이라는 이 흐름이 전혀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이 듭니다.
2: 내란 계엄 프레임 아니죠. 이게 예. 계속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0: 그렇습니다. 예.
2: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내란 프레임이 사라진다고 해도 예. 사라지질 않아요.
0: 그러니까
2: 지금 그런 김현태 같은 분
0: 잊어버릴만 예. 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2: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전 민주당의 선대 본부에 있는 위원들이다. 예. 수석 위원들이다라고 생각해요.
1: 자 후보 등록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공식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고 판세 추이는 지난주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 대구 경북 그 팽팽한 상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부산 좀 처음 차이가 나지만 과거보다는 차이가 좀 좁혀진 것. 서울도 차이가 나지만 좀 좁혀진 것. 뭐 나머지 지역은 별로 볼 거 없는 그렇죠, 상태. 그렇죠. 뭐 대략 그냥 그 상태죠.
2: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이게 아주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고 특히 대구의 경우가 이거 뭐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조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부산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서울에 지금 정원 후보가 이게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긴 한데 추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오세훈 후보는 강자거든요.
1: 네.
2: 일단 지금 이 선거 프레임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밀린 듯한 것 같지만 그러면 정원 후보가 더 이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요. 선거운동을. 그런데 의외로 이제 앞서가는 후보라고 해서 자꾸 이게 방어적으로 하는 거. 이건 절대 선거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회창 대 그때 노무현이랄 때 이회창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하고 또 다르다고요. 그때 물론 이회창 후보가 졌습니다만 정원 후보는 지금 앞서가는

0: 후보이긴 하더라도 대단히 수세적인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토론회도 자꾸 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공항에서 되게 앞선 후보가 토론을 피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자기가 유지하려 하고. 뭐 일반적인 거긴 합니다만 전 정원 후보는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해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지금 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꾸 앞서 나가니까 부자 몸조심처럼 하는 거.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다.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2: 전체 판세를 네.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방금 대화 나눈 부분하고 최근 요 며칠 사이 언론 이 보조 기조하고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언론들 어떻게 보자면 당초에는 15대 1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줄 알았는데 최근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꽤 흔들리는 것 같다. 이게 상당히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보도가 꽤 많거든요.
1: 예, 예.
2: 예, 그렇죠?
1: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2: 아, 그랬습니까?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1: 아니,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랑 상황이
2: 변화가 지난주와 변함이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그랬어. 그러면 저는 15대 1의 기조가 저는 큰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1: 네,
2: 다만 예, 격차가 꽤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1: 뭐 여기서 승패까지는 못 뒤집는다고 보신다?
2: 네. 큰 흐름에 대한. 예를 들면 2018년도 이제 지방선거 반대를 보면요. 그때 14대 3으로 민주당이 이제 이겼는데 그때도 압승이라고 그랬습니다.
1: 아니, 세 군데를 내죠.
2: 대구 경북하고 제주도 원희룡 세 군데 내려오는 이게 압승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15대 1이 아니라 14대 2인들 13대 3인들 압승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1: 아니 그건 맞는 말인데.
2: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재보선 지역도 지난번 2018년 11대 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 15대 1의 기조는 큰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흐를수록
1: 예,
2: 표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나 큰 흐름으로 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라는 말씀이죠.
0: 저 동의하는데 예. 지금 이제 워낙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2: 예, 예.
0: 15대 1이라는 그 전망에 대개 이제 동일했다고요.
2: 예.
0: 근데 지금 15대 1과 14대 2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물론 압승은 압승이에요. 14대 3, 14대 2도 압승이고 다 압승인데 워낙 압도적으로 길어졌었기 때문에 15대 1에서 14대 2로 가거나 또 다른 한두 개의 의석이 흔들린 말이죠. 압승이라고 표현하겠죠. 개멸적 참패다 뭐 하는 얘기 다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거죠. 이번 선거 자체가 2018년도 또 다른 선거이기 때문에 정교수 전체 판세 맞아요. 14대 2가 됐든 15대 1이 됐든 13대 3이 됐든 이기는 건 확실한데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지역 수도권도 압승할 거예요. 서울도 그렇고 압승할 텐데 그러니까 서울구청장 선거 압승할 텐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이런 부분들은 원래의 초반에 선거 초반의 예상과는 좀 달리 갈 수 있다. 그러면서부터 전체 판세가 흐름이 변화는 없으나 그런 쟁점 지역, 경합 지역, 접전 지역은 변화가 있다면 그건 판세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2: 저는 뭐
0: 결과 같은 건데.
2: 그 말씀도 동의하면서도 저는 과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어느 선거치고 3, 4개월 전에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끝까지 간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기울어진 건 좁아졌습니다.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이제 뭐 많이 좁혀지고 또 어떤 결과를 보면 상당히 오히려 거리가 좀 꽤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 모든 조사가 서울시장 후보가 좁혀진 건 아닙니다.
1: 네.
2: 꽤 차이가 있어요. 이용발로. 그런데 지금 변수를 찾아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 변수하고 그리고 이제 정원호 개인 폭행 논란 변수 이럴 정도로 보는데 부동산 변수는 전체 판도로 흔들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불과 2주 동안에 뭐 대통령부터 큰 부동산 정책을 뭐 낸 모르지만 전체 판세는 뭐 못 미칠 것 같고 정원호 개인 폭력 이것도 저는 그 제2의 생태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사건으로. 뭐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오세훈 시장 뭐 야 하얀 바지 입고 페라가모 뭐 신발 신고 생태탕 지금 갔냐 안 갔냐 그것만 밝혀지면 게임 끝난다라고 했는데
1: 예, 예.
2: 결국은 입증 불가. 아 그리고 논란 속에 사찰 속에 그냥 미풍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두 건 사건도 지금 홍준표 뭐 얘기대로 지금 뭐 요동을 치지만
1: 예.
2: 대세는 큰 영향을 못 줄 거다.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1: 그러니까 최준 원장 우리 앞에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2: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미국 가고 그러던 시점 되돌이켜 보세요. 그때는 아 이번 선거는 뭐하러 해요? 이 정도 분위기였다면
0: 그건 아니다.
1: 아 그래도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있네. 이렇게 이 정도 달라졌다는 얘기지.
0: 판세가 바뀐 건 아니죠.
2: 예, 뭐 모든 선거 다 그런 네. 맞습니다.
0: 그때하고 조금 이제 여러 변수도 생겼고,
2: 예.
0: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2: 예.
0: 또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이른바 이제 사실상의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
2: 예.
0: 이 부분도 여전히 전 변수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전 예. 변수의 예. 힘은, 동력은 떨어지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초반에 완전히 이거 선거해보나 마나야.
2: 예.
0: 의미가 없어. 근데 그때 새로운 변수가 생긴 생기고 있는 거죠.
2: 예.
0: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2: 아, 예. 뭐 그것만이 없으면 재미없어서 선거 예. 뭐
0: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배당 논란도 있었고
1: 예.
0: 김영범 정치실장 얘기도 있었고
2: 예.
0: 그건 뭐 야당이 제가 볼 때 그 크게 이렇게 이슈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그런 변수가 있었거든요.
2: 예. 예.
0: 또 아까 잠깐 얘기가 지났습니다만 정원호 후보의 어쨌든 그 폭력 얘기는 계속 이제 야당이 예. 살리려 할 거예요.
2: 예.
0: 아닌 게 아니라 정원호 후보가 내가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야당은 그걸 공격하더라고요. 왜 법원 판결만 얘기를 하느냐. 아예 본인이 난 그렇게 뭐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 비판해요.
1: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적 없다고 말했죠.
0: 말했나요?
1: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0: 아,
1: 했죠.
0: 그렇군요. 네. 아, 그런 근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판세 변화 없다.
2: 그런데 그런 논란을 이제 뒤덮을 정도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미래 청사진이라든지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 막 좀 힘있게 글쎄요.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약해요.
0: 미약해요.
2: 보름 정도 남았는데 뭐 브리핑 할 때 뭐 본인 직접 안고 뭐 대리 뭐 시킨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이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원호가 일선 뭐 기초단체장 3선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차원에 보여주는 그 센 후원 예.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1: 해야죠.
2: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런 뭐 옛날에 말하면 이 뭐 정책 폭탄, 예산 폭탄, 뭐 서울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뭐 청사진 이런 부분들이 이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보름도 또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정원호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파격적인 어떤 방향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2: 예.
1: 박원순 시장이 꽤 오래 시장을 하면서 이른바 박원순식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좀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어렵게 하고 지역 토착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뭐 조금 뭐 이런 전략으로 갔는데 별로 인기를 못 끌었단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즌2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결국은 박원순 시즌2라고 공격하는 오세훈과 차별성을 띄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자기도 오세훈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촉진하겠다. 더 촉진하겠다. 그런데
2: 예.
1: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큰 차별성을 띄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조적으로.
0: 그렇죠.
2: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는 정원호 후보 개인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고 워낙 오세훈 씨가 중진아닙니다. 국회의원하고 무슨 네 번 서울시장하고 다섯 번째 도전하는 게 관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개인기로 맞대응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TV 토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뭐 조심하고 피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재명 정부의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1: 아니, 그건
2: 정책이
1: 뭐,
2: 예산인데
1: 그건 모든 지자체장 후보가 다 마찬가지고
0: 서울이 보니까
2: 서울이 특히 심하죠. 더 필요하죠.
0: 서울이 이게 항상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질 않아요.
2: 네.
0: 이 소선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다 이기는데 민주당이. 표 전체로 볼 때 4, 5% 차이에요.
1: 예.
0: 항상 그렇습니다. 서울이.
1: 4, 5%면 큰 차이에요.
0: 물론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그 개혁신당 그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그 원룸에서 만났는데 중도표를 이제 외연 확장을 이제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울의 표라는 게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소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2: 적극적으로 동의하죠.
0: 네. 그래야지 중도층이 뺏길 수가 있다고요. 저쪽으로.
2: 지금 언제부턴가요. 서울시민들 머릿속에는 서울시장 그러면 차기 대권주자 이게 각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명박으로 쭉 오면서 오세훈 씨가 다 대권주자 아니었습니까?
0: 그렇지.
2: 이제는 서울 경기도 후보 시장 도지사 하면 당연히 대권주자급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로가 정말 말씀한 대로 세고 강하고 크고 그랜드하게
1: 예.
2: 넓게 가야지
1: 예.
2: 본인이 움츠러들거나 시시콜콜한 것으로 맞대응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 맞아요.
2: 중앙당이라 이렇게 당정원에서 거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저 누굽니까 전 서울시장에 있던 박원순의 그런 뭐 프레임에 있더라도 또 박원순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고 사실 더 크게 그랜드한 서울 개조 플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될 겁니다. 본인은 제2의 뭐 이 성동인가요? 본인 지역구. 오.

0: 성수동을 뭐 100개 만든다 뭐 이렇게
1: 예,
0: 하는데
1: 예, 성수동 뭐 이렇게
2: 20개 만든다면 20개.
3: 예, 그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더 좀 그 큰 크고 강한
2: 예. 한번 가서 건 쫓기는 것 같고 된다. 수세적으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가고 능력적으로 나가야지.
0: 그러니까 그걸 예. 좀 구체적으로 예. 하나의 예로 들자면 지금 부동산이 또 이슈고 하니까 예.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어서 예. 여당 서울시장이 되어야 획기적으로 서울시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2: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걸면 오세훈 시장이 꼭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10년 원조집 옆에 새로 신장 개업하면서 원조라고 이름 붙이냐.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2: 그렇지. 웃으면 저걸 했으니까.
0: 네, 자기가 계속 해오던 건다. 공급 확대한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별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인데 그렇더라도 해야죠.
2: 해야 돼요, 해야
0: 그렇더라도 해야 해야죠.
2: 공급 직접 공급 드린다고.
1: 뭐 오세훈 옛날 서울시장 된 게 뭐 뉴타운 정책으로.
0: 아니 그렇세요.
1: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좀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0: 네.
1: 적극적인 개발 정책 공약 이거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0: 1시 31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4: 네, 오늘 서울 도심 지나신다면 통제 구간 살피셔야겠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정국로가 연등 행사로 인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국 사거리에서 종각 사거리 양방면 전차로가 오늘 자정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동안동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와 설악 부근,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 사이와 더 가서는 미사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이거 아니 한 말, 아니 한 말 못한 말이었는데 이거 박민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 국감에 출마한 국민의힘.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게 계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국감에서 아마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의식한 것 같은데 이런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선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2: 예.
3: 아무리 국감이라 하더라도 하정 후보가 좀 앞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보수 유권자들 흡수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2: 네.
3: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뭐 저기 무죄 추행 원칙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역사 의식도 없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올라오면 또 한동훈 보도 못지않아요. 또 같은 지역에 나왔으니까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정용근 전 의원 이제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잖아요. 여러 비판이 따랐었고 여기 대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건 재선거지 후원회장을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정용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한 비판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다가가면은 한동훈 후보가 역시 여러 면에서 이제 보수에서 상당히 정치성을 가진 이런 정치인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생각 왜 도대체 정용근 전 의원을 영입한 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보여서 이건 두 분 다 두 후보 다 안 했으면 좋았을 말이다.
2: 예. 예.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4: 뭐 지금 선거 때 좀 나라방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좀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세계 담판 그래서 미국 중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2: 예.
4: 그때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너무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 대응할래.
2: 그러니까.
4: 오, 이거
2: 라고 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4: 오, 이게 어떻게 외국 정상끼리 이 회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나 놀랬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시진핑 답지 않게 좀 상당히 어려운 용어.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 함정. 그리스의 함정.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인데 이게 뭐냐면 신흥 강대국하고 기존의 강대국 경쟁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조심해라라고 경고성 발언인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도 선거 끝나고 나면 좀 뭐 한동훈하고 장동혁 이 갈등이 엄청나게 좀 세게 전쟁 비슷하게 생기겠다. 또 민주당도 친명 친청계 간에 당권 놓고 한판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진핑 얘기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게 예. 머리 콱 와닿습니다. 그래서
3: 예. 투키디데스는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이제. 전 국제정치학자가 다 됐는데
4: 예.
3: 아마 선거 후에 아마 우리나라 여야 다 아마 상당히 그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두고 치열하게 격돌할 거예요. 아마.
4: 예.
3: 분명합니다.
4: 예. 만약에 대만에서 뭔가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 예?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금 선거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지입니다만은 만약에 뭐
3: 중국이 뭐
4: 대만 좀 엄청 영향을 받을 수 있죠.
2: 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뭐 뉴욕타임즈 기자도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정말 눈부시게 커진 중국의 위상.
4: 네.
2: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트럼프가 예. 절절 매는구나라는
4: 예.
2: 걸
4: 예.
2: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3: 맞아요.
2: 그런 순간이었던 예. 것 같아요.
4: 세계가 일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 갔다. 뭐 이렇게 제목들을 다 뽑더라고요.
2: 네. 자, 우리 이제 아까 지방선거 전체 판세 얘기했습니다만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주목되는 평택을과 부산 북갑 두 곳 모두 네. 주목되는 두 인물인 한동훈과 조국이 결코 앞서가지 못하는
4: 네.
2: 두 곳 다 두 사람이 그 절절매고 있는
3: 맞습니다.
2: 그런 양상으로 아직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예. 평택을이 김용남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고 근데 평택이 김용남 조국 이제 유희동 김지현 황교안 이렇게 다섯 명 나왔잖아요. 오자구도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2강 1중 2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이 2강이라고 치고 그 유희동 후보가 생각보다 잘 못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1중 정도 되고 황교안 김지현 후보가 이제 진보당 김지현이죠. 그 황교안 후보가 이제 자유혁신인데 이게 한 2약 그래서 2강 1중 2약인데 단일화가 여기도 이제 김용남 조국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2: 거의 불가능으로 네, 보여요.
3: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조국이 뭐 당대표인데 응할 리가 없고 김용남 후보가 정천대 대표가 그 얘기했더라고요. 민주당의 후보고 민주당의 아들이다. 예. 자꾸 이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같지 않은 민주당이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당대표 가서 수얘기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결국 조국 후보가 그 전국적인 인지도에 기대는 건데 막판 이제 뭐 승부 날 수 없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아, 지금 평택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 북가도 마찬가지예요.
2: 거기는 1강 네, 2중?
3: 1강 2중 이렇게 봐야
2: 보통 그렇게 보죠.
3: 하정우가 1강이고 이제 박민식 한동훈이 2강인데 2중. 2중인데 이게 이제 단일화인데 여기도 단일화가 되려면 유권자들이 아 박민식이나 한동훈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쪽에 표가 가겠구나 하면 단일화가 돼요. 유권자들이 단일화해라 이럴 텐데 지금 전반적인 판세 분석은 박민식이나 한동훈이 둘이 단일화돼도 그 후보로 안 가겠구나라는 판단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 압력이 대단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단일화가 어렵다면 결국은 하정 후보로 가는 게 아니냐. 현재 판세는 그렇습니다.
4: 저는 뭐 한동훈인 조국인데 두 사람이 어쨌든 이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수에서 확실한 상수로 자리 잡았다.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이 선거에서 지긴 이기든 간에 일단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훨씬 더 높였고 거기다 두 사람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 6.3 지방선거 끝나면 뭔가 정계개편이라든지 당 관계 기존의 여야 관계를 흔드는 그런 훨씬 더 공격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 그래요?
4: 네, 예. 그런데 이 부산 복합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추세로 본다면 저는 한동훈이 뜨고 있고 박민식은 좀 가라앉고 있고 하정우는 끄덕없고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좀 말한 뭐 개표 막판까지
2: 봐야 돼요. 저는 봐야 돼요.
4: 봐야 될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동훈 이미 절반의 승리는 저는 거뒀다고 봅니다.
2: 아이고, 저는 전혀 판단이 다릅니다.
3: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네. 지면 네. 전 정치권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당장은 이게 무슨 야권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역할하기가 대단히 제한적이다.
4: 그럼 이건 도대체 한동훈 이기든 지든 장동의 체제는 뒤로 이선 후퇴할 가능성 그건 믿습니까?
3: 아니, 한동훈 그건... 후보가 지면 말이죠.
4: 예.
3: 장동의 이선 후퇴 안 할 겁니다 아마.
4: 장동의 아 계속 버틴다고요?
3: 한동훈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 완전히 이제 장동의 물러가야 돼.
4: 그러니까 선거 완패하더라도 한동훈이
3: 근데 이제 완패라는 게 아까 예. 우리가 전반부에 지나갔지만 15대 1이 아니라 예.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이기잖아요. 북감이나 이런 데서.
4: 아 그럼 당연한 서울에서 이기면 당연한 거죠. 근데
3: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장동이 안 물러나죠. 14대 2로 이게 지더라도 서울에서 예. 이겼다 오세훈이가 절대 안 물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15대 1이 전체 판세 14대 2나 전체 판세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5대 1로 지는 거하고 14대 2로 지는 거.
4: 그러면 대구라든지 경북만 이겨도 장동은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지고?
3: 아니 다 지고 14대 2, 15대 1이라면 저는 장동이가 어렵다고 봐요. 장동이가 어려운데 네. 14대 2로 서울이나 어서 이겼다.
4: 네. 그래서 버틴다. 장동이. 아,
3: 서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4: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잘 못 버틴다고 봅니다.
2: 아니 장동혁 대표도 서울과 부산을 뜨고 집어서 언급한 인터뷰를 벌써 오래전에 네, 했기 했죠. 때문에 서울에서 만약 이긴다 그러면 뭐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3: 안 물러나죠.
2: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전혀 다른 그 경우를 예. 말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조국 두 사람만 얘기하자면 방금 최진 원장께서는 지더라도 상당한 이 절반의 승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지금 두 사람 다 고전하고 있는데 이 고전을 뚫고 승리하면 정말 지방선거 직후부터 정치권의 아주 중심 인물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지면 2028년 총선 때 가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봐요.
4: 저는 예, 그 점 좀 많이 다르네요. 저는 어차피 국민의힘 패배는 예고된 패배일 거고 완패할 경우에 장동훈 체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물러나게 된다.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타가 누구이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동훈밖에 없고. 그리고 한동훈은 설령 지더라도 워낙 강타자.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타하고 경쟁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다. 더구나 양보를 해서 표가 분산돼서 억울하게 졌다라는 동정심과 어떤 명분론이 살기 때문에 다시 저는 제기할 기회가 온다고 보는 거죠.
2: 판단이 좀 판단이 네.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 저도 뭐 그거는 동의하기 좀
2: 한동훈이 어렵구나. 만약 패배하고 지방선거 국민의힘도 패배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언급 안 하고 있지만 항상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경원, 안철수, 그렇죠. 김문수 이런 사람들 또 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정권 당권 경쟁으로
4: 그
2: 가는 거예요.
4: 팬덤 체제가 무서운 게요. 팬덤이라는 건 그 후보가 이기든 지든 백렬히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생존력이 훨씬 살아남았다고
3: 이 정치라는 게 말이죠. 예. 그 말에 기본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정치인 그거 선거에서 지면 물러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시간에도 흘러서 또 기회 놓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중장기 중기 단기 국면에서 한동훈의 설공화는 대단히 협소해질 거예요.
2: 그러니까요.
3: 선거에서 졌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2: 게다가
3: 신발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2: 게다가 국민으로. 당내 인물도 아니고.
3: 그리고 제명된 상태에서.
2: 아, 계속 원외 인사고.
4: 중도 확장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 한동훈이 팬덤층이 있고 대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니 선거 끝나고
3: 나서. 여기서 우리가 그걸 뭐 길게 논쟁할 건 아닌데 예. 한동훈이가 지금 당 내에 있으면 말이 돼요. 졌다 하더라도 예. 당 밖에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류는 강성 우파예요. 그런데 예.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선거에서 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부산에서 진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보수의 텃밭에서 진 예. 거기 때문에 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 말이죠. 예. 그럼 일단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아.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까?
4: 그렇습니다. 당에 있었다가 밖으로 당에 쫓겨나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와중에 며칠 전에도 지원은 다 했지만 어찌든 했지만 대권자들 1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험지 중에 험지로 가서 이제 장렬하게 산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2: 알겠습니다.
4: 그 부분은 한번 이제
2: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이른바 국민배당 논란 네. 어떻게 보세요? 요거 잠깐 좀 논의해 볼까요?
3: 저는 그 너무 이제 국민배당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리고 초과 이윤이란 단어도
3: 초과 이윤도 그렇고 그냥 예. 초과 세수란 말이 나왔으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얘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AI 기업인 지역이 뭐 그 이제 반도체 기업이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당연히 세수가 많아지겠죠.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그럼 당연히 국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정책실장으로서는. 네. 아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 그렇죠.
3: 하더라도. 그런데 국민배당이라고 나오는 순간 이게 국민이라는 단어와 배당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평등에 나눠준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2: 그러게 말이에요. 네.
3: 그래서 이건 조금 절제된 발언이 안 나온 게 좀 아쉬워요. 그다음에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마치 가뜩이나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여야 진보 우수 간에 이념적인 문제가 아주 여전히 예민하거든요.
2: 예, 예.
3: 그러니까 벌써 초과 이윤 그러면 기업이 열심히 벌어서 준 돈을 정부가 국가가 뺏으려 하네. 이게 배당이라는 단어와 맞물리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됐던 거니까 예. 야당의 비판은 무리했다. 대단히 무리한 비판이고 본질에 맞지 않는 김용범 실장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건데 이게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거 이슈화시키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계속 얘기하려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이 이슈는 이슈로서의 그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4: 좀 애매한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 국민 배당금이 오르냐 그러냐 그다음에 이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여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관점에서 얘기를
3: 저는 해야 여권에 별로 도움이 되나 보진 않아요.
4: 네. 아니 그럼
3: 안 하면 못해요.
4: 왜 그냐면 최 교수님 말씀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좋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닌데라는
3: 국민,
4: 말씀인지.
3: 이건 국민 배당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윤이 나와서 이윤에 의해서 이제 세금이 많아진 거죠. 예.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김용문 실장이 국민 배당이라는 단어 쓰고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 쓰면서 이게 곡해화된 걸로 좀 봐요.
4: 저는 이 덩치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선거 국면에서 툭 정책시장 던졌다는 것은 다분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당의 의도대로 선거에 민주당의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3: 보시나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4: 아, 그렇지 보십니까?
3: 네. 저는 예. 유리하게 보이지 않아요.
4: 네,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일단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자체가 관심을 딱 가진 사람 저는 주로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2: 네.
4: 어차피 진보나 보수는 표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부가 더 돈을 나눠준다, 혜택을 나눠준다, 국민들에게 준다면요. 일단 긍정적으로
2: 좋아하죠.
4: 받아들인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2: 그렇죠.
4: 굳이 표 계산을 한다면 좀 더 저는 득이 더 많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3: 그것도 저하고 조금 다르네요.
2: 정책실장의 글은 좀 생각이 복잡해서
3: 맞아요.
2: 이 진짜로 초과 이윤 국민배당적 발상을 갖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초과 세수 얘기한 거다라고 딱 선을 그어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이 그런 복잡한 생각 초과 이윤 국민배당적 발상을 하고 복잡한 글을 쓴 게 선거를 의식했나? 전 뭐 의식 안 했다고
3: 저는
2: 생각해요.
3: 저는 그건 이렇게 보잖아요.
4: 이 중요한 시기에 저 민감한 이슈를 선거에 의식을 안 했다고요?
2: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논란이 선거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나쁠 건 없다. 최진 원장의 생각이 저는 좀 도움이 돼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3: 중도층들이 대체 보면은 자기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확 치우친 이념적인 건 별로 안 좋아요. 대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상당히 그 좀 이제 정부로 말하면 진보 정부에 가까운 아주 정체성을 드러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도층들은 그래서 중도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조금 선거의 공학적으로만 따져보면 썩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판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4: 저는 이제 이거는 21세기 현대 국가의 뉴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솔직히 좀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남미나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세계 국가들도 정부의 어떤 초과 이익을 국민들에게 막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 분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예.
2: 그리고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논의다라고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이거는 이 7월 8월이 되면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같은 거 이제 초안을 발표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우리 진짜 국민적으로 토론해야 할 주제예요.
3: 맞아요. 이건
2: 우리나라 1년 재정이 6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들어올 법인세만 보면 한 200조가량이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한 100조 이상씩 그 예상치 못했던 세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600조 예산에서 갑자기 100조가 늘어나면 그 100조를 어디다 쓸래?
3: 토론해야죠. 어.
2: 굉장히 중요한 토론입니다. 네, 네, 네, 네. 이거 그냥 전부 빚 가운데 그냥 쓰자라고 하는 것 조금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고 네. 이 100조를 어떻게 써야 계속되는 이런 그 장기 지속적 성장 기반 확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해야 돼요.
3: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죠. 원래 기본사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사회는 사실 AI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AI 사회는 그야말로 국가가 기본적인 베이직 인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게 원래 기본소득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 이게 바로 AI 관련 주들이에요. 전부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삼성전자의 D램과 HBM 그 SK 하이닉스 이건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TSMC도 안 되는 거고

0: 소득의
1: 발상을 갖고 있어요.
2: 노하우가 있고 그럼요. 본인이 그런 발상이 강하고 또 그 부분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예.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오죽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 의견 수렴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후 선거 이후에도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1: 아니, 논쟁거리죠. 될 것 같다는 아니, 논쟁거리일 뿐 아니라 진짜 논쟁해야 할 주제라고요.
3: 예. 이거는 그렇죠. 양측에 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거 다 또 똑같이 나와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토론이 필요해요. 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이슈를 제기한 거로 봐요.
1: 아, 그렇죠.
3: 그런데 네, 저는 선거를 시켜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정치 일정이 모르죠. 뭐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할 수 없고.
1: 네. 네. 그 아까 기본소득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그건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작은 지자체 단위로 시범들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좀 하고 있기도 있잖아. 하고 그런 그 결과들까지 좀 축적해봐야 되고. 정말 AI 시대의 초독점 게다가 이제 로봇이 보편화되면 로봇세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죠?
3: 예, 그럼요.
1: 그 로봇세의 도입 근거가 뭔지 아세요? 로봇이 들어오며 근로자들이 사라지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없어지잖아요.
3: 그러니까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정부 세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근로소득세 정도의 세금을 매기자.
3: 로봇세.
1: 이런 발상이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발상 아니에요?
3: 그럼요. 세금이 없어지니까. 예. AI 지금 이 반도체주라는 게 단순히 주식이 올라오고 내려가 문제가 아니라
1: 예. 예.
3: 전반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요.
3: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침체됐다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2: 예. 저는 근데 그런 논의들이 정말 국익 차원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논의조차도 많이 진영 간에 갈라져서.
3: 갈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2: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데 이런 논의가 나오자마자 장동혁 대표는 공산주의냐라고 하고
2: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3: 그게 공산당 얘기가 거기다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 다른 것 다 계엄을 다 떠나서 그냥 모든 건 아닙니다만 그냥 꽂혀 있는 게 용공, 색깔, 공산당 그것도 이념 같지 않은 이념. 그 얼마나 철진한 이념이에요. 그 부태하고 정말 유신 시대도 잘 찾기 어려운 유신 시대나 찾는
2: 예.
3: 그런 걸 지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공산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선거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 그런 장동혁 대표가 북갑에서 한동훈이 떨어지고 예상보다 한 군데 정도 대세했다고 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아 이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1: 제가 오늘 그 예. 진짜 7월 8월 되면 정말 우리가 토론해야 할 주제라고 자꾸 강조해드리는 게
2: 네.
1: 국민의힘도 제발 안을 좀 내달라. 이제 그런 뜻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3: 국민의힘은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다 빨갱이다. 빨갱이까지 아니지.
1: 아니 지금 정부도 저 대통령도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초과 세수 오는 걸 나눠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3: 그냥 거기다
1: 특정 분야에 쓰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 특정 분야로 지목한 거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건 안 되고 빚값하라라고만 하고 있는데
3: 그러니까
1: 무작정 다 빚값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 빚도 일부 갚고.
1: 일부 갚고.
3: 쓸 거 쓰고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다 갚으면
2: 어떡합니까? 저는 한 가지입니다. 평택을이 어떻게 보면 우회 태풍이 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조국이 만약에 패배한다. 지금 조국에 대해서 막 맹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규태 공 같은 경우는 당신을 오판에서 윤석열 정부 만들어냈고
1: 예, 예.
2: 정부 시절 철부지 검찰개혁 때문에 이꼴이 됐다라고 막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의석을 12개 가지고 있는 조국 후보가 진다. 패배한다. 랄 경우에 민주당과의 관계 이건 상당히 그 최악의 관계라고 했답니다.
1: 아무튼 그건 선거 결과 후에 우리 또 다시 논의해 보시죠.
2: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전에 뭔가가 내부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 고맙습니다.
1: 다음 주 일요일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요즘 불교가 그 엄숙함을 벗어나서 아주 힙한 불교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젊은 층들도 많이 찾고요. 그 중심에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연화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화사로 찾아갑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나는 절로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하층에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열기가 가득한데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이미 경상권의 중심으로는 기온이 33도를 넘어선 곳이 많은데요. 앞으로 대구와 김천, 경산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와 광주, 강릉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한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볕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긴 소매나 양산, 모자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존 생성도 활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먼저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가운데 투기나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외국인,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개 심층 조사군을 현장 조사하고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경기도 지역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서 감금된 40대 남성을 구조하고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3명을 붙잡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SNS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통해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호텔에 감금돼 2만 달러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명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어 감금된 30대 여성도 구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번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방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으로의 답방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위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차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차 152명보다 48%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이 같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5월에서 9월을 맞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한다는 건 빠른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미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느껴지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짧게 잠깐 지나지만 반복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미니 뇌졸중의 위험. 증상에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혼동하기 쉬운 고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까?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단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걸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으로 봐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네.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뇌졸중이지만 사실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차후에 남을 확률은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입니다.
0: 네. 미니 뇌졸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름에서 미니란 말이 이제 짧다는 뜻인데요. 네. 어떤 게 짧다는 뜻인가 하면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한쪽으로 뭐 혈액이 안 가서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수분 내지 수십 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0: 네. 그러면 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증상이 아주 약하게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미니란 말이 좀 뭐 작다 이런 의미로 생각돼서 증상이 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 해도 뭐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팔다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걷지 못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미니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얼마냐.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24시간 이내면 다 미니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 정도는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미니 뇌졸중이 증상이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렇게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이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에서 뭐 10분?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이 수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수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실제로 1분이 넘어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한번 시간을 세워보시면 60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나오면 1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생겼다가도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저희가 위험하다,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나 혹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미니 뇌졸중인데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수분 수초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까요?
1: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경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 번 경험했을 때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또 특히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상은 당연히 한 번 있더라도 빨리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 정말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여덟 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상이 같은 증상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오른쪽 팔다리 마비였는데 두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고 세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다. 이러면 정말 위험한 증상입니다.
0: 그런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떤 경우로 보면 되나요?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시 뚫린다는 거잖아요.
1: 사실 우리 뇌졸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중심어, 키워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증상이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은 갑자기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혈관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미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0: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뇌혈류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으면서 갑자기 확 틀어 막히게 되면 보통은 회복이 못 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맥이란 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혈전이 생겼다가도 뒤에서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 좋은 자리가 없어진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후유증을 생기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잠깐의 이런 증상이지만 결국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 또 비슷한 말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실은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없었냐고 여쭤보면 지난 한 3개월 내에 미니 뇌졸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꼈다든지 뭐 있었던 확률이 5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간과하고 지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사실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똑같은 건가요?
0: 사실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증상이 얼굴 한쪽에 얼굴 마비, 한쪽에 팔다리 마비, 혹은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 뇌졸중도 이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아니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졌던지 아니면 팔다리를 들어봤는데 안 들어진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샌다든지 언어가 안 나온다든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다음 증상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 뭐 한쪽이 저린다든지 혹은 뭐 어지럽다, 뭐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증상들은 당연히 너무 꼭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저리다 아니면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뇌졸중 중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도 한쪽 몸의 면이 몸통까지 감각이 없고 저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지러운 것도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어봤더니 몸이 한쪽으로 휘휘 기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통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소위 벼락두통, 천둥두통 뭐 이렇게 부르는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뭐 깨질 듯이 터질 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증상입니다.
1: 한쪽으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마비가 오기도 하고 팔다리 마비에 언어 발음 장애 두통까지 그럼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0: 네, 사실은 이게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미리 뇌졸중이 오다 말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여러 군데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군데가 특정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뭐 왼쪽이면 오른쪽의 움직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필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면 언어 발음장애 온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부분이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담당하면 어지럼증 균형이 올 수가 있고 좀 큰 혈관의 뭐 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살짝 새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의 전조 증상이란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0: 사실 증상만 따져서 위험하냐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려우실 텐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오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막히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두통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두통이 두세 번 왔다 이러면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이상하다는 증상 정도로만 느끼나요?
0: 미니 뇌졸중도 증상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뭐 수분이 되었던 수십 분이 되었던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시거나 걷지를 못한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은 뇌졸중이랑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심할수록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전체 뇌졸중보다 조금 정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어쨌든 증상 자체의 강도보다는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보통 또 병원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갑자기 손이나 팔만 잘 안 움직인다라든지 말이 조금 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이 말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안 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는 병원을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면 스스로 119에 전화할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0: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 사실 뇌졸중이 있다가 후유증이 있는 상태가 되면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못 하는데 어찌 보면 미니 뇌졸중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보통 말씀드릴 때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점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든지 명확하게 언어 발음이 안 나왔다든지 명확하게 얼굴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어떤 대원분들이 들었을 때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뭔가요?
0: 그래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좁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를 찍어보면 이게 MRI 중에서 곱성 뇌경색을 찾는 MRI를 찍으면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조그맣거나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미리 뇌졸중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혈관이 만약에 좁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뭐 약을 좀 빨리 투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졌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관련된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네. 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그래도 국내에서는 응급실에서 뇌혈관을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그래도 영상 기계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계들을 통해서 그게 꼭 CT가 가장 좋으냐, MRI 가장 좋으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뇌혈관 상태로 평가를 하고 뇌관 상태가 굉장히 좁다든지 뭔가 지금 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도가 좀 낮으면 약물 치료하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평가는 꼭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 진단이 내려지면요. 뇌졸중과 똑같은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방을 하는 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제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언어 발음 장애가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뇌 기능을 좀 개선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뇌졸중이나 다른데요. 오히려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큰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을 하는 치료는 미니 뇌졸중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뇌졸중이 이미 발생해서 뇌가 손상이 크게 되면 저희가 예방하는 약제를 조금 약하게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 확률 때문에요. 근데 미리 뇌졸중일 때는 오히려 뇌 손상은 지금 아주 미미하게 흔적만 남았거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오히려 시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미리 뇌졸중으로 오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이 생기고 치료를 한 후에 다시 또 뇌졸중이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니 뇌졸중에 의해서 뇌졸칠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개월에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말씀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3%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좋아졌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리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치료를 잘하고 담배도 끊고 생활습관을 개선했을 때 재발한 뇌졸중이랑 제대로 예방을 안 해서 생겼던 뇌졸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덜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예방치료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생활습관 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뇌졸중 정말 이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도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 계산하는 그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께서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미니 뇌졸중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1: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에게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이제 위험도가 증상이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도 확실하다 이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그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도 위험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저는 꼭 응급실에 됐지 아니면 빠른 병원을 방문할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험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큰 거겠죠?
0: 그래서 사실 3개월째 재발 확률이 과거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별로 없거나 미비했을 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저희가 떨굴 수 있고 실제로 3%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좀 약한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물론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예방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미리 뇌졸중은 정말 생길 것 같아. 혈관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지난 10년 이상 생활 습관이 이제 누적되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라고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NS 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에이, hey, so I'm asking. Love me, 'cause I love you.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는 물론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낍니다. 고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관절 손상 위험, 어떻게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관절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최근에 이 고관절의 중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0: 네.
1: 제가 PT를 시작했는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고관절 주위에 싹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코어 머슬이 망가지고 그다음 우리 몸의 체형이나 보행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PT를 받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0: 교수님이 PT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고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흔히 엉덩이 관절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고관절이 이게 한자인데 저희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한문이고 의학 용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덩이 관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름이 고관절이라니까 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첫째, 체중을 지탱하고 하중을 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다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보행이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하체를 연결해주고 또 충격도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1: 예, 이 오늘은 이제 고관절을 하지 말고 엉덩이 관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1: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관절 입에 붙어 있어서
0: 예.
1: 이 엉덩이 관절은
0: 네.
1: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소켓, 즉 비구와 대퇴골두가 대퇴골두, 즉 공모에 있는 측다리 뼈 머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 대퇴골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40mm에서 60m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외국에 한 번씩 수술장 연수로 가면 외국 사람들 대퇴골두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소뼈만한 골두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컸습니다.
0: 예, 그렇게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0: 이제 말씀 주신 고관절, 이제 엉덩이 관절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볼 모양, 소켓 형태, 대퇴골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엉덩이 관절을 볼앤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그게 볼앤 소켓이 그것도 전문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데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는 골반골에 해당하고 이 공은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안정적이면서도 관절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광범위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0: 네. 그러니까 여러 각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1: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모든 관절 가동이 어깨와 거의 비슷하게 어깨 관절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엉덩이 관절과 주변 근육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쪽에서는 대부분 고관절 주위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함스트링, 그다음에 사두고근 이런 것들 다 엉덩이 관절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주된 기능들은 우리 몸을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인대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1: 예, 엉덩이 관절 주위 인대는 이 저희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정도의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대들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대퇴골도하고 골반을 연결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에 늘어나가지고 관절 간동 범위를 제한하는 3대 인대가 있는데 장골대퇴, 치골대퇴, 좌골대퇴 어렵죠. 그죠? 그냥 세 개의 뭐 인대가 있다. 그런데 이 인대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돕는 굉장히 원형인대와 함께 고관절이 너무 신전되지도 않고 너무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으면 그래서 이 인대들이 손상을 입으면 관절이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0: 그렇게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건가요?
1: 예,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보통 우리가 고관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고에 의한 손상이 잘 없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환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 모르는 것들이 복합체거든요. 질병의 복합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은 이 뭐냐고 간단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엉덩이 관절에 뼈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대퇴골도와 비구가 부딪혀서 통증이나 연골 손상 또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고라든지 질환으로도 엉덩이 관절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1: 예. 아무리 우리가 그 고관절이 튼튼하고 해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사고에는 큰 끄떡은 없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정도면 고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의 원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엉덩이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건 또 좀 생경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건강365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무혈증 괴사,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라고 하는 이 대퇴골두의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맨날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무릎 관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도 요즘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0: 그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 건가요?
1: 정확히 그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연골이 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절들은요. 이게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퇴행성 변화, 연골이 다르면서 어느 시점 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0: 네.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보통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엉덩이 관절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우리가 서해부, 즉 사타구니가 아프면 엉덩이 자체가 아픈 거고요. 뒤쪽에 이제 허리 엉덩이 뒤쪽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것은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비만도 문제가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결 가능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고관절 통증, 예를 들어서 무유증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체중을 줄이면 고관절 통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만 하면 고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또 염증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1: 이 염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고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그 원인들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 노화로 인한 연골이 마모, 즉 퇴행성 변화,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외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만, 그로 인한 하중 증가들이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손상돼서 뼈끼리 맞닥뜨리거나 활액막에 관절장 주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염증 물질이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유발시킵니다.
0: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의 제한이 따르면 일상의 불편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1: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어디 위치하느냐,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우리 계속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 단순히 아프다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건강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고관절염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보다도 고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네. 앉고 서고 걷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또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이름들도 무섭던데요.
1: 예, 보통 우리가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깊이고 잘 모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골두 무유증 괴사, 엉덩이 관절 괴사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이런 질환들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1: 예, 이 특이하게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리나라의 아마 음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보다 이제 음주 문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이 다섯 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무유증 괴사가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손상이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냐하면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고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국회 통계는 없지만 이 고관절 통증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들이 아마 요거 무유증 괴사에 의한 것이고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한 1에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관절이 함몰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0: 네, 그렇군요. 그만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엉덩이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있습니다. 이 고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는 양반 다리, 책상 다리 하는 거, 그다음에 쪼그리 앉기, 그리고 다리 꼬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들은 고관절의 압력,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의자 생활을 하고 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잠깐씩이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오래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세 변화를 주셔야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게 좋느냐.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업 받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몇 분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양반다리, 뭐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1: 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하면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골반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0: 아.
1: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 고관절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쪽에 무리가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리 꼬는 자세는 뭐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습관 뭐가 있을까요?
1: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자세, 좌식, 뭐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짝다리 짚는 거 또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을 하면 또 그쪽의 고관절에 압력을 많이 높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음주 관련된 뭐 골투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뭐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쪼그려 앉기, 뭐 양반다리 이와 같은 고관절 압박을 자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뭐 스쿼트, 런지, 무거운 짐 들기.

0: 세워서 숫자 4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사람이 누워서 통증이 의심되는 자리,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고관절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서 사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들어 보는데 사자 다리가 안 되거나 사자 다리를 하면서 엉덩이 즉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꼭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때 그래도 진짜 내가 안 좋은가 막연한 불안해 지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란은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란은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집을 안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집을 안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날이 뜨겁습니다. 기온이 두 달을 앞서가면서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대구가 33.6도, 광주 30.4도, 춘천 30도, 서울도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 대구 34도,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와 광주, 강릉도 32도까지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의 기온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지만 영남 지역은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아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가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주관한 오늘 추모제에는 5월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과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했습니다. 5월 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추모사를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가 국민 앞에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0: 노크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먼저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가운데 투기나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외국인,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개 심층 조사군을 현장 조사하고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경기도 지역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화 살목지가 국내 공포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살목지는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315만 관객을 돌파하며 2003년 개봉한 영화 장화홍련을 제치고 국내 공포영화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살목지는 로드뷰 재촬영을 위해 저수지로 향했던 촬영팀이 저수지 물속에 무언가를 마주하며 벌어지는 공포영화입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서 감금된 40대 남성을 구조하고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3명을 붙잡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SNS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통해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호텔에 감금돼 2만 달러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명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어 감금된 30대 여성도 구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8도입니다. 일라디오 스시 뉴스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이번 주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새 의장이 어떤 금리 카드를 꺼낼지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전망해 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평범한 국가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상 의료를 없애고 주민 단속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북한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현재 고속도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의 정체가 가장 길게 나타났는데요. 설악부터 화도까지 한 번에 20km가량 정체라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40분 정도는 필요하고요. 이후로 미사부터 강일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강원 지역부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진부와 면온 그리고 새말 부근 지날 때 4km 안팎씩 속도 되기 어렵고요.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선 여주부터 이천 사이로 14km가량 길게 흐름 떨어집니다. 남북권에서 올라오는 노선은 대체로 충청권과 경기권에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0: 11km 구간 막혔다가 서해대교 건너 이후엔 화성휴게소와 매송 그리고 일직 부근에서 더디게 이동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탄진 부근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옥산분기점부터 청주휴게소까지 9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25번 논산 전환선 천안 방향의 정체는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사이로 이어지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는 아직 하남 방향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일죽과 남이천 부근에선 2, 3km 구간씩 짧게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2: 예. 연준,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제도를 이제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한국은행보다 훨씬 더 막강한 중앙은행입니다.
2: 워낙에 또 세계적인 이제, 네. 예. 이제 전임자 제롬 파월의 임기가 만료됐고, 그 후임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세월까지는 네.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원의 인준 절차를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3: 네.
2: 예. 이 어떤 사람입니까?
3: 예, 우여곡절 끝에 상원의 인준 절차도 그치고 사실상 이제 자기 연준 의장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3: 미국 연준이 지금의 형태의 중앙은행 제도가 마련된 게 1913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역대 여러 훌륭한 연준 의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 어느 사람보다도 이례적이고 또 금융계하고는 좀 관계도 없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의외의 인물이고 상당히 새로운 인물인데 이분 이름이 케빈 워시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케빈 워시 발음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아직까지 이제 낯서니까 혹시 버디 워시가 아니냐.
2: 어?
3: 버디 워시 비누.
2: 아.
3: 이 얘기를 이게 농담 삼아 나오는데요.
2: 예.
3: 결코 농담이 아닌 것이
2: 예.
3: 그동안 우리는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8년 동안 의장을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2: 예.
3: 이 케빈 워시가 버디 워시라는 별명처럼 아예 연준을 완전히 세탁하고 빈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형태를 운영하겠다. 자,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돈줄을 잡고 있는 이 케빈 워시가 연준을 새롭게 꾸려간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즉 간접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3: 다음 주부터는 이 케빈 워시 돌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안 그래도 그 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뭐 한두 가지 뭐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유대인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국계다 뭐 중국계다 이렇게는 얘기가 되는 게 그냥 뭐 민족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정도인데 그 미국에서 이런 중책을 맡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세계 예. 금융 역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강하고요.
2: 예.
3: 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연준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마크에서 조정하는 모르모트다라는 이런 얘기가 업무론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그동안도 연준 의장이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2: 예.
3: 우리 뭐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2: 네.
3: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경제학자로서 여성 연준 의장을 했던 제닛 옐런
2: 예.
3: 이런 분들이 모두 유대인이고요. 특히
2: 예.
3: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풀어제껴서 역대 최악의 연준위원으로 불리고 있는 아스 번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스 번저가 경제학 교과서에는 많은 이 역사사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른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그분 역시 유대인인데 이번에 또 케빈 워시가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준이요. 좀 우리나라하고는 제도가 상당히 다른데 우리나라는
2: 예.
3: 정부기구잖아요.
2: 네.
3: 그런데 이거 원래 정부기구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회사입니다.
2: 그 미국 연준이요?
3: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연방은행 12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서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개의 중앙은행은 지금도 주식회사 형태로 배당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대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대 배후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이번에 이 연방제도 이사회에 임명된 케빈호 씨가 맡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 공공성이 높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으로 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2: 예.
3: 여전히 유대인의 영향력 속에 있다. 가뜩이나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유대인의 권력 또 유대인의 영향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 연준 의장이 왔다는 게 또 무엇일까에서는 지금 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예. 이분의 이제 배경은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다라는 게 또 주요한 얘기인 것 같고 서민들은 사실은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경제 뭐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바랄 텐데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금수저 중에 금수저네요. 재벌 상속인이라고요?
3: 그렇습니다. 왕금수저인데요. 미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우리는 유럽에 뭐 루비통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익히 알지만 미국 네. 화장품 회사는 좀 덜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합니다만. 제일 예. 큰 회사입니다.
2: 아.
3: 예를 들어서 ST 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 아, 예, 예, 예. 그 회사가 예. 미국 회사군요.
3: 그렇습니다.
2: 예.
3: 아라미스도 만들고 뭐 네네. 많은 그 세계 3인데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인 LG 생근이나 한국 화장품보다도 매출 규모가 ST로드가 15배 내지 20배가 더 훨씬 큰 회사예요.
2: 예.
3: 그 회사의 지금 실질적인 오너가 바로 케빈 오 씨의 부인입니다.
2: 오.
3: 부인 이름이 제인 로드거든요.
2: 예.
3: 회사 이름이 로드지 않습니까?
2: 아.
3: 원래 할머니 유대인 할머니인 ST로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2: 예.
3: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승계를 했고 그 아들이 아직은 뭐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만 명예회장으로 있고 케빈 오 씨 현재 연준 의장 된 이분의 부인이 현재로 이사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움직이는 사실상의 실력자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 인수받기 때문에
2: 예.
3: 어마어마한 재벌이 됩니다.
2: 아하.
3: 그러니까 재벌 상속의 남편이고
2: 예.
3: 그리고 본인도 케빈 오 씨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뉴욕에서 상당히 부자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거기다가 이제 재벌가의 장가를 가면서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금수저 집안이다.
2: 예.
3: 물론 금수저가 뭐 우선 험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재벌 어떤 금융의 독식이나 횡포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2: 예.
3: 그런 면에서 역시 미국식으로 미국은 그런 거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대로 가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는
2: 네.
3: 청문회 과정에서는
2: 예.
3: 꼭두각시 아니냐 트럼프 말만 그대로 듣는 꼭두각시 아니냐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2: 그러니까 그 지명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된 게 뭐 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트럼프의 너무 일방적인
3: 예.
2: 그리고 너무 딱 맞는 사람을 데려다 놨다.
3: 예.
2: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그동안의 연준 의장들 뭐 대부분 경제학 박사거나 경제학을 깊이 공부한 분들인데
2: 네.
3: 이분은 공공정책학 공부하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 변호사를 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 모건 스탠리라는 데 M&A 한 그런 경력은 좀 있지만
2: 예.
3: 그때는 이미 이제 부인 제인 로드 그 로드 가문의 어떤 사위로서 결혼한 이후에
2: 예.
3: 기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통 경제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뭐 쟁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분야에 어떤 오래 천착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분 배경이 뭐야? 그런데 이제 이분의 장인어른
2: 예.
3: 그러니까 지금 ST 로드의 명예 회장님이 이분이 재미 미국인 유대인 그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2: 아.
3: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치 자금을 내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도
2: 예.
3: 그 케빈 오 씨의 장인이 장인인 로드 회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 대준 대가로 예. 자기 사위의 인선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물론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 네.
3: 이제 이 꼭두각시다. 중앙은행

0: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런 인물이 와도 되나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예. 아, 논란의 내용을 이제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또 여러 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내용이 심지어 이게 인준 절차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분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경제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이제 올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0: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예.
0: 잘 지적해 준 대로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는 수단으로 거의 유일한 수단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고 수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뭐 최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썼고 경제학자들은 거의 뭐 100%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제롬 파월 바로 직전에 연준 회장 15일부로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이분 금리 안 내린다고 틈만 나면 혼내고 심지어 검찰을 통해 기소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꼭두각시라는 얘기도 있고 오자마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더 큰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과거에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의 생산성 혁명이 왔으니까 공급량을 물건량을 수백 배로 확 늘려버리면 그러면 금리 안 올리고도 물가 잡을 수 있다. 그게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그 공급량이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또 필요한 부분에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가보지 않은 영역인데 이제 따라서 바로 이 대목은
1: 공급량이라는 건 통화 공급량입니까?
0: 아닙니다. 물건을요.
1: 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
0: 인공지능을 가지고 물건 생산량 공급량을 많이 늘리면 물가 오르는 거 막을 수 있다. 뭐 심지어 기름값이 오른다면 기름도 인공지능이 생산한다든지 또 화장품 가격이 오르면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많이 못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세상이 달라졌다.
1: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양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제
0: 그렇습니다.
1: 얘기네요.
0: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쪽에 돈을 더 몰아줘서 그러려면 금리를 더 내려서 인공지능을 키워주면 거기서 더 많은 물건 재화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직 이게 경제학의 보편 논리는 아닙니다.
1: 글쎄요. 뭐 일부 뭐 맞다고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 케빈 호시가 오면 이 문제를 둘러싼 물가 잡는 방법에 금리 인상하지 않고 나는 공급을 더 늘릴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금리를 좀 늘리지 않겠,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 지표만 보면 미국 물가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와서는 오히려 반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아주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 연준의 뭐 특징이랄까 이런 거는 그 뭐랄까 좀 독립성 이런 게 있었는데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말입니다. 국채 금리가 이제 마의 5%를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이제 풀어주시겠습니까?
0: 한마디로 이란 전쟁 때문인데요. 이란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또 심리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국채라는 게 미국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이 돈도 많이 썼기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금리가 지금 계속 뛰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국채가 잘 안 팔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이 국채가 오르게 되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1: 그렇죠.
0: 정부 재정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주가에도 악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자산인데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게 미국 국채인데 5% 이자를 준다? 그러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평균 5%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주식 돈이 채권으로 갈 수도 있다.

0: 있다. 예. 그야말로 경제 상황이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짧은 대답을 예. 기대하면서 여쭙겠습니다. 한국계 기업 쿠팡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0: 예, 지금 의회 인준도 다 끝났는데 취임을 예. 못하고 있어요. 예. 미국의 그 공무원 그 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연방정부와 특히 연준 의장은 개인적으로 사적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1: 예.
0: 자리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런데 현재 쿠팡의 이사이자 쿠팡의 대주주예요. 우리나라 쿠팡의 김범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과 대학교 때 같이 만났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쿠팡의 로비에 많이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1: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이해충돌이 예. 생겨서 이 주식을 팔아야 인면이 되거든요.
1: 아.
0: 그런데 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가격이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1: 그렇겠죠.
0: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팔고 있고 예. 이 주식이 팔리면 바로 취임 선서를 한다. 이런 아.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또 막상 이제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할지 아 이거는 정말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3분 2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연일 낮 기온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하층에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현재 시각 기온 대구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대전 30도, 서울은 29도까지 올랐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도 몹시 강한데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햇볕이 강할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여름처럼 습한 더위는 아니라서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의 기온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모레 낮에는 서울이 27도로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지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영남 지역은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러한 때이른 고온 현상 때문에 어제 서울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덥기 때문에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 연등회 행사를 하면서 전면 통제됩니다. 또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램프 부근 2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면서 막혀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정체는 공사에 여파고요. 이후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하고 더 가서 동작대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하남 4,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하남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대뜸 이 책 제목만 말씀드리면 뭐 네.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은 많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그렇죠.
1: 예, 책 제목이 대화입니다. 대화.
5: 맞습니다. 예.
1: 서로 나누는 이야기. 뭐 요즘 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책이고.
5: 맞습니다.
1: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책.

0: 입니다. 예.
1: 그렇죠.
0: 네.
1: 1632년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0: 예.
1: 6년 후인 2032년이면 출간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해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관한 세계적인 행사들이 열릴 겁니다.
0: 그렇겠군요.
1: 예. 예. 원래 제목은 대화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라는 비교적 긴 제목인데요.
0: 아.
1: 그냥 흔히 줄여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 이렇게 부르고 있죠.
0: 예. 그러니까 대화라고만 하면 좀 낭만적인 느낌도 나는데.
1: 그렇죠.
0: 예. 원제 있는 대로 불러드리면 대화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 이렇게 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다 그냥 암기사항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뭐 지동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인 줄은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1: 맞습니다.
0: 예, 원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오래된 책을 가져오신 뭐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요?
1: 사실은 요즘 이제 독자들이 과학책 좋아하시고
0: 네.
1: 뭐 DNA에 관한 책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다정한 것이 뭐 사람 뭐 이런 책도 있고 다정한 것이 사람이다 이런 책도 있고
0: 예.
1: 이기적 유전자
0: 아, 예.
1: 이런 책도 유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화 이 책은 과학적 주장을 담은 책 중에 아주 독특한 지점을 점하고 있는. 사실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얘기하니까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장한 과학적 법칙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더더욱 그것이 하나의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힘이었기 때문에
0: 예.
1: 거기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1: 맞습니다.
0: 예.
1: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 시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도는 그러니까 천동설의 시대였거든요.
0: 예.
1: 이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가톨릭 교회의 중심적인 주장이었어요.
0: 예.
1: 그런 시대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서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죠.
0: 예.
1: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는 이게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0: 그렇죠.
1: 있는 건데.
0: 예.
1: 그러니까 그 체계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니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는 사실상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0: 예. 아우 이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1: 헷갈립니다.
0: 막 헷갈립니다. 예. 예. 좀 더 자세히 이
1: 예.
0: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고 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 1564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0: 아.
1: 태어났습니다.
0: 아 거기 천재들이 많이 나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망원경을 개량 뭐 발명해서
0: 예.
1: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그 갈릴레오가 태어나기 약 한 20여 년 전에 세상을
0: 예.
1: 떠났어요.
0: 아하.
1: 예. 그러니까 16세기 초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당시 천문학과 과학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지만
0: 예.
1: 코페르니쿠스는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지는 않았어요. 예. 지동설이 이제 17세기에 이르러 몇 명의 뛰어난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보강되면서 사실상 이제 세계를 하나씩 변화시키고 있었던 지점이었거든요.
0: 예.
1: 그중에서도 이중망원경이라는 것을 직접 개량하고 발명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별들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아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실험을 통해서
0: 네.
1: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낸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과학자.
0: 아.
1: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참 이 천체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거는 정말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결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자, 뭐 사실 대화라는 책에서 이 지동설이 이제 제대로 얘기가 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난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 하실 만한 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다고들 알고

0: 계신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예. 흔히 이 말을 이제 가톨릭 교회 법정에서 나오면서 예.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예. 지구는 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0: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0: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1: 일종의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에피소드 과학. 아.

0: 목욕을 알아낸 아르키메데스가
1: 네, 유레카.
0: 그렇죠. 예. 그걸 목욕탕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아하. 자기 몸을 담그니까 물이 이렇게 넘치더라.
1: 네.
0: 거기서 부력을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르키메데스 목욕탕 유레카. 네. 이것만 기억하죠.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과학이 과학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에서 관심을 유발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사람들 그냥 뭐 수식으로 막 얘기하고 또 그 어려운 거를 막 증명하는 과정만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면 사실 누가 그 관심을 갖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에피소드 과학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과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니까요.
1: 그렇죠. 예.
0: 어쨌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유명하기도 하지만 네. 아버지는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1: 요즘 아버지시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단한 상인이었는데요. 아버지는.
1: 예.
0: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피사 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는 중에 의대를 다니던 중에
1: 예.
0: 대성당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1: 예.
0: 그런데 대성당에 이렇게 등잔불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저기에 뭔가 법칙이 있을 것 같다.
1: 와, 저는 법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야.
0: 그래서 그 유명한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걸 그 대성당의 램프를 보고 발견했다고
1: 그래요?
0: 해요.
1: 예.
0: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인지 그 전부터인지 수학과 과학에 훨씬 더 깊이 빠져 들었거든요.
1: 예.
0: 그게 1583년이라고 합니다.
1: 네.
0: 피사의 대성당에 있는 램프 그것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맥박수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짚어봤든지 가슴을 이렇게 짚어봤겠죠.
1: 예.
0: 진동의 시간 간격 그러니까 주기가 램프 흔들리는 것도 일정하구나. 아, 우리의 심장 뛰는 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발견한 것이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과학사에 이것도 꽤나 유명한 법칙이긴 합니다.
1: 예. 뭐 요즘은 이제 다 전기불이지만은 그 뭐 옛날에는 이제 뭐 호롱불, 등잔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0: 그렇죠.
1: 그걸 뭐 본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근데 왜 이 사람만 그걸 보고 뭘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를.
0: 그렇죠.
1: 예.
0: 어쨌든 전공을 바꾸고서 이제 아버지와 갈등이 조금은 있었지만
1: 예.
0: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25살에 자기의 모교죠.
1: 네.
0: 피사 대학 수학 강사가 됩니다.
1: 그때까지 졸업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 대학의 선생님이 됐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1592년에는 인근에 있는 파도바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1: 예.
0: 물체 운동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1604년에 낙하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의 법칙을 따른다 하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물체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걸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1: 그 뭐 피사의 사탑도 등장하고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하지만 그가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분야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천문학입니다.
1: 그 앞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이 천체의 흐름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상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내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온 우주의 법칙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면 이게 아 천동설 지동설 이 대화의 책으로
0: 맞습니다.
1: 대화라는 이름의 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0: 그렇죠.
1: 예.
0: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1: 예.
0: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1: 아, 일단 코페르니쿠스도 있었던
0: 그렇죠.
1: 거고. 예.
0: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한 세대 전에
1: 네.
0: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게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을 떠나고 슬슬슬슬 그 후배 과학자들이 지동설이 맞아.
1: 예.
0: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 좀 세상이 어수선한 시기였어요.
1: 예.
0: 그래서 혹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절대적인 진실처럼 옹호되던 천동설이 최고지. 여전히 이러고 있던 시기.
1: 뭐 워낙에 오랫동안 그리고 대충 이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아주 소수지만
1: 예.
0: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0: 말을 들어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맞네. 아. 지동설을 자기가 경험하거나 혹은 관찰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 생각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1: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잔불을 지펴놓고 갔는데 이게 이제 확 타오르기 직전,
0: 맞습니다.
1: 뭐 폭풍 전야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0: 예.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동설 주장해가지고 별다른 해를 입지 않고 예. 세상을 떠나셨어요.
1: 그때는 그냥 소수 중에 소수 의견이었을 것 같고 뭐 들은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렇게 쓱 보니까 지동설이 옳은 것 같아.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예.
0: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1: 예.
0: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부단한 관찰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정의했고 수학적 풀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코페르니쿠스는 얘기했거든요.
1: 뭐 그것만 해도 상당히 혁신적이기는 합니다.
0: 그렇죠. 예. 이걸 갈릴레오가 확인

0: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건데 네. 1609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명된 망원경을 바탕으로 그거보다 3배율 높은 망원경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32배율까지 개량합니다.
1: 아.
0: 이게 이제 엄청난 공학자이기도 한 거죠.
1: 이게 지금 몇백 년 전 일인데.
0: 400년 전.
1: 글쎄요. 예.
0: 그러니까 세간에서 알려진 것처럼 망원경을 직접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망원경을 고성능으로 개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로 천체를 관찰하고 관측을 해봤더니
1: 예.
0: 그래서 1609년 후반에서 1610년 초반 사이에 자신이 개량한 망원경으로 달 표면도 봤고 은하수, 목성의 위성,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어요.
1: 예.
0: 이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성, 토성의 띠 이런 것은 사실 현대 과학으로도 그 신비를 다 못 풀고 있는 거죠.
1: 아니 저도 직접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400년 전에 이제 과학자가 망원경 개량해서 그거를 다 직접 보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610년대 들어서니까 이미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유럽 최고의 과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스스로.
1: 예, 예.
0: 근데 이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좀 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1613년에 태양 흑점 이동을 근거로 코페르니쿠스가 옳다. 그리고 천동설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틀렸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담은 글을 발표해요.
1: 게다가 이거를 증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전에는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를 했지만.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 주장들이 결국은 이제 당대 권력자들, 교회 권력에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1: 예.
0: 그래서 도미니쿠스 수도의 신부들이 연합해서 갈릴레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종교 재판이 소집되는 계기가 되는데
1: 예.
0: 1616년에 뭐 직접 가서 종교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1: 예.
0: 1616년 4월 5일에 교황청이 갈릴레오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서로 지정해요.
1: 아.
0: 이거 읽으면 안 돼.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1: 예, 예, 예. 아, 이거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돌아봤는데 요거를 이제 당시 그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또 쭉 훑어보니까 긴장감이 있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 사이에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차피 오늘 하루에 끝날 일은 아니었고.
0: 네.
1: 예. 그러면은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좀 더 집중적으로
1: 예.
0: 어떤 대화가 이 책에서 오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세상을 움직이는 한 권의 책 장동 석출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이름도 좋으시고 그 교육원 이름도 좋은 걸 다 갖고 있습니다. 평화통일민주.
3: 예, 계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3: 이제 그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와
1: 네.
3: 이 그 민주주의 또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고심을 한 끝에
1: 네.
3: 예, 그렇게 계칭을 했고요.
1: 예.
3: 교육이나 이제 저희 연구도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이 여러 좋은 것 가운데 박민주 교수께서는 민주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3: 원래 그 제 이름의 민주가 그 민주주의랑은 다르고요.
1: 예,
3: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1: 예.
3: 돈 주고 장명소에서 지어오셨는데
1: 네네.
3: 어쩌다 보니 운이 이렇게 됐습니다.
1: 예. 아, 이거 농담 삼아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또 워낙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3: 네.
1: 어우,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3: 네, 이제
1: 예.
3: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가장 대대적인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예.
3: 첫 번째로는 이제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서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사실상 해석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대폭 강화한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문에서 선대의 업적을 상당 부분 삭제했고요.
1: 예.
3: 네 번째는 세금이 없다거나 무상의료제 이런 표현들을 없애고 복지를 현실화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이제 요약을

0: 들으시면서 뭐야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못 다룬 부분들을 좀 그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북한의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도 이제 우리한테는 많습니다. 그 지도자의 그냥 얘기 한마디에 따라서 막 좌우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굳이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1: 일단 대내적인 차원과 대외적인 차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외적인 차원을 좀 보시면
0: 예?
1: 헌법이라는 것이 근대 국가에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가만의 주권을 명시를 한 것이고
0: 예?
1: 그 국가 내부의 자의적인 어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권력 질서를 규명한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헌법은 함부로 가타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0: 예.
1: 헌장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우리가 이렇게 명시했다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사실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 유사시에 핵으로 보복하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토가 이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헌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북한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 헌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이번에 개정한 측면이 대외적인 어떤 이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아 이건 우리 마음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아니까라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건들 수 없어. 누구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방어용이군요.
1: 그렇죠. 이게 네. 실제로 2023년에 북한이 헌법에 우리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핵 포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0: 예.
1: 우리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너 지금 내정 간섭했어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거를 써보니까 이 수단이 되게 좋구나라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헌법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자, 헌법 개정한 뒤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1: 일단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이 적성국이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이 빠졌다는 것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적대성이 좀 전제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했냐면 이번에 61조에 전민 항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 예, 그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1: 예, 예.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모든 주민들이 상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제 이거는 군사훈련을 잘 받고 군을 잘 원조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0: 예.
1: 사회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적을 잘 대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법적으로 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전쟁을 중단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는 적대성이라는 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은 헌법보다 지도자의 말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0: 예.
1: 북한이 이제 정세가 좀 바뀌어서 아 이거 대한민국이랑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또 다시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헌법을 해치지 않고도
0: 아.
1: 예, 이렇게 또 다시 남쪽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있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헌법을 약간 두루 흥술하게 전략적으로 좀 유연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
0: 예.
1: 단기적으로는 이 헌법이 그래도 어떤 적성국가라는 어떤 태도를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예.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좀 수단적으로 사용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 헌법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인 경우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학살, 내전 같은 것에 따라서 뭐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뭐 어떨까요?
1: 일단 그 첫째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유엔 그 헌장에
0: 예.
1: 내정 불간섭을 명시를 하고는 있지만 뒷부분에 이제 7항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0: 네.
1: 전 세계의 안보나 국제 평화의 위협이 되면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국가가 집단 학살이나 내전이나 뭐 제노사이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이게 뭐냐면 R2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예.
1: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정상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국가의 어떤 그 주권 문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이거를 내정불 간섭이라고 막 이제 반발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에 그 인권 관련해서 너네 그 인권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애인 협약 같은데 네. 이제 2019년부터는 자기들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번에도 헌법 개정에 반영이 됐는데 예전에는 정신병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신장애자라는 말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외적인 조치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자, 이번 헌법 개정이 갖는 대외적 의미들을 좀 더 살펴봤는데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의아한 것이 선대 업적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 사실 선대가 있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1: 일단 권좌에 오르는 것까지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0: 그렇죠.
1: 사실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랑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먼저 일단 첫 번째로는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 주석의 카리스마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카리스마라는 것이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0: 네.
1: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권좌에 올라섰을 당시가 주민들이 이제 북한 당국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0: 네.
1: 화폐개혁을 갑자기 실시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전략을 바꾼 거죠.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이기 때문에 되긴 했지만 나는 법과 제도로 내 권력을 명시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다 법치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0: 네.
1: 법에 따라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떤 가능성도 줄여주냐면 이른바 이제 곁가지라고 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 경우에 이 권좌를 찬탈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박아놓는 거죠. 직접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통치술이 예전에는 개인에 의존하던 게 이제는 법과 제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발전을 한 게 첫
0: 예.
1: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0: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 부분을 또 삭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이게 이제 무엇보다 통일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사회를 흔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문제, 통일 문제, 무상 배급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할아버지 세대를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민 항전 준비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제 정신적이고 생활문화적인 부분에서까지 항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할아버지 때랑은 완전히 이제 우리는 다른 굉장히 정치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남조선을 적으로 여겨야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이다라는 거를 표현하진 않지만 전제에 상당히 많이 응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 주민들 그 생활문화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게 또 있습니까?
0: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요. 예. 이제 국가가 주민들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현상을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라고 예, 해석되는 이제 그런 조항을 새롭게 넣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북한 내에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문화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냐면 지금 북한 휴대폰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남편한테 오빠라고 치면 알람이 딱 뜨면서 자동으로 동지로 바뀝니다. 뭐라고 알람이 뜨냐면 오빠는 친혈육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예. 자기야 이렇게 쓰면 삭제가 싹 되면서 부부 사이에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헌법에서 민족이나 통일을 삭제하는 게 사실은 늦은 겁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사생활이 다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0: 그렇죠.
1: 예. 아이고, 뭐 이게 또 무상의료제도가 헌법에서 삭제되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는 또 보험제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뭐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튼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근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0: 네, 확실히 네. 좀 이제 전보다 훨씬 보수화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1: 말입니다.
0: 예,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통치라는 것이 더 조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탐 존스의 노래 Green Grass of Home 예,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쌀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의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계절을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하층에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9도, 춘천 30.2도, 광주 31.7도, 대구 3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낮아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도 낮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오늘만큼 덥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모레 낮에는 서울이 27도로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모레 낮에도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더우니까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간식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100세에서는 건강하게 간식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스페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라나다로 가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축구대표팀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선수들의 특징을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2: 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최대 정체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정체는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충청권의 정체가 1시간 전보다 2배 가까이 길어졌는데요. 먼저 신탄진을 앞두고 4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 청주 나들목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5km가량 길게 속도 내지 못하고요. 경계권 진입해서도 안성과 양재부터 각각 5, 6km가량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25번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사이로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분기점부터 서청주 사이 그리고 음성 휴게소부터 일죽 사이 통과할 때 답답하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는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 사이로 가장 길게 이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도 설악부터 서종진압 화도까지 한 번에 20km에 가까운 긴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경기권의 정체가 더 두드러지는 편이라 현재 여주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15km 구간 답답했다가 이후로 양지와 북수원 그리고 둔대분기점 부근에서 다시금 브레이크를 밟 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부 첫 인사드리면서 간식 얘기를 했더니 벌써 이제 군침부터 흘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간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다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 예.
1: 사실 이게 관계가 되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
3: 그렇죠. 예.
1: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3: 이게 전 단계까지 포함한 거예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간식을 사실 이런 분들 좀 이제 끊는 게 좋은데
3: 예.
1: 못 끊겠다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3: 예, 이 밥은 참겠지만 예. 과자는 못 참겠다 이런 분들 정말 정말 많고요.
1: 예.
3: 간식은 또 삶의 낙이기도 하거든요.
1: 예.
3: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간식은 끊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다. 예, 혈당 관리 간식의 핵심은 딱 여섯 글자로 말하면 천천히 올려라입니다.
1: 천천히 올려라.
3: 네. 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몸이 힘들어하고. 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고속 엘리베이터처럼 급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완만한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간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아, 그 스파이크가 없어야 된다 이런
3: 그렇습니다.
1: 얘기를 하는 거고
3: 예.
1: 또 갑자기 오는 저혈당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3: 예.
1: 예. 자, 이 혈당 관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3: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괜찮은 거 따로 있을까요?
3: 예, 세 예.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덜 달고 오래 씹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 포만감이 오래가는 것. 좀 더 풀어서 보면요. 첫째 설탕이라든지 밀가루가 주인공이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1: 예.
3: 거고요.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지를 뜯으면 끝까지 가는 간식들이 있거든요.
1: 예.
3: 광고에서도 한 번 뜯으면 멈출 수가 없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아, 예.
3: 예,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3: 이 혈당 관리에서는 사실 맛보다 무서운 게 양조절 실패거든요.
1: 예.
3: 그래서 좋은 간식은 삶은 달걀 한 개 또는 그릭 요거트 한 개 견과류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한 줌 처럼 한 번 먹을 약이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지금 예로 드신 게 플레인 그리고 요거트
3: 예.
1: 또 뭐가 더해지지 않은.
3: 그렇죠. 예.
1: 예. 그다음에 견과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건강 간식이라고 예, 표현할 예. 수 있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예, 그냥 요거트랑 이제 플레인 그릭 요거트라고 이제 요새 광고들 많이 하는 것들은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요거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단백질이 많으면 뭐가 좋냐면 포만감이 좀 오래가고 단맛 심한 간식들에 비해서 혈당이 좀 덜 출렁거리게 됩니다.
1: 그건 뭐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예.
3: 하지만 네. 같은 요거트라도 뭐 딸기맛, 복숭아맛, 포도맛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요거트에 탈을 쓴 혈당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 맹물에서 설탕을 던졌다 이런 느낌이네요.
3: 마찬가지죠. 요거트니까 예. 건강하겠지 하고 먹었는데 당류가 꽤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견과류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혈당을 급하게 이렇게 확 올린다기보다는 포만감을 주는 쪽에 좀 더 가까운데요.
1: 네.
3: 하루 기준량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손이 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이 있겠지만
1: 네.
3: 자기 손으로 좀 작은 한 줌 약 20 내지 30g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1: 네.
3: 아몬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알 정도 그다음에 호두는 이렇게 반으로 자른 기준으로 해서 한 10개 안팎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 네.
3: 이게 이제 또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술안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짠맛을 쫙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무염, 무가당 이런 거로 드셔야지 그 짜거나 단 거 드시진 않는 게 좋겠고요.
1: 예.
3: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1: 어허.
3: 견과류는 아까도 계속 한 줌 얘기를 드린 이유가 건강식이긴 하지만 무한 리필 건강식은 아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1: 예.
3: 견과류 이만큼 쌓아놓고 막 하루 종일 드시면

0: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예.
1: 저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먹다 보면 한 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한 번 뜯으면 멈출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하시라는 거죠.
1: 예. 하루 종일 먹는 게 다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삶은 달걀 할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다. 예. 그래서 좀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몇 개 정도가.
0: 그게 이제 한 개를 넘으면 안 된다는 사람서부터 한두 개는 괜찮다는 아. 얘기들까지 있는데요. 예. 예. 활동량이 충분히 있고 전체 식단적으로 좀 균형이 잘 맞춰져 지신 분들은 예. 매일 한두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콜레스테롤 높다든지 심장혈관의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든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신다든지 콩팥이 안 좋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1: 예.
0: 이게 삶은 계란 자체는 사실 되게 좋은데 거기에 네. 이제 좀 맛있게 먹으려고 마요네즈를 이제 듬뿍 뿌린다든지 소시지라든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같이 붙으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은 죄가 없고요.
1: 예.
0: 친구를 잘못 만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올라가는지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거든요. 매일 그러면 두 개 먹어봐라. 정말 올라가나 봐.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 달걀을 먹으면 딴 걸 덜 먹게 돼 있거든요.
1: 아.
0: 삶은 달걀을 한번 식사 때마다 한번 해보시면 삶은 달걀 하나 먹고서
1: 네.
0: 밥을 한 공기를 이렇게 고봉밥으로 다 드실 정도의 분이
1: 네.
0: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걸 이겨낼 정도면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 예, 예.
0: 대부분은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 여러 가지 혈당 콜레스테롤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요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피가 있고 양이 드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빨리 소화될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거든요.
1: 그렇군요. 예. 괜히 딴 걸 얹지 말아라.
0: 네, 맞습니다.
1: 요 점은 중요하고요. 예. 저는 그 혈당 조절 뭐 하고 있는 입장에서
0: 네.
1: 과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이게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건 이제 풍부해서 건강에 좋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0: 예.
1: 이게 결국은 또 당분 아니겠습니까?
0: 이게 이제 뭐 비타민 미네랄 때문에 과일을 먹는다. 이거는 네. 실미도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비겁한 변명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채소에도 네. 충분하기 때문에
1: 아.
0: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내는 것 중에 토마토는 채소고
1: 예, 예,
0: 딸기는
1: 예.
0: 과일이잖아요. 두 개의 차이는 달다 달지 않다.
1: 아.
0: 예,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1: 예, 예, 예.
0: 밭에서 나는 거 똑같고 뭐 줄기에서 따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일을 너무 그러니까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못 견디고요.
1: 아, 그럼요. 예.
0: 저는 실제 진료실에서는 왜 호텔에 좀 고급 결혼식 가보시면 되게
1: 예.
0: 맛있는 거 많이 주다가 스테이크도 이만한 걸 줬다가
1: 예.
0: 마지막에 과일을 요만큼만 주거든요. 그게 뭐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왜 이렇게 당에 방해될 만큼 나쁘게 주냐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영양사들이 다 짠 거기 때문에
1: 아.
0: 그게 원래 표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코스 요리 어디서 이제 대접을 받으셨을 때
0: 요만큼.
1: 찔끔 주는 거
0: 그게 내가 먹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1: 적당한
0: 되겠습니다.
1: 적당한 양이다.
0: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사과 반쪽, 키위 한 개, 그다음에 딸기 같은 걸 먹는다면 이제 작은 컵으로 한 컵 정도 이렇게 싸서
1: 예,
0: 이렇게
1: 예,
0: 먹는 것이
1: 예.
0: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여기 왜 이렇게 짜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1: 예.
0: 이제 과일 요새 좀 편하게 먹게 하려고 이제 말린 과일 같은 것들도 많이들 파시는데요. 말린
1: 예.
0: 망고, 건포도, 뭐 무화과 같은 거 말린 것들 좀 파시는데
1: 네.
0: 얘들이 이제 과일에서 수분이 빠지게 되면 당이 더 많이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난 조금밖에 안 먹었어라고 이렇게 뭐랄까 죄책감을 좀 덜 느끼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실제로는 과일을 여러 개 먹은 분량에 당 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1: 아.
0: 과일 주스는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어린애들이라든지 노인들만
1: 네.
0: 드셔야지 이렇게 멀쩡하게 치아가 있으면서 잘 씹어서 자기가 먹을 사람은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1: 아.
0: 이게 씹을 필요도 없고 식이섬유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1: 예.
0: 쉽게 말씀드려서 통과일로 드시는 거는 천천히 들어오는 혈당 손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1: 음흠.
0: 이 주스 같은 경우는 초인종 누르자마자 문 열고 확 뛰어들어오는
1: 아.
0: 그런 혈당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아유, 엊그제 오렌지 주스 하나 하도 넣어서 그냥 먹었는데. 그랬군요.
0: 예.
1: 자 요즘은 음료수에 뭐
0: 네.
1: 제로 어쩌고 해가지고
0: 그렇죠.
1: 이거는
0: 예.
1: 이제 설탕 안 넣은 거다 해가지고
0: 예.
1: 뭐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골라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대체 감미료
0: 그렇죠.
1: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혈당, 그 혈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탕이 든 제품보다는
1: 네.
0: 혈당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로 슈거라 그래서 제로 칼로리는 절대 아니고요.
1: 아.
0: 그다음에 걱정 제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1: 에, 에.
0: 이게 이런 제품들은 당류는 낮아도 또 맛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라든지 전분이라든지 지방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1: 예.
0: 또 사람이 단맛에 계속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단맛을 찾는 습관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루 종일 먹으면 좀 덜 할 수 있지만 딴
1: 아.
0: 것들도 결국은 찾게 되는 건 마찬가지. 이게 담배에서도 왜 전자담배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지만
1: 에, 에.
0: 전자담배로만 계속 할 수가 없고

0: 없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관련 피는 거랑 마찬가지의 형태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제로 제품 같은 경우는 가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땡길 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대체제이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면허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요즘은 뭐 이렇게 제품에 적혀 있는 거 보고 물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영양 성분표라는 게 있고
0: 그렇죠.
1: 거기 보면 이제 당류가 어느 정도인 게 좋은지 그 예.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이게 당류를 잘 보셔가지고 이제 예. 5g 이하라면은 비교적 착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이하. 예. 예.
0: 10g이 넘어가면 한 번쯤은 이제 멈칫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1회 제공량입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이게 당류가 5g 있으니까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먹더라도 이 한 봉지 자체가
1: 네.
0: 3회분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예. 그러면 먹으면 15g인 겁니다. 그래서
1: 아.
0: 나는 한 봉지를 먹었으니까 한 번 먹는 거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1: 예.
0: 이거를 만드는 제조 회사 쪽에서는 나는 나눠서 먹으라고 만든 건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성분표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글씨의 진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예.
0: 당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 탄수화물이라든지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중요한 그 개념을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과일 먹고 디저트 먹는 게 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없던 습관이고.
0: 그런데 이게 잘 살게 되니까 생긴
1: 예,
0: 건데요.
1: 예. 요즘은 뭐 밥은 안 먹고 디저트만 먹으러 다닌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0: 있죠, 예.
1: 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식인데 결국은
0: 예.
1: 예. 어떻게 언제 먹는 게 좋고 또 야식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예.
0: 혈당 입장에서 보면은 간식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식사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1: 예.
0: 그 위에 디저트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은 정원을 꽉 채운 엘리베이터가 이미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층층마다 계속 손님들이 계속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1: 예.
0: 그래서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또 다음 식사 시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실제 배고픔이 있을 때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비싼데 가서 이제 코스 요리 나오고 디저트를 그 연달아 주는 거는 이제 손님이 다른 손님이 들어올 때
0: 맞습니다.
1: 때문에 하는 거지
0: 예.
1: 바람직한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0: 조금 주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조금
1: 예,
0: 주는 거고요.
1: 예, 예.
0: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좀 넘어가서 다섯 시 되기 전에는 요럴 때 먹는 간식은 저녁 폭식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1: 아.
0: 아까 밤 얘기하셨는데 밤은 몸이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1: 예.
0: 활동량도 줄어들고 혈당 처리 능력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라면을 먹는다든지 빵이라든지 과자 같은 야식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날까지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복 혈당도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1: 당도 당이지만 뭐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서.
1: 아,
0: 예.
1: 타고난 또 야식러들.
0: 예,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시군요. 이렇게 충분히 먹으면 간식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속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가 부른데 또 입이 당기는 경우도
0: 예,
1: 있고.
0: 그런 거
1: 그래서 이게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면 그냥 또 가짜 배고픔인지
0: 예.
1: 또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한 컵 쫙 들이키고 나서 딱 시간 보면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는 겁니다.
1: 예.
0: 그래도 배가 고프고 삶은 달걀이라든지 두부 오이와 같은 담백한 음식도 먹어야겠다 싶으면 그건 다 진짜 배고픔이 맞고요.
1: 예.
0: 나는 오직 초콜릿만 땡겨 내지는 과자 아니면 안 된다. 내지는 떡볶이만 떠오른다. 뭐 이런 분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1: 예.
0: 뇌가 어떤 이벤트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예.
0: 이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은데요.
1: 예.
0: 지금 삶은 달걀이라도 먹고 싶은 만큼 배가 고프니? 거기에 예스라고 얘기하면 진짜 배고픔이고요.
1: 어.
0: 아니야 난 오직 케이크만 먹을 테야 이런 것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아 오늘 그냥 간식이나 뭐 이런 걸 하니까 무조건 줄여야 돼. 안 먹어야 돼. 이제 이런 거에서
0: 예.
1: 설명을 해 주시니까.
0: 조금 이제 살길이
1: 네.
0: 생기시죠.
1: 예. 여지도 생기면서.
0: 예, 맞습니다.
1: 이게 먹어가면서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말이죠. 혈당 관리에 좋은 간식 좀 추천을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이 혈당 관리 간식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1: 예.
0: 첫째로 추천드릴 것은 이제 삶은 달걀하고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건
1: 예.
0: 든든하고 준비가 쉽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레인 그릭 요거트 거기에
1: 예.
0: 이제 너무너무 심심하다 싶으시면 이제 블루베리도 요새 이렇게 그 단물 들어가지 않은 그냥
1: 아.
0: 냉동으로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1: 그걸 섞어서 드시면 되는
0: 예, 요거 몇 개 정도 드시면 단맛이 필요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견과류 중에서도 이제 짜지 않은 이렇게 하얗게 뭐 이렇게 짭짤하게 술안주로 만든 그런 견과류가 아닌 무염 견과류 한 줌을 이걸 봉지째로 다 드시지 마시고
1: 예.
0: 작은 그릇에
1: 예.
0: 덜어서 드시면 좋겠고요.
1: 예.
0: 오이, 당근, 파프리카 스틱 맨날 말씀드렸

0: 근데 진짜 맛없어요. 저도 먹으라 그러면 정말 너무 싫어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건데 아, 예. 이거 여기서 씹는 재미를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속도 좀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간식이 될 것 같습니다.
1: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0: 예. 아, 저도 그거 정말 싫어하지만 또 밥 먹기 전에 이거 꼭 예. 먹어야 돼. 그럼 네 하고 먹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부인 말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다섯째로 이제 무가당 두유라든지 치즈 한 조각 같은 것들은 외출할 때 이렇게 챙기기 좋기 때문에 좋은 간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 예. 예. 예.
0: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정말 과일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면 네. 양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사과 반쪽을 넘지 않는다. 아. 키위는 한 개를 넘지 않는다. 딸기도 이렇게 작은 컵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쌓아서 뭐 잘 쌓으시면 한 8개까지 네. 쌓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내가 먹겠다라고 정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 사과 반쪽만 먹으면 그 남은 반쪽은 갈변되고 그거 어떻게 하나요?
0: 그 랩으로 잘 씌우셔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먹고 살아야 건강한데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또 먹고 살면 되는구나.
0: 네, 여기서 또. 딱 끊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그 능력은 예, 그 저기 김유신 장군도 못해가지고
1: 아이고.
0: 네, 어렵습니다.
1: 예, 오늘도 약간 귀한 개념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건강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혜섭의 세계의 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혜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조용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을 이제 많이 아주 구석구석 다녔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는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두 군데는 제가 좀 가본 데고
3: 네.
1: 그런 데는 안 가본 데여서 예. 얘기를 잘 듣고 이제 나중에 한번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라나다 네. 이게 이제 안달루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예. 그 스페인에는 그 17개의 주가 있는데요.
1: 예.
3: 그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주가 안달루시아 주고요. 안달루시아 주가 대한민국 면적의 한 87% 수준이라고 하니까 아주 큰 주입니다. 또 인구도 스페인에서 그 8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1: 아, 주 단위로는 말이죠.
3: 그렇습니다.
1: 예, 예.
3: 그런데 뭐 이 스페인은 뭐 한반도의 2.3배에 달하는 큰 그런 나라라서 뭐 이 지역별로 뭐 사투리도 심하고
1: 아.
3: 또 안달루시아 지방 가면은 그 특유의 사투리도 좀 들리고요.
1: 예.
3: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 했던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를 스페인 안에 있는 스페인이 아닌 스페인이라고 한다면 안달루시아야말로 그 모든 문화가 융합된 가장 스페인스러운 곳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1: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지만.
3: 그렇습니다.
1: 뭐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3: 네.
1: 가장 스페인다운 곳이라면 그라나다를 꼽을 수 있는 거군요.
3: 맞습니다.
1: 안달루시아에.
3: 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예.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스페인의 이미지 예컨대 투라든가 또 이제 플라멩코 또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플라멩코가 또 발상지거든요.
1: 예.
3: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타파스. 그리고 이베리안 반도의 장렬하는 그 태양의 이미지.
1: 예.
3: 그리고 한국 사람이 대부분 즐겨 먹는 그 올리브유가 안달루시아에서 한 80%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1: 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막 후회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스페인에서 가본 데가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밖에 없어요.
3: 네.
1: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스페인스러운 거를 다 경험해 보겠다고 어떻게 나눠 가지고 투어도 받고 플라멩코 공연도 보고 다 봤어요.
3: 네.
1: 근데 그게 진짜가 여기 안달루시아라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보신 거는 오리지널이 아닌 것을 보셨고 안달루시아가 진짜 뭐 올리브유 그리고 플라멩코 2의 어떤 발상지 또 생산지가 되는 것이죠.
1: 이건 뭐 남도민요를 강원도에서 들었으니 무효는 아니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3: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그 안달루시아라는 말은
1: 예.
3: 그 아랍어에서 온 겁니다. 아랍어에서 그 알 안달루스에서 나온 것인데요.
1: 예.
3: 이게 원래는 게르만족 계열의 그 반달족이라고 있습니다. 반달루스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1: 네.
3: 요 반달족이 사는 땅이다. 그래서 그 안달루시아가 그 안달루스에서 안달루시아가 된 것이죠.
1: 근데 반달이면 그 반달리즘 뭐 이렇게 막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3: 그런 용어도 있죠.
1: 네.
3: 약간 과격한 이미지가

0: 좀 딱, 이렇게
1: 딱 그 사람들이에요.
0: 어. 거기군요.
2: 뭐 원의 세계는 뭐 무궁무진하니까요.
0: 예. 네.
1: 자, 그리고 투 얘기를 해 주셨는데 투는 사실 그 요즘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 네.
1: 그 또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멋있게 스스로를 또 생각하고 뭐 열광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죠.
2: 없어지는 추세고요.
1: 예.
2: 그 동물 학대라는 측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1: 그렇죠.
2: 스페인 안에서도 뭐 주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주도 생겼고요.
1: 예.
2: 카탈루냐 주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통과해서 이 카탈루냐 주에서는 투우를 못 본다. 이렇게 법으로 선언하기도 했고요.
1: 예.
2: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우가 아직까지는 인기 스포츠고요.
1: 아.
2: 또 유명한 투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당 한 몇만 물의 그 대전료라 그러나요? 출전료를 받으니까
1: 예.
2: 대단하고 그 안달루시아 지방의 론다라는 지방이 이 투의 발상지로 여겨지는데요.
1: 아.
2: 그래서 그 론다의 입구에 가면 아직까지 아주 오래된 그 투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1: 예.
2: 거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투의 열광을 하고 또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명작 그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에도 네, 투하는 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2: 그 헤밍웨이가 가장 또 좋아했던 도시가 그 안달루시아의 론다라고 하니까요.
1: 예.
2: 투는 뭐 아직까지 굉장히 인기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2: 이 투사를 스페인 말로 그 또레로라고 하는데
1: 네.
2: 이 또레로 중에서 마지막에 황소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을 그러니까 마타도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마타도르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인기 스포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투가 그냥 한 사람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뭐 저 망토 같은 거 들고 서 있다가 이제 그냥 최대한 빨리 찌르고 끝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약 예. 올리고 뭐 굉장히 그 서사가 있어요.
2: 서사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이제 이거를 그 힘 빠지게 하고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게 찔러 죽이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2: 그게 관건입니다.
1: 예.
2: 고통 없이 단칼에 죽이는
1: 예.
2: 그런 모습에 열광하는 거고.
1: 아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생각해 보면 또 잔인해요. 그러니까
2: 너무 잔인하죠.
1: 예.
2: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서 말에
1: 맞아요.
2: 올라서 소를 흥분시키는 투구사를 까바예로라고 부르고요.
1: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2: 네.
1: 예.
2: 그 말을 타지는 않지만 황소 앞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면서 좀 약 올리는 그런 투우사를 그 서브 알테르노라고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2: 투우사하지만 종류가 또 여러 종류가 있다.
1: 그렇죠.
2: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예. 아, 헤밍웨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 참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그냥 스페인 이게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뭐 이제 쿠바는 전 안 가봤지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고 어디든 가면 헤밍웨이가 갔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2: 너무 많이 있습니다.
1: 네.
2: 유럽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 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 뭐 도시마다 여기는 한 며칠 정도는 봐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 네.
1: 안달루시아 지방 그라나다 뭐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2: 이 안달루시아에는 뭐 그라나다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론다도 있고요.
1: 예.
2: 또 세비야도 있고.
1: 세비야.
2: 네.
1: 아.
2: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의 고향인 그 말라가도 있고.
1: 말라가.
2: 네.
1: 예.
2: 그리고 코르도바 대성당으로 유명한 그 코르도바 같이 이렇게 친숙한 도시도 있고.
1: 그라나다만 이제 기억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2: 아, 맞습니다.
1: 예.
2: 거기다가 뭐 카디스라는 도시도 있고 알메이라는 도시도 알메이라 이 도시도 있고
1: 거기 축구팀 또 있는 도시고
2: 그렇습니다.
1: 있는 도시가 없겠습니다만
2: 우엘바 예. 같은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도시들을 다 보려면 저는 최소한 4주 정도 걸린다. 안달루시아도 4주 정도 걸리는데
1: 예.
2: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볼 것만 보는 패키지 투어가 아니라면 그 4주 정도 걸리고 그중에서 뭐 나는 세 가지만 꼽겠다. 뭐 세비야, 론다, 뭐 말라가 뭐
1: 네.
2: 그러나 요 정도만 본다.
1: 예.
2: 그렇게 찍어서 봐도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스페인이 도로가 철도가 많이 발달이 안 돼서 도로로
1: 예.
2: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아니고 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뭐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씩 걸리니까 거기서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죠.
1: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2: 네.
1: 여하튼 이름만 들어도 다 가볼 만한 데인데 난 왜 거기를 다 하나도 못 가봤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그 이제 스페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스페인은 사실 나라 안에 여러 나라가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이제 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루냐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라나다는 안달루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 나라다 제가 이렇게 몇 번 표현합니다만.
2: 뭐 예.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예.

0: 그래서 스페인을 그 지구의 축소판이다. 지구의 어떤 그 문화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스페인 사람들은 뭐 켈트족, 뭐 로마인, 게르만족, 아랍인, 그리고 이베로족의 피가 골고루 섞여 있고요.
1: 아, 그러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그 다 왔네요. 그러니까.
0: 다 왔습니다. 예. 거의 그 메이저한 인종들이 다 왔고요. 예. 민족들이. 거기다가 뭐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도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 기질이나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다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스페인의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과연 한 나라인가, 이렇게 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다양성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저기 뭐 북쪽에 있는 뭐 갈리시아 쪽은 뭐 유럽에서 그 스페인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1: 예.
0: 그 지방에서는 토속 신앙을 믿기도 하고요. 또 스페인 말보다는 포르투갈 말과 언어적으로 더 가깝기도 하고 또 인종적으로도 안달루시아 사람들은 흑발에다가 이 갈색 그 동공이 있는데 그 갈리시아 사람들은 보면 뭐 이 파란 눈에다가 금발 미인들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인종적으로도 많이 다르게 보이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바스크인들은 스스로 뭐 스페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바스크 사람들은 고대 로마인의 DNA를 가진 걸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1: 예.
0: 그리고 카탈루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뭐 발렌시아나 무르시아도 음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르고
1: 예.
0: 또 까나리아 제도의 선문화가 또 따로 있고요.
1: 아.
0: 또 파티로 유명한 또 이비사 섬의 문화까지 있다 보니까
1: 예.
0: 가만히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와, 이 나라가 과연 한 나라인가, 한 나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도 많이 듭니다.
1: 지금 일일이 짚어주시는데 다 가보지는 못했어도 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 그게 다 한 나라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속해 있는 겁니다.
1: 예. 안 속하고 싶어 뭐 이런 지역도 있고. 예. 거기서 이제 그걸 각 지역마다 이제 축구팀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전쟁하듯이
0: 네.
1: 내전 치르듯이 그냥 매주 축구를 하는 거니까 축구가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요소도 있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예.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로 다시 또 집중해 돌아오겠습니다. 그라나다 이건 또 많이 들어봤는데 그라나다를 조금 더 정확히 기억하시려면 이제 알함브라 궁전을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그라나다라는 도시를 그 알람브라 궁전이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1: 경주에 불국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0: 뭐, 그거보다 더하죠.
1: 아, 그런가요? 예.
0: 도시의 경제와 어떤 관광의 핵심 동력이다. 그게 바로 그 알람브라 궁전이다.
1: 예.
0: 연간 200만 명의 그 관람객이 찾아온다.
1: 오.
0: 그리고 상당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꽉 차서 예. 도중에 포기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딱 있어서요.
1: 그래요?
0: 늦게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1: 그럼 예약도 안 되나요?
0: 예약을 해도 막 3시간씩 줄 서서 현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막 불평한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1: 그럼 들어갈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뭐 원칙은?
0: 네. 주구장창 서 있어야 되고요. 저도 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약하고 갔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1: 예약을 하셨어도?
0: 네. 그래서 뭐 그라나다를 가는 것이 꼭 알람브라를 보러 가는 것이다.
1: 그렇겠죠.
0: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요.
1: 예.
0: 그래서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1: 예.
0: 700년 이상이나 되는 그 이슬람 왕국,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왕국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또 버티면서 지키고자 했던 이슬람 최후의 보루가 바로 알함브라 궁전이고요.
1: 아.
0: 뭐 딱 보는 순간 감탄사 외에는 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있고요.
1: 예.
0: 또 유럽 대륙에 남은 최고의 그 아랍 건축물로 기록이 됐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함브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1: 네.
0: 스페인에서

0: 가 묵음입니다.
1: 그러니까 알하고 아 함부라라고 우리는 읽기 쉽지만 그렇게 네. 하면 이제 함부로 읽으신 거고.
0: 네.
1: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스페인이나 라틴어권에서는 H를 묵음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어서 알람브라 알람브라 하는데
1: 예.
0: 한국 사람은 알함브라 힘을 네. 주는데 원래 알람브라가 맞죠.
1: 그렇군요.
0: 근데 이 알람브라는 뭐 이 스페인 땅에 있었던 마지막 아랍 왕조 그 나스르 왕조가 스페인에게 남기고 간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이 알람브라라는 말 자체가 이 붉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1: 어?
0: 이게 붉게고이거든요. 예. 실제로 붉은 점토가 성벽을 바르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람브라 붉은 성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1: 예, 그렇군요. 앞서는 이제 그 스페인 북부에 이제 또 여러 민족, 뭐 그다음에 또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진짜 다양성의 이제 끝판왕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스페인에는 이슬람 문화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예, 그거에 또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람브라 궁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0: 맞습니다.
1: 사실 알람브라 궁전을 시각적으로 기억을 못하셔도 청각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연주곡이 너무
1: 그렇죠.
0: 유명하고요.
1: 예.
0: 그 스페인이 낳은 음악가 중에서도 진짜 알아주는 음악가 기타리스트 그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대 기타 연주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1: 네.
0: 이 타레가가 또 기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주한 작곡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너무 대단한 노래고
1: 예, 예.
0: 스페인 발음으로 리쿠에르도 스텔라 알람브라인데
1: 네.
0: 이 노래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1: 리쿠에르도 스텔라 알람브라.
0: 어우, 발음 좋으십니다.
1: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타 연주곡 중에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예. 특히 기타의 주법이 그 트레몰로 주법인데요. 이 트레몰로 주법이 그 떨리듯이 같은 예. 음을 떨리듯이 빨리 연주하는
0: 따르르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따르르 하는 그런 건데 그 트레몰로 주법의 또 진수를 볼 수가 있는 예. 그 어떤 명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예. 방금 제가 썼던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알람브라에 대한 그 기억은 시각적이기보다는 청각적이다. 바로 이 노래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이 노래는 뭐 특별한 배경이 좀 있습니까?
1: 아, 엄청난 그 약간 창피하기도 하면서 어떤 약간 그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0: 예.
1: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
0: 예.
1: 네, 프란시스코 따레가가 그 자신에게 기타를 배우고 있던 제자.
0: 예.
1: 근데 그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 유부녀 제자. 그러니까 꼰짜 마르티네스라는 유부녀 제자한테 사랑을
0: 예.
1: 느끼고
0: 예.
1: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
0: 뭘요?
1: 유부녀 제자한테 사랑을 고백을 한 거죠.
0: 아, 전 뭐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
1: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이 유부녀 제자가 그것을 뭐 억셉트를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 타레가의 나이가 44살이었으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0: 예. 나이 차이. 아, 유부녀.
1: 네.
0: 예. 나이 차이가 뭐.
1: 나이 차이는 뭐 거의 뭐 10살 이상 나는 그런
0: 나이 차이도 좀 나고.
1: 네. 예. 근데 이 고백을 거절당하니까 어쨌든 예. 그 타레가는 충격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0: 예.
1: 스페인 전역을 그 기타를 가지고 또 악보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거의 여행의 말미에 그 그라나다의 그 알람브라 궁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알람브라 궁전에 도착을 해보니까
0: 예.
1: 너무 몽환적인 아름다움이 몰려오고 그 아름다움에 자기 자신의 그 상실감을 섞어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다. 근데
0: 아.
1: 트레몰로 주법이 그 알람브라 궁전이 산에 있거든요.
0: 네.
1: 산에서 흐르는 그 물소리.
0: 아.
1: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트레몰로 주법으로 더 애절하게 만들었다.
0: 아.
1: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0: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아픔이 찾아올 때는 예, 뭐 솔직함도 중요하겠지만 예. 떠나시고 그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면 아주 좋다.
1: 아유.
0: 뭐 이런 교훈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1: 네.
0: 예. 알람브라 궁전은 근데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좀 방치도 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1: 네.
0: 소설이 나왔네요. 알람브라
1: 네.
0: 이야기라는 소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 뭐
1: 네.
0: 그러다 보니 야 이것도 좀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 1832년에 그 아주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였던 미국 작가였던 그 워싱턴 어빙이라는 작가가 그 알람브라 이야기라는 그 기행문 소설은 아니고요. 기행문을
0: 아.
1: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됩니다.
0: 예.
1: 근데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알람브라 궁전을 이렇게 복원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0: 예.
1: 이 소설이 인기가 되니까 오히려 스페인 정부가 이 소설을 읽고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0: 예.
1: 이 워싱턴 어빙이 실제로 그 알람브라 궁전 안에 그 방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0: 오.
1: 그라나다를 여행을 하고 알람브라 이야기를 알람브라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0: 아, 보통 작업이 아니네요.
1: 네.
0: 예.
1: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도 지금 가면 워싱턴 어빙의 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0: 예.
1: 워싱턴 어빙이 실제로 집필을 했던 방이 있고요.
0: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1: 네.
0: 더 반갑게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그 수필적인 기행문이다.
0: 기행문. 예.
1: 그래서 그 이슬람 무어 왕조의 수많은 그 유적과 흔적 그리고 민담을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요.
0: 네.
1: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또 전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전기도 썼고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또 이 전기도 썼고
0: 예.
1: 심지어는 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에 대한 전기를 쓴 사람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0: 예.
1: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 알람브라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또 썼고 이 책 때문에 또 알람브라 궁전이 복원되는 계기를 얻었다.
0: 글쎄요.
1: 이런 것도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알람브라라는 거는 참 그 어떤 이미지가 딱 있어요. 예. 사실 아직도 그 시각적으로는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런 게 있는데 청각적으로는 이제 알람브라라는 단어 그 자체.
1: 네.
0: 예. 그다음에 뭐 기타 연주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 많은데 이거 이제 줄 서기도 힘들고 예약해도 들어가기 힘들다
1: 네.
0: 그러셨는데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1: 아유,
0: 모처럼 이제 어렵게 들어가셨으면.
1: 네.
0: 예.
1: 이게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긴데요.
0: 네.
1: 당연히 공부를
0: 없어요.

0: 다음 주에 된다.
1: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네.
0: 이거 아쉽습니다. 이게 네. 네. 이 부분이 아주 얘기가 긴 부분입니다.
1: 그러면 네. 뭐 어차피 그라나다 얘기를 오늘 끝내자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얘기를 이제 예고를 해서 네. 다음 주로 그라나다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계 도시 산책 정인석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연등회 행사를 하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정까지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짧게 밀리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분기점에서 김포까지 밀리고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도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광암터널부터 서하남까지 막힙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예, 3S 중에 스포츠 일요일엔 스포츠입니다.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제 이제 비슷한 시간에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우리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가 됐습니다. 26명 명단을 한번 보지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네 번째 월드컵입니다.
4: 네, 맞습니다. 어제 네. 그 홍명보 감독이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해서 저도 예.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 뭐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요. 예. 홍명보, 황선홍, 이훈재에 이어서 네 차례 월드컵에 나서는 역대 네 번째 한국인이 됐습니다.
1: 네 번째. 네 번째.
4: 네, 맞습니다. 네. 월드컵 무대를 네 번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1: 그럼요.
4: 상황인데.
1: 16년이니까요.
4: 네, 맞습니다. 예. 2014년부터 나섰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세 골을 넣었거든요. 예. 만약에 한 골만 더 넣으면 박지성과 안정환을 제치고 한국인 최다 득점자가 될 수가 있고 예. 지금 34살인데 그 다음 월드컵은 38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그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뭐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나오잖아요. 메시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뭐 기록을 세우죠. 40 넘어나.
4: 호날두와 메시가 이번 여섯 번째 나서거든요. 아. 지금 호날두가 41살이고 메시가 38 정도 되거든요.
1: 예.
4: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도 뭐 그 롤모델인 호날두처럼 몸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또 다음 월드컵에도 또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은 뭐 충분합니다.
1: 예. 자, 우리나라 축구 최초로 해외에서 출생한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워낙에 이제 진작부터 이제 관심 선수로 얘기가 됐었고 꾸준히 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안 뽑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4: 네, 예.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났고요.
1: 예.
4: 사실 지난해 그 독일 축구협회가 좀 설득을 하긴 했는데 그걸 뒤로 하고 또 어머니의 나라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택했고 지난해 9월부터 지금 A매치 5경기를 뛰었습니다.
1: 예.
4: 이 선수가 독일 메넨글레드바흐에서 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데 특히 굉장히 좀 투쟁적인 선수거든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홍명보 감독이 좀 공격적인 윙백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또 이 선수를 발탁을 했습니다.
1: 예. 독일 축구협회에서 설득을 했는데 돌아보지 않고 한국 쪽에 이제 문을 두드렸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네요.
4: 네.
1: 월드컵에서 독일 잡는 팀이 한국이니까.
4: 맞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이기기도 했고요.
1: 예.
4: 사실 이 선수가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에는 꾸준히 뽑혀왔습니다. 그리고
1: 예.
4: 독일 그 메넨글레드바른 좋은 팀에서 지금 레귤러 멤버로 꾸준히 또 나오고 있는 선수거든요.
1: 예.
4: 뭐 정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독일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머님도 좀 한국에 대한 그런 정체성도 강조를 했고요.
1: 그렇군요.
4: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어머니가 매우 자상하신 것 같습니다.
4: 네.
1: 독일 뮌헨 글라드바흐. 예, 예, 예. 옛날에 이제 보루시아 MG, MG 뭐 이렇게 불렀던 팀인데.
4: 네, 네.
1: 예. 이기혁 선수가 좀 깜짝 발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예. 이 선수는 좀 K리그를 좀 유심히 오랫동안 좀 지켜보지 않은 분들에게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1: 예.
4: 강원이 지금 굉장히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선수가 거의 핵심 멤버입니다. 후방에서 굉장히 왼발잡인데 수비수인데 굉장히 또 패스도 잘 찔러주고 수비력도 좋거든요. 강원이 지금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1: 예.
4: 이 선수는 뭐 중앙수비뿐만 아니라 뭐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수비까지 가능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그 고민 끝에 또 깜짝 발탁을 했습니다.
1: 예. 카스트로프도 그렇고 방금 또 얘기한 이기혁 선수도 그렇고 이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이제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정신을 당시 선수로 뛰었던 이제 홍명보 지금 감독이 이어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4: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그 선수를 통틀어 좀 높게 평가한 선수가 송종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뭐 유상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1: 그렇죠.
4: 굉장히 뭐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까지 뭐 농담 삼아서 골키퍼 빼고 다 볼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본선에 가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홍명보 감독도 이런 멀티 능력을 또 중점을 두고 뽑았다는 또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경쟁력으로 또 이렇게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가졌던 거는 이승우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상당히 또 인기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로 그 매체에 도드라지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또 가는 거 아니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어제 이승우 선수는 좀 아쉽게 명단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1: 예.
4: 사실 전북에서는 후반에 교체로 그 조커로 나서서 좀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해오긴 했었는데요.
1: 예.
4: 많은 팬들의 좀 바람과는 달리 사실 대표팀에서 이선 공격수 자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1: 그렇죠.
4: 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좀 쟁쟁한 선수들이 있고요. 여기에 뭐 젊은 피 배준호와 엄지성, 양현준의 이동경 선수까지 발탁이 됐거든요.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좀 이강인 선수가 승우 선수가 좀 들어갈 자리는 좀 없었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도 뭐 가장 좋을 때가 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가장 좋을 때랑 비교하면 조금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때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적으로도.
4: 네, 맞아요.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는 정말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에 K리그에서 지금 3골 1도움을 또 기록 중인데 정말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제 또 감독이 감당이 되는 선수인가 아닌가 뭐 이런 또 좀 뭐 심리적인 요소랄까 뭐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은데 홍 감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4: 네, 본인의 선택이고 뭐 감독이 결과로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1: 그렇죠.
4: 네, 맞습니다.
1: 아유 또 책임져라 그러면 또 홍 감독도 부담스러울 텐데
4: 네.
1: 그렇다고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 책임져야 됩니다. 예. 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미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네요.
4: 네, 맞습니다. 그 대표팀 일진이 내일 사전 캠프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국을 합니다.
1: 예.
4: 멕시코 가달라라에서 그 고지대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다 보니까 좀 해발이 높은 지역인 곳에서 사전에 좀 훈련에 나서고요.
1: 예.
4: 현지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 이후에 과달라로 이동을 해서 다음 달 12일에 체코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1: 예. 결국은 이제 북중미로 뭐 사전 캠프를 차리다 보니까 뭐 다른 대륙의 팀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 팀이 좀 FIFA 랭킹이 떨어지잖아요.
4: 네, 맞아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사실 평가전 상대 두 팀의 FIFA 랭킹이 100위권 되다 보니까 좀 일부에서는 좀 너무 사전에 직전에 평가전 상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솔트레이크 시티 고지대에서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상대를 부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1: 글쎄요.
4: 있었습니다. 뭐 냉정하게 우리가 이동을 해서 치러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포커스를 지금 고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를 고르기 좀 어려웠던 부분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제 눈을 피할 수가 없군요. 북한 여자 축구팀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입국 예정이었는데 이거 뉴스 화면 봤더니 뭐 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2시 20분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1: 예.
4: 다음 주 수요일이죠. 20일에 수원에서 우리나라 수원FC 위민과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르기 위해서고요. 이번에 공항에서 그 시장민 단체가 좀 현수막을 들고 환영을 하긴 했지만
1: 예.
4: 그 북한 그 내 고향 선수단은 좀 웃지 않고 앞만 보면서 1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 그 1분 만에 나왔다는 건 그냥 쓱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4: 네. 뭐 예. 사전에 뭐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이 인사를 예. 건네지 않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1: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지령에 따라서 반응해도 괜찮아라는 특별한 지령이 있지 않은 바에야 그냥 그대로
4: 맞습니다.
1: 얼마나 예. 힘들까요?
4: 네. 예. 정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북한 선수단이 그런 한국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1: 그러면은 네. 뭐 오늘 대화를 나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었겠네요.
4: 네, 오늘은 없었고 사실 예. 뭐 리올림픽 제 기억으로는 그때만 해도

0: 뭐 통일 안 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포츠가 또 축구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일단은 안 좋은 거예요.
1: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스포츠가 좀 남북의 그런 화해 모드를 또 예. 만든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1991년에 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뭐 단일 팀으로 또 우승을 하면서 뭐 이후에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0: 예.
1: 다만 지금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이 좀 그 적대적 이국가를 좀 선언한 상황이라서
0: 그렇습니다.
1: 이번에도 뭐 북한 선수단이 좀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뭐 경기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예. 프로야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삼성, KT, LG 세 팀이 치열한 선두 싸움 벌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오늘 경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오늘은 LG가 SSG의 8회 초까지 6대 3으로 앞서 있는데요. LG의 오스틴 선수가 5회 석점 홈런, 8회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예.
1: KT는 하나와 6대 6으로 맞서 있고요. 삼성은 기아를 맞아서 좀 박재현 선수에게 그 4안타를 허용을 하면서 6회 초까지 6대 10으로 지고 있습니다.
0: 예. 유현진 선수 한국에서의 경기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기 다 합쳐서 이제 통산 200승에 도전을 했지요.
1: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와서 5이닝 2실점으로 잘 맞고 승리 요건을 채우고 내려갔는데요.
0: 네.
1: 하지만 그 하나 그 불펜진이 또 네. 김현수와 김상수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동점을 허용을 하면서 그 한국과 미국 통산 200승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0: 네, 도전했고 또 하면 되죠, 뭐.
1: 네.
0: 예,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주말 생방송 정보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잔잔하게 조동진 씨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비꽃 들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5월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한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4도, 미량 35.1도, 대구와 경주 34도를 넘기며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뜨거운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현재 경북과 경남, 전남에는 오존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0: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울산과 경북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때일은 고온 현상으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서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습한 더위는 아니라서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의 기회라면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관련 양국 사이의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면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돼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즉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책임 여부를 엄중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설명자료를 통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시의 자진 보고함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이른바 B2 이자 수익이 올해 1분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자기자본 기준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10곳의 분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1분기에 벌어들인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이자 수익은 총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가 늘어났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른바 B2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 10만 2천여 주의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여간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수령한 주식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는 25억여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쿠팡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도쿄신문은 오늘 일본 기세약품공업이 판매하는 미국 혈관염 치료제 타보네오스를 투약한 환자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타부네오스는 미국 대형 제약사 암젠 산하의 캐머센트릭스가 개발한 약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8,500여 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 방콕 시내 철도 건널목에서 현지 시간 16일 버스가 열차와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이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버스 안에서 시신 8구를 발견했으며 부상자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교통당국은 열차가 다가오면 자동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와서 건널목을 차단하고 경고등이 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오작동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같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승휘였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터운 주축, 허리 누구일까요? 사실 그 지점을 알면 가장 큰 소비층, 또 돈의 흐름도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켠에서는 낀 세대라는 또 푸념도 나옵니다. 그 세대를 알아야죠. 오늘 읽어볼 책은요, 요즘 메인 세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책이 95번째 책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곧 100권째가 넘겠습니다.
1: 네, 100권이 되는데 이제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채우면 좋고 와. 내년 상반기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번에는 네. 세대에 주목을 하셨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그게 무슨 뭐 MZ 세대, 뭐 알파 세대 네네. 이런 거 아니고 메인 세대입니다.
1: 네.
0: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메인 세대?
1: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이대로 보면요,
0: 네.
1: 4060이에요.
0: 4060.
1: 그 좀 더 좁히면 4050. 요 세대인데 이 세대를 이르는 말이 보통은 네. 영신이요, 액티브 시니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네. 아니면 신중년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 40대, 50대가 너는 영시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아니, 시니어라는 말이 붙잖아요.
0: 예.
1: 시니어란 말이 내가 벌써?
0: 60대가 벌써? 뭐 이렇게?
1: 그렇죠. 예. 게다가 영이라는 말이 붙은 것 치고 그 젊은 게 없어요.
0: 아, 영이라는 건 원래 정단 뜻인데 네. 진짜 젊은 사람한테 영이라는 표현도 안 붙이니까.
1: 그렇죠. MZ한테 영 MZ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이 붙었다라는 건 이게 그 젊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0: 오히려.
1: 영시니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당사자들이 이제 이건 좀 아니다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4060들을 2030이랑 비슷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들이 있고 네.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권할 때도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권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칭하는 말들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영신여 이런 것도 원래 은행에서 많이 쓰였던 용어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칭할 말이 필요하다라고
0: 네.
1: 해서 그 말씀하신 메인 스트림이라는 개념에서 메인 세대라는 말을 만든 거죠.
0: 차라리 그게 낫네요.
1: 네네, 메인 세대. 여전히 젊고 사회를 좀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잖아요.
0: 주축.
1: 네,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런데 고민도 가장 많은 세대.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메인세라고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40부터 60이면 40대부터 60대까지 네. 좀 폭이 넓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이제 마케팅상 좀 이렇게 많이 잡는 넓게. 게 좋을 것 같아서.
0: 근데 또 그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네. 허리층이 넓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아마도 보기에는 4050이 조금 더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도 들어가면 40과 50을 묶으면 또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트렌드서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0: 아.
1: 뭐냐면 트렌드서가 나오면 나는 이 나이 때인데 난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뭐 MZ에 대해 얘기를 하면 MZ들은 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트렌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가 하면 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그 강의 흐름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지만 그 안에 강의 분자들은 다 따로 놀거든요.
0: 아하.
1: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는 분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0: 그쵸.
1: 다 다르지만 큰 흐름상 이렇다.
0: 큰 흐름으로 보자.
1: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60대가 인생에서 자산 규모가 또 가장 클 때이기도 해요.
1: 그렇죠.
0: 네. 50대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요즘 메인 세대라는 책을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1: 네네.
0: 첫 번째 키워드가 전천후 생존력입니다. 크, 역시 4060 생존력 강하죠.
1: 그렇죠.
0: 그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 또 이 안에서 나눠볼 네. 텐데 먼저 지배력을 꼽으셨어요.
1: 네.
0: 지배력은 어떤 의미예요?
1: 그 MAIN이 각각 그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M이 이제 마스터리라고 해서 지배력을 뽑았는데 실제로 가장 메인스트림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게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0: 네.
1: 일단 이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입니다. 그러니까 4060의 인구가. 그러니까 50대만 보면 한 900만 명 가까이 돼요.
0: 네.
1: 근데 20대랑 비교하면 20대가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 이제 정책을 보자면 정치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내가 표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게 뭐 전 세대가 다 아우러지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대적으로 50대가 유리하고 20대가 유리한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표가 많은 쪽으로 정책의 그쵸. 방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들이요 전부 다 4060에 좀 맞춰지게 된다라는 아하.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산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이거는 정말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4060들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전체 부의 76%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50이면 사실 한 10년 전이면 그 3040이잖아요. 그때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집이 그대로 두 배가 돼 있죠.
0: 네.
1: 그래서 자산 가치가 가장 많아서 우리나라 전 그 부를 보자면 그 중에 76%가 4060에 몰려 있거든요.
0: 네.
1: 이거를 뭐랑 비교하면 좋은가 하면 39세 밑으로 뭐 0세 이런 애들은 얼마 안 가졌을 테니까 네. 39세 밑으로 다 합쳐도 10%예요.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그걸 이제 이 4060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또 한참 그 유산이라든가 상속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0: 4060한테는 아직 좀 먼 이야기인데.
1: 4060이 받을 때가 된 겁니다.
0: 받을 때가. 네.
1: 그들의 부모님이 이제 80대, 90대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실 때도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60이 받을 때가 되니까 원래 자산 있던 사람들이 집 한 채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러니까 부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0: 네.
1: 그러니까 4050만 돼도 그 명예퇴직하고 그러신 분들 맞죠. 많은데 그런데 살아남으신 분들은 결정권자예요.
0: 아, 본인이. 네.
1: 그렇죠. 40대, 50대들이 살아남아 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팀장 이상, 본부장 이사, 60대면은 이사까지 돼 있죠.
0: 특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집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집에 갈 사람을 추려내는
1: 그렇죠.
0: 위치.
1: 네.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뭘 할 때도 그걸 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0: 네네.
1: 이렇게 봤을 땐 4050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메인스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0: 지배력이 있는 계층이다.
1: 네네.
0: 이거는 사실 이제 현상이에요. 여기까지. 지배력 다음으로 메인 세대에게는 야, 적응력이 나옵니다. 적응력.
1: 네네.
0: 여러 가지를 또 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아왔죠.
1: 그렇죠. 그 확 뭔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0: 예.
1: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제 나온지 아세요? 퍼스널 컴퓨터?
0: 처음이요?
1: 네.
0: 언제 나왔을까? 80년대인가요?
1: 맞아요.
0: 네.
1: 그 삼성에서 예.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SPC-1000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아, 모델명이네.
1: 네. 네. 그게 1983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인한테 판매를 합니다.
0: 83년. 네. 그러니까 기업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PC, 퍼스널
1: 개인한테,
0: 컴퓨터로.
1: 네. 그러면서 그 PC가 나왔으니까 PC통신, 그 추억의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게 있었고
0: 네, 네, 네.
1: 그리고 99년 이때쯤에 인터넷 WWW가 보급이 됐고 그리고 삐삐, 스마트폰, AI 이 과정이요 40년인 거예요.
0: 야, 그 삐삐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
1: 그렇죠.
0: 최소한 40대예요.
1: 네. 최소한 40대고 문제는 그 PC 통신 그런 컴퓨터 이전의 사회는 좀 비슷비슷했어요.
0: 예.
1: 그 오래 지나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뭐 그 벌고 막 이런 그런 사회였는데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0: 그쵸.
1: 갑자기 뻥뻥 뭐 이상한 데서 터지기도 하고 엄청난 부자들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0: 없던 비즈니스 구조가 생겨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네. 그러니까 이걸 40년 동안 겪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적응을 잘한 사람들이 말씀하신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어떤 선도력을 가지게 됐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지금까지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1: 네.
0: 변화를 계속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1: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거 종특이라고 표현하는데 4050들이 종특이다. 새로운 게 나오면 힘들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무슨 책부터 사지 이렇게 생각해요.
0: AI 시대네. 뭘 배워볼까?
1: 그렇죠.
0: 뭘 해볼까?
1: 어디 뭐 학원 없나? 공짜로 해주는 학원 없나?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효용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엑셀이 나왔다 이거를 한 3개월 6개월 배웠더니 그걸 가지고 1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0: 아하.
1: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니까 다들. 그래서 뭐가 새로 나왔을 때 배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게 좀 덜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변화가 더 심한데 왜 그래? 오히려 더 요즘에 변화 그 배움에 네. 대해서 더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는 한 3개월, 6개월 배우잖아요.
0: 네.
1: 10년을 써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배우잖아요. 그 3개월 쓰다가 새로운 게 나와요.
0: 그 기술이 또 엎어지죠. 네. 네. 달라지고.
1: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배웠을 때 그거를 얼만큼 쓸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 그 효용성이 좀 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 그런 거죠.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었고
1: 그렇죠.
0: 당연히 뭐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사는 세대가 됐고 네네. 또 AI도 이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느낄 테니까. 네. 그러면 메일 세대가 특히 강하게 적응한 변곡점
1: 네.
0: 그 시점을 한번 찾아보면 언제라고 보세요?
1: 저는 그게 그 IMF라고 보는데 노구라 유키오라는 네. 그 분이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한 날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한 잃어버린 30년 4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한국은 그런데 그 사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 변곡점을 IMF로 뽑아요. IMF에서 말하자면 좀 안 될 사람들은 빨리 탈락하고 안 될 기업들은 빨리 탈락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0: 네.
1: 근데 저는 IMF도 그런 어떤 계기가 됐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WWW 인터넷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확 갈라지는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서 그때 지금 65년생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IT 기업 수장들이 많거든요. 뭐 넷땡버라든가
0: 네.
1: 뭐 다땡 이런 데들
0: 그쵸.
1: 다 65년, 66년생들이에요. 다 이럴 때 이제 한참 일하시던 분들이라는 거죠.
0: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엄청난 이제 외환 위기,
1: 네.
0: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또 그 직후에 또 IT 부음을 타고 또 급성장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를 이제 살아낸 사람들이
1: 그쵸.
0: 이제 주축이고 메인 세대라는 거예요.
1: 네.
0: 적응성도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겠고
1: 네.
0: 또 메인 세대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유목성이에요.
1: 네. 네.
0: 유목민처럼요.
1: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정체성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됐었잖아요. 직장도 여기 가면은 일단 여기서 뼈를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은 직장에서 아, 네 뼈를 왜 여기다 묻어? 집에 가서 묻어.
0: 그렇죠. 요즘에는 안 하죠.
1: 길게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들이 겪은 굴곡들이 상당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굴곡들이요.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이 대학교 끝나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IMF가 터졌어요.
0: 네.
1: 그리고 직장에서 자리를 좀 잡고 야 이제 내 웅지를 펼쳐보려고 할 때 2008년 경제위기가 옵니다. 이들이 이제 팀장쯤 되고 높은 위치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되니까 또 팬데믹이 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쉽지 않았고 또 이들은 88올림픽 겪었고 민주화운동 겪었고 2002 월드컵 겪은 뭐 이런 세대들이라 급격한 변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변화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회복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유목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뭐 난 그 집에서 다른 데 가면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텐트에서도 그냥 그 고개만 대면 자고 철도에서도 자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어떤 회복력, 탄력성, 그 적응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력에서부터 이어지는 거고
1: 그렇죠.
0: 그 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배력, 생존력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고 내 직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0: 메인 세대, 그러니까 40대부터

0: 60대까지 지배력, 적응력, 네. 유목성까지도 네. 봤고 하나가 더 있어요.
1: 네. 내면화인데.
0: 내면화요? 네.
1: 우리 MC님은 취미가 있으세요?
0: 취미요? 네. 아, 이거 일이라고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1: 다 이래요. 네. 그 40, 50 이렇게 가면은 예. 그러니까 취미가 있어 그러면 넌 일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있는데 네. 좋아하는 건 몰라요.
0: 좀 잊고 사는 게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향도 그래요. 그 자기가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취향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업무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니까 와인도 좀 알고 그래서 와인 공부도 하고 마셔보기도 했지만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소주예요. 뭐 이런 식으로 취향이지만 사실 내 취향은 아닌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나영석 PD가 예. 어느 너튜브 나와가지고 예. 자기 요즘 취미를 공부 중이다.
0: 취미를 공부하세요?
1: 네. 그러니까 와. 약간 지금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모르겠다. 일밖에 안 했으니까.
0: 그렇죠. 평생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
1: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서 게스트 박은빈 배우가 나왔는데 취미가 뭐냐고 나 좀 배워보고 싶다 하면서 취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하는 그 특성과도 맞죠. 네. 그런데 이것도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지금 60대 70대는 뭐 그 나중에라도 좀 힘든 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4050들은 아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굳이 라이딩 안 해줘도 돼요. 학원까지. 부모님도 옛날에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아야 됐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좀 자생력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따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약간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니 서글프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동네 도서관 있죠. 네. 동네 도서관의 인문학 강좌가 꽉꽉 찬대요. 오. 네, 거기 가서 듣는 거죠.
0: 오히려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요?
1: 4050부터 많이 오시고요. 연령대 있으신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테라리움, 가드닝 요즘에 이런 거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클볼이라든가 그 동네 생활 스포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피규어 같은 거 사는 사람 있고 예. 히말라야 가고
0: 키덜트,
1: 예. 예, 산티아고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말하자면 취미조차도 배워서 이제 자기가 장착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내면이 공허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뭐 이런 살아왔는데 집에 가보면 애들은 무시하고 그 딴 데 가 있고
0: 그쵸.
1: 그냥 강아지만 나를 반겨주잖아요. 뭐 이런 공허함 같은 것들을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채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제 내면을 보는 중이에요.
0: 그래서 내면화라고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을 좀 챙길 줄 안다.
1: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0: 챙겨야 한다.
1: 예, 이제 좀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죠.
0: 필요하죠.
1: 예.
0: 그래서 사실 평생 배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고
1: 네.
0: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성장할 때 더 네.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1: 맞아요.
0: 호기심이 있다라는 게 또 젊다라는 증거라 하더라고요. 네네. 나이 들어서도.
1: 그렇죠.
0: 그것도 건강한 거네요.
1: 여러 가지로. 오. 그러니까 지금 4050들은 뭔가 계속 일신하고 배우고 새롭게 하고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나 이런 것도 계속 그렇고 이 사람들이 60, 70이 되면은 또 이게 굉장히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가.
0: 아하 그러네요. 네. 그 핵심 세대가 네.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1: 네.
0: 그러면 이 4060
1: 네.
0: 메인 세대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변화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 네.
0: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최근에서. 유재석 씨는 왜 지금도 메인 MC일까?
1: 오. 이거 제가 예. 이것도 어떤 너튜브를 보는데 거의 콘텐츠에 유재석 씨랑 이효리 씨랑 양세찬 씨랑 셋이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영한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라는 그 예능이 있었잖아요.
0: 옛날, 예.
1: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효리 씨가 그러는 거죠. 그때 윤종신 씨한테 엄청 어르신이다. 건강에 안 좋다. 뭐 관절이 어떤다.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윤종신 씨 나이가 37살이었대요. 근데 어르신 캐릭터였대요.
0: 아하.
1: 그러니까 좀 그 유재석 씨가 박명수 씨도 그때 무한도전 이런 데서
0: 최고령.
1: 네, 최고령으로 어르신 대접을 받았는데 36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양세찬 씨가 거기 있다가 자기가 지금 39살인데 어디 가서도 막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왜 그렇게 됐지? 왜 지금 40세가 되신 분이 막내고 근데 이게 그 한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이렇게 됐지? 라고 했더니 메인 MC가 유재석 씨니까 이 나이보다 위에는 어르신, 밑에는 막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0: 그게 계속 같이 올라간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씀하신 그러면 유재석 씨는 왜 계속 메인 MC일까? 그게 이제 중위 연령 때문이에요.
0: 중위
1: 연령.
0: 연령. 네.
1: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일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살이냐? 이게 중위 연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그 중위 연령이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다.
0: 예, 예.
1: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20살 중반쯤에 메인 MC를 맡으셨어요. 보니까.
0: 오.
1: 그게 90년대입니다.
0: 오.
1: 90년대 20살 중반쯤에 메인 MC를 맡았는데 90년대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위 연령. 딱 가운데 있는 그 나이 또래 사람이 메인 MC를 맡은 거예요.
0: 예.
1: 근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요. 46.7세, 47세 정도 돼요.
0: 와, 거의 47세 된 거예요.
1: 네네.
0: 딱 중간에 있는 나이가.
1: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유재석 씨 나이가 50 그 초반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중위 연령이랑 비슷하게 쭉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재석 씨가 기준이 되는데 그게 중위 연령이랑 계속 비슷하고 그 앞으로 보자면 이 중위 연령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거든요.
0: 그렇죠. 올라가겠죠.
1: 네, 이 비례로 늘어요. 50세, 60세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저는 유재석 씨는 특별한 사고만 안 치면 계속 메인 MC를 할 수 있다.
0: 또 그런 캐릭터고.
1: 네, 중위 연령이랑 같이
0: 하니까. 10년 뒤에도 메인 MC일 수 있다.
1: 그렇죠. 네.
0: 야, 아 이게 참 속된 표현인데
1: 네.
0: 옛날에는 이제 같이 늙어간다라는 표현들을 네.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 연령이 같이 쭉 올라가는 게 딱 그 말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네.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TV가 예전과 같은 지배력 있는 그 매체가 아니잖아요.
0: TV를
1: 좀 보는 사람들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TV는 올드미디어, 뭐 너튜브 이런 거는 뉴미디어. 그래서 이거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TV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50대, 60대입니다.
0: 60대,
1: 70대는 아예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놔요.
0: 뭐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니까요. 사실 이 방송도 이제 라디오와 동시에 나가긴 네네. 합니다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네네. 많으시고.
1: 그러니까 이게 뉴미디어, 올드미디어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0: 이제 가릴 필요도 없어요.
1: 이거는 몇 살이 보고 이건 몇 살이 보고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걸 같이 보는데.
0: 그렇죠. 왜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전도 대부분 인터넷 연결돼서 네네.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누가 맞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참 이게. 시대의 변화라는 게 나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같이 시프트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나이 때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메인 세대가 40, 60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과연 이 메인 세대에게 좋은 일만 있느냐?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인 세대라는 걸 그 정확하게 핵심 코어가 뭐냐를 보면 X세대입니다. 사실은. 그 X가 왜 X세대인지 아시죠?
0: X?
1: 네.
0: 당시 뭐 무엇이든 뭐 이런 뜻이었나요?
1: 얘네는 뭐야? 이게 X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는데
0: 새로운 세대가 갑자기 출현해서
1: 네, 이 세대들을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실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상한 애들 오렌지파 이럴 수도 없고
0: 표현할 수 없는
1: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미지수 X를 써가지고 X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대들은 X 다음이니까 Y 근데 이때가 밀레니엄이랑 겹치니까 밀레니얼 네. 세대가 된 거고 XY G세대로 가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G세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시 A로 가면 언젠간 다시 부딪히잖아요.
0: 아하.
1: 그래서 그다음엔 알파 세대.
0: 아하.
1: 알파 베타 이렇게 가는 겁니다.
0: 그다음은 또 이런 베타 세대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X세대가 이상한 네. 애들의 시작인 거예요.
0: 아.
1: 그 전에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붐 세대라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베이비 세대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지 무슨 이 사회적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0: 특성은 아니고.
1: 네, 네. 그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X세대가 가졌는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랬냐.
0: 네.
1: 공동체 사회에 처음으로 개인주의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0: X세대부터.
1: 네. 뭐 그전에도 뭐 몇 명은 있었겠지만 그 티나게 상실의 시대라는 책 네, 기억하시죠.
0: 네, 네.
1: 그게 그 주인공이 말하자면 공동체 그 막 데모하고 이런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방황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의 출현인 거예요. 그전에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0: 아, 그쵸.
1: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자라는 사람이 출연했는데 이게 X세대부터

0: 겁니다. 그 X세대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그 개인주의자의 이중성이 있고 자기가 보고 자라온 게 있잖아요. 공동체주의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 X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얘네들이 대학에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요즘에요?
0: 네. 아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괜찮아. 왜냐하면 서태지의 성공을 보고 온 세대이기 때문에.
1: 아하.
0: 아니 그 아니, 굳이 뭐 대학 안 가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1: 자기 자녀들에게
0: 자녀한테 네. 아 굳이 안 가도 돼. 차라리 대학 등록금 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비즈니스 사업을 해봐. 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런데 성공은 해야 돼요.
1: 그렇죠. 네.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런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은 안 가도 되는데 대신 네가 음악을 좋아하든 아 뭐 아이돌 해도 돼. 열심히 해. 근데 네가 성공을 향해서 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1: 거의 뭐 벤처 투자자도 아니고.
0: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를 이해를 못 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어 저는 무슨 음악가 무슨 아이돌이 돼. 그러면 야 무슨 네가 아이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그래 응원할게가 되는데
1: 네.
0: 너 커서 뭐가 될래? 어, 저는 계란후라이가 될래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1: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0: 네, 악동뮤지션의 네. 이 노래를 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계란후라이가 돼?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이제 네.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있는 네. 계란후라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성공이라는 지향점이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1: 네.
0: 그런 건 해야 되는데 대신 과정상에 남들 똑같이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 가서 뭐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똑같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너가 좀 다른 경로로 그런 성공을 해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요즘 제가 제 딸애들한테 하는 네. 말인데요.
0: 아, 그죠.
1: 너무하다 가지고. 네.
0: 전형적인.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학부모 모임에 들고 갈 그런 네.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1: 아.
0: 보여야 되니까.
1: 예.
0: 그런데 실용적으로는 이 중고 거래. 그런 거래도 합니다. 명품을 쓰시는 분이 중고 거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5천 원짜리 받으려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1: 그런 양면성,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또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0: 나쁜 거는 아니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0: 네. 근데 이게 너무 과실성과 실용성이 갭이 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죠.
1: 그러게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옛날에 비해서도 사실은 또 허례허식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0: 맞습니다.
1: 네. 이게 이 세대들의 생각이 과거랑 또 많이 바뀐 거 시기도 한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지켜야 할 부분을 또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이것도 이중성이.
0: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들은 약간 그 공동체와 개인주의 중간쯤에 걸쳐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좀 개인주의가 강한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사장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알바생이 오늘 못 가요. 그런단 말이죠.
1: 네네네.
0: 왜? 아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가다가 좀 감기도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못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이게 아니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1: 네.
0: 이제 말하자면 책임감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건
1: 그렇죠.
0: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내가 빠지면 이 나사가 안 조여져요.
1: 그렇죠.
0: 그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너가 반드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네 임무를 완수해야 돼.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성실함.
0: 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가 요즘에 보니까 아유, 내가 더 중요한데 이거를 하다가 내가 완전 병나서 이러고 어떡해? 예를 들어 뭐 프로야구 선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아프단 말이에요.
1: 네.
0: 여기서 선수로 나가면 이게 부상이 심해질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나가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나가는 게
1: 위해서.
0: 좋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옛날 사람들은 일단 몸이 부서져도 난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1: 그쵸, 그쵸.
0: 요즘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부상으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오늘 한 게임
1: 그쵸.
0: 빠지고
1: 쉬고.
0: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이 그 공존하는 세대거든요.
1: 공존.
0: 네, 여기에 선을 지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 고민이 드는 거죠. 역할 갈등.
0: 그렇죠.
1: 되기도 그쵸. 하고.
0: 네. 그러니까 나는 나갈 건데 밑에 애들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중간 팀장 입장에서 애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해는 되니까 근데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1: 그래서 지금 40대들의 고민이 그거로 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팀장이나 관리직을 맡고 있으면 아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하라고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관리직이 아니라 팀원으로 있었으면 아 나도 저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0: 그걸 이해를 하니까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되는데 이해는 돼.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자리를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러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1: 그래서 낀 세대라고. 네. 더 괴로운 거네요. 아까 잠깐 이제 명품 소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비 측면에서 또 이중성이 드러나는 사례가 또 많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실용성과 과시성이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데 또 이제 다땡소 이런 데도 잘 등장을 하고 여기 5천 원짜리 샴푸가 나왔다 가면 줄 서서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근데 돈 모아서 100만 원짜리도 사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실용성이랑 과시성.
0: 근데 그거를 중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시성은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령 뭐 내가 어느 회사 대표쯤 되는데 경차를 탄다. 그럼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직급에 맞게 차 타는 게 있잖아요. 뭐 부장님보다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1: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0: 네, 네.
1: 어느 신입사원이 또 대리 누가 지하주차장에 보니까 무슨 차 타고 왔다더라.
0: 네, 네.
1: 어떤 특정 직군에서는 그런 게 되게 그렇죠, 이슈가 그렇죠. 될 때가 있었어요. 네.
0: 아, 저희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 갔는데 거기가 약간 문화가 좀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들 차가 쫙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다 똑같은 검은색 차들이 그게 한 20대가 쫙 주세되어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딱 저는 뭐 은색 차량으로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 못하죠.
0: 못하죠. 다 검은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게 내 어떤 그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의 뭐를 드러낸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위계가 돼서 뭐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뭐 지갑 계급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옷 계급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 예.
0: 네. 이게 가치 소비를 하면 됩니다.
1: 가치 소비요?
0: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있죠.
1: 네. 네
0: 사과워치 이런 거. 시계 계급도가 있는데 야 이건 5천만 원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뭐 이렇게 있지만 이 사과워치는 달라요. 계급도에 없어요.
1: 그러네요.
0: 네.
1: 실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0: 이걸 쓰는 사람은 일단 저 사람은 뭔가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네가 좋은 것에 나쁜 것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다른 그렇죠. 사람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냥 시계줄만 좀 다르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계급도 안에 아예서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에 가깝기도 하고 옷 중에서 그 파타 땡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지구를 살리자라는 느낌이잖아요.
1: 그러니까 뭔가 좀 환경 많이 생각하는 회사라고 브랜드라고.
0: 네. 그래서 그걸 사면은 저 사람은 좀 그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인가? 요거는 그게 얼마짜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1: 비싸긴 해요.
0: 아, 그렇죠. 그렇다고 명품까지는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일종의 가치 소비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살짝 비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런 그 브랜드들 가치를 좀 ESG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IT 쪽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브랜드 요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1: 요즘에 테슬라 차량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0: 테슬라?
1: 딱히 뭔가 외제차를 과시하는 느낌도 아니지만
0: 맞습니다. 네.
1: 뭔가 실용을 추구하는 사람,
0: 네.
1: 앞서가는 IT 트렌드를 좀 추구한 사람의 네. 이미지도 좀 있고요.
0: 제가 테슬라 얘기해도 되나 해서 안 했는데 그 얘기하시니까.
1: 많이 돌아다니니까.
0: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걸 타면은 애매하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다는 되는데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사과워치랑 비슷한 느낌의 차에서는 그런 역할이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돈의 흐름도 같이 한번 세대별로 읽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돈의 흐름인데 비즈니스의 기회인데 겉은 Z인데 속은 X예요.
0: 네.
1: Z세대와 X세대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4060에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결국 부는 4060에 가지고 있는데 76% 돈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럼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은데 마케팅은 보면 2030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뭐 트렌디하게 성수동에 뭐 팝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1: 네.
0: 또 이거를 제가 그 트렌드의 왕이신 또 김난도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그 난도 교수님이 그게 그러니까 4060이 2030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고 싶으니까 이 트렌드를 보고 실제 돈은 4060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렌드

0: 트렌드를 제안하는 건 2030이고 트렌드의 결제권자는 4060이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1: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동생들에게 사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따라하는 소비를 한다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인을 마실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한 4050들이 그 친구 한 3명이 와인 마실 곳을 찾는데 저 와인바는 진짜 50들만 있는 거예요. 가기 싫거든요.
1: 묘한 심리가 있어요.
0: 그렇죠. 예.
1: 예, 예.
0: 약간 2030도 좀 떠들썩하게 있고 그런 트렌디한 곳에 가고 싶단 말이죠.
1: 네.
0: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 여기가 요즘 핫한 곳이래. 그래서 딱 가서 앉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1: 예.
0: 그럼 이제 그 방법들이 뭐냐면 별도의 공간을 줍니다.
1: 룸.
0: 룸이라든가 별실 이런 걸 마련해서 그러니까 2030들이 앉아있는 홀을 지나서 그 룸에서 조용하게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트렌드는 여기 난 여기 온 사람이야. 트렌드를 챙기면서도 대신 엑스트라 차지를 지불을 하죠. 근데 그 돈을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 뭔가 사회적 지위 혹은 뭔가 경제력을 좀 본인이 느끼면서.
0: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중성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전 부암동 근처에 사는데 네. 부암동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정말 그 MZ들이 와서 사진 많이 찍고 가거든요.
1: 네, 네.
0: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그분들은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된대요.
1: 아, 사진만 찍고 많이 안 사가니까.
0: 네, 그냥 그 아 하나랑 빵 하나 먹고 두 명이.
1: 아직 지갑이 얇을 때라. 예.
0: 그러니까 사진 인증샷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4050 되는 아주머니들이 딱 와가지고 한 2, 30개씩 사간대요. 친구들 나눠줄 거. 이 사람들은 SNS를 보고 왔겠죠.
1: 네.
0: 그 SNS 올리는 것 2030이란 말이에요. 근데 4050들이 와서 여기가 좋대더라고 사갔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들은 다음에 또 오신대요. 왜냐면 그 빵집은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한 것도 있지만 빵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먹으면 속이 되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서 아유 빵 근데 별로던데 라고 하면 한 번은 사지만 두 번 안 사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빵이 품질이 괜찮다면 계속 루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잘 생각하셔야지 겉모습만 꾸몄다가는 이 진짜로 결제하는 4050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왜 사진 찍으러 오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네. 소비력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번 가서 인증샷 찍어서 SNS에 올렸으면 네. 또 갈 필요는 없어 보이죠.
0: 그렇죠, 맞아요.
1: 또 새로운 데 찾아가니까
0: 맞아요,
1: 새로운
0: 맞아요.
1: 데 찾아가니까 네. 아 그래서 진짜 소비 시장에서도 중요한 세대가 누구인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 사람들은 사실 젊은 세대에게 노출되는 걸 또 보고 온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다 연결이 돼요 어찌됐든 간에. 네.
0: 그래서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가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와인바도 그냥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저번에 먹던 거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틴 소비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1: 아 내가 즐겨 찾는 걸로
0: 그렇죠.
1: 저번에 먹던 거.
0: 네네.
1: 그게 어떤 뭐 그 과시가 아니라
0: 네네.
1: 루틴 안에 있는 소비라는 뜻이에요.
0: 맞아요.
1: 어,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분들은 그 비싼 거보다는 좀 이 사람을 환대해주고 이런 서비스의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1: 서비스의 설계요?
0: 네.
1: 환대?
0: 네.
1: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친절과 환대는 좀 달라요.
1: 친절이랑 네. 환대가 다릅니까?
0: 네.
1: 어떻게요?
0: 친절은 공평함이죠.
1: 예.
0: 모두한테 공평하게 하는데 환대는 특별함입니다.
1: 아, 환대 속에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거를 너무 티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저번에 먹던 걸로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 나 또 오셨네요 하는데 그 또 오셨네요를 할 때랑 안 할 때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1: 예, 그런 거예요. 아, 회장님 자주 드시던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이런 거를 나한테도.
0: 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 자주 드시던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개인을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1: 오늘 누구랑 왔는지
0: 그렇죠,
1: 따라서.
0: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서빙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내가 여기서 케어받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를 아주 작은 부분에서 느끼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 잘하시는 곳 가면
0: 네.
1: 같은 식당이어도 뭐 저번에 드셨던 그건 어떠셨어요?
0: 오라,
1: 어떤 메뉴 참 좋아하시던데
0: 네네.
1: 이번에도 뭐 이렇게 싱싱한 거 들어왔는데
0: 네.
1: 그걸로 준비해드릴까요?
0: 네.
1: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냥 말 한마디가
0: 그게 이제 휴먼 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I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공짜로 뭐 하나 내주고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야 여기 서비스 군만두가 너무 좋아 다시 가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 그 주인 너무 친절하고 좋더라.
1: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장님이 군만두를 주셨지.
0: 네.
1: 이게 되는 거예요.
0: 네. 그 사장님이 나를 챙겨주셨지가 되는 거지 군만두가 맛있어 다시 가진 않습니다.
1: 그럼 요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 네. 많이 들으시는데
0: 네네.
1: 어, 그럼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0: 그렇죠.
1: 지난번에 치킨 어떤 메뉴 사가셨는지 지난번 그거 정말 맛있게 드시던데요.
0: 네네.
1: 이번에도 그 준비해드릴까 이런 식으로.
0: 네. 그거를
1: 요즘에 그 메뉴 기록에 다
0: 그러니까요.
1: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 포스트 말기 비슷하게 이런.
0: 그 AI가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쉬워진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1: 맞아요.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미용실도 예약 없이는 네. 잘 못 가잖아요.
0: 아 맞아요.
1: 예약을 하면은 지난번에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몇 미리로 파마하는 무슨 굵기로 했는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그게 이제는 개개인의 디자이너들이 손님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환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0: 그렇죠. 그 AI는 데이터를 다 종합해 주지만 그거를 손님한테 전달하는 마지막 그 원마일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건데
1: 사람이니까.
0: 그게 돼야지 사람들이 아 여기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이용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1: 아 이거 중요하네요.
0: 네.
1: 또 하나가 네네. 이제 2030의 트렌드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4060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거 있습니다. 왜? 영포티라는 네. 말이 좀 안 좋게 들리는 그렇죠. 것처럼 네. 너무 젊은 애들만 따라하려고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또 이거는 또 싫어한단 말이죠.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50대인데 체력은 40대지만 패션은 30대. 야 이건 뭐냐.
1: 아 이건 근데 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1: 논쟁거리 되는 게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0: 일단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얼굴이 50대가 아니에요. 요즘 50대가 50대가 아니잖아요.
1: 네.
0: 이승환 씨가 네. 환갑입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보면 환갑 맞으신 그 친척 어르신이나 뭐 주변에 많은데 옛날 환갑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얼굴이 50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포티는 그 문제가 그런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젊은 척 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1: 아, 척?
0: 네. 근데 실제로 젊어요. 옛날에 40대에 비해서.
1: 그렇죠.
0: 그러면 맞아요. 30대가 야 40대면 좀 어른 노릇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40대는 내가 어른이란 자의식이 없어요.
1: 아까 그 중위 연령 말씀해 주신 거 딱 그거네요.
0: 예. 그렇죠. 난 지금 딱 중간이잖아요.
1: 저는 이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위 연령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0: 네. 그래도 40이 넘으면 옛날엔 부록이라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요즘에 그 손만 탁 대도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그렇죠,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0대면 어른 노릇을 해야지. 우리 아.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 너는 왜 마흔이 넘었는데도 애냐?
0: 뭐 그런 거. 네.
1: 가 사실은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0: 네. 근데 그 마음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영포티가 약간 혐오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영포티가 아니라 서윗 영포티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서윗 영포티.
1: 스위트하다는
0: 그렇죠.
1: 그거? 네.
0: 그래서 이것도 비꼬는 거예요. 서윗 영포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예.

0: 밖에서 보기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서희 영포티라고 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부잖아요.
1: 근데 그 40대들의 그 자의식 속에는 네네. 나는 아직 젊다라는 게 있는 그런 거예요.
0: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된 거지만 사실은 이게 그 영포티 이퀄 서인 영포티는 아니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쓰일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1: 그러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상대로 보면은 네. 뭔가 젊음에 대한 지향성?
0: 네네.
1: 나는 아직 젊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의식을 네. 계속 어떻게 좀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0: 그걸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 젊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파는 겁니다. 샹그릴라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샹그릴라 신드롬.
0: 네, 어떻게든 젊어지고 싶다. 낙원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 거는 40대, 50대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마음에.
1: 네.
0: 아니 그러잖아요. 그 대학교 4학년이 그 대학교 아 나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좀 젊어지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대학교 4학년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2, 23살짜리가.
1: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0: 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의료, 운동, 또 AI로 인한 그 미리 진단 시스템, 심지어 살도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 빼는
1: 약.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게 문제인데 머리도 머리 심고
1: 심는 분들 많아요.
0: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그 잘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보면 이런 젊음 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젊음을 삽니다.
0: 그렇죠. 네.
1: 사실 그거는 또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아요. 비슷할 겁니다. 네. 변치 않는 거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멀리 나아가다 보면 네. 은퇴 시기가 또 보이는 나이 네, 네. 혹은 그렇죠. 이제 은퇴에 접어드는 분들이기도 하고 일자리 고민이 또 화두가 그렇죠. 안 될 수가 없거든요.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있다가 혼자 나오면 혼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프랜차이즈를 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이.
1: 그렇죠.
0: 이게 경쟁력이 없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060 전문 플랫폼.
1: 전문 플랫폼이요.
0: 그러니까 그 잡 매칭 전문 플랫폼이라고 하죠.
1: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0: 그렇죠. 그러니까 4060에 맞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력직. 그게 이제 너무 경비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예를 들어 그런 카페에서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접객을 할 때 뭐 그 젊은 친구도 있으면 좋지만 그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그거 아시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뭐 이런 거.
1: 좀 있다면서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대 그쵸, 오시면 그쵸. 아유 뭐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 환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포지션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문으로 구직할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매칭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으면
1: 그러니까 노련함이죠.
0: 그렇죠.
1: 그 사람의 경험을 살 수 있는
0: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 준비라는 말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 보니까 통계가요.
1: 네.
0: 보통 한 30세 무렵에 첫 직장을 구해요. 자기가 그 직장을 오래 다니면 49세 정도에 보통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9년 다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면 50세 정도에 그 다음 직장을 구해서 그리고 아예 실제 은퇴 연령이 있어요. 그게 한 네. 72, 3세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직장을 다니면 22년을 근무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어느 게 메인 직장인 거냐는 거죠.
1: 아, 구분이 없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컨드 커리어인 거지 은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더 그 뒤쪽에 더 오래 근무를 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직장도 사라진 시대에
0: 네.
1: 그냥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0: 네.
1: 혹은 두 번째 직업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0: 네.
1: 뭐 40대까지는 뭐 좀 고민이 들어갈 수 있겠으나
0: 네.
1: 한 50대, 60대 경력직을 채용한다.
0: 네.
1: 영화 속에 멋진 로버트 드니로 같은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 과연 우리 조직에 잘 융화가 될까?
0: 네.
1: 막 괜히 막 라떼는 말이야.
0: 아.
1: 이렇게 해야지 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0: 그거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 선발할 때도 면접 통해서 그 걸러내잖아요.
1: 네.
0: 인성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사람은 이제 좀 공동체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주의에 있으신 분은 그렇지 않아요. 수직 수평 문화를 다 경험했는데 수평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장항준 감독이 그 밥차 얘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됐잖아요.
1: 아.
0: 자기도 밥차 먹으려고 뛰어가서 줄 선다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수평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독이니까 나 밥 갖고 와.

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 물론 이제 그분의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는 있겠으나. 네.
0: 근데 옛날에는 권력과 나이가 있으면 그걸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1: 예전에 요즘은 영화 현장에는요. 네. 의자도 구분이 있었어요. 의자도 높이나 재질에 따라서 누가 앉는 이제 어느 급이 되는
0: 그렇죠, 그렇죠.
1: 철저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조금씩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아, 나 괜찮아. 나도 줄 서서 먹을래.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권력이나 나이에 의해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많이 깨졌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1: 네. 이게 사실 또 시대가 변하는 거기도 하고 그 시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니까 시대상이 네. 변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게 요즘 메인 세대라는 네. 거고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0: 근데 뭐 70대 때 300씩 버는 거는 그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유망하긴 한데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이게 과연 10년 후에도 유망할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지만 AI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10년 전에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핫해서 엄청 따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세월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그럴까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차라리 그런 자격증도 좋지만 문화나 스포츠 이런 쪽은 AI가 대체할수록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AI가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스포츠의 결과를 AI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서 보는 게 스포츠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런 뭐 스포츠 심판이라든가 동네 이제 생활체육 많아지니까 그런 테니스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 무엇보다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를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1: 장롱 면허는 별로 이제 도움도
0: 그렇죠.
1: 안 되니까.
0: 네.
1: 요즘 메인 세대 네. 그 이시한 작가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요거를 네. 이제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1: 어떤 대목일까요? 네.
0: 우리는 이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지만 오히려 방황하는 메인 세대를 만날 것이다. 요 구절입니다.
1: 오히려 방황한다고요?
0: 네.
1: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나 자신도 좀 알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또 지금 뭐 젊은 세대도 언젠간 내가 갈 40대, 50대, 60대이고
0: 네.
1: 또 그 시대상도 이제 변할 거기 때문에 네. 적응은 하되 그럼 방황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0: 그렇죠. 게다가 한국 메인 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 자녀 교육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학원비
1: 여전히,
0: 엄청 들고
1: 여전히.
0: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잘 사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돌봄비도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낀 세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또 마음엔 공허함이 차오르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감당하려고 돈도 벌고 그러지만 그 압박감이 있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되게 의외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이게 말하자면 트렌드 책이고 분석 책이잖아요.
1: 네.
0: 이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1: 아 오히려.
0: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하셨던 나는 취미는 없고 그냥 일이 취미야 이런 것들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에세이처럼 위로를 받았다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1: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또 책 내용이 맞아 맞아
0: 네.
1: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보고 붙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0: 네.
1: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 교수와 함께 요즘 메인 세대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프로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도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하층에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며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0: 낮에 서울이 29.4도로 어제만큼 더웠고요. 밀양이 35.1도, 대구도 34.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은 33도를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거운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16도, 춘천 14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 31도, 춘천과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 등 낮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영남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글피 수요일에는 전국에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

노는 선수 27명과 리우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 12명 등 모두 39명입니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은 선수들은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인사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한 채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내고향 축구단은 오는 20일 저녁 수원FC 위민과 준결승전 맞대결을 펼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자마자 다음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9일에서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 발표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서 감금된 우리 국적의 40대 남성을 구조하고 이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남성 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SNS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통해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호텔에 감금돼 2만 달러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명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어 감금된 우리 국적의 30대 여성도 구조했습니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와 서울여성회 등 157개 단체는 오늘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행동을 열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남역

0: 강조했습니다. 영화 살목지가 국내 공포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살목지는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315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2003년 개봉한 영화 장화홍련을 제치고 국내 공포영화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살목지는 로드뷰 재촬영을 위해 저수지로 향했던 촬영팀이 저수지 물속에 무언가를 마주하며 벌어지는 공포영화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올해 19주차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모두 225명으로 15주차 152명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증가했습니다.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18주차에 39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일주일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 일본 기세이 약품공업이 판매하는 미국 혈관염 치료제 타브네오스를 투약한 환자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타브네오스는 미국 대형 제약사 암젠사나 케모센트릭스가 개발한 약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8,500여 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간 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에볼라 관련 3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와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어서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주자 전기차 보조금 차등 문제 그리고 수소차 신기술을 살펴봅니다.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많죠. 아버지 세대와 달라진 요즘 청년들의 투자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에서 짚어보고요. 한 주간 주요 스포츠 소식을 두 개의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오늘은 UFC 최두호 선수의 승리 소식과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북한 여자 축구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 무렵 절정을 보인 뒤로 속도를 회복하는 구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노선들의 상황이 빠르게 좋아졌는데요. 현재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의 정체, 서종부터 화도 사이, 그리고 미사부터 강일 사이로 나타나는데 이 두 정체를 모두 합해도 10km가 되지 않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강원 지역의 정체는 모두 해소됐고 지금은 여주분기점부터 이천 사이 그리고 덕평부터 양지터널 사이에서만 각각 8km가량의 정체에 남아있습니다. 다만 남부권에서 올라오신다면 아직 논산전환선과 경부선은 충청권에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5번 논산전환선 천안방향 정안휴게소부터 남풍새까지 20km 구간 안에 막혔습니다.

0: 서 4~5km 가량씩 정체입니다. 그래도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해대교 건너기까지는 무리가 없고요. 경기권 이동하신다면 서평택과 화성휴게소 그리고 매송과 금천 부근에서 짧게씩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목소리)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요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또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도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2: 네.
3: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성장이 둔화되고요.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연금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2: 네.
3: 고령층의 만성질환 비중이 높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료, 돌봄 수요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함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문제는 치매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네.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또한 어떻게 관리할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인지장애에 따른 기억력이나 판단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3: 네.
2: 그러면 실제로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3: 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무려 약 154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2050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2: 네.
3: 문제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돌봄이나 케어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기나 경제적 학대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아.
3: 치매 어르신의 임대료가 밀리는 문제도 사실 사회적 임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2: 이럴 때 뭐 배우자나 자녀들 같이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자녀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요. 부모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지 않죠. 특히 부모님이 치매까지 오게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병원 문제도 어렵고 생활비 관리도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재산 관리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누가 케어할 것인가, 네가 케어할 것인가, 내가 케어할 것인가. 형제 간에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2: 네.
3: 또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2: 예.
3: 심지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2: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걸까요?
3: 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어르신 재산을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 신탁 서비스입니다.
2: 네.
3: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름이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 두 분이 계세요. 자녀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매달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가 다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서 생활비는 얼마, 병원비는 얼마, 비상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대로 돈이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거죠.
2: 사실은 자녀도 그렇게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3: 그렇죠. 네,
2: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살핀다는 거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다 보면 이게 돈이기 때문에
3: 그렇죠.
2: 국가가 내 재산을 내 돈을 가져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요?
3: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2: 그러니까,
3: 있잖아요.
2: 그러니까. 네. 네.
3: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정부 역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 국가가 재산을 빼앗거나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 재산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본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치매 환자이시더라도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가 이제 또 치매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2: 예.

0: 정상적인 상태일 때 그리고 또한 이제 자녀 후견인이겠죠. 자녀가 동의를 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건데요.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경제적 학대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거든요. 엄마 카드 내가 잠깐 쓸게. 뭐 가족끼리 이제 형제끼리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통장에서 생활비 좀 빼갈게.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이런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1: 관리와 보호냐 아니면 이게 통제냐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누가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0: 우선은 뭐 시범사업이라서 대상이 좀 제한이 되는데요.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면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은 가능하고요. 대신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연 0.5%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 중심이고요. 상한은 10억 원까지만 이렇게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만 이용료가 네네. 있는 건가요?
0: 기초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용료도 받지 않고.
1: 네, 그렇군요. 네. 이용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죠.
0: 네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차도 이해가 쉬우실 듯한데요. 자, 상황은 경도 치매 판정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 부부 치매 가구였고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요. 예금 등 노후 자산을 생활비와 의료비로 제때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녀는 직접 곁에서 부모님 재산을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고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A씨를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하고 의뢰하는 단계고요.
1: 네.
0: 이후 지역본부에서 자녀가 동행한 상태에서 공단 직원이 직접 A씨 부부를 방문해서 재산 상태와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지 여부, 원하는 서비스, 필요한 생활비 등등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접수 상담 단계고 이후 월별로 신청한 필요한 지출 항목과 범위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서 신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 단계고요. 재산은 배분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며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이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하면서도 혹시 모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까지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돈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안심이 생긴 거죠. 이후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연속수익자인 배우자 B씨에게 지급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B씨까지 사망하게 된 이후에는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되며 자녀에게 귀속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본인과 가족들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0: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케어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원격지에 있거나 또 해외에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관리가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1: 네.
0: 오히려 자녀가 오히려 자산도 없고 이제 버리가 힘들어서 본인도 살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부모님은 좀 자산이 있으셔서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신탁을 하기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해결을 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자녀가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고요. 정부도 올해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돌봄을 넘어서 재산관리까지 국가안전망이 확대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부모님의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준비도 중요하지만 재산 관리 준비도 꼭 기억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기차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 평가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고요?
3: 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놨던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차 이 정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논란 속에 개정 그리고 확정이 됐는데요. 당시 정량 그리고 정성평가 기준 자체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개선책으로 이 정성평가가 사라지는 대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40점을 차지해서 사실상 국내 생산분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3: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전기차,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 자격 조건이 100점 만점에 최소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기여도 배점이 40점에 달해서 사실상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수입사는 좀 불리해지게 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사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도 한 10점을 넘기지 못하는 구조이거든요. 이외에 기술 개발 역량이나 환경 정책 등 또 사고 관리 여러 가지 안전 조금 더 세분화된 점수가 있기는 한데 이 수입 브랜드의 경우 이 점수마저도 채울 수 있는 사실상 여건이 잘 되지 못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1: 예.
3: 그래서 거의 모든 수입 전기차 회사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국산차에게는 유리하고 수입차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국내 제조 기반을 둔 국산 전기차 회사들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있겠고 뭐 KGM이라든지 다른 완성차 회사들도 국산차의 경우는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이외에 르노코리아도 이 전기차를 프랑스로부터 수입해 오기는 하지만 이 서비스 센터가 이미 르노 삼성 시절부터 많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공급망 기여도 점수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 전체 100점 중에 60점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정부가 이런 기준을 만든 배경이 있겠죠?
3: 네, 맞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금액이 해외 전기차 수입사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용 명분이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에 포함되는 만큼 국내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조금 더 주어야 한다는 게 세금 사용 목적에 맞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게다가 과거에 중국에도 전기차 초기에는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세금 지원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폭은 좀 좁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네, 테슬라 네, 브랜드 같은 경우에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3: 네, 그렇죠. 이 대표적으로 테슬라 정말 잘 팔리잖아요.
1: 네.
3: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조금을 얼마만큼 받았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네요.
3: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의 한국 판매를 늘리면서 중국 공장의 고용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차지한 점유율만큼 국내 생산 전기차 판매는 줄어서 한국 내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 업계의 관심이 중국산 전기차에도 집중이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번 기준 확정과 관련해서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BYD가 처음 한국에 진출을 했고 이제 다음 달 정도에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도 이제 한국 땅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게 즉 중국산 전기차는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에 60점을 넘길 수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한 두세 곳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그 안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산 전기차 또 역시나 뜨거운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이 중국산 전기차로 들어가는 보조금의 대부분을 테슬라가 과연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 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문제 살펴봤고요. 또 다른 친환경 전기차 자동차입니다. 최근 새로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등장해서 화제인데 이 수소차에 대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3: 네, 최근 독일 비사가 공개한 새로운 수소 저장 기술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네.
3: 기존의 수소차는 우리 기름통처럼 원통형 탱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4: 네.
3: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수소 이 에너지 저장 탱크는 평평한 구조에 우리 전기차 배터리처럼 굉장히 네모나고 평평한 플랫 스토리지라는 걸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둥근 탱크를 기존의 수소 탱크를 차지하면 뭐 이런 트렁크 쪽이라든지 2열 공간에서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평평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차체 구조를 최대한 넓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충전으로 750km까지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게다가 수소는 충전 시간이 전기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그래서 5분 내외면 완전히 충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4: 네.
3: 이 정도면 일반 가솔린, 경유차보다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 생산 방식인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와 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혼류 생산이 가능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도 굉장히 큰 여러모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 아, 그렇군요. 한 번 충전으로 700km 이상을 갈 수 있고 충전 시간도 짧아진다면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이 수소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를 넘어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친환경성이겠죠. 수소 연료 전지차는 주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기능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4: 네.
3: 이 남은 전기를 수소로 바꿔서 저장해두면 필요할 때 언제나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춥거나 이럴 때는 방전이 돼서 전기를 저장할 수가 없죠.
4: 네.
3: 또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석유처럼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는 전기와 수소가 역할을 나눠서 공존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시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여전히 좀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이 대표적인 선입견이 폭발하지 않을까라고 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4: 네.
3: 이 수소는 공기보다 훨씬 가벼운 기체라서 만약에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날아간다라는 뜻이고요.
4: 네.
3: 그리고 또 휘발유처럼 바닥에 퍼져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차에 탑재되는 이 수소 연료 전지, 탱크라든지 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높은 강도를 갖고 있고 충돌이나 화재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국제 규격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연료를 즉시 차단하는 안전장치까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같은 친환경 차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수소차의 장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 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장점은 충전 속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해도 수십 분이 필요하지만 수소차는 5분 내외면 끝나니까 확실히 좀 간편할 것 같고 주행거리도 700km 이상은 이제는 거뜬히 수소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 영향 최소입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차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수소차는 이런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개인용보다는 장거리 운송이라든지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에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4: 근데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수소차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3: 네, 이 수소차가 워낙 만들기도 까다롭고 차종도 많이 없기 때문에 비싼 건 사실입니다.

0: 것들입니다.
1: 예.
0: 그만큼 정부에서도 2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면서 실질적인 구입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낮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세금 감면이나 공영주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까지 더해지거든요. 즉 초기 가격은 높지만 지원 정책을 고려하면 체감 가격은 크게 낮아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제 충전소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는데, 일단 수소차 하면 아직까지는 좀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 뭐 청소차라든지 이런 데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좀 권장을 하시겠습니까?
0: 네, 일단은 수소차의 이런 원리라든지 컨셉 방향이 이런 트럭이라든지 상용차에 적합한 건 맞지만 수소 승용차 물론 한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토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소차 양산차를 지금 내놓고 있고, 국내에서는 현대차 넥소라는 이제 차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리고 이제 향후 한 내후년 정도에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수소 전기 세단을 이제 양산차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장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수소차를 살 것이냐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1: 예.
0: 네. 일단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충전 인프라 이 하나만 바라보고 수소차를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면 됩니다. 집이나 직장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좀 있다 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구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반대로 장거리 주행이 많거나 혹은 업무용 차량이나 법인 차량처럼 주행량이 많은 경우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이거나 도심 위주의 짧은 이동이 대부분인 경우라면 아직은 전기차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수소차는 조건이 맞는 사용자에게는 그래도 효율적인 선택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환을 씨.
2: 오늘도 한낮에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4도, 대전 30.4도, 광주 32.1도 등 어제만큼 더웠고요. 밀양은 35.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은 33도를 웃돈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하층의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며 맑은 하늘 아래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내일도 한낮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6도, 춘천 14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 31도, 춘천과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그래도 습한 더위는 아니라서 시원한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지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정 씨입니다.
3: 네,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영동대교부터 여파 받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속도로는 저녁 시간에 접어들면서 앞 시간보다 상행선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부근 지나기는 아직 답답한데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3km 정체고요. 이후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시국 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고요.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일대로 3km 정도 막히고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포천 화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수동요금소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뒤쪽 차량들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에도 버스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 여파로 북진천 나들목 일대 2km 가량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아, 저희가 뭐 경제 코너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코스피가 뜨겁게 오르면서 투자 열기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라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위기인데 유독 그 청년 1인 가구가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요?
5: 네, 그 부분이 이제 트렌드로서 정말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청년 1인 가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세대다 보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도 높아지는 것 같고 모든 생필품 가격은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5: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 한 번에 단순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더더욱 이제 증시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직장인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1억 모으기도 힘든 시대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들이 재테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5: 대학생분들의 인터뷰가 더 직접적이었는데요. 정말 요즘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대출은 막혀 있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1: 어허.
5: 이런 생각으로 이른바 벼락거지. 그냥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 일상에 굉장히 그냥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5: 네.
1: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영끌 성공담이 화제라면서요.
5: 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단어의 영끌인데요. 이런 직장인 커뮤니티, 뭐 대학생 커뮤니티 이런 곳에 자꾸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1: 예.
5: 본인이 뭐 92년생, 뭐 90년대 태어난 뭐 학생인데 뭐 본인이 흙수저지만 계좌에 몇십억이 찍힌 화면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던가 뭐 자기가 2년 전에 주식을 크게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은 것이 또 13배 뭐 얼마 몇억 인증샷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1: 네.
5: 사람들이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자꾸 인증하면서 일종의 신화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전만 해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 뭐 이러면서
5: 네.
1: 많은 분들을 좀 강하게 자극했던 또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5: 네. 그게 네.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1: 예.
5: 이걸 또 심리학에서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정말 그런 심리를 정말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인데요. 정말 지금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 것 같아서 막 다들 빚을 내서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이 좀 요즘 신용한도 대출까지도 끌어쓴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분위기가 대학가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5: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상징적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증권사들이 가끔씩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강연을 열어요. 뭐 가끔 뭐 통장 개설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캠퍼스 투어를 열 때 정말 만석이 된 거예요.
1: 네.
5: 모두들 다 원해서 학생들이 꽉 찼고요. 이제 강사가 투자하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절반 가까이가 본인들 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의 주제도 뭐 그렇게 쉬운 뭐 저금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ETF 투자로 돈 버는 법 뭐 이런 거였는데 다들 강의를 신청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학생들이 새내기라도 정말 나도 주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교 내에서도 거의 막 이런 투자 설명회를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 예적금 수준이 아니군요.
5: 네. 옛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면 뭐 용돈 모아서 적금 해야지.
1: 맞아요.
5: 이런 생각이 네. 사실 요즘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아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내가 뭐 3년 뒤, 5년 뒤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듣지 이런 네. 것들 정말 똑똑하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뭐 그때는 어쨌든 금리가 좋을 때야 예적금리도 각광받는 투자 방법이었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을 텐데 유튜브에도 지금 삼촌은 주식 안 하는데 대학생 조카는 투자한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5: 맞습니다.
1: 그럼 학생들은 얼마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5: 오 정말 이 부분이 아 여기서 좀 약간 이제 우려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1: 네.
5: 이제 똑똑하게 이제 돈을 굴리는 건 굉장히 좋지만 요즘 24살 뭐 정말 대학생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나 월급의 용돈이나 돈을 받으면
1: 네.
5: 거의 80%에서 90%를 주식에 넣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 네.
5: 좀 극단적인데요. 뭐 다른 학생도 이제 가진 돈의 절반 정도만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요즘 막 중동이다 이런 이슈들이 자꾸 터지면서 아 오히려 떨어질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1: 네.
5: 낮에는 한국 주식을 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해서 거의 낮밤 없이 계속 투자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 친구들이 친구 만남도 이제 부담스러워지니까 돈을 그렇게 90% 이상을 투자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친구도 아, 만나서 커피숍 한번 가도 돈인데 라고 해서 친구 만남도 줄이고 막 구독 서비스도 어떻게든 좀 더 줄이려고 하고 정말 주식창을 내내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1: 알뜰하게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5: 네.
1: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투자금을 충당하는 데가 주로 어디일까요?
5: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뭐 용돈도 있는데
1: 네.
5: 요즘 좀 우려스러운 것 중은 요즘 신용대출도 그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 뭐 정말로 한다 이럴 때 뭐 나는 투자 신용대출을 받겠어 해가지고 요즘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1: 네.
5: 인버스 상품을 샀다가 마이너스 45%로 떨어진 데서 손절했다 이런 정말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뭐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온 자료도 있나요?
5: 아, 네. 한국 장학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1: 네.
5: 학생들이 빌리는 이 생활비 대출 규모가 2021년에는 5,450억 원이었는데
1: 네.
5: 2025년에 8,50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만 4년 만에 1.5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 예.
5: 굉장히 늘었고 그다음에 같은 기간에 이제 갚지 못해서 연체된 금액도 192억 원에서 387억 원으로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은 말이 이 학생들이 아 이렇게까지 대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취업보다 당장 눈앞에 주식으로 버는 돈이 더 와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네.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1: 그래도 투자 공부를 좀 하면서
5: 네.
1: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주로 하나요?
5: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1: 예?
5: 이 한 증권사가 설문을 해봤더니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보니까
1: 네.
5: 주식 관련 동아리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SNS나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가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AI 챗봇에게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정작 증권사가 직접 만든 분석 리포트를 본다는 비율은 응답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증권사 리서치 자료도 보긴 보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 논리가 딱딱 맞네.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서 찾게 된다라고 자꾸 듣기 편한 채널만 우선 찾게 되는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했습니다.
1: 그럼 실제 청년층의 이 성적표라고 해야 될까요?
5: 네.
1: 어떤 투자 결과에 대한 통계도 있을까요?
5: 네. 이 부분이 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1: 네.
5: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20대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1: 네,
5: 1.37%고요. 30대는 2.11%에 그쳤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40대는 9%대, 50대는 14%대, 60대는 16%대의 이 평균 수익률을 보여서 실제로 청년들은 한두 자릿수 끝자리에서 헤맹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극적인 성공담 옆에 이 가려진 평균값이 청년 투자자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5: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이번 달에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주주총회 인터뷰에서 하루짜리 옵션을 사고 파는 거는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졌던 시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조금 비판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0조 원인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 네.
5: 근데 지금은 투자하기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다라면서 시장 가격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젊은 층은 지금이 빚을 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시점이죠.
1: 네. 자, 그러면 이런 트렌드, 이런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5: 청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지금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미래를 당연히 고민하고 자산을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1: 네.
5: 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누군가의 몇 억 성공담은 아주 크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투자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1: 네. 새겨들어야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첫 번째 키워드는 최두호 UFC 승리입니다.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인 최두호 선수가 오늘 UFC에서 호쾌한 KO승을 거뒀다고요?
6: 그렇습니다. 저 이 경기 보고 오늘 꼭 소개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로 정말 시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예.
6: 오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종합격투기 UFC 대회가 열렸는데요.
1: 네.
6: 최두호 선수가 다니엘 산토스라고 하는 브라질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1: 네.
6: 2라운드 4분 29초 만에 펀치로 TKO 승을 거뒀습니다. 최두호 선수는 이제 35살의 노장이죠. 91년생입니다.
1: 예.
6: 2014년에 UFC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13년 차 선수인데요. 오늘 그동안에 좀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1년 5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1라운드는 이 산토스 선수의 타격에 고전을 하고 좀 펀치를 허용하면서 얼굴에 상처도 있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이 UFC라는 경기가 매 라운드 우열을 매겨서 누가 더 많은 라운드를 따내느냐 이렇게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구로 따지면 세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라운드 3라운드를 근소하게 이기고 2라운드를 좀 일방적으로 지면은 그 1라운드 3라운드를 근소하게 이긴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1: 네.
6: 29대 28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라운드를 내줬기 때문에 최두호 선수로서 반드시 2라운드 3라운드를 이겼어야 되는데 2라운드부터 최두호 선수가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이게 영리한 선수인 게 1라운드는 좀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치고받는 좀 일종의 난타전 경기를 펼쳤다면은 2라운드는 치고 빠지는 이런 영리한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맞으면서 들어가기보다는 스텝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한두 대 때리고 빠지고 한두 대 때리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경기 스타일을 바꾼 거죠.
1: 네.
6: 그 세컨에 있던 정찬성 코치가 또 이런 작전을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 변화가 적중하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게 되고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이 몸통 바디샷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상대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레퍼리 스톱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1: 네. 이 산토스 선수가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선수라고요?
6: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두호 선수와 경기를 치르기 바로 두 번의 경기가 그 직전에 두 번의 경기가 바로 우리나라 선수와 경기였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정영 선수와 UFC에서 맞붙었는데 이때 판정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5개월 뒤인 작년 10월에 유주상 선수를 또 2라운드 TKO로 꺾고 지금 뭐 코리안 킬러 난 코리안 킬러 이렇게 막 본인이 SNS에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한국 선수 다 와봐. 내가 다 이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0: 으로 좀 격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자기를 네. 떠벌리고 좀 허세도 좀 부리고. 그러니까 원래 특히 작년 10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두호 선수가 원래 이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를 앞두고 그때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대체 선수로 이 같은 팀 후배인 유주상 선수가 출전을 한 건데 이 유주상 선수가 좀 경기 준비 기간이 짧았던 거예요. 대신 출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거죠. 아니 나 때문에 후배 선수가 대신 나갔는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출전해서 결국 진 것 같아서 더 미안하게 느꼈던 겁니다. 예. 산토스 선수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최두호까지 쓰러뜨려서 정말 코리안 킬러라고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렇게 정말 큰 소리를 쳤는데요. 반면에 최두호 선수는 속 시원하게 또 이 선수를 이기면서 내가 이 별명을 지워줄게.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사실 최근에 좀 UFC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패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또 다른 나라까지 건너가가지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에서 불리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차도 적응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 최두호 선수가 모처럼 멋진 승리를 거두면서 그것도 TKO 승을 거두면서 이 팬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13년 차 선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수 인생은 어땠나요?
0: 네, 최두호 선수가 2014년에 UFC에 데뷔하는데요. UFC 데뷔할 당시에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3경기 연속 1라운드 KO승을 거둡니다. 네. 그것도 3경기가 얼마나 걸렸냐면은 18초, 1분 33초, 2분 42초. 그러니까 그야말로 3경기 연속 초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선수가 하나 왔는데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네. 알고 봤더니 KO 아티스트야. 이런 별명이 붙게 되고요. 결국에는 2016년 12월에 그 당시 최정상급 파이터였던 컵 스완슨이라는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경기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3라운드 판정패를 당하는데요. 두 선수가 이 1라운드가 이제 UFC가 5분인데 3라운드 15분 내내 정말 앞뒤 안 보고 계속 치고받고 이런 엄청난 난타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당시 캐나다 팬들이라면 당연히 이 캐나다 선수인 컵 스완슨을 응원할 텐데 아니에요. 야 최두호 잘한다. 저 한국 선수 잘한다. 이렇게 두 선수에게 같이 기립박수를 보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는 나중에 전설이 됩니다. 이 UFC 명예의 전당에 보통은 이제 선수들이 헌액이 되는데 은퇴한 선수들이 헌액이 되는데 이 경기가 엄청난 순간이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돼요. 심지어 이 두 선수를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말이죠. 그만큼 멋진 경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최두호 선수가 그 이후에 좀 불운을 겪게 되는데 부상이 잦은 부상이 찾아오게 되고요. 여기에 또 병역 문제까지 또 불운을 겪으면서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8년 가까이 제대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어쩌다가 경기를 치르면 또 계속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최두호는 끝났어. 이제 뭐 더 이상 재기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4년 정말 30대 중반의 나이가 돼서 긴 수렁에서 벗어나서 TKO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마치 처음 UFC에 데뷔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승리까지 3연속 TKO 승을 거두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두호 선수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현, 정찬성 뒤를 잇는 한국 격투기의 희망 이렇게 네.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봅니다. 북한 축구팀 방한.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여자 축구팀이 입국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한 2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북한 내고양 여자 축구단이 입국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정겹죠. 북한 스포츠단이 국내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리고 여자축구팀이 온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12년 만의 방한입니다. 내고양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이 아시아 축구 클럽 월드컵, 클럽 챔피언스 리그죠. 그러니까 클럽 간에 아시아 클럽 간의 최강팀을 가리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고려항공편을 타고 평양을 떠나서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베이징에서 이 북한 대사관 인근에 머물다가 중국 국제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왔고요. 국내에서는 수원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대회를 치를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북한 여자 축구팀 한국에 온 이유가 있죠.
0: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 토너먼트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은 건데요.
1: 네.
0: 20일 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23일 결승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한국에서 최대 두 경기까지 치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내고향 축구단이 한국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최근에 남북 교류가 확 끊기면서 과거에 종종 있었던 체육 교류도 좀 완전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대회가 열려도 북한 선수들은 불참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바로 우승 상금이 무려

0: 가지 준비했어요. 막 환영합니다. 이게 구호도 외치고 현수막도 펼치고 그랬는데 네.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 입국장을 나와서 그리고 미리 준비된 차까지 가는 시간이 딱 2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전혀 뭐 교류하거나 뭐 환영인 뭐 네. 웃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취재진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게다가 또 안전요원까지 한 50명 정도 깔리다 보니까 그런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20일 날 경기가 열리는데 7천석 규모의 경기장은 벌써 매진이 됐고 취재진도 100명 넘게 올 예정이거든요. 또 3천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도 꾸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1: 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를 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밀양은 35.1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셔야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서 야외에서는 강한 햇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습한 더위는 아니라서 시원한 그늘에서는

0: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 31도, 춘천과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폭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 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참가를 위해서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과 리휠 전 북한 여자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 12명 등 모두 39명입니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은 선수들은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시민들 인사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한 채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내고향 축구 단은 오는 20일 저녁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전 맞대결을 펼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자마자 다음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9일에서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 발표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에볼라 관련 3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관여해 훈포장을 받은 경찰들의 서훈이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고 모두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과거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포장 내역 72만 건을 최근에 다시 분석한 결과 경찰의 경우 아직까지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으로 지금까지 이 법에 근거해 서훈이 취소된 70여 명은 모두 군 관계자입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차기 의장이 취임 전에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 10만 2천여 주의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4년여간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수령한 주식으로 현재 시장 가치로는 25억여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쿠팡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 상충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때이른 더위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사망 1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0: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19명입니다. 감시 첫날인 15일에는 서울의 한 8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고온현상은 오는 수요일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화창한 5월, 결혼식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든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잘못된 만남은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임주회 생활법률에서 어긋난 인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살펴보고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제79회 칸 영화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심사위원장 위촉, 또 군체, 호프 등 쟁쟁한 한국 영화 출품으로 이번 칸 영화제는 우리에게 더 각별합니다. 잠시 후 생생한 영화제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선 첫사랑의 아픔이 탄생시킨 명곡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오늘은 예상한 것보다 이른 시간에 고속도로 정체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방향 정체가 경부선을 제외하곤 모두 한 노선에 한두 구간만 남아있을 만큼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유일하게 10km대 정체가 남아있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의 정체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청주휴게소까지 13km가량 꾸준하게 이어지고요. 이후론 북천안과 양재 부근에서 4km 안팎씩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밖의 노선들은 모두 한 자릿수대 정체만 견디면 되겠습니다. 25번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은 차령터널부터 남풍새 사이로 6km가량 평균 속도 내려가고요. 15번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속도로 종점인 금천 부근에서만 2km 구간 주춤하는 수준입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양평방향은 충주분기점 부근에서만 3km 구간 막힐 뿐 이외 구간들은 모두 소통상태 원활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방향은 남양주요금소부터 덕소산패 사이로 4km 구간, 그리고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광교터널부터 북수원 사이에서만 2km가량 짧게 속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결혼의 일을 인연을 만나는 일 순탄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가 때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2: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 너무 소중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혼이 깨진 경우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해 오시는 경우 참 많고요. 또 결혼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인연을 찾는 분들도 참 많은데 네. 제대로 된 이성을 끝까지 만나지 못해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하나씩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뭐 학력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수치화해서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거를 속이고 가입을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네요.
2: 그렇죠. 먼저 문제되는 것이요. 혼인 경력을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혼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한다거나 심지어 현재 법적 배우자가 있는데 미혼으로 기입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정보는요. 가장 기본적인 확인 의무 사항입니다. 뭐 자신의 직업이나 학력, 재산, 뭐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까지도 결혼정보업체에서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끝까지 확인하고 서로 확인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결혼중개업법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이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업체가 고의로 이런 정보를 속였어야 하는데 그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요. 회사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검증을 소홀하는 경우가 더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고의로 숙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중개업자에서는 당연히 최선의 의무를 다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입자에게 손해배상 책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0: 허위 정보를 믿고 결혼을 했다가 이후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달라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2: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가입비 270만 원을 내고요. 한 대형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을 때 이 상대방이 연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다라고 소개를 받았고 네.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됐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행정관리 직원에 불과했고 연수입도 3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이 어린이집은 이 가입자의 부모 소유였는데 마치 자녀가 본인이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서요. 결국 이혼소송을 하다가 정보가 잘못 제공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배우 작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소개했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정보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예. 법원에서는요. 실체 직책과 소득이 크게 다른 점은 인정은 했지만 다만 이 가입자의 부모가 나중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도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했는데 소개받은 남성이요.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후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않았고 뭐 더 이상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례도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거든요. 뭐 범죄 경력까지 조회할 권한은 없다라고는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믿음으로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검증을 통해서 걸러진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중개업소에서 다 확인하지 않은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요즘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결혼정보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허위정보를 제공한 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을까요?
2: 그렇죠. 당연히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에게는 그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자면요. 결혼정보 업체도 뭐 계속 작정하고 속이면 어떻겠느냐라고 방어는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졸업증명서 같은 거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2: 최근에 또 결혼정보 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좀 황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결혼정보 회사 주선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성 회원에게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0: 네.
2: 실제로 보통 이제 이용 약관 같은 것을 보면은요, 가입비를 먼저 내고요. 만약 이 업체에서 소개한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성혼 사례금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0: 네.
2: 그런데 실제로 결혼까지 했는지는 업체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숨기면 이 성혼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 사례에서요, 이 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한 여성을 만나서 곧바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사실을 이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결혼 직전에 이 업체를 탈퇴하기까지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성혼 사례금과 이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위약벌까지 총 4,752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0: 네. 그냥 성혼 사례금 줬으면 됐을 텐데 그죠? 자, 이 밖에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는데 소개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고액의 가입비만 냈다든지 또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성만 매칭을 했다. 그래서 나는 환불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2: 정말 많죠. 네. 사실 결혼정보업체에 관련된 이제 불만이나 이제 소비자 분쟁거래위원회에 제기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10회 동안 뭐 10회 이상으로 원하는 이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매칭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해서 가입을 했는데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본인의 이상형과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준다라는 불만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매번 매칭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 성혼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워낙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환불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2: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로필 같은 것을 제공받기 전에 바로 해지할 때는 가입비의 뭐 90% 정도를 환불하고 만남 일자까지 확정을 받았지만 그때 이제 마음이 반해서 만나기 전에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뭐 80% 이렇게 환불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뭐 1회 이상을 만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비의 80% 곱하기 남은 횟수 나누기 총 약정 횟수 이렇게 환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6회가 약정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 이성을 만나고 해지하게 되면 가입비의 80%에 6번의 만남 중에 지금 4회가 남았으니까 네. 곱하기 6분의 4 이 정도가 환불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0: 네.
2: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환불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 환불해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분쟁거래위원회나 이런 분쟁해결위원회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사자 본인인 것 같아요. 좀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기죄 해당이 되기도 하나요?
2: 이런 분들 참 상상 오시는 분들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결혼까지 갈 뻔했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속이는 게 너무 괘씸하고 일단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0: 예.
2: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찾아오시지만 바로 사기죄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재산을 속였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여서 실제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탈취했을 때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뭐 대기업 임원이다.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한다라고 속여서 교제한 경우라도 단순히 어떤 본인의 소득을 조금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거짓말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전세금을 빨리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실제 돈을 착복했다거나 내가 지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니 너가 사업 자금을 좀 대라 이렇게 예. 금원을 편취해 갔다면 그때는 사기죄가 문제될 순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을 안 하게 된 경우 지금 같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뭐 위자료 청구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2: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요. 결혼 직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다거나 하면 이미 예식장 예약이나 뭐 웨딩 촬영, 예물 준비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굉장히 많은 금전을 한쪽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예식장 계약금이라든가 웨딩 촬영비, 위약금, 뭐 손해배상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이 일방적인 잘못이 있다면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 같은 부분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다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0: 네. 끝으로 이 결혼정보업체 등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 등을 좀 정리해 주시죠.
2: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입 전에 소개 횟수나 계약 기간, 뭐 성혼 기준, 환불 규정과 위약금 조항 반드시 확인하고요. 환불 불가 같은 표현이 있어도 공정위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학력이나 직업, 재산 같은 정보 믿고 만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난 이성이라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너무나도 무리한 금전 요구 같은 것을 하는 때는 조금 좀 조심할 다시 한번 상대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12일이었습니다. 79회 칸 국제영화제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칸 영화제 어느 때보다 좀 한국에 각별한 것 같아요?
4: 네, 그렇습니다. 5월 12일 날 시작을 해서 23일까지 11일간의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아시아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2006년 왕가위 이후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데미 무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또 화제가 많이 됐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한국 장편 영화가 경쟁 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3편도 초청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국직한 장편 3편이 영화제를 찾았기 때문에 더욱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특히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 기대합니다. 특히 해줄 수 있게 열심히 이후 4년 만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경쟁문에 초청이 됐기 때문에 네. 더욱더 분위기가 다릅니다.
0: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지만 한국으로서는 최초의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 한국은 더 이상 영화의 변방 국가가 아니다라는 소감이 인상적이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칸 영화제 온 게 2004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한국의 영화가 가끔씩 소개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예술과 정치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도 이제 밝혔는데 예술 작품에 정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해서 예술의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정적 메시지가 없다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과 대비되기 때문에 예.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작품도 선입견 없이 순수한 관객의 시선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영화사와 미학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올해 영화제 초청된 한국 영화 3편 박찬욱 감독이 언급을 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좀 재치 있게 발언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가 잘해서 중심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다. 이 더 많은 나라와 다양한 영화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한국 영화 3편이 초대됐는데 그렇다고 한국 영화에 점수를 더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대를 이제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걸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또 심사위원장 제안을 받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 그동안 칸 영화에서 많은 선물을 받은 만큼 이제 봉사할 차례라고 생각해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으로 칸 영화제와 인연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올드보이로 2004년에 심사위원 대상, 2009년에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에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심사위원장을 맡으면 왠지 더 이상 상을 안 줄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23일 폐막식까지 심사위원들과 함께 경쟁부문 진출작 22편을 심사하게 됩니다.
0: 자, 그럼 우리 영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부문에 초청된 나홍진 감독의 호프 어떤 작품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네. 곡성 이후에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보이는 신작이 되겠습니다. 이 추격자가 2008년 또 황해가 2010년 곡성이 또 2016년에 모두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거든요. 근데 경쟁 부분의 초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칸 영화제는 학생 부분부터 눈여겨본 감독을 계속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비경쟁 부분부터 초청을 이제 해서 나중에 경쟁 부분까지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성과가 있으면 심사위원장까지 하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도 소위 말해서 좋게 칸 영화제에 찍힌 거죠.
0: 네.
4: 그런데 이 호프는 700억 원대의 제작비가 들여간 대작입니다. 내용은 DMZ 비무장지대에 있는 가상의 호포항에 미지의 이 괴 물체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호랑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이런 영화를 크리처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곡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좀비물 아니냐, 아니면 뭐 그 귀 어떤 괴물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크리처물이거든요. 그런데
0: 예.
4: 이번에 모션과 페이셜 캡처, 그러니까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연결한 기법을 새롭게 접목해서 외계인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게 외계인의 캐릭터가 전혀 예, 공개가 된 바가 없습니다. 한 줄 설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궁금하는데요. 테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장르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진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이 비무장지대 DMZ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다음 우리 영화 연상호 감독의 새 좀비 영화죠. 군체가 이번 영화 이제 처음 공개되면서 토요일 새벽에 좀 강렬을 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의 르미에르 대극장에서 2,300여석의 이제 대극장을 관객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0: 네.
4: 군체 주연 배우 전지현, 구경환, 지창우, 신현빈 배우가 연상호 감독과 함께 나란히 또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제 환송을 받았는데요. 상영이 시작된 후에 뭐 어쨌든 팬들이 많다 보니까 부산행 이후에 많은 팬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 2020년에 또 반도까지 예, 이러어서 이제 세 번째 좀비 영화가 되겠는데 내용은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 좀비가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형 좀비의 특징은 할리우드의 좀비하고 좀 다른 게 주로 감염이에요. 뭐 바이러스가 됐든 뭐 어떤 병균이 됐든 감염이 돼가지고 좀비 같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생존자들은 백신을 구하고 탈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특징이 있어요. 좀비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영화들에서는 지능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0: 네.
4: 여기서는 지능이 나오는데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버전할 때마다 뭔가 이제 특유의 그 몸 제스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좀비들을 조종하는 빌런이 있어요. 예, 모짜무사의 요즘에 한참 예, 마니아를 몰고 다니는 구교환 배우가 그 빌런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좀비들 그 사이에서 혼자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좀비들을 지휘하는, 조종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극중 인물은 서영철입니다. 영화는 인간의 모든 비극은 소통의 불완전에서 온다라는 서영철의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개별성이 곧 인간성이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다음 영화 볼게요. 정주리 감독이 신작 도라로 칸 영화제를 다시 찾았는데 감독 주관의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4: 네,
0: 도라는
4: 그렇습니다.
0: 어떤 작품입니까?
4: 이 내용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두 인물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을 정주리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서울을 떠나 한 여름 바닷가 별장으로 향한 한 가족이 머무는 동안 알 수 없는 병을 앓던 도라가 처음으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랑을 이제 알게 되면서 가족의 이제 품을 떠나게 되면서 뭔가 가족주의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14년 도희야로 주목할 만한 시선의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고요. 다음 소위로 2022년 부평가 주간 폐막작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0: 네.
4: 도라는 감독 주간에 공식 초청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예, 주목할 만한 시선, 비평가 주간, 그다음에 감독 주간 아마 내년이나 다음 작품에는 경쟁 부분에 초청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정주리 감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2000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 이 부분에 초청이 됐고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도 2006년에 이 부분에 초청이 됐고 연상호 감독도 2012년에 돼지야 왕으로 이 부문 그러니까 감독 주관에 초청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단계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라 역을 맡았던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유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도연 배우 그리고 일본의 안도 사쿠라도 독특한 연기 세계로 호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또 홍익대학교 재학생이에요. 최원종 감독의 연출작 새해 랩소디가 칸영화제 학생 영화 부문인 라시네프에 초청이 됐군요.
4: 그렇습니다. 라시네프는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선보이는 경쟁 부분입니다.
0: 네.
4: 지난해 허가영 감독의 단편 첫 여름으로 한국 감독 최초로 1등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 위기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때 신예 감독들의 발굴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칸 영화제는 바로 이 영화학교 학생 때부터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전 세계 영화학교에서 제출된 단편 영화 2,750편 가운데 실사 영화 14편과 애니메이션 5편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후보로 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0: 예.
4: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 라시네프 부분은 그동안 한예종이라든지 한국영화아카데미 카파 이 한국영화아카데미는 봉준호 감독이 또 여기 출신이거든요. 주로 정통파 영화학교 출신들이 대개 이 라시네프 부분에 초청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홍익대 출신의 감독이 초청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새해 랩소디는 소년에 질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 새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사람들의 다룬 6분 분량의 단편이 되겠고요. 또 한 편이 있습니다. 미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감독 나딘 미송진의 사일런트 보이시스도 라시네프 부분에 초청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4인 가족의 생존 그 길을 그린 작품이 되겠는데요. 단절과 좌절을 겪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숨긴 이민 가정의 모습을 17분의 단편에 담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우리 한국 영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감독들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또 한국계 배우 박지민 씨도 단편 영화 및 라시네프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게 됐어요.
4: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인데요. 이 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단편 경쟁에 오른 10편을 심사해서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선정하고요. 또 라시네프 부문에서 초청된 19편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한국에서 태어난 박지민 씨는 9살 때 프랑스로 이주를 했는데요. 2022년 리턴 투 서울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했는데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이 된 바가 있고요. 또 이 파티마가 사랑한 계절이라는 작품으로 지난해 출연을 했는데 이 작품으로 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과 퀴어 종려상 2관왕에 올랐어요.
0: 예.
4: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렇지만 우리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덜 주목이 됐는데 이번 심사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이 박지민 배우 혹은 심사위원도
0: 네.
4: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지난해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었는데 올해는 할리우드 대작이 초청 라인업에 자취를 감췄다면서요. 좀 변화가 있네요.
4: 사실 칸 영화제가 그동안 장르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성을 조금 결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심지어 작년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까지도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라미 말렉이 주연하는 아이라 잭슨의 더 맨 아이 러브와 스칼렛 요한슨이 연출하는 제임스 그레이의 페이퍼 타이거 또 경쟁 부분이 아닌 비경쟁 부분의 존 트라볼타의 프로펠러 원 웨이 나이트 코치로 감독 데뷔를 알린 작품 이 정도 수준이니까 결국 독립예술 영화들이 상당 부분 올해 칸 영화제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릴러 영화인 호프와 디 언노운 같은 작품들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작가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대거 수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

0: 그렇지만은 심사위원 대상이나 심사위원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 또는 여우주연상 등에서는 어쨌든 수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이 장르 영화가 좀 덜 부각이 되고 있는 올해 칸 영화제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문화로 세상 읽기 오늘은 칸 영화제 한국 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2: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밀양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모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6명이 발생했고요. 어제 서울에서는 올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바깥에서는 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구 18도로 서늘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과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정 씨입니다.
3: 네, 지금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수월한 흐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쪽 장성 4터널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합니다. 반대 방향 서울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충청권 진입해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북천안에서 입장 휴게소까지도 짧게 막힙니다.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쪽으로는 2km 정도 밀리고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군지암 일대도 2km 정도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안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고 있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주제는 듣기만 해도 좀 애틋해집니다. 짝사랑이 네. 탄생시킨 명곡이라고요.
5: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짝사랑은 청춘의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면에서는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혜택? 혜택이라고 하긴 조금 더 그렇지.
1: 상징 같은. 네.
5: 그러니까 또 가수들도 작곡가들도 누군가를 좋아하죠. 네. 좋아하면 그게 다 예술로 승화되기 마련입니다.
1: 네.
5: 이제 오늘 전해드릴 곡은 이제 곡을 부른 가수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 만든 짝사랑 연가가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5: 먼저 우리 가요 준비했는데요. 네. 음악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멀티 아티스트.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가수 중에 가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윤하의 기다리다 준비했습니다.
1: 네.
5: 올해로 발표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1: 네.
5: 그런데 20년 전 노래 같지 않아요.
1: 그렇네요. 네.
5: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또 노래방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부르는
1: 맞습니다.
5: 네. 또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0: 작품이 있으면 노래방을 찾아서 부르는 그런 곡인데요. 윤아 씨가 이 곡을 만들게 된 건 17살 때예요.
1: 우와.
0: 고등학교 때부터 곡을 이렇게 썼습니다.
1: 네.
0: 사실 머라이어 캐리도요, 1990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 팝계의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때 불렀던 대부분의 히트곡들, 비전 오브 러브를 비롯해서 뭐 모든 뭐 히트곡이 다 머라이어 캐리가 고등학교 때 써놓은 곡이라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곡을 잘 썼기 때문에 제작자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와, 이 사람은 무조건 된다. 노래도 무서울 정도로 잘하는데, 아니, 곡도 이렇게 잘 써? 이러면 이 사람은 뭐, 올리비아 뉴튼 전 능가하는 거지. 해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처럼, 윤아 씨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천재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이걸 나중에 발표할 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일기 쓰듯이 이제 곡 작업을 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때 짝사랑하던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소원이 그 오빠하고 사귀게 돼서 오빠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는 거. 그게 희망사항이었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그 오빠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1: 네.
0: 그러니까 혼자 소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집 앞에 공원이 있었나 봐요.
1: 네.
0: 거기 벤치에 어떤 커플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정하게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사랑을 속삭이더래요. 그럼 그걸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보면서 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예쁜 사랑을 하면 좋을 텐데. 아, 또 오빠도 생각나고 더. 그러면서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만든 곡이 바로 기다리다라고 하고요.
1: 네.
0: 나중에 이제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서 이 곡을 좀 수정하고 가다듬어서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곧 들어볼 텐데 역주행을 하기도 했고 또 다시 그렇습니다. 녹음을 하기도 했다고요.
0: 네네네. 네. 그만큼 자기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일단 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0: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2024년에 또 느닷없이 한번 역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삽입이 됐고 또 직접 그 드라마에 깜짝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1: 예.
0: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김지원 씨하고 또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또 노래를 불렀고 덕분에 또 팬들도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여기서 윤하의 기다리다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짝사랑이 탄생시킨 명곡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요?
1: 네. 영국의 뉴 로맨틱 그룹. 1980년대를 풍부한 그룹입니다. 스팬다우 발레의 트루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이 곡은 1983년에 발표됐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의 곡으로 또 이제 인기를 모았던 노래인데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그 밖에 21개국 나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곡입니다.
0: 네.
1: 유럽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미국에서는 뭐 탑10 안에 랭크가 됐으니까요.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곡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0: 예.
1: 이를테면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니모가 주연했던 웨딩 싱어에도 등장을 했었고 그 유명한 그 카메론 디아즈하고 드류 베니모하고 나왔던 미녀 삼총사에도
0: 예.
1: 삽입이 됐었고요. 그 외에 뭐 드라마나 광고에도 단골로 쓰여오는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0: 역시 짝사랑의 경험.
1: 그렇습니다. 예, 팀의 리더인 게리 캠프가 좋아했던 이제 동료 때문에 만든 곡인데
0: 예.
1: 같이 이제 클럽에서 활동을 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밴드 얼터드 이미지스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0: 네.
1: 거기 이제 리드 싱어가 클레어 그로간이라는 여자 가수였다고 해요.
0: 예.
1: 그 가수를 좋아했는데 정말 사귀고 싶었는데 예. 주변에 늘 남자들이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가서 말도 제대로 못 걸고
0: 그럴 수 있죠.
1: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보면 아니 저 친구하고 둘이 애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뜻 데이트 신청도 못하고 어떻게 좀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둘이라도 있으면 얘기라도 건너해 볼 텐데 예. 그걸 하지 못했다. 사람이 그렇게 남자답진 못했나 봐요. 용기 있게 딱 얘기하면 됐을 건데.
0: 네.
1: 그래서 결국은 그녀를 향한 마음을 이제 노래로 풀어내기로 합니다. 작업을 침대에서 했네요.
0: 오.
1: 가수들이 침대에서 많이 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침대에서 노래 많이 만들었고요. 필 콜린스는

0: 아예 뭐 아내하고 신혼 때 침대에서 곡 작업을 하고 침대에 그 옆에 스튜디오처럼 녹음 장비를 놓고 노래를 부른 적도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게리가 기타 치면서 침대 위에서 가사 쓰고 멜로디를 네. 만든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이제 노래를 만들 때는 음악적으로 알 그린, 마빈 게이 같은 1960년대, 70년대 소울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서 네. 아 내가 백인이지만 그래도 흑인 음악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사를 쓸 때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유명한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로리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막혔을 때는 돌파구를 찾는 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시집을 읽는다든가 또 에세이를 읽는다든가 네. 그러다 보면 또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러면 문득 불현듯 섬광처럼 악상이 떠오르고 시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 곡을 완성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히트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곡을 정말 그 클리어 그로간 때문에 만든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전 세계인이 알게 됐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고요.
1: 네.
0: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아마 클리어 그로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한 10년이 지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졌거든요. 그때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쩌면 평생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거
1: 그쵸
0: 나 때문에 만든 거잖아. 왜냐하면 노래가 그만큼 명곡이기 네, 때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스판다우 발렛의 트루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요즘 5월이 맞나 싶으시죠? 오늘도 한낮에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특히 밀양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바깥에서는 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서늘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조선시대의 옹주와 부마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숙 옹주와 남편 신익성의 이야기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휘둘리지 않는 법,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만나보고요.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신은영 작가의 흥미로운 소설 렌탈 인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우리가 율곡 이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의 효심이 지극했다는 말씀도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또 애틋한 사연이 담긴 부부를 소개해 주시는군요.
2: 네, 맞습니다. 며칠 뒤죠. 아마 21일이 부부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네.
2: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부부의 날 기념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독특한 부부가 있었느냐.
0: 오.
2: 그러길래 그걸 소재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0: 좋습니다.
2: 바로 조선시대 왕의 사위 부마하고 그 부인이었던 옹주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2: 주인공은 이제 조선 선조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후궁 임빈김 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0: 네.
2: 그 둘 사이의 딸이었던 정숙옹주가 있었고 그 옹주의 남편이 된 동양위 신익성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이제 정숙옹주는 임빈김 씨가 낳은 9명의 자녀들 중에 셋째 딸이었어요.
0: 네.
2: 선조는 자녀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궁들 사이에서 자녀가 매우 많았는데 그중에서 임빈김 씨가 가장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숙옹주는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자기가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방계에서 즉위한 왕입니다.
0: 아.
2: 즉 어머니도 왕비도 아니고 아버지도 왕비도 아닌 왕이었어요.
0: 왕이 아닌. 네.
2: 그래서 그런지 아마 자녀 사력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딸이었던 옹주들도 본인이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0: 오, 그러니까 아들이거나 뭐 바로 직계 공주도 아니고 옹주까지 가르쳤다면 딸 사랑이 좀 지극했다는 건 맞는 것 같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정숙옹주가 어렸을 때 직접 유교 경전의 하나인 소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0: 예.
2: 왕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옹주에게 19사략, 중국 역사거든요. 이거를 가르치게 하였죠. 그래서 옹주였지만 이제 학식을 갖춘 떳떳한 여인으로 아마 성장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정숙옹주는 언제 이 혼인을 했나요?
2: 아나운서님, 우리 조상들이 참 어렸을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0: 조혼하죠. 예.
2: 네, 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왕자, 공주들의 평균 혼인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0: 한 12, 13세?
2: 맞습니다.
0: 그렇죠.
2: 맞아요. 네. 이 옹수공주도 딱 그 평균에 결혼합니다. 13살 때 해요. 13살이라면 뭐 우리 세는 나이로 초등학교 네. 6학년입니다.
0: 그러니까요.
2: 6학년. 매우 어리죠.
0: 네. 네.
2: 이 옹주도 13살 때 평산신씨 가문에 신익성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해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0: 네.
2: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부부로서 독립이 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현명해요. 혼인식만 올리고 보통 바로 같이 살게 하진 않습니다.
0: 아~
2: 너무 어리니까. 뭐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조도 정숙옹주 너무 어리다. 그래서 혼인은 하지만 다시 궁궐로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돼서 살았던 나이는 2년 뒤 15살 때부터 부부로 삽니다.
0: 그렇군요.
2: 15살 정도면 이제 우리말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예. 2차 성징이 오고 뭐 이제 부부로서 살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0: 보통 이제 옹주와 부마의 결혼은 이제 정략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 대부분이 정략입니다.
0: 네. 두 분은 어땠을까요?
2: 마찬가지로 정략적이에요. 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인을 하죠. 당시 왕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사대부가들도 다 정략 결혼이죠.
0: 예.
2: 근데 얼굴도 못 보고 혼인했는데 뭐 재미난 야사도 있죠. 얼굴 보고 도망가 버렸다가. 근데 도망갈 수는 없고
0: 네.
2: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경우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중매로 하셨는데
0: 예.
2: 뭐 금슬이 좋죠.
0: 예.
2: 저는 연애 결혼했지만
0: 예.
2: 근데 이 정숙옹주와 남편 신익성도 이렇게 정략 결혼했지만 금술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0: 예.
2: 무려 자녀를 13명을 낳았습니다. 엄청나죠. 이 그 조선의 왕비 중에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던
0: 소헌왕후 10명.
2: 여긴 13명.
0: 네. 팔남 2녀를 낳으셨는데.
2: 어마어마하죠. 13명입니다. 거의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요.

0: 이것도 뭐 나쁘게 생각하면 남편이 뭐 강제적으로 뭐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유, 그래서 그렇겠죠. 금술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안타깝게 4명의 자녀는 유아기 때 요절하고 5남 아. 4녀 즉 9명의 자녀만이 성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옹주는 15살 때 첫째 딸 신혜순을 낳았고 2년 뒤인 20살 때는 신경강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1: 아, 그럼 18에 첫째 딸을 낳았겠네요.
0: 그렇죠. 15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큰애는 18살 때 처음으로 낳았던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앞서 동양위 신익성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동양위는 뭔가요?
0: 일단 동양위 할 때 위라는 거는 부마가 된 사람들이 받은 자귀의 이름이에요. 아. 자코라고 하죠. 그런데 왜 동양위냐. 이건 본관 즉 관양의 2층을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평산의 다른 이름이 동양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위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아나운서님 같이 청송심씨다. 그러면 청송에 2층이 있을 거예요. 청성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성군 하듯이 이렇게 본관을 가져와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신익성이라는 인물. 일단 아버지가 대제학을 지내고 훗날 영의정에 오르는 호가상촌 이름은 신흠이라는 대학자예요.
1: 훌륭한 집안이네요.
0: 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이 율곡학파 인물들인데요. 어머니도 또 유명한 집안입니다. 선조 때 유명한 학자였던 이재신의 딸 전희이씨였습니다. 전희이씨는 아니 이재신뿐만 아니라 전희이씨가 대중적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을 꽤 많이 배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뭐 훌륭하시죠. 어머니 뭐 총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들 신익성 또한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공주보다 딱 1년 뒤 1588년에 태어나요.
1: 한 살이 어렸군요.
0: 연하의 남편이죠.
1: 네.
0: 그래서 신익성은 12살 때인 1599년 한 살 연상인 정수공주와 혼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익성 영향한 인물이 부마였지만 병자호란 때 척화파로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상은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나라 용골대에게 심양으로 압송을 당해가지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를 닮아 학식이 매우 출중했습니다. 그냥 왕의 사위이지만 공부를 매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벼슬 하지 못한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겼어요.
1: 아니 왜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까?
0: 왕의 사위는 법적으로 벼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그래요?
0: 아예 과거도 못 봐요.
1: 아.
0: 왕의 조선 왕조에서는 이제 세종대왕이 그 제도를 만들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이게 법적으로 분명해집니다. 왕의 사위 부마나 일반 왕자들은 절대 과거 응시할 수 없다.
1: 그래요?
0: 그냥 왕의 친인척들이 왕의 아들이나 사위가 과거를 봐가지고 막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면 권력을 농단할 수 없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왕의 사위가 된 것도 아닌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꿈이 뭡니까?
1: 입신양명.
0: 그렇죠. 입신양명. 그걸 못하게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매우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1: 그럴만하네요.
0: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없었던 신익성이 옥관자를 자기 부인 앞에 집어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 옹주한테 나는 이 원수놈의 물건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구나라고. 옥관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마들이 갓을 쓰는데 이 부마들만 치장할 수 있는 옥장식이 있었다.
1: 아, 갓근에 이렇게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걸 집어 던지면서 이 벼슬할 수 없는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런 남편의 한탄도 정수공주는 또 다 받아줬던
1: 그럴 수밖에 없네요. 참 뛰어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벼슬할 수 없었던 부마. 자,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면 궁궐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사가. 그러니까 뭐 남편의 집으로 가서 사는 건가요?
0: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가 집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왕의 딸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집을 지어줍니다. 따로.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통 궁이라는 칭호가 붙어요. 우리가 종로에 운현궁이 있죠. 그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집이잖아요. 이 왕실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무조건 궁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에 무슨 궁동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마을은 무조건 이런 왕실 사람들이 살았어요.
1: 그렇군요.
0: 특히 구로구에도 궁동이 있거든요. 거기도 옹주하고 부마가 살았던 집이 현재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익성과 정수공주도 왕이 지어준 집에 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1: 일화 좋습니다. 어떤가요?
0: 신익성과 정수공주가 혼인한 때가 1599년이었고 2년 뒤인 1601년에 드디어 정식 부부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7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백성들의 민생 또한 매우 참혹했을 때죠. 그래서 선조는 그 이전의 왕대처럼 자기의 자식들에게 성대한 집을 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정수공주는 미웠어요.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제발 큰 집을 좀 지어달라.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담장이 낮아서 밖에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담장을 좀 높게 해주고 집을 좀 크게 지어주세요 하니까 선조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밖에 사람들이 보이면 발을 쳐서 내리면 될 것이고 집이란 그저 발 뻗고 누울 수 있기만 하면 만족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여쁜 딸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요청을 거절했죠.
1: 그렇군요. 정수공주 남편 신익성과 매우 금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또 효부였다고요?
0: 예, 시부모님한테 매우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면 본인은 왕의 딸이잖아요.
1: 예.
0: 왕의 딸인데 일반 사대부가 남편을 만나서 하가 네,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 신분으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1: 그런 거네요.
0: 약간 철없는 공주나 옹주였으면 시가집을 막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내가 왕의 딸이니까. 근데 이 옹주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 신음이 광해군 정권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니까 그 유배지를 따라가서 시아버지를 봉양하기도 하고 또 유배지가 옮겨지니까 강원도 춘천으로 또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1: 예?
0: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필요한 쌀이나 소금 등을 또 값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유배지에서 잘 못 드시니까 이렇게 싸서 보냈다라고 하고 또 서울의 집에 살면서 남편 신익성이 받아들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가문의 제사를 도맡아서 지냈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1: 훌륭하군요.
0: 네.
1: 그러면 이 두 분은 정수공주와 신익성은 백년해로 했나요?
0: 안타깝게 백년해로는 못했습니다.
1: 왜요?
0: 정수공주가 41살에 타계했습니다.
1: 41살이요? 너무 일찍 갔군요.
0: 그러니까 13살에 혼인해가지고 겨우 28년의 부부생활을 끝으로 안타깝게 돌아간 거예요.
1: 네.
0: 매우 안타깝죠. 41살이면 저는 이제 50인데.
1: 그럼요.
0: 네,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1: 네.
0: 물론 조선시대 평균 수명 정도는 됩니다만은 네. 이 시대에도 왕실 귀족들은 꽤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은데
1: 네.
0: 이 부부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옹주가 먼저 사망합니다. 그래서 남편 신익성이 부인 정수공주를 많이 그리워해요. 부부의 각별한 사랑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 예.
0: 남편 신익성이 지은 부인 정수공주 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바로 그 제문이 제망실 정수공주 제문이라는 글인데
1: 예.
0: 남아있어요. 뜻은 돌아간 부인 정수공주에게 올리는 제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문하면 아나운서님 아시잖아요. 유세차 막
1: 하고
0: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제문이라는 거는
1: 네.
0: 제사 지낼 때 자기 자녀들도 다 있고
1: 네.
0: 부모님들은 저 뒤편에 있습니다.
1: 네.
0: 아직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1: 아, 그렇죠.
0: 그 앞에서 이 남편이 부인을 그리워한 내용의 제문을 읽는 거예요.
1: 네.
0: 아마 이 부분은 목소리 좋으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1: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0: 네네.
1: 알겠습니다. 힘들게 지켜온 집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려두고 사랑하여 기른 여러 자식들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려두고 가버렸군요. 나의 어리석음이 허물을 쌓아 재앙을 만들어 옹주를 돌아가게 만든 것이니 이는 옹주의 잘못이 아니오. 슬픔과 기쁨을 나는 누구와 함께 나누겠으며 무난 여쭈는 일을 누구와 함께 하겠소. 지금 이후로의 삶이 즐거울지 아닐지 상상할 수 있다오. 옹주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시리하여 살 마음이 없어졌다오.
0: 이런 글을 조선시대 선비라고 하는 이 부마가 지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1: 보통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쓰는데 상상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네. 나는 살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0: 그렇죠. 게다가 조선시대 그 뭐 봉건 뭐 가부장제 남편들 그
1: 그러게요.
0: 선비들 뭐 꼿꼿한 수염만 잡고 있을 것 같았는데
1: 네.
0: 오히려 이렇게 자식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는 제문에서 이 돌아간 부인에 대한
1: 네.
0: 애틋한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1: 아마 펑펑 울면서 읽지 않으셨을까라고 싶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힘들었나요 정수공주. 네, 안타깝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1: 아이고 아쉽네요.
0: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먼저 돌아간 부인을 그리워하는 글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이게 문집에 꽤 많이 남아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누나나 여동생 또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는 글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 수염만 만지면서 애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게 로맨틱한 면도 있고
1: 네.
0: 애틋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1: 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

0: 2016년 오늘은 정수공주와 남편 신익성 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간 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휘둘리지 않는 법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줬기 때문일 겁니다.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시선에 맞춰 살면 언젠가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책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해방의 심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자기개발 리더인 저자 대니얼 치디악은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비난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 대신에 이해를 먼저 건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며 굳어진 반응,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적 악순환과 불안 루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과 장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중력 회복 훈련과 정신적 여유 공간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집중력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중력 회복을 위해서는 조용한 구석이나 평화로운 야외 공간, 화장실 이렇게 시각과 청각의 자극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종 기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뭐 우리의 삶을 지금 흔들리게 하는 휴대폰, 태블릿, 시계 이런 것들과도 잠시 이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연 요소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소리나 물소리, 초록색 풍경이 집중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시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 5분이라도 집중력 회복을 위한 로그아웃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불안과 고통을 빚어내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해독제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0: 네, 휘둘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신간은요?
3: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이란 책 준비했는데요. 언어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언어라는 그릇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사고는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명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 조절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와 정서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기는 이 언어의 그릇을 가장 활발히 빚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우는 새로운 어휘가 언어의 그릇을 만드는 단단한 재료가 되고 또한 다양한 표현법을 익히는 연습이 이 그릇을 정교하게 빚는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언어 표현 현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있는가 또 사용하고 있는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는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면서 뻔한 표현이라는 언어의 한계를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적어놓는 참 재미있었다라는 문장 그 숨은 의미를 발견해서 독창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 세계를 확장하는 걸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감정과 일상, 소중한 관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의 표현법을 통해서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태도까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두 64개의 단어, 표현들을 엄선해서 그 뜻과 사용 방법을 귀여운 삽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유, 의인화, 의성어, 의태어, 묘사하기,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등장한 내용으로 어떻게 다양한 표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표현이 다양해질수록 삶이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0: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이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소개할 책으로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1: 렌탈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 준비했는데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번쯤 내가 하는 이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실제로 어떤 일이 반복적이고 지겹고 하기 싫은 일일 때 그 일이 누군가에게 맡겨지거나 떠넘겨지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일은 기계가 또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역할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애인이나 친구 역할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렌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집안일을 대신할 아내, 가게 일을 대신할 배달원, 또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를 빌린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편리함과 해방감의 이면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인간의 자리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아주 서늘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단순한 노동의 대행을 넘어서 점점 존재의 대체로 향하는 인간의 위험한 선택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시작할 때 결국 어떤 파국이 찾아올 수 있는지 소설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0: 보통 이제 렌탈하면 가전제품을 생각을 하는데 렌탈 인간이라는 설정부터가 좀 흥미롭군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산더미 같은 집안일, 숨막히는 직장, 가기 싫은 학교,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도망치고 싶어하죠. 나 대신 누군가 이 삶을 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은 그래서 여러 영화나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 역시 필요한 단 한 사람을 무료로 빌려준다라는 수상한 웹사이트 렌탈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한 가족이 각자의 결핍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자 워킹맘인 주아는 집안일과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빌려요. 그리고 남편이자 가장인 상민은 가게를 책임질 배달원을 빌립니다. 공부하는 게 지겨운 아들 건우 그리고 친구 태영은 자신을 대신해 살아갈 아바타를 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나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삶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들은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소설은 편리함이 곧 균열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가 그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이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일상이 완벽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가는 쓸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0: 나의 일을 대신해줄 존재를 찾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소설의 처음 시작은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 또 출근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면 할 일들이 많거든요. 식탁에 앉은 아들이 렌탈 인간 사이트 이야기를 꺼내고 저녁 때 렌탈 인간 사이트를 혹시나 보다가 아뿔싸 그 버튼을 눌러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한 그 여성은 집안을 누리면서 어제까지 진짜 아내가 했던 집안일들을 다 하지요. 아내가 생긴 아내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아내가 생겼으니까 진짜 아내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고 자신의 커리어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향하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일을 맡긴 후에 삶이 편리해졌다라는 대화가 오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러니까 가짜 아내, 아내 대행의 역할이 단지 가사 도우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렌탈 인간은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남편을 탐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0: 네, 어떻게 끝날지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1: 이 소설은 편리함과 해방감 뒤에 숨겨진 불안과 공허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바쁘고 삭막한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과 삶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돈이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0: 네.
1: 우리의 존재가 대신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책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주간 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박선주와 김범수의 남과여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5월 23일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요.
1: 네, 안규백 장관은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요. 5월 11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그리고 동맹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안규백 장관은 5월 12일에는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과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0: 예. 자, 이번 방미 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도 함께 열렸다고요?
1: 네, 한미 국방부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차관보급 협의체인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 국방 분야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 예, 국방부가 미국 전쟁보호와 함께 드론 분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요?
1: 네, 한미양국은 5월 15일 드론과 대드론 분야의 시장 참여와 기술 협력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체결을 계기로 드론 체계의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공동 개발과 생산의 뜻을 모으고 한미동맹이 첨단 기술 기반의 드론 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0: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협의가 된 건가요?
1: 네, 미국 전쟁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등록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 드론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 드론의 배터리의 규격을 맞추는 등 체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예, 육군참모총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지상군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다고요?
1: 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김규하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역대 육군참모총장 중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 변혁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육군 변혁의 여정과 미래 지상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발표했습니다.
0: 예, 심포지엄 기간 동안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인도태평양의 주요국들의 지휘관들과 양자대담도 실시를 했다고요?
1: 네, 김규하 총장은 미국, 호주, 일본, 몽골, 싱가포르 등 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육군 지휘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각국 대표들과 영내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군사혁신과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김규하 총장은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부와 미국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연합훈련의 활성화와 다용역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구사단에서 근무한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보직이 포병, 저는 포수였습니다. 포병이다 보니까 포탄을 이제 많이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제 막 군용 물품을 자기가 착용하고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탄 무게가 화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안 좋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기본이 한 2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갈 때는 40km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포탄 운반할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소대장님이 좀 워낙 병사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경우에서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병사들을 일단 최우선 순위로 한다는 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사단 소대장님 워낙 잘해주셔서 생활 잘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
0: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네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자, 국방

0: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드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특히 해군이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에 맞춰서 무인체계 도입과 운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해군은 누구나 드론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전장병의 조종 능력을 상향 편중화해 미래 작전 환경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지난 11일 지휘관 교관들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며 무인체계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교육사 소속 지휘관, 참모, 교관, 훈육관 등 600여 명은 최근 3개월간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이상의 조종자 자격을 취득했죠. 이번 자격취득은 지난 1월 교육사령관 강정호 중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소형 드론이 주요 정찰 및 공격 자산으로 활용되는 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드론 운용을 필수 기술로 인식한 결과죠. 교관 및 훈육관이 먼저 조종 능력을 구비해야 실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부대는 설명했습니다.
0: 예, 인프라도 늘리고 있다고요?
1: 네, 전문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정비하고 있는데요. 전투병과학교 해양무인체계교육센터는 드론 지도 및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을 갖춘 전문교관 5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8회 14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3종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며 실무부대 배치 직후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중이죠. 드론 친숙화 과정, 드론 운용자 심화 과정, 무인 헬리콥터 운용자 과정 등 목적과 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 과정도 운영해 해군의 무인체계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일상에서 드론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는데요. 드론 55대와 드론 축구 경기장을 훈련 여가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사관 후보생들은 드론 축구를 통해 조종 감각을 익히고 병사들도 드론 축구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 중입니다. 교육훈련부장 오정훈 대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성 및 보수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에 드론 운용 커리큘럼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9년까지 부대 내 드론 비행 훈련장을 추가로 구축해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이 드론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예, 이제 테러는 전평시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 군의 각국 부대가 테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펼쳤다고요?
1: 그렇습니다. 먼저 공군 3훈련 비행단인데요. 3훈비는 지난 12일 사천공항에서 실전적 상황 조치 능력 및 중요시설 대테러 능력 증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3훈비 특수임무반, 폭발물 처리반, 화생방 지원대 장병들과 사천공항 및 사천경찰서 직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훈련은 일반 대합실에서 인질극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사천공항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3훈비 기지방호작전과는 즉시 현장에 대테러 초동조치팀을 보냈죠. 현장에 도착한 대테러 초동조치팀은 협상요원이 인질범과 협상을 시도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특수임무반과 경찰 기동전력이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해 인질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했죠. 상황을 종료한 뒤 건물 내부 수색 과정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자 3훈비 폭발물 처리반은 공항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엑스레이 탐지 장비를 이용해 의심 물체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3훈비 화생반 지원대가 생화학 탐지 장비를 이용해 화생방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테러 합동 조사팀의 고존된 현장을 인계하며 훈련은 종료됐죠. 현장을 지휘한 군사경찰 대대장 김원진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합동 상학 조치 능력과 지역 중요 시설의 테러 대응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육군 부대의 대테러 훈련도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육군 37보병사단은 지난 11일 충북 일대 군사 중요 시설 곳곳에서 민관 군경 소방 대테러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청주시 일대에서는 미상의 드론 발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사단 청주대대 장병들은 현장에 출동해 경찰과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시설 일대를 통제 수색했습니다. 지역 예비군은 드론 운용자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점을 점령하고 경계를 강화했죠. 훈련은 미상 드론 이륙 장소를 확인한 장병이 운용자를 추적 검거하며 끝났습니다. 청주대대장 이명구 중령은 중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국가 방위 요소들의 협력 체계를 점검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훈련이 이루어졌나요?
1: 네, 이날 사단은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적 특수전부대가 탄약창에 침투해 정비공장을 폭파한 뒤 도주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했는데요. 사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영동대대 장병들이 경찰과 적을 추적 경멸하는 사이 사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이 추가 폭발물을 탐지 후 처리했습니다. 소방은 환자를 후송하고 화재를 진압하며 대응 능력을 높였죠. 같은 날 충주시에서도 대테러 훈련이 펼쳐졌는데요. 훈련은 신원 미상자가 군사 중요 시설에 폭발물이든 우편물을 보냈다는 내용을 전화로 접수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관계기관 상황 전파 후 군 초동조치부대 출동, 현장 지휘소 구성, 폭발과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폭발물 처리반과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운용, 군경 대공 혐의점 판단과 신원 미상자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충주대대장 김성준 중령은 적 위협에 따른 관계기관의 임무와 협조된 작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완벽한 통합방위 작전을 위해 앞으로도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육군 정운병과가 병과 창설일을 맞아서 독립군 광복군에서 비롯된 국군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사명감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1: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정운실은 병과 창설 77주년인 지난 12일 충남 아산시 현충사와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2026년 군인정신 일깨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현충사를 찾은 정운병과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충무문, 정려, 고택 사당을 방문해 충무공의 일생과 가문의 충절이 깃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체험했죠. 이어 참배 행사를 통해 대위 종군 중에도 책임 완수에 헌신했던 충무공의 자세를 되새기고 정의 정운병관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군인 본분을 재확인하며 국가 수호의 임무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긴 정운병관은 한일의병부터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또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며 우리 군의 정통성이 독립투쟁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했죠. 이어 군인정신과 헌법 가치 수호를 주제로 한 국방국 군사편찬연구소 김경록 전문연구위원 초빙강연을 들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이어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것이 국군의 존재 이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 내 불굴의 한국인상 앞에서 헌법 수호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수 임무 완수란 현수막 아래 이들은 장병 정신전력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죠. 육군 정운병과는 앞으로 국가 간 확립과 헌법 수호 교육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병과 창설의 의미를 되새겨 정의 정운장교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5년의 임무 수행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0: 예, 육군 1군단이 차륜형 장갑차 운용의 핵심인 간부 승무원 양성 체계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1: 네, 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5일까지 예하부대 간부 54명을 대상으로 차륜형 장갑차 승무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3개 기수로 나눠 34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실전 운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죠. 특히 도로주행 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물 극복, 곡선, 평행주차 등 실제 작전 환경을 반영한 실기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종평가는 차륜형 장갑차 밀폐와 정밀운전, 사용자 정비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설정해 조종 능력뿐만 아니라 장비 점검과 비상시 응급조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0: 예, 간부 승무원을 양성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1: 네, 병중심 운용 구조에서 발생하던 장비 운용 공백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륜형 장갑차를 보유한 부대의 간부 대상으로 연 8회 군수학교 수송교육단에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차륜형 장갑차 전력화에 따른 장비 증가와 병조종수 양성교육 수요가 증대되면서 간부교육을 각 군단의 위임에 실시하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을 준비해왔습니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수학교 수송교육단과 훈련장, 파군단 및 학교 기관 등을 사전에 방문해 교육 시스템과 장비 운용 사례를 분석했죠. 또한 정밀 코스 구성, 부대시설 보강, 안전통제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해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단 수송과장 김동은 중령은 승무원 양성은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세계적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식입니다. 사관후보생 교육받는 시절에 같은 소대 친구로 동기로 지내고 있었던 친구고요. 그 친구는 정승우라고 합니다. 계급은 중이고요. 해군 1함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해군 하면 또 신사 아니겠습니까? 또 신사다운 면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수족관을 가가지고 물고기들 봤던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승우야, 수족관 놀러가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이제 동기를 잊지 않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빠졌던 민재도 나중에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즐겁게 노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자. 1함대에서 지금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너답게 근무 잘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은 한번 연락해라. 고맙다.
3: 저는 김영윤입니다. 부산에서 복무하는 참술이라는 경비정을 타는 윤섭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진윤섭입니다. 소위인데 저랑 같이 입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 이렇게 열심히 받았고 훈련소 때 저희가 이제 행군할 때 사실 짐이 무거워서 물을 많이 안 챙겨갔을 때 이제 윤섭이가 또 물도 이렇게 막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또 전후에는 그렇게 이제 힘들 때 같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힘들었을 때 가장 이렇게 힘이 됐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참소리라는 배가 경비를 하는 배인데 고생을 많이 하는 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윤섭아 힘들지만 넌 뭐 어디서든 잘 하는 애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화이팅해서 열심히 군생활 잘 하도록 해라. 자주 보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하자.
0: 병영 소식, 병무 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본인 확인 절차의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0: 재외국민의 본인 확인 절차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4: 네, 외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와 같이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후에 발급하는 나라사랑 이메일 또는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가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병역 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월 18일 내일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재외국민을 위한 민간 인증서 발급 기간은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포스 등 총 5개 기관입니다.
0: 예,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3단계에 따라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본인이 가입한 민간 인증서 발급 기관의 앱을 설치를 하고요.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을 준비한 후에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0: 예. 요즘에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신청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무청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4: 네, 병무청에서는 이병무 지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무 지갑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급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병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병역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용의 편의성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병무청 이병무지갑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4: 네, 이병무지갑은 병무청에서 구축한 전자지갑용 앱 서비스입니다. 간편 인증부터 전자문서와 신분증 발급, 금융혜택 편의 서비스까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편 인증은 민원 신청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입력이 필요 없이 패턴이나 지문과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인증수단이 없어서 병무민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국외거주 병역 의무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사랑 메일 인증 등을 통해서 병무지갑 사용자로 등록을 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역 관련 각종 통지서와 병적 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30종과 병역증, 전역증 등 디지털 신분증 4종을 전자지갑을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혜택과 편의 서비스는 관련 기관과 온라인 연계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등 30개 대학과 군 휴복학 신청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일부 은행과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온라인 가입과 금융상품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군인 공제와 함께 영화나 숙소 할인 예약 서비스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4: 네, 대민 서비스 등 신원 확인에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간편 인증은 최초 설치 시에 한 번만 휴대폰 본인 확인을 거치면 추가 비용 없이 대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휴대폰 본인 확인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이 병무지갑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발급하는 문서에 위조나 변조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발급된 전자문서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하고요. 데이터가 원본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무결성 검증과 전자서명 등을 추가로 해서 보안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발급 사실 확인과 유효성 검증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쇼네 웨이백 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림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림이.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로 심장 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아직 달력은 봄에 머물러 있는데 기온은 한여름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밀양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거운 햇볕까지 더해져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연일 불볕더위에 전국 곳곳에선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라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바깥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 31도, 춘천과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정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노사 양측의 대화와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열릴 노사 교섭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부터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김민석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2: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 김 총리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0: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피해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들어 처음으로 긴급 조정권을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겁니다.
1: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다만 정부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고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0: 양대 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자 파업권 제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3: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 직후 삼성전자 노사 모두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타결이냐 결렬이냐 내일 열릴 노사 교섭에 달렸습니다. 문예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바뀐 사측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 조정 때보다 후퇴한 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사측 제안을 보면 성과급 상한선은 유지하면서도 특별 포상은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12% 재원에서 200조 이상 시 9에서 10% 재원으로 적용 기간도 유사 수준 경영 성과 달성에서 3년 후 재논의로 바뀌었습니다. 노조는 이럴 경우 합의하지 않겠다. 긴급 조정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양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노조가 공개한 안을 보면 협상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 듯합니다. 조정장이 다시 앉기도 전에 여전히 큰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 정부의 강한 권고와 이재용 회장 메시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5: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이재용 다 지탄수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4: 사후 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정부는 파업을 중단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재슬입니다.
3: 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누고 제도화할 것인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핵심 쟁점들 이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6: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에 기반해 성과급을 계산하라면서 사측 안 가운데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7: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EVA 기준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6: 현재 성과급 재원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를 뜻하는 EVA입니다. 올해 초 선고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대법원 판결문 EVA가 어떻게 나오는지 명시됐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각종 평가 감안 사항을 반영한 뒤 자본비용도 빼고 남은 액수입니다. 문제는 이 평가 감안 사항을 경영진이 정한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나도 EVA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EVA를 쓰던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논란 끝에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으로 바꿨습니다.
8: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 10%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EVA 20%라고 하면 전혀 모르시겠죠?
6: 다만 회사 입장에선 영업이익을 곧바로 성과급 기준으로 삼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9: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주주에 대한 배당 이전에 직원들이 성취해서 먼저 돈을 떼가는 것은 경영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6: EVA로 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공개하거나 글로벌 경쟁사와 보상을 비교하는 등 투명성을 보완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300명 넘는 한국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격 주체는 확인 중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단지.
10: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공보청은 바라카 원전이 현지 시각 17일 오전 6시쯤 드론 한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원전 내부 경계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라카 원전 관계자는 원전 정비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380명 정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몇 시간 뒤 원전 가동이 정상 회복됐다는 소식에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드론 공격의 주체가 어딘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모흐베르 이란 최고 지도자 수석 고문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란 매체들은 바라카 원전을 포함한 걸프 지역 발전소 10곳을 공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무호 피격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3: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전북 민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출마로 전북이 전례 없는 격전지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찾은 충남 공주 현장엔 공천 신청을 철회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함께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1: 전북의 민주당 지도부가 또 출동했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12: 대통령도 민주당,
1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12: 도지사도
13: 대표입니다.
12: 민주당, 이렇게 돼야 톱니바퀴 돌아가듯.
11: 자칫 이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14: 모든 후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대도약할 수 있는.
11: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15: 거대 여당 민주당 그리고
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5: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11: 공천을 신청했다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16: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11: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정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3: 서울시장 선거전은 갈수록 뜨겁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상대의 실정과 전과 논란을 앞세워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공사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부실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멈췄어야 한다며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18: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13: 오세훈
18: 후보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17: 오 후보는 건설사가 스스로 신고하고 보강공사까지 약속했다며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과실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19: 안전도가 더 훨씬 상승하게 되겠죠. 정원호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17: 양자 TV토론을 두고는 오 후보가 피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정 후보는 네거티브부터 멈추라고 답했습니다. 정원우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은 서로 파렴치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20: 5.18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고 강변하는 파렴치합니다.
21: 파렴치한 흑색 선전 또 악질적인 낙인 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7: 두 후보는 민생 공약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소상공인 표심을 노린 대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약속했고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서울 내 집 8천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3: 영화 팬들의 시선이 프랑스 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오늘 공개됩니다. 바로 칸으로 가겠습니다. 강부른 특파원, 한국 감독들의 신작이 잇따라 기대작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올해 칸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공개되는 영화 호프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현지 시각 오늘 저녁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복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기 때문에 이곳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트릴러의 SF를 접목한 독특한 작품으로 황종민과 조인성 등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까지 총 출동하는데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규모 제작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초청작으로 칸을 찾은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도 이곳에서 호평 속에 상영을 마치는 등 한국 영화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3: 네, 올해 칸 영화제가 더욱 특별한 이유, 박찬욱 감독입니다. 심사 받는 감독이 아니라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 현지서도 느껴지시나요?
1: 그렇습니다. 79년 칸 영화제 역사상 한국 영화인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편견도 선입견도 고정관념도 없이 나를 놀라게 만드는 영화가 무엇인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1: 그간 한국인 심사위원은 여럿 나왔지만 세계 최고 권위로 여겨지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오늘 오전 박 감독에게 프랑스 최고 등급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수여하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 시상식 겸 폐막식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칸 현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3: 10년 전 오늘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나? 당시 제기됐던 질문들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를 계기로 다시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20대 여성. 건물에 숨어있던 가해자는 다른 남성 6명을 보낸 뒤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23: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22: 이 사건 이후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졌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포스트잇 수만 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집 앞과 등산로, 편의점 등 일상 공간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는 되풀이됐습니다. 최근 광주에선 한 여고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들은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24: 꼭 기억하고 추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자라서 죽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밤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
25: 불특정 다수가 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22: 최근 3년 동안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355명. 사흘에 한 명꼴입니다.
26: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22: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여성 혐오 범죄가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7: 여성폭력, 젠더폭력을 정부도 정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22: 참가자들은 또 정부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공식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은미입니다.
3: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북한의 여자 축구 선수단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남북 대결에 참가합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8: 치마 정장 차림에 다소 굳은 표정,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들어옵니다. 선수 20여 명을 포함 모두 30명이 넘는 선수단이 입국했습니다.
29: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28: 말을 아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선수단은 버스를 타고 곧장 숙소로 떠났습니다.
0: 하나의 핏줄인 것만은 사실인데 체육이라도 서로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0: 됐으면 싶고.
1: 북한 여자 축구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고향 축구단은 오는 20일 남북 대결을 펼치는데 7천석이 매진됐습니다. 공동 응원단은 대한민국, 북한, 조선 등의 용어는 쓰지 않고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2: 들비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논란을 좀 최소화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선수들 이름을 보면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1: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준결승에서 승리하면 23일 결승전까지 치르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5.18 진압 공로로 경찰에 수여된 훈장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여 년 전 KBS가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서훈 기록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을 하루 앞둔 1980년 5월 26일.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당시 안병화 전남 경찰국장이 보안사로 끌려갑니다.
5: 계엄사령부는 안병화 경무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연행 조사 중입니다.
4: 후임자는 송동섭 당시 경무관. 전임자와 달리 송 국장은 부임 직후 자위권 행사를 머뭇대는 이준규 목포서장을 질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안 국장과 이 서장은 고문을 당해 수년 뒤 후유증으로 숨졌지만 송 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 정감까지 올랐습니다. KBS가 확보한 서훈 전수 기록. 1983년 10월 송 국장이 받은 홍조 근정훈장 사유는 광주 사태 진압 및 치안 질서 유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이유로 받은 이 훈장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18 특별법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받은 훈장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70여 건, 모두 군 관계자로 경찰은 한 명도 없습니다.
6: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서훈 취소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4: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 관계자는 송 국장을 포함한 5.18 진압 관련자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국장 유족은 KBS에 고인이 생전 광주와 관련해 마음 아파했다면서 훈장이 취소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종합격투기 UFC 페더급 최도호 선수가 옥타곤 복귀전에서 TKO승을 거뒀습니다. 최도호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파이트나이트에서 브라질의 산토스를 2라운드 4분 29초 만에 파운딩 펀치로 제압했는데요. 산토스는 최근 한국인 파이터를 잇따라 꺾어서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난적입니다. 무릎 부상으로 1년 이상 공백기를 가졌던 최두호는 1라운드에서는 유효 타수자에서 산토스의 2배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는데요. 2라운드에서 연타를 퍼부며 전세 뒤집기에 성공해 UFC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경기 후 다음 상대로 페더컵 15위 브라질의 핏볼을 정조준하면서 최근 랭킹 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SSG가 시즌 9번째 만원 관중을 달성했는데요. 오늘 박성환 선수 축하 행사가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박성환이 개막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막 후 22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웠죠.
0: 네.
1: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환이 코치들에게 이제 칭찬드리면 들 테니까 평범하다고 해달라라고 한 일화에서 따왔는데 평범하지만 비범한 박성환이고 평범하지 않은 축하 파티도 열렸습니다.
0: 네네. 자, 먼저 문학경기부터 살펴보죠. 오스틴이 홈런포를 연달아 터뜨리면서 LG의 승리를 안겼네요. SSG는 연승에 실패했죠.
1: 그렇습니다. LG가 SSG를 6-4로 잡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25승 17패가 되면서 이날 패한 삼성을 3위로 끌어내렸습니다.
0: 네.
1: 일단 선발 임창규가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호투하고 승리 투수가 됐고 오스틴이 3런과 솔로 워치를 그리면서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0: 네.
1: 덕분에 LG도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SSG는 연승을 노리긴 했는데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0: 네. 문정빈의 홈런으로 LG가 2회부터 기선을 제압했죠.
1: 그렇습니다. 2회 초 무사 1루에서 문정빈이 SSG 선발 김건우 상대로 자월 트럼프로 쏘면서 2대0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이후 실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5회 초 오스틴 선수가 3런 홈런을 치면서 5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5대3으로 쫓긴 상황에서 8회 초 오스틴이 다시 홈런을 치면서 세기를 박았습니다.
0: 네. 자, 대구는 난타전이었네요. 기아가 막강 활약을 뿜어내면서 삼성과의 주말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감했죠.
1: 네, 기아가 삼성을 16-7로 잡고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초반에 기선 제압 확실하게 했어요. 1회 3점, 2회 2점, 4회 2점 내면서 7-1로 앞섰는데
0: 네.
1: 5회 말에 5점을 주면서 바짝 쫓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까지였고 6회 초 다시 5점 뽑으면서 12-6. 여기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요.
0: 네.
1: 경기 전체로 장단 19안타 치면서 삼성의 마운드를 완전히 잡은 하루가 됐습니다.
0: 네. 16-7, 20석점이 나왔네요. 김도영은 오늘 시즌 13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홈런 선두를 굳혔네요.
1: 그렇습니다. 오늘 김도영은 3대0으로 앞선 2회 초 2사 2루에서 투런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최원태의 시속 148km, 약간 가운데로 물린 속구를 받아쳐서 왼쪽 담장을 넘겼죠. 비거리 125m짜리 큼지막 약간 홈런을 쳤는데 시즌 13호 홈런이 됐고 홈런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대신에 KT 힐리어드가 12개, SSG 최정과 오스틴이 11개로 뒤를 잇고 있어서 홈런 선두를 사수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보죠. 9회 말 대타 끝내기 안타로 KT가 한화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섰죠.
1: 네, KT가 한화에 8-7로 9회 말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1회 힐리어드와 김상수 적시타로 먼저 2점 냈습니다만 4회 초 3점을 주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7-7 9회 말 마지막 공격에 들어갑니다.
0: 네.
1: 1사 1삼루에서 대타 이정훈이 데뷔 첫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8-7로 이겼습니다.
0: 네.
1: 같은 날 삼성이 패했고 KT는 단독 1위가 됐습니다. 3연패도 네. 끊었네요.
0: 네. 자, 이렇게 되면 류현진 선수의 한미통산 200승은 다음으로 미뤄졌네요.
1: 그렇습니다. 오늘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지금 현재 KBO 리그 121승, 메이저리그 78승으로 199승 상태였고 오늘도 잘 던졌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리드 상황을 이제 불펜이 날리면서 그 승리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7회 말 윤산의미 2실점 그리고 박힌 투수 조동욱이 김상수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류현진의 승리도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0: 네, 잠실로 가보죠. 강승호의 맹활약으로 두산이 롯데를 꺾고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네요.
1: 그렇습니다. 두산이 롯데를 8-4로 잡고 3연전 위닝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1패 후 2승으로 분위기도 괜찮아요. 순위도 7위에서 공동 6위가 됐습니다. 반대로 롯데는 여전히 9위 상태입니다.
0: 네.
1: 강승호 말씀하신 대로 강승호 선수가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홈런 포함 3안타 1타점 2득점 맹위를 떨쳤고 수비에서도 장타가 될 수 있는 타구를 몸을 던져 막아내는 후수비까지 뽐냈습니다.
0: 네네. 7회가 빅이닝이었죠?
1: 그렇습니다. 6회까지 1-1로 팽팽했습니다. 투수전이었는데 7회 말에만 두산이 대거 7점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승부를 갈라버린 그런 이닝이 됐습니다.
0: 네네.
1: 롯데 실책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무사 1, 3루에서 그 롯데 로드리게스가 1루 견제를 했는데 1루수 나승엽이 포구 실책을 범하고 말았고 이후 3루 땅볼 비교적 평범한 3루 땅볼이 나왔는데 3루수 한동희가 1루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순식간에 두산이 점수를 뽑았고 하는 순간 7-1까지 8-1까지 달아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0: 네. 자, 창원으로 가볼까요? 최하위 키움이 NC의 한 점차 역전승했네요.
1: 그렇습니다. 키움이 NC의 3-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루징 시리즈가 될 뻔했는데 순식간에 위닝 시리즈로 바뀌는 그런 하루가 됐네요.
0: 네.
1: 승기는 NC가 잡았습니다. 1-1로 맞선 7회 말 김주원이 솔로 홈런을 치면서 2-1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키움이 8회 초 김건희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바로 동점 만들었고 계속된 2사 1루 상황에서 임병욱이 우전 적시 2루타를 때려서 3-2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1점 리드를 9회 말, 8회 말 원종현, 9회 말 유토가 올라와 실점 없이 막으면서 키움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0: 네, 양팀 선발 라일리와 박준현은 호투했는데 불펜이 난조했죠.
1: 그렇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경기였는데
0: 네.
1: NC 라일리가 7이닝 무사사고 8-3진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했고 키움 박준현은 6이닝 9-3진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만들었습니다.
0: 네네.
1: 이렇게 잘 던졌습니다만 불펜 싸움에서 NC가 배재환이 0.1이닝 1실점 김영규가 0.2이닝 1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키움은 김성진이 1점을 주긴 했으나 8-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지켰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행운이 따른 3경기 연속 안타,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정훈은 애슬레틱스 원정 경기에 1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 5타수 1안타 1득점 기록했습니다. 1-0으로 앞선 3회 초 1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안타를 기록했는데 사실 왼쪽으로 살짝 빗맞은 타구였어요.
0: 네.
1: 빗맞은 타구였는데 유격수와 3루수 좌익수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똑 떨어지면서 행운이 섞인 그런 안타가 됐습니다. 이어 아라이즈 볼넷 슈미트 안타로 3루까지 들어갔고 아담에스 적시타 때 홈을 밟았습니다.
0: 네.
1: 이 안타로 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멀티히트는 실패했고 시즌 타율은 2할 6분 5리에서 2할 6분 3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0: 네.
1: 홍성문 선수는 두 경기 연속 안타입니다. 오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7회 말 대수비로 먼저 들어갔고 9회 초 1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이 돌아왔는데 우전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0: 네.
1: 두 경기 연속 안타는 올 시즌 처음이고요. 당연히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고 타율은 네. 1할 7분 6리에서 2할 6분 1리로 올랐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고요.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K리그1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제주와 안양의 경기부터 짚어주시죠.
2: 안양이 월드컵 휴식기를 앞둔 제주 원정에서 4경기 무패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열린 제주 원정 경기였는데요. 전반 35분 김동진의 선제골, 후반 1분 마테우스의 세기골에 힘입어 안양이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2: 안양은 전반 34분 김동진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안양은 후반 시작 휘슬이 울린 지 1분도 안 돼 마테우스의 추가골로 두 골 차로 달아났습니다.
0: 네.
2: 제주는 후반 18분 김윤성의 만회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안양이 제주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0: 네.
2: 안양은 3연속 무승부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제주를 8위로 밀어내고 리그 7위에 올랐습니다.
0: 네. 전북과 김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전북이 후반 추가 시간 터진 티아고의 결승골로 김천 상무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북정미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양팀은 후반 추가 시간 6분까지 0-0 팽팽한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승부로 끝날 듯한 경기는 추가 시간이 7분째 흐르던 후반 52분에 휘비가 엇갈렸습니다.
0: 네.
2: 감보아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슈팅한 공이 수비벽에 막혀 페널티 정면으로 흐르자 티아고가 오른발로 차 넣어 전북의 짜릿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로써 전북이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 뒤 세 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면서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나갔습니다.
0: 네.
2: 승점 26점으로 선두 서울과 승점 6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0: 네. 강원은 홈에서 울산을 상대했죠.
2: 강릉에서는 홈팀 강원이 전반에만 두 골을 폭발하면서 울산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강원은 이날 승리로 최근 5경기 무패와 함께 승점 24점을 따내며 4위로 점프했습니다.
0: 네.
2: 울산은 3연승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안한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0: 네, 부천과 포항의 경기도 정리해 주시죠.
2: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승격 뛴 부천이 포항 스틸러스를 2-0으로 완파했습니다. 부천은 4승 5무 6패 9위를 기록했고 6승 3무 5패를 기록한 포항은 5위에 머물렀습니다. 홈팀 부천은 후반 15분 티아깅요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39분 티아깅요의 어시스트를 받은 이희영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0: 네, K리그 2도 4경기가 열렸는데 차돌이 감독이 끄는 화성이 선두 부산을 잡았네요.
2: 화성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성은 오후 4시 30분에 열린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제갈재민의 멀티골과 페트로프의 결승골을 앞세워 3-2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2: 이날 승리로 화성은

0: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4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전반에만 4골이 터지는 난타전이 연출됐는데요. 전반 14분 부산 미드필더 이동수의 자책골로 리드를 잡은 화성은 6분 뒤 제갈재민의 추가 득점으로 일찌감치 앞서 나갔습니다.
1: 네.
0: 그러나 부산의 추격은 매서웠습니다. 전반 29분 가브리엘의 추가골로 포문을 연 부산은 6분 뒤 크리스찬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뒷심이 한수 위였습니다. 화성은 후반 27분 페트로프의 세기골을 잘 지켜내면서 홈에서 이변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0: 11경기에서 1패밖에 없던 부산은 시즌 2패째를 당했지만 한 경기 덜 치른 수원 삼성과 승점 5점 차 선두 자리는 유지했습니다.
1: 네, 성남 경남전을 포함해서 나머지 3경기도 전해주시죠.
0: 같은 시각 탄천에서 열린 성남과 경남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정규 시간까지 득점이 없던 양 팀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득골을 터뜨렸는데요. 경남이 후반 추가 시간 6분 최정원의 선제골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을 뻔했지만 2분 뒤 박병규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성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 네.
0: 대구는 K리그 최초로 88시 클럽에 가입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김해 원정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요. 아산에서는 원정팀 수원FC가 충남 아산을 3대1로 꺾었습니다. 6승 3무 2패를 기록한 수원FC는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4승 3무 4패의 충남 아산은 8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0: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또 하나의 신기원을 달성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팀 득점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총 122골로 1917-1 7위 시즌 자신들이 세운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101골 기록을 52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 예, 이게 유럽 5대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2위 기록이라고 하죠?
0: 그렇습니다. 유럽 5대리그 그러니까 최상위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아, 프랑스 리그앙을 통틀어 단일 시즌 최다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1: 네.
0: 2011-12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스페인 라리가 한 시즌 121골 기록을 밀어낸 겁니다.
1: 네네.
0: 바이에른 뮌헨보다 단일 시즌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은 1947-48 시즌 토리노의 세리에 125골 기록입니다.
1: 네네. 자, 김민재의 동료 해리 케인은 3시즌 연속 득점왕에 올랐네요.
0: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1: 대단한 선수예요.
0: 네, 케인이 최종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1: 네.
0: 3시즌 연속 득점왕 등극이라는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1: 네.
0: 케인은 홈에서 열린 퀘른가의 34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10분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뒤 13분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후반 24분에는 중거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리그 36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0: 이로써 케인은 분데스리가 사상 첫 데뷔 시즌 포함 3시즌 연속 득점왕에 등극했고요.
1: 네.
0: 분데스리가 통산 기록은 94경기에 98골로 100골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가 축하 전화 했겠는데요?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이 리그 우승에 도전하네요.
2: 네, 일본 B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현중 선수가 마침내 소속팀을 첫 챔피언 결정전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이현중의 소속팀 나가사키 벨카는 16일 홈에서 열린 치바와의 4강 2차전에서 102-93으로 승리했고요. 덕분에 시리즈 전승으로 챔프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1: 네.
2: 이제 23일부터 일본 최강팀 중 하나인 류크 골든킹스와 B리그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1: 네, 일본에서 이현중 선수의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거의 돌풍에 가까운데요. 일단 활약이 엄청 대단합니다. 뭐 2차전에서도 18득점에 6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1: 네.
2: 매 경기 정확한 3점슛은 물론이고 플레이오프 시작한 이후 8강과 4강까지 자유투 30개 넘게 던지면서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2: 덕분에 이현중 선수 관련 물품도 모두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곧 결정될 B리그, 정규리그 MVP, 그 베스트5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2: 저 역시도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일본 외국 선수들이나 뭐 일본 기자들에게 이야기해보면은

0: 이현중 선수가 현재 아시아 최고의 슈터로 평가받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현중은 다음 달부터 농구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하죠.
0: 네, 챔피언 결정전을 마치면은 6월 1일부터는 진천에서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대비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1: 네.
0: 국가대표팀이 최근에 16인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올 시즌 챔프전에서 선전했던 허훈과 이정현을 비롯해서 이현중, 여준석 등도 해외에 합류했습니다.
1: 네.
0: 대표팀 오늘 7월 달에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홈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1: 네. 일본 삿포로에서 오늘까지 한일 대학 대표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남자부는 2승 1패로 대회를 마무리했죠.
0: 네, 일본 삿포로에서는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한일 대학 대표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 네.
0: 이상백배 대회라고도 불리는 대회인데요. 남자부는 중앙대 고찬유, 성균관대 구민교 등을 앞세워서 6년 연속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1: 네.
0: 비록 오늘 경기는 64대 76으로 졌지만 1, 2차전을 모두 이기면서 일찌감치 우위를 확정지었습니다.
1: 네, 3차전까지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0: 네, 이번 대회는 사실 이주영, 이동근, 김승우 같이 이 대학 정상급 선수들이 빠진 바람에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직력은 끈끈했는데요. 그 중심에 대학 최고 센터로 불리는 구민교가 있었습니다.
1: 네.
0: 1, 2차전 모두 팀 내 최고 득점과 최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팀을 이끌었고요. 또 가드로는 중앙대의 고찬유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또 중앙대 서지우, 단국대 황지민 등 각 대학을 대표해 나온 선수들이 이름값을 해주었습니다.
1: 네, 반면에 여자부는 대회 내내 실력 차를 절감했죠.
0: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2017년에 이상백배 여자부가 부활한 이래 여대부는 매년 일본에게 3전 전패 중입니다. 이 올해도 3경기 모두 큰 점수차로 패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나 이 조직력 차이가 현저하게 컸습니다. 아직 여대부가 저변이 열악한 데다가 이 훈련 기반 시간도 좀 짧다 보니까 준비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내일 동부컨퍼런스 준결승 7차전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두 팀 1라운드 모두 7차전 승부네요.
0: 네. 예상 외로 플레이오프에서 고전 중인 두 팀이 이번에도 7차전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1: 네네.
0: 클리블랜드는 1라운드에서 토론토 래터스를, 디트로이트는 올랜도를 7차전 때 어렵게 따돌렸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클리블랜드가 3승 2패로 먼저 우위를 잡았지만
1: 네.
0: 6차전을 115대 94로 대패하면서 이번 라운드도 두 팀이 7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1: 네.
0: 내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7차전에서는 중요할 때 침묵했던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는 제일런 두렌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만 두 팀 중에 한 팀이 또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기다리는 뉴욕은 누가 올라오든 유리한 입장이죠.
0: 그렇습니다. 2라운드에서 또 일찌감치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오르게 됐는데요. 덕분에 뭐 아팠던 선수들, 오지 아누르미 같은 선수들이 좀 부상에서 충분히 회복을 했고요. 또 상대를 여유 있게 기다리게 되면서 누가 올라오든 간에 컨퍼런스 파이널 좀 수월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화요일부터는 서부 컨퍼런스 정상 대전이 시작되죠.
0: 그렇습니다. 오클라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맞붙게 되는데요. 60승 이상을 거둔 두 팀이 서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 네.
0: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오클라마 시티 썬더와 빅토 웬반야마가 이끄는 샌안토니오의 승부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정규 시즌에는 4승 1패로 샌안토니오가 우위였지만 역시나 플레이오프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느 팀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미국 CBS 스포츠의 전문가 설문에서는 오클라마 시티의 우위로 나왔네요.
0: 그렇습니다. 6명의 전문가가 오클라마 시티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5명은 뭐 7차전까지 갈 것이다로 봤고요.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는 승리할 것이라 본 전문가가 많지 않았는데, 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1차전을 잘 치르냐가 좀 향방을 가로지를 것 같습니다.
1: 네. NBA 서브 컨퍼런스 결승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0: 네, 역시나 오클라마 시티 썬더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득점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가드들이 이 선수를 얼마나 잘 막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토르 웬반야마, 굉장히 높이를 활용한 공격과 수비가 위력적인데요. 이 오클라마 시티의 라이벌이 한 명 있죠. 바로 챗 홈그랜 선수입니다. 이 두 센터 간의 맞대결이 이번 시리즈 내내 양 팀의 명함을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농구 소식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수원 FC 우민과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 경기가 오는 20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남북한 여자축구 경기를 보는 상반된 시선이 공존하는데요.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남북 맞대결이 펼쳐지는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2: 뭐 AFC는 아시아 축구 연맹이고요. AFC 아시아 축구 연맹 주관 하에 아시아 최고의 여자 클럽 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1: 네.
2: 이제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아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륙별 축구 연맹이 아시아, 유럽, 북미처럼 각 대륙별로 이제 최고의 남자 클럽 팀, 최고의 여자 클럽 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1: 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입국했는데 수요일에 수원 FC 위민과 4강전을 벌이죠?
2: 예, 맞습니다. 예, 올 시즌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는 이 수원 FC 위민, 또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 호주의 멜버른 시티가 4강에 올라왔고요.
1: 네.
2: 수원에서 4강전과 결승전이 모두 다 열립니다.
1: 네.
2: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오늘 입국했고요. 이제 20일에 수원 FC와 수원 FC 위민과 4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1: 네. 경기를 앞두고 공동 응원단이 결성됐다고요.
2: 예,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같은 민간단체들이 공동응원단을 결성했고요.
1: 네.
2: 3천여 명의 응원단이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동시에 응원할 예정입니다.
1: 네.
2: 4강전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그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남북경기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스포츠적인 관심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이와 관련된 분들이 더 뜨겁게 이 북한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남북대결 한일전만큼의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2: 예, 많이 달라졌죠. 예, 남북대결이 관심사가 됐던 시기는 딱 90년대까지거든요.
1: 네.
2: 그 후에는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1: 네.
2: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요.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젊은 세대들은 반대했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은 우리 대표 선수 가운데 올림픽을 포기해야 되는 피해자가 나온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때 많은 기성 세대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거 실감했는데
1: 네.
2: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또 부정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1: 네. 이번에도 인식 차이가 드러났는데 수원FC 위민 서포터스가 공동 응원을 거절했다면서요.
2: 예, 그렇습니다. 수원FC 위민의 서포터즈가 공동 응원을 거절했는데, 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원FC 위민 서포터즈는 이 팬 입장에서 응원하는 건데,
1: 네.
2: 모두 모두 이겨라, 둘 다 이겨라, 이렇게 응원할 수는 없겠죠.
1: 뭐, 둘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네.
2: 예. 만약에 어떻게 남북한 공동 응원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한다면 저는 이 스포츠 팬들에 대한 일방적 강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공동 응원 거부가 남북 교류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1: 네.
2: 거거든요. 서포터즈들도 평화와 교류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우리 팀을 우리가 응원하겠다는 거고요.
1: 네네.
2: 또 하나는 이 스포츠 문화, 스포츠적인 정서 때문인데
1: 네.
2: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나 배려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1: 네네.
2: 승패를 떠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이 상대를
1: 네.
2: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건데
1: 네.
2: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최대한의 예의이자 환대라는 관점인 거죠.
1: 네. 남북 공동 응원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2: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었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도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자라날 때도 선진국에서 자라났다는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가 공동 응원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1: 네네.
2: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예능 프로그램 촬영하겠다고 경기장을 마음대로 출입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장이 성역은 아닌데 스포츠에는 스포츠 팬들의 문화와 매너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고 그냥 하면 돼. 밀어붙여.
1: 네.
2: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이런 접근은 스포츠 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거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때문에 팬들과의 소통, 설득 과정을 거치면 이런 갈등은 미리미리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솔직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골프는 마지막 18홀에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방신실 선수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세 홀차 네.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매치플레이 퀸에 등극했죠.
2: 네, 오늘 강원 춘천시의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 여자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방신실은 네 홀을 남긴 14번 홀까지 결승전 상대인 최은우에게 세 홀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 이러면 탈색이 짙은 거죠, 매치플레이에선.
2: 네, 네. 하지만 15번 홀부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네. 방신실은 15번 홀에서 7m 버디퍼트를 넣고 추격의 불씨를 살렸고 네. 또 17번 홀에서 최은우의 보기가 나오면서 한 홀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네. 이제 운명의 18번 홀이 됐는데요. 최은우가 파퍼트가 그 홀을 외면하면서 이 홀에서 팔을 적어낸 방신실이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 첫 홀에서는 방신실은 3m 버디퍼트를 놓쳤지만 최은우가 또 3m 파퍼트를 놓치고 보기로 홀아웃을 하면서 방신실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네.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7전 전승을 거둔 방신실은 네. 네, 이번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7전 전승이었군요. 매치플레이는 일반 스트로크 플레이와 경기 방식이 다르죠. 그동안 최고의 스타들만 우승을 차지했었죠.
2: 네, 전체 타수를 합산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매치플레이는 홀마다 승패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네. 64명이 16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치르고요. 조 1위 선수들끼리 16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동안 이 대회에서는 박인비, 유소연, 김자영, 뭐 전인지, 박성현, 박민지, 박현경, 이예원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강한 멘탈과 경기 운영 능력, 또 스타성까지 모두 갖춘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매치퀸은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과도 같은데요. 네. 방신실을 이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스타 반열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방신실 선수가 이번 우승으로 상금 랭킹도 15위에서 3위로 올라왔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네.
1: 문도엽 선수는 KPGA 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죠.
2: 네, 오늘 경북 구미시의 골프존 카운티 선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경북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문도엽이 4언더파 67타를 치고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우승했습니다. 네. 문동현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작년 9월 파운더스컵 이후 8개월 만에 우승을 보탰습니다. 네. 시즌 마수거리 우승이자 통산 6승째입니다.
1: 네, 마지막 홀에서 멋진 칩샷이 나왔고 이게 우승의 원동력이었죠.
2: 네, 오늘 최종 라운드를 한타 차 2위로 출발해서 그 13번 홀까지 4타를 줄이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문도엽이 15번 홀 보기로 문동현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지만 네. 18번 홀 31m 거리에서 친 세 번째 샷을 핀 한 뼘 옆에 붙이면서 우승을 확정짓는 버디를 뽑아냈습니다. 네. 오늘 7언더파를 몰아친 투어 2년차 문동현은 준우승으로 시즌 최고 순위를 찍었고요. 그 선두로 출발했던 박상현은 4타를 잃고 7언더파 공동 23위로 밀려서 통산 상금 60억 원 돌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자, 발달 장애 골퍼 이승민 선수가 세계 3대 장애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네요.
2: 네, 이승민은 16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G4D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1 오버파를 치고 최종 합계 3 오버파 213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2위인 이승민은 2022년 US 어댑티브 오픈, 2025년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에 이어서 장애인 골프계 3대 주요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셈이고요. 또 장애 유형에 따라 9개 세부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 이 대회에서 이승민은 대회 종합 우승과 함께 남자부 인텔렉추어 클래스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1: 네. 자, 유혜란 선수는 LPGA 투어에서 선두와 4타차 3위로 도약했네요.
2: 네, 유해라는 오늘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4언 더파 66타를 쳤습니다. 2라운드까지 공동 10위였던 유해라는 오늘 중간 합계 7언 더파 203타로 단독 3위가 됐습니다.
1: 네.
2: 선두 로티 워드와는 4타 차입니다.
1: 네.
2: 유해라는 2023년 LPGA 투어에 데뷔해서 신인상

0: 상을 받고 매일 1승씩을 올려서 통산 3승을 수확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엔 앞서 9개 대회에서 5번 톱10에 올랐고요. 또 한 번 상위권 성적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 네.
0: 또 네, 이외에 전인지와 윤희나가 4언더파 공동 12위로 3라운드를 마쳤고 2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은 5타를 이뤄서 2언더파 공동 19위가 됐습니다.
1: 네. 남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0: 네, 오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제108회 PGA 챔피언십 3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아직 PGA 투어 우승이 없는 엘릭스 스몰리가 합계 6언더파 204타로 깜짝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네. 그 스몰리와 5타 이내 격차의 선수가 무려 29명이나 돼서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습니다.
1: 알 수가 없네요.
0: 네, 특히 리브골프에서 활동하는 존 남이 합계 4언더파 공동 2위로 올라섰고 또 지난달 마스터스 우승에 이어서 메이저 2연속 우승을 노리는 로리 맥킬로이는 스몰리의 3타 뒤진 공동 7위를 기록 중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종합격투기 최두호 선수가 UFC 복귀전에서 TK성을 거뒀죠.
1: 네, 이 코리안 슈퍼보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두호가 1년 5개월 만에 옥태곤에 돌아왔습니다. 최두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로메인 이벤트에 출전했는데요. 상대가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였거든요.
0: 네네.
1: 이 선수는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잇따라 꺾었던 선수라서 네. 최도호의 이번 승리가 더 의미가 컸습니다.
0: 네네.
1: 이 최도호가 이 산토스를 2라운드 4분 29초 만에 펀치 TKO승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펀팅 연타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심판이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2라운드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최도호가 승리를 하게 됐고요. 최도호는 UFC 3연승 통산 전적 17승 1무 4패 기록했습니다.
0: 네. 종합격투기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메달 획득에 이번 승리가 의미가 크죠?
1: 네, 그렇습니다. 대한 MMA 총협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 단체로 공식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종합격투기 MMA가 제도권 스포츠로 들어서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9월에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종합격투기가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이제 협회는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과 그리고 아시안 게임 파견 준비에 들어갑니다.
0: 네.
1: 대한 MMA 총협회 정문홍 회장도 20여 년 동안 편견을 이겨낸 지도자들과 또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종합격투기는 첫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해서요. 금메달 네. 획득에 도전합니다.
0: 이번이 첫 정식 종목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아시아배구연맹 남자 챔피언스 리그를 4위로 마감했죠.
1: 네, 현대캐피탈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 팀들이 각축을 벌인 아시아 배구연맹 남자 챔피언스 리그 3위 결정전에서 일본의 제이텍트 스팅스 아이치를 만났고요.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하면서 최종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스코어만 보면 셧아웃 패배라서 좀 아쉽긴 한데요.
0: 네.
1: 상대 팀들 전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제이텍트도 브라질 국가대표 루카렐리 그리고 프랑스 국가대표 이 보이어 같은 멤버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치열한 공반전을 벌였지만 우리 캐피탈은 현대캐피탈은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고요?
1: 네. 이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라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는 세계 육상연맹 컨티넨털 투어 골드 미팅 이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세계 정상급 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0: 네.
1: 우상혁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 시즌 처음 출전한 실외 국제 대회인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첫 높이 2m 15를 시도하다가 왼발을 다쳤어요.
0: 네.
1: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니거든요. 이 대한 네. 육상연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기 중에 그 왼쪽

0: 지난 세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만 두 번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할 텐데 몸조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출전한 단거리 기대주 조엘진은 남자 100m에 출전을 했는데요. 예선에서 10초 35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1: 네. 자, 이 인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역도 간판 박혜정이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메달 3개를 따냈네요.
0: 네. 우선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네. 메달을 추가하면서 또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자, 일요 스포츠와이드 1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을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6도에서 34도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삼성전자 노사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를 빌미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오늘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측은 지난 12일 사후조정 당시 논의됐던 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제시하며 수용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하라거나 긴급조정 및 중재 시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어제와 그

어제 이틀 동안 사망 1명을 포함해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19명입니다. 그제는 서울에서 한 80대 남성이 숨지는 등 7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고 어제는 1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위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원은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 모두 39명입니다. 검은색 치마 정장에 구두를 신은 선수들은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인사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문은 2018년 12월 탁구팀 이후 7년 5개월여 만으로 내 고향 축구단은 오는 20일 저녁 수원FC 위민과 경기를 펼칩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왔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현재 시각 17일 미국 측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거부와 60% 농축 우라늄 400kg 미국으로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25% 해제 거부,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협상 연동 등을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 답변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미국이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협상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를 향해 미국에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며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흐베르 최고 지도자 수석 고문은 현재 시간 16일 X에 수년간 걸프 국가들을 친구이자 형제로 여겼지만 그들은 영토와 조국마저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적들에게 처분을 맡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미 중부사령부의 임대 전초 기지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이런 자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의 최고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시각 17일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장관이 칸에서 박찬욱 감독에게 코망도르 훈장을 수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건 빠른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미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느껴지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짧게 잠깐 지나지만 반복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미니 뇌졸중의 위험. 증상에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혼동하기 쉬운 고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까?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단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걸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으로 봐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네.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뇌졸중이지만 사실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차후에 남을 확률은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입니다.
0: 네. 미니 뇌졸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름에서 미니란 말이 이제 짧다는 뜻인데요. 네. 어떤 게 짧다는 뜻인가 하면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한쪽으로 뭐 혈액이 안 가서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수분 내지 수십 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네. 부릅니다.
0: 네. 그러면 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증상이 아주 약하게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네. 미니란 말이 좀 뭐 작다 이런 의미로 생각돼서 증상이 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 해도 뭐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0: 전혀 못한다든지 팔다리 힘이 완전히 빠져서 걷지 못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민이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얼마냐.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24시간 이내면 다 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 정도는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미뇌졸중이 증상이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렇게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이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에서 뭐 10분? 가장 많은 시간이 수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수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실제로 1분이 넘어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한번 시간을 세워보시면 60초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나오면 1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증상이 생겼다가도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저희가 위험하다,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나 혹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미니 뇌졸중인데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수분 수초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경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 번 경험했을 때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또 특히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상은 당연히 한 번 있더라도 빨리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 정말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여덟 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상이 같은 증상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오른쪽 팔다리 마비였는데 두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고 세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다 이러면 정말 위험한 증상입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떤 경우로 보면 되나요?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시 뚫린다는 거잖아요.
0: 사실 우리 뇌졸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중심어, 키워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은 갑자기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혈관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미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뇌혈류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으면서 갑자기 확 틀어 막히게 되면 보통은 회복이 못 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맥이라는 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혈전이 생겼다가도 뒤에서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 좋은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후유증을 생기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잠깐의 이런 증상이지만 결국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 또 비슷한 말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실은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없었냐고 여쭤보면 지난 한 3개월 내에 미니 뇌졸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꼈다든지 네. 뭐 있었던 확률이 50%까지도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감기하고 지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사실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똑같은 건가요?
0: 사실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증상이 얼굴 한쪽에 얼굴 마비, 한쪽에 팔다리 마비, 혹은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 뇌졸중도 이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아니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졌던지 아니면 팔다리를 들어봤는데 안 들어진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샌다든지 언어가 안 나온다든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다음 증상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 뭐 한쪽이 저린다든지 혹은 뭐 어지럽다 뭐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증상들은 당연히 너무 꼭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저리다 아니면 어지럽다 두통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뇌졸중 중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도 한쪽 몸의 면이 몸통까지 감각이 없고 저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지러운 것도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어봤더니 몸이 한쪽으로 휘휘 기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통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소위 벼락두통, 천둥두통 뭐 이렇게 부르는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뭐 깨질 듯이 터질 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증상입니다.
1: 한쪽으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마비가 오기도 하고 팔다리 마비에 언어 발음 장애 두통까지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0: 네, 사실은 이게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미리 뇌졸중이 오다 말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여러 군데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군데가 특정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하필 뭐 왼쪽이면 오른쪽의 움직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필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면 언어 발음장애 온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부분이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담당하면 어지럼증 균형이 올 수가 있고 좀 큰 혈관의 뭐 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살짝 새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의 전조 증상이란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0: 사실 증상만 따져서 위험하냐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려우실 텐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오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막히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두통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두통이 두세 번 왔다 이러면 아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이상하다는 증상 정도로만 느끼나요?
0: 미니 뇌졸중도 증상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뭐 수분이 되었던 수십 분이 되었던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시거나 걷지를 못한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은 뇌졸중이랑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심할수록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전체 뇌졸중보다 조금 정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어쨌든 증상 자체의 강도보다는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보통 또 병원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갑자기 손이나 팔만 잘 안 움직인다라든지 말이 조금 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이 말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안 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는 병원을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면 스스로 119에 전화할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0: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거 사실 뇌졸중이 있다가 후유증이 있는 상태가 되면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못 하는데 어찌 보면 미니 뇌졸중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보통 말씀드릴 때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점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든지 명확하게 언어 발음이 안 나왔다든지 명확하게 얼굴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어떤 대원분들이 들었을 때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뭔가요?
0: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좁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를 찍어보면 이게 MRI 중에서 곱성 뇌경색을 찾는 MRI를 찍으면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조그맣거나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미니 뇌졸중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혈관이 만약에 좁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뭐 약을 좀 빨리 투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졌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관련된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네. 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그래도 국내에서는 응급실에서 뇌혈관을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그래도 영상 기계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계들을 통해서 이게 꼭 CT가 가장 좋으냐, MRI 가장 좋으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뇌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고 뇌관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좁다든지 뭔가 지금 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도가 좀 낮으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평가는 꼭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 진단이 내려지면요. 뇌졸중과 똑같은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제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언어 발음 장애가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뇌 기능을 좀 개선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뇌졸중이나 다른데요. 오히려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큰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을 하는 치료는 미니 뇌졸중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뇌졸중이 이미 발생해서 뇌가 손상이 크게 되면 저희가 예방하는 약제를 조금 약하게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 확률 때문에요. 근데 미니 뇌졸중일 때는 오히려 뇌 손상은 지금 아주 미미하게 흔적만 남았거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미리 뇌졸중으로 오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이 생기고 치료를 한 후에 다시 또 뇌졸중이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뇌졸중을 이제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니 뇌졸중에 의해서 뇌졸칠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개월에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말씀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3%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좋아졌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리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치료를 잘하고 담배도 끊고 생활습관을 개선했을 때 재발한 뇌졸중이라 제대로 예방을 안 해서 생겼던 뇌졸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덜한 강도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예방치료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생활습관 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뇌졸중 정말 이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도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 계산하는 그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께서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미니 뇌졸중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에게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이제 위험도가 증상이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도 확실하다 이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그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니지만 애매한 경우라도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저는 꼭 응급실에 됐지 아니면 빠른 병원을 방문할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큰 거겠죠?
0: 그래서 사실 3개월째 재발 확률이 과거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별로 없거나 미비했을 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0: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저희가 떨굴 수 있고 실제로 3%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좀 약한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물론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예방을 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미리 뇌졸중은 정말 생길 것 같아. 혈관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지난 10년 이상 생활 습관이 이제 누적되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라고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NS 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 에이, so I'm asking. Love me, 'cause I love you.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는 물론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낍니다. 고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관절 손상 위험, 어떻게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관절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최근에 이 고관절의 중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0: 네.
1: 제가 PT를 시작했는데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네. 고관절 주위에 싹 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코어 머슬이 망가지고 그다음 우리 몸의 체형이나 보행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PT를 받으면서 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교수님이 PT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고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흔히 엉덩이 관절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고관절이 이게 한자인데 저희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한문이고
0: 네.
1: 의학 용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덩이 관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0: 아.
1: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름이 고관절이라 하니까 더 모르겠고
0: 네.
1: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0: 네.
1: 첫째, 체중을 지탱하고 하중을 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다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보행이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하체를 연결해주고 또 충격도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1: 예, 이 오늘은 이제 고관절을 하지 말고 엉덩이 관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1: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관절 입에 붙어 있어서
0: 예.
1: 이 엉덩이 관절은
0: 네.
1: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소켓, 즉 비구와 대퇴골두가 대퇴골두, 즉 공모에 있는 측다리 뼈 머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 대퇴골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40mm에서 60m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외국에 한 번씩 수술장 연수로 가면 외국 사람들 대퇴골두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소뼈만한 골두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컸습니다.
0: 예, 그렇게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0: 이제 말씀 주신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볼 모양, 소켓 형태, 대퇴골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엉덩이 관절을 볼앤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그게 볼앤소켓이 그것도 전문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데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는 골반골에 해당하고 이 공은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안정적이면서도 관절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광범위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0: 네. 여러 각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1: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모든 관절 가동이 어깨와 거의 비슷하게 어깨 관절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엉덩이 관절과 주변 근육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쪽에서는 대부분 고관절 주위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햄스트링, 그다음에 사두 고근 이런 것들 다 엉덩이 관절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주된 기능들은 우리 몸을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인대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1: 예, 엉덩이 관절 주위 인대는 이 저희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정도의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대들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대퇴골두하고 골반을 연결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에 늘어나가지고 관절 간격 범위를 제한하는 3대 인대가 있는데 장골대퇴, 치골대퇴, 좌골대퇴 어렵죠. 그죠? 그냥 세 개의 뭐 인대가 있다. 그런데 이 인대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돕는 굉장히 원형 인대와 함께 고관절이 너무 신전되지도 않고 너무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들이 손상을 입으면 관절이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0: 그렇게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건가요?
1: 예,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보통 우리가 고관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손상이 잘 없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환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 모르는 것들이 복합체거든요. 질병의 복합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퇴부 충돌 증후군은 이 뭐냐고 간단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엉덩이 관절에 뼈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대퇴골도와 비구가 부딪혀서 통증이나 연골 손상 또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고라든지 질환으로도 엉덩이 관절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1: 예. 아무리 우리가 그 고관절이 튼튼하고 해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사고에는 큰 끄떡은 없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정도면 고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에 원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엉덩이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건 또 좀 생경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건강 365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무혈증 괴사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라고 하는 이 대퇴골두에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맨날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무릎 관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도 요즘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0: 네. 그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 건가요?
1: 정확히 그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연골이 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절들은요. 이게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퇴행성 변화, 연골이 다르면서 어느 시점 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0: 네.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보통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엉덩이 관절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우리가 서해부, 즉 사타구니가 아프면 엉덩이 자체가 아픈 거고요. 뒤쪽에 이제 허리 엉덩이 뒤쪽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것은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비만도 문제가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결 가능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고관절 통증, 예를 들어서 무혈증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체중을 줄이면 고관절 통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만 하면 고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또 염증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1: 이 염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고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그 원인들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 노화로 인한 연골이 마모, 즉 퇴행성 변화,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외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만, 또는 하중 증가들이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손상돼서 뼈끼리 맞닥뜨리거나 활액막에 관절상 주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염증 물질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유발시킵니다.
0: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의 제한이 따르면 일상의 불편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1: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어디 위치하느냐,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우리 계속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 단순히 아프다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건강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고관절염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보다도 고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0: 뭐 앉고 서고 걷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또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이름들도 무섭던데요.
1: 예, 보통 우리가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깊이고 잘 모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 엉덩이 관절 괴사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이런 질환들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1: 예. 이 특이하게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리나라의 아마 음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양보다 이제 음주 문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이 5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무혈증 괴사가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손상이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냐 하면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고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국회 통계는 없지만 이 고관절 통증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들이 아마 요거 무혈증 괴사에 연한 것이고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한 1에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관절이 함몰이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0: 네, 그렇군요. 그만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엉덩이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있습니다. 이 고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는 양반 다리, 책상 다리 하는 거, 그다음에 쪼그리 앉기, 그리고 다리 꼬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들은 고관절의 압력,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의자 생활을 하고 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잠깐씩이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오래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세 변화를 주셔야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게 좋느냐.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업 받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몇 분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양반다리, 뭐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1: 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하면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골반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0: 아.
1: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 고관절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무리가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리 꼬는 자세는 뭐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습관 뭐가 있을까요?
1: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자세, 좌식, 뭐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짝다리 짚는 거 또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을 하면 또 그쪽의 고관절에 압력을 많이 높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음주 관련된 뭐 골투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뭐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쪼그려 앉기, 뭐 양반다리 이와 같은 고관절 압박을 자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뭐 스쿼트, 런지, 무거운 짐들기 이런 과도하게 하중이 실리는 동작은 고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0: 네.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나의 고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0: 네.
1: 내 고관절이, 내 엉덩이 관절이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자가 점검 방법이 있는데요.
0: 네.
1: 이걸 영어로는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누워서 숫자 4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사람이 누워서 통증이 의심되는 자리,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고관절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서 4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4자를 만들어 보는데 4자 다리가 안 되거나 4자 다리를 하면서 엉덩이, 즉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꼭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래도 진짜 내가 안 좋은가 막연한 불안해 지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사랑이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가지치기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브란은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가지치기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듯 사랑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를 왕관 씌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그대의 가지를 더 높이 뻗게 합니다. 뿌리와 가지,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대들의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이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아니 그대들의 가슴을 담을 수 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브라는 말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6도에서 34도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5도, 습도는 4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 사태의 배경에 노란 봉투법이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충권 공보당장은 오늘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족쇄를 채워놓으니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사태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흑색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5개의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왔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현재 시각 17일 미국 측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거부와 60% 농축 우라늄 400kg의 미국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의 25% 해제 거부,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협상 연동 등을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 답변은 문제를 풀기는 겨냥 미국이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협상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단 대표가 중국 특사로 임명됐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각 17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갈리바프 의장을 중국 관계와 현안을 다루는 특사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갈리바프 의장이 중국과 관련해 이란 내 다양한 국가기관을 총괄하는 조정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사망 1명을 포함해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19명입니다. 그제는 서울에서 한 80대 남성이 숨지는 등 7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관여해 훈 포장을 받은 경찰들의 서훈이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고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단독 확보한 정부 수립 이후 서훈 기록 72만 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수여 사유가 광주 사태 진압 등으로 기록된 경찰 명단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으로 5.18 진압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근거해 서훈이 취소된 70여 명은 모두 군 관계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방중 일정을 마친 가운데 다음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이며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비롯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영진 원작 지키는 사람입니다. 김영진 작가는 2021년 진주 가을문예에 단편소설 버스데이와 삶이 두 작품으로 당선됐고 2024년엔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유명한 기름집이 당선됐습니다. 소설집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문학 특선 김영진 원작 지키는 사람. 함께 만나보시죠. 지키는 사람. 김영진. 얼마 전 영화는 제 엄마 효진을 만나러 갔다. 저녁 늦게야 돌아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1: 성배는 올 것이 왔나 싶었다.
2: 중2병에 있다더니 우리 영화도 중학생이라 사춘기가 온 건가? 아님 이혼 후 아빠 혼자 키운 게 문제가 됐을까? 그래도 기회 봐서 말을 해야 하는데.
1: 사실 성배는 영화에게 할 말이

0: 있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혼한 전 부인 효진에게도 해야 할 말이었다. 사실 효진과 먼저 해야 할 말이기도 했다. 성배는 아들 영화가 닫고 들어간 방문 옆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영화에게 뭐라 얘기를 꺼낼지 고민했다.
1: 영화도 영화지만 효진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지.
0: 성배가 양손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긁으며 궁리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문틈으로 고개만 내민 영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2: 아빠? 왜 내 방문 앞에 앉아있어?
1: 어? 그게...
2: 아빠, 나 할 얘기가 있어.
1: 나도 있는데... 뭔데? 여기 바로 와서 앉아봐.
2: 아니야, 그냥 얘기할게. 정민 아빠가 아프대요.
1: 정민 아빠가 아프다고? 정민 아빠가 누군데? 정민이.
0: 성배는 바로 아 했다. 정민 아빠라면 전 부인 효진과 재혼한 정민을 뜻하는 말이었다.
1: 정민 아빠? 쟤는 언제부터 정민이를 정민 아빠라 부른 거야?
2: 정민 아빠가 아프대요.
1: 야, 정민 아빠라니. 그런 호칭은 정민이 아저씨를 낳은 어머니가 정민이 아저씨 아버지를 보고 정민 아빠 하는 거지. 네가 정민이를 보고 정민 아빠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2: 그럼 새아빠라 불러요?
1: 아들놈이 정색하면서 대꾸를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
2: 아빠는 정민 아빠가 어디가 아픈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요.
1: 내가 아플 때는 돌아보지도 않더니.
0: 얼마 전 성배는 과일 상자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다. 아얏하고 크게 소리까지 내질렀지만 영화가 돌아보기라도 했던가.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런 영화가 정민을 정민 아빠라 부르며 정민이 어디가 아픈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대들든 물었다. 성배는 부하가 치밀었다.
1: 너는 아들이란 놈이... 아니다.
0: 더 이상의 말은 잊지 않았다. 여기서 멈춰야지. 계속했다간 성배 자신에게도, 영화에게도, 그리고 아프다는 정민과 정민 옆에 있는 효진,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았다. 성배를 보는 영화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성배가 뭐라고 더 토를 달기라도 하면 겨우 열린 문이 아예 잠겨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성배는 소리내어 목을 가다듬고 물었다.
1: 그래, 뭐 어디가 아프다는데?
2: 간이 안 좋대요.
1: 간? 간이 왜?
2: 그건 몰라요. 근데 좀 많이 심각하대요.
0: 효진은 5년 전 정민과 결혼했다. 혼인신고만 하고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뜬금없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던 게 3년 전이었다. 효진의 결혼식을 전해준 사람은 종현이었다.
3: 아니, 형 오늘 복장이 작업복이 아닌데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4: 효진이하고 정민이 결혼식?
3: 교, 결혼식은 무슨 재혼식이지.
4: 재혼식이든 결혼식이든 효진이도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는데.
3: 아, 근데 왜 했대?
4: 효진이가 그러더라.
5: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성배 와이프인 줄 알아서 안 되겠어. 식을 치러야지.
0: 정연은 효진이 성배와 결혼할 때도 오고 정민과 재혼할 때도 갔다. 그는 효진이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전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4: 근데 참 조촐하더라.
0: 졸업하자마자 치렀던 성배와 효진의 결혼식은 축제 같았다. 길이길이 대한민국 영화사에 남을 날이었다고

0: 따로 설치했다. 그때는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 슬레이트까지 치며 법석을 떨었다. 성배의 눈앞으로 그때가 확 펼쳐지려는데 영화가 컷하듯 끼어들었다.
1: 아빠!
2: 어? 응?
1: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2: 미안. 그래서 할 말이 뭔데?
1: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보고 정민 아빠 보러 병원에 오래요.
0: 토요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성배는 골머리를 앓았다.
2: 토요일.
3: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2: 네. 효진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하나. 아픈 현남편 안부를 묻는 건강한 전남편이 달갑지 않을 게 분명한데. 카드 대시면 됩니다.
3: 네.
2: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동기들한테 수소문을 해봐야 하나? 에이, 동기들한테 수소문하는 건 안 돼. 어? 전 부인의 새 남편이 된 동기 소식이나 캐묻는 머저리라고 생각할 게 뻔하니까. 아.
0: 물어볼 사람이 성배에게 과일을 떼다주는 종현밖에 없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성배는 영화를 억지로 밥상에 앉혔다. 든든히 먹여보내고 싶어서 대바람부터 달걀 프라이도 부쳤다.
2: 영화야,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도 부쳤다.
1: 아빠,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얘기하면 안 돼요?
2: 뭐?
1: 아, 이름이 대체 영화가 뭐예요, 영화가?
0: 영화로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처음 듣는 것처럼 생경하게 느껴졌다. 성배는 불평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그것에는 답을 해줄 수 없었다.
2: 밥 먹어. 병원에 안 갈 거야. 이 녀석 왜 안 먹는 거야? 든든하게 먹여보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만들었구만.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확 그냥 다 치워버려야겠어. 아, 먹기 싫으면
1: 정민 아빠 죽으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죠?
2: 뭐? 화가 나. 하지만 무엇에? 얼른 먹고 가봐. 불쌍한 니네 엄마 기다리겠다.
0: 성배는 어디서 밀려오는지 알 수 없는 화를 꾹 누르며 프라이를 뜯어 영화의 밥 위에 올렸다. 마침 종현이 성배 슈퍼로 과일 배달을 오는 날이었다.
4: 수박 원래 두던 곳에 두면 되지?
2: 어, 형 놓고 나와. 자.
5: 수박이 아주 싱싱하다. 어? 맥주 뭐냐? 안 돼, 나 운전해야 돼.
2: 아, 딱 한 잔만 마셔봐. 자.

0: 성배도 안 마시던 낮술을.
1: 형, 정민이 아프다는데 아는 거 없어?
2: 아, 배달할 데가 돈은 없어서 다행이다.

0: 수박 있어요? 여기 성배슈퍼 과일이 맛있어서 일부러 왔어요.
1: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수박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아주 싱싱합니다.
2: 그 손님의 뒤로 또 다른 수박 손님이 왔다. 두 번째 손님은 수박을 두 통이나 샀다. 이른 수박이라 아직 비싼데도 인기가 많았다. 계산대와 진열대를 오가면서도 견눈으로 종현을 살폈다. 종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성배가 겨우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종현은 여전히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1: 무슨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해?
3: 그 정도야? 알았어. 성배야, 정민이가 정민이 죽는댄다. 나 담배 한 갑만 가져다 줘.
2: 학교며 영화며 모든 것과 작별할 때 종현과 성배는 담배도 같이 끊었다. 성배는 잠자코 일어나 계산대 뒤에서 담배 한 갑과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왔다. 담배를 끊은 건 6년 전이었다. 효진이 떠나기 전이었다. 거의 다 찍은 작품이 엎어진 걸 알고 제작사를 찾아갔다. 대표는 이미 튀었고 제작 부장만 남아있었다. 성배는 하는 수 없이 대표 대신 그의 멱살을 잡았다. 검어진 멱살만 몇 번 흔들다 말아야지 했는데 옆에 섰던 종현이 벼랑간 주먹을 날렸다. 제작 부장의 얼굴에서 코피가 터졌다. 사무실에 있던 연하문 명이 같이 뒹굴다가 결국 건진 것도 없이 쫓겨나오다시피 했을 때 시퍼렇게 멍든 눈을 하고서 입술까지 터진 종현이 성배에게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3: 자, 돗대다.
1: 잘 피워.
3: 나눠 피자.
1: 뭔 돗대를 나눠 피워.
2: 종현에게는 담배 한 갑 살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성배에겐 그래도 몇만 원 들어있는 지갑이 있었다. 효진이 학습지 교사를 해서 벌어다 준 돈이었다. 종현에게 담배라도 한 갑 사주고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그 돈으로 둘이서 술이라도 몇 잔 마시고 헤어져야 하나? 돗대를 나눠 피우며 성배가 고민하는데 종현이 입을 열었다.
3: 성배야, 우리 이제 이걸로 담배 끊자. 그리고 영화도 끊자.
1: 영화를 끊자고?
3: 네 귀한 아들 영화 말고 이 지긋지긋한 필름, 무비, 시네마, 영화 말이야.
2: 미간에 잔뜩 주름을 잡고 허공을 바라보며 극적인 표정을 짓던 종현이 농담 같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지긋지긋한 그 필름, 무비, 시네마. 영화로부터 멀어진 지 6년 만에

0: 중현은 다시 담배를 물었다. 성배는 라이터를 들어 종현이 입에 물고만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1: 뭔 병인데 벌써 죽어? 종현이 나랑 동갑인데.
0: 성배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성배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건 담배를 끊었던 6년 전 그날이었다. 술도 마다하고 충무로에서 인천까지 걸어가겠다는 종현의 주머니에 자비를 찔러주고 정작 자신은 걸어서 집으로 왔다. 걸어오면서 울었다.
2: 내가 다시는 영화 안 해봐. 다시는 영화 안 해.
0: 소리까지 내며 울었다. 그 후 성배 슈퍼를 하던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효진이 떠났을 때도, 떠난 효진이 느닷없이 정민과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자꾸만 쌓여가는 술병 앞에서 눈물은 나지 않고 목만 매는데도 성배는 소맷자락을 축혀내어 연신 마른 눈을 닦았다.

0: 성배는 정민이 입원한 병원 로비에서 효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신호음만 울렸다. 끊고 다시 걸었다. 효진이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참 만에야 들려온 효진의 목소리에 성배는 그만 화들짝 반가운 목소리로 이름을 크게 부르고 말았다.
1: 효진아!
2: 왜?
1: 아, 나야. 지금 병원 로비야.
0: 몇 년 만에 걸려온 성배의 전화를 받는데도, 성배가 정민이 죽어가는 병원에 찾아왔는데도 효진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은 듯했다. 왜 왔냐고 묻지도 않고 효진은 전화를 끊었다. 성배는 반들반들한 병원 로비를 한참 서성였다. 한편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추상화가 장식되어 있었다. 금방 내려올 것 같던 효진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1: 효진, 얘는 왜 이렇게 안 내려와? 근데 무슨 병원 로비가 시사회장 같냐? 시끌벅적, 사람들도 많고.
0: 로비는 유명 감독의 시사회장처럼 붐볐다. 흐뭇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낮은 웃음소리까지 내며 지나갔다. 서글픈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배는 두리번거리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효진이었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영화를 낳고 한참 머리가 빠질 때도 자존심처럼 자르지 않던 긴 머리였는데 싹둑 잘라 앞머리를 내었다.
2: 저쪽으로 가면 병원 한 카페 있어. 가자.
0: 성배는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이렇게 효진의 뒤를 따라 걸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이혼하던 6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둘은 이미 나란히 걷는 사이가 아니었다. 까마득히 먼 옛날 같은 20살 무렵에 어느 촬영 뒤풀이가 떠올랐다. 그날 둘은 처음으로 나란히 같이 걸었다.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둘은 밤이 새도록 교정을 걸었다.
2: 교정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1: 그러게. 효진아, 우리 교정 한 바퀴 더 돌까?
2: 그래.
0: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다. 둘 다 반팔을 입고 있었다. 보송보송한 팔뚝 위에 오소소 돋아있던 소름이 클로즈업되어 기억났다. 어쩌다 둘이 손을 잡게 되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술기운이 가시고 정신을 차려보니 성배는 효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성배는 선배의 졸업작품 연출부에서 막내를 하고 있었다. 따까리 주제에 주연 배우 손을 잡고 새벽에 교정을 쏘다녔다. 보란 듯이. 보려는 사람도 없는데 보란 듯 그러고 다녔다.
1: 나는 꼭 에밀 쿠스트리차 같은 영화감독이 될 거야. 쿠스트리차 감독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영화감독인데 나 그 감독 영화 엄청 좋아해. 내 롤모델이야.
2: 멋있다.
1: 아, 나 비탈리 카네프스키 감독도 좋아해. 카네프스키는 소련 출신 영화 감독인데 데뷔작이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진짜 끝내줘. 카네프스키 감독은 53세 늦은 나이에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어. 그때 거장으로 인정받았지. 난 53세 되기 전에 뭔가를 꼭 이루고 말 거야. 두고 봐.
2: 진짜 멋있다. 성배, 넌 꼭 멋진 영화 감독이 될 거야.
1: 응. 효진이, 널 내 영화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할게. 기대해.
2: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감독님.
1: 그렇다고 모든 영화의 주연으로 쓸 순 없어. 박효진이 넌 특히 이마가 예쁘니까 역삼을 여주인공은 무조건 너야.
0: 그때 아침이 될 때까지 성배가 효진에게 했던 이야기들. 성배는 지금은 그것들을 전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아마도 쿠스트리찬이 카넵스킨이 하는 효진에게는 나서러스 감독의 이름들을 혼자만 아는 학술 용어처럼 들먹였을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렸을 헛소리들. 성배는 전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웠다. 효진의 등을 보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때 떠들었을 헛소리들을 정정하고 싶었다. 할 말이 있어서 온 자리인데 그 할 말 대신에 그때 자신이 대체 뭐라 그랬더냐고 그걸 묻고 싶어졌다. 그때 성배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그 말이 떠올랐다.
1: 사랑한다?
2: 응?
1: 나는 영화를 사랑해.
2: 죽을 수도 있니?
0: 성배는 새벽빛을 받은 효진의 환한 얼굴을, 두 손을 마주잡고 섰던 효진의 드러난 이마도 떠올렸다. 성배는 불현듯 기억난 그 말이 낯설었다. 효진이 정말 그런 말을 했던가 싶어 두 눈을 끔벅이며 앞서 걷는 효진을 보고 또 봤다. 영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배에게 효진이 분명 이렇게 물었다. 비꼬지 않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2: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영화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0: 왜 왔어?
1: 어, 그게
0: 뭐 정민이 부러운 건 아닐 테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건데?
1: 커피 마실 거지?
2: 성배는 커피를 주문하고서도 자리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계산대에 서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효진에게 등을 보인 채로 가만 서 있었다. 자리로 돌아가면 효진이 다시 물어봐 주길 바랐다.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이번에는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 주문하신 커피 두 잔 나왔습니다.
1: 네. 효진이는 나이를 먹어도 나이 먹는 것 같지 않게 늙는구나. 살이 붙고 머리가 짧아졌지만 효진은 여전한 효진이야.
0: 장사는 잘 돼?
1: 어떻게 말을 꺼내나 고민했는데 가게에게 물어줘서 다행이다. 종현이 형이 떼다 주는 과일이 철마다 히트를 쳐.
0: 잘 됐네.
1: 뭐 형한테 감사하지.
2: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은 성배 슈퍼는 성배가 기억하는 한 계속 거기에 있었다. 효진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가게를 꾸리던 아버지가 죽었다. 계산대 뒤에 맥없이 앉아있던 아버지처럼 부엽게 바랜 물건들이 잔뜩 늘어앉은 슈퍼를 성배는 팔아버리고 싶었다.
1: 형, 나 슈퍼 판 돈 미천으로 돌잔치 촬영이나 다녀야겠어.
4: 마음에도 없는 말 하고 있네.
1: 맞아.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4: 성배야, 성배 슈퍼를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는 건 어때?
1: 슈퍼를 일으켜? 어떻게?
4: 과일은 나한테 맡겨. 책임지고 진짜 좋은 것들로만 떼다 줄게.
2: 모든 것을 관둔 종현은 첨가물 시장에 있는 친척의 가게에 취직해 있던 참이었다. 새벽마다 배달을 다니고 산지까지 직접 내려가기도 했다.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크고 다디단 과일을 성배에게 배달해주기 시작했다. 효진이 정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성배는 나중에야 알았다. 지나가다 들렀다는 한때나마 친했던 후배 하나가 슈퍼 앞 테이블에 앉자마자 바로 정민의 이야기를 떠벌렸다.
5: 정민이 형, 그 촬영 때려치우고 꽃가게 하는데 엄청 잘 돼요?
1: 잘 됐네. 맞아.
5: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정민이 형. 우리 학교 출신들이 영화 시사회라도 하면 화하는 전부 정민이 형이 독점하나 보더라고요. 선배들 결혼식이며 장례식 같은데 들어가는 꽃도 그 정민이 형이 다 한다 그러고.
2: 성배는 정민과 별로 친하지 않았다. 정민은 새벽까지 퍼마시는 뒤풀이에서 항상 제일 먼저 사라졌다. 성배는 그런 그가 밉상이라고 생각했다. 영화한다는 놈이 저러면 되겠냐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 한 적도 있었다.
5: 우리 과 애들 하는 말이 정민 형은 꽃집 시장 개척하려고 연영과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요.
6: 아니,
5: 영화 배운 사람이 영화로 쇼를 봐야지. 졸업하자마자 득달같이 꽃집 차려 돈 벌어들이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아, 근데 효진 누난 왜 그랬대요?
1: 효진이가 왜?
5: 모르셨어요?
2: 그날 성배는 후배를 통해 처음으로 들었다. 영화의 엄마인 효진이 정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영화를 보러 집에 들른 효진을 위해 가끔 돈봉투를 식탁 위에 놓아놓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언젠가 위자료를 꼭 줄이라 마음먹은 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효진은 성배가 놔둔 돈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6: 내 돈에 손끝 하나 대지 않은 게 그 잘 된다는 꽃가게 때문이었어? 네?

0: 병원한 커피숍에서 성배는 계속 떠들었다. 수박이 어떻고 참외가 어떻고 첨가물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종현형이 어떻고. 성배가 떠들던 입을 멈추자 효진이 기다린 듯 입을 열었다.
1: 가게 얘기 그만하고 왜 왔어?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0: 아주 옛날에 눈가에 세 발자국 같은 주름 따위 하나도 묻히지 않은 둘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 새벽에 효진은 성배에게 물었다.
1: 영화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잘 모르겠어.
0: 새벽빛 속에서 효진이 마냥 환하게 빛났다고 처음엔 그렇게만 기억하더니 다시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푸르스름한 빛 아래 서늘했다. 성배가 버벅거리며 말했다.
2: 효진아, 나... 효진아, 나 영화 들어가기로 했다.
1: 영화?
2: 그게... 연출은 아니고 시나리오로.
0: 성배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몇 년 동안 과일을 팔았다. 엎어졌던 몇 편의 영화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2: 내가 지금 시나리오 쓰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효진이 떠났는데 동기랑 사는데 아직도 영화를 못 버린 거야.
0: 떠난 효진을 생각했다. 효진과 함께 사는 정민도 생각했다. 영화에게 밥을 해주고 세탁기를 돌렸다. 다달이 집세를 냈다. 영화에게 학원비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용돈을 주다가 가끔 까먹기도 했다. 영화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했다. 효진과 영화와 셋이서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성배는 자꾸 밖으로만 나돌았으니 셋이라기보다는 효진과 영화 둘이서만 살던 시절이라 해야 맞았다. 어두운 저 밑으로 고꾸라지던 시간들이 있었다. 시절과 시간 가운데 성배는 가끔은 아들 영화를 잊었다. 필름, 무비, 시네마, 영화는 잊지 못했다. 담배는 끊었다. 하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었다.
2: 그래서 효진아, 한 1년만 1년만 영화 좀 부탁할게. 너 영화 엄마잖아.
1: 영화 엄마?
0: 효진은 영화의 엄마이면서도 영화 엄마라고 불리면 질색을 했다. 동기들은 언젠가부터 효진을 보고 영화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3: 얘들아, 효진이하고 성배가 결혼해서 낳은 애 이름이 영화잖아. 아이, 그럼 효진이는 영화의 어머니 맞지?
4: 그렇지. 성배는 영화의 아버지고.
3: 아,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영화의 대부겠네.
4: 그렇지, 그렇지.
5: 우리 과에 다 있어. 영화의 아버지, 영화의 어머니, 대부.
0: 놀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놀리는 말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농담에 생전 끼지 않던 종현이 언젠가 성배와 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딱 한 번 말을 전했다.
6: 아, 너 지금 학교에서 별명이 뭔 줄 아냐?
2: 영화의 아버지?
5: 아니, 네 별명이 잃어버린 성배래.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인디아나 존스는 성배를 찾았지만 성배는 못 찾을 거란다. 넌 영화판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실패한 성배. 그래서 잃어버린 성배래. 참, 아휴, 이 나쁜 놈들.
2: 형.
5: 왜? 너도 열받지?
2: 요새 영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그런 옛날 영화나 들먹이는 것들이랑은 인연 끊어버려. 무식한 것들.
0: 학교도 영화도 담배도 다 지긋지긋하다며 끊고 난 후였다.
2: 효진아, 딱 1년만 영화 좀 부탁할게. 네가 이혼 전까지 혼자 영화 돌보고 고생해서 이혼 후에는 어떻게든 내가 영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크랭크인 할 때까지 딱 1년만 부탁해. 응? 딱 1년만 우리 영화 맡아주면 앞으로 후회 없도록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진짜 내 목숨 내놓고 제대로 해볼게. 영화판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옛날처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부탁이야, 효진아. 딱 1년만 우리 영화 좀 부탁하자.
1: 의사가 정민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했는지 알아? 환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년도 더 살 수 있대. 뭐 물론 한 달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죽어가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도 딱 죽을 만큼 힘들 거래.
2: 딱 1년만 우리 영화 좀 부탁하자.
0: 효진의 말에 동문서답하듯 성배는 제 할 말을 했다. 효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눈 안에서 뭔가가 반짝했다. 눈물이 아니었다. 반짝하는 그것을 성배는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1: 내가 왜 정민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알아?
2: 왜? 왜 지켜주려 하는 건데?
1: 나도 모르겠어. 죽어가는 정민이 옆에서 내가 왜 걔를 지키려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키게 돼.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지키려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키고 싶어.
0: 자꾸만 빗기는 성배의 눈을 효진이 조용히 따라왔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보고 섰던 새벽, 효진은 말했다.
1: 나는 영화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나는 과연 목숨을 걸 정도로 영화를 사랑할 수 있을까?

0: 모르겠어.
1: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 내가 영화를 그만두지는 못할 거라는 거.
2: 모든 말이 다 떠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효진이 성배 안에 불러일으켰던 흔들림, 울림, 반짝임 같은 것들이 그때 느꼈던 감각과 비슷한 크기로 떠올랐다. 성배는 기억을, 감각을 머릿속에 재현했다. 짧은 앞머리가 효진의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1: 지키고 싶어.
3: 앞머리가 가린 하얗고 반듯한 이마. 효진이가 사극에 참 잘 어울리는 이마를 가졌다고 누가 그랬더라.
2: 성배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한 효진의 이마가 늘어진 커튼 같은 앞머리 안에 숨어 있었다. 그저 환했다고 기억하던 효진의 옛 얼굴이 지금 성배 앞에 앉은 효진의 얼굴 위에 푸른 빛깔로 겹쳐왔다.

0: 짐은 종현의 트럭으로 옮기기로 했다. 영화는 챙길 짐이 별로 없었다. 책상만 가져가고 옷장 같은 건 놔두고 가기로 했다. 교복 말고는 옷도 별로 없었다. 성배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밥통에 쌀도 새로 앉혔다. 달걀 프라이 대신 달걀말이를 하려고 양파와 당근까지 다져놓았다. 그런데 영화는 눈을 뜨자마자 선언하듯 말했다.
1: 아빠, 나 아침 안 먹을 거야.
2: 아, 진짜 아침 안 먹고 갈 거야?
1: 아빠, 안 먹어도 돼.
2: 근데 너 좀 신나는 것 같다.
0: 영화는 신나는 표정이었다. 종현을 보고는 생전 안 하던 짓까지 했다. 두 손을 모으더니 꾸벅 인사했다. 그런 영화가 낯설어 성배는 종현에게 속삭이듯 물어보았다.
3: 우리 영화가 저렇게 살갑게 인사하는 애가 아닌데 형한테 공손하게 인사까지 하고 뭔 일 있었어?
4: 아, 정민이 장례식에서 관 좀 들었더니 내가 어른으로 보이나 봐.
2: 아, 형 관도 들었어?
4: 아, 장례식장에서 이틀 지키다 화장장까지 따라갔었어. 다들 꽃이니 화환이니 헐값에 가져갈 생각만 하지 얼굴 뒤밀어볼 생각은 안 하더라. 몇 명 오지도 않아서 내가 관까지 들었다.
3: 효진이는 어땠어? 묻고 싶지만 그러지 말자. 영화가 사흘이나 엄마 곁을 지켰고 효진이가 쓰러지는 일은 없었으니까.
1: 아빠, 정우성 사인 꼭 받아와요.
2: 정우성 안 나올지도 모른다니까.
1: 아, 정우성 아니면 딴 배우라도 좋으니까 꼭이요.
4: 효진이한테 전할 말 있어?
2: 영화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0: 그리고의 다음이 무엇인지 종현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미안하다든가 고맙다든가 하는 말 말고 정말 필요한,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았다. 성배는 잃어버린 성배라 불리던 그는 할 말을 떠올리지 못한 채 종현을 향해 웃어 보였다. 종현도 이를 활짝 드러내며 웃었다. 종현은 잘 다녀올게 하는 말 대신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크게 저었다. 영화도 종현을 따라 팔을 내밀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1: 아빠! 정우성 사인이요!

KBS 라디오 문학관 김영진 원작 지키는 사람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6도에서 34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4도에서 34도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파주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14도, 원주 16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2도, 원주 32도,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동해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 31도, 동해 2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4도,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7도, 광주 32도, 목포와 여수 28도, 순천 30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20도, 안동 15도, 부산 18도, 울산 17도, 진주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포항 32도, 안동 33도, 부산 28도, 울산 32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 개성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17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9도, 습도는 52%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유전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밤 대통령 관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와 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현재 시각 17일 오전 6시쯤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공보청은 바라카 원전 내부 경계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에서 드론 한 대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삼성전자 노사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를 빌미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측은 지난 12일 사후조정 당시 논의됐던 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제시하며 수용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하라거나 긴급조정 및 중재 시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 시작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시간 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에볼라 관련 3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병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대응을 강화합니다. 질병청은 다만 에볼라 발생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체액이나 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린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조직의 행동대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어제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집 앞 벽을 빨간색 레커와 간장으로 더럽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수예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차량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는 경북 영천시 고천리 군부대 훈련장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를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서양 화가들은 잘 알아도 정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유영국 화백의 작품 세계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유나의 길.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오늘은 왜 지금 다시 유영국 화백이 주목받는지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산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면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유영국 작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의 대형 회고전을 곧 만나볼 수 있다고요?
2: 맞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인 유영국의 사상 최대 규모 회고전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모레 개최되어 10월 25일까지 공개되는데요.
1: 네.
2: 정말 많은 작품을 모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뭐 매체도 다양하고 뭐 작품의 제작 연대도 매우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총망라하는 정말 회고전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1: 네.
2: 그래서 전시회가 열리기 전에 문화공감에서 유영국의 예술 세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2: 이 유영국은 1916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4남 4녀 중 6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뭐 김환기, 이중섭, 뭐 이퀘대 뭐 이런 다수의 근현대 미술 작가들이 이 유영국처럼 1910년대생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대체로 다들 이제 좋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유학을 가는 그런 코스를 밟게 되는데 유영국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가 1931년엔 울진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해에 상경해서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듬해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1935년 동경에 위치한 문화학원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실험적인 미술 그리고 당대로서는 아주 전위적인 그런 서양의 미술들을 아주 발빠르게 소개를 하는 교육기관이었다고 하는데
1: 네.
2: 유영국이 이곳에서 피트 몬드리안의 작품에 크게 흥미를 느꼈고 완전 그 당시로선 최신 미술이었을 겁니다.
1: 그랬겠죠.
2: 그랬고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1: 네. 몬드리안 하면은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2: 그렇습니다. 이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기하학적인 형태 혹은 구성을 띠면서 재현의 대상을 알아볼 수 없게 된 미술을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하는데요.
1: 네.
2: 유영국이 일본에 머무르고 공부하던 이 시기에 이 기하학적 추상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생겨난 이 미술의 영감에 크게 얻습니다.
1: 네. 일본에 유학 갔던 한국의 근현대 미술가들이 서양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유영국도 그중에 하나였군요.
2: 네. 우리 조선인 유학생들이 대체로 서구 미술의 형식을 실험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1: 네.
2: 이러한 경향이 해방을 전후로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식상으로는 서양의 것을 탐구하는데 그 내용이나 정신은 우리 한국의 것 혹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가령 김환기 작가는 1940년대 중반부터 조선 백자 같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이 주제에 그려넣기 시작했고요. 또 이중섭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를 그렸습니다.
1: 맞아요. 해방 후 전후로 서양 미술을 배운 우리나라 화가들이 한국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다 이유가 있겠죠.
2: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시대적인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 크다고 해석이 됩니다.
1: 네.
2: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구 터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온 소위 엘리트 작가들 사이에서도 아, 이제 우리가 좀 각성해야겠다. 우리도 여기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1: 네.
2: 또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고 와서 서양의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답습하기만 하느냐라는 비판인 것이죠.
1: 네.
2: 근데 오해가 당시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유학파 미술 작가들 다수는 이미 유학 시절부터 고향이나 조국을 주제로 한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민족 정신이 투철한 그런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나름의 어떤 뭐 단체를 조직한다든지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해방을 전후로 유학지 일본에서 이제 작가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주하는 고향이나 그런 혹은 그 새로운 도시들, 우리의 도시들 이런 풍광들을 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광복을 전후로 해서 이 한국적인 특징이 미술에 들어오게 된 그런 연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국은 1943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요.
1: 네.
2: 이러한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1947년에 우리나라에 생겨난 화가 단체가 있는데
1: 네.
2: 그게 신사실파입니다. 그래서 김환기 작가가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서양의 미술과 우리의 전통을 혼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고요. 유영국, 이중섭, 장옥진 등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신사실파 작가들은 단체로 전시를 열어서 그들이 향하고자 했던 작품 세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전시가 바로 1949년에 열린 제2회 신사실파 전시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 당시에 유영국이 출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선이 있는 구도라는 그 1949년 작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인터넷에 유영국 직선이 있는 구도라고 검색해 보시면 갈색 바탕을 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목은 직선이 있는 구도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기하학적인 형태들이나 귀여운 꽃이나 풀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있네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노란색 타원형이 있는데 그게 네. 달을 상징한다고 하고 또 녹색의 형상이 나뭇잎 그리고 상단에 이제 노란색과 흰색들이 이제 꽃들을 나타내고요.
1: 네.
2: 그럼 제목 직선 있는 구도는 어딨냐 하면 그림의 세로로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분할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땐 기하학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양 미술의 그런 어떤 추상화를 연상케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네들의 어떤 집안 풍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정겨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후에도 유영국 작가는 고향의 산맥 혹은 주변에 볼 수 있는 나무 또 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작품들을 이제 해나갔고
1: 네.
0: 정말 그걸 들여다보면 아 우리 고국의 아름다운 자연들이 펼쳐져 있구나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아주 예쁜 작업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1: 네, 이 귀국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선보일 때 그 유영국 작가가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1943년에 귀국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리고 나서 배도 타고 또 고기도 잡고 양조장도 경영하면서
1: 그렇군요.
0: 이제 네, 아무래도 유학생들은 다들 이제 집안이 어떤 큰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1: 네.
0: 그것을 이제 맡아 하는 차원에서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같이 그린 거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지냅니다.
1: 네.
0: 그리고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서는 고향인 울진으로 피난 와서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울진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산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이후 그의 작품 속에서 산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1: 네. 그래서
0: 유영국 작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내가 자란 마을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 산 모퉁이 하나를 돌아가면 끝없는 바다였다. 바다를 둘러싸고 첩첩이 헐벗은 산과 옷 입은 산들이 보였다. 바다를 옆에 끼고 돌아다 보는 산줄기들은 또 달랐다. 아침 저녁 무수히 변했었다. 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직접 돌아다니고 눈으로 담아내기 그런 시작한 유영국 작가는 개성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1960년대 들어 우리 화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가 됩니다.
1: 네.
0: 또 1960년대에는 현대미술가 연합 대표를 맡았고 1962년에는 신상회를 조직해서 젊은 화가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크게 힘쓰는데요.
1: 네.
0: 근데 이런 어떤 60년대 초반까지의 그런 작업들을 보면 사실 제가 직업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잘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예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전시회에 가봐도 특히 근현대 우리 작가들 단체전 같은 걸 보면 정말 유영국 선생의 작업은 눈에 확 띄어요.
1: 네.
0: 너무 정말 예쁘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의 어떤 작품 앞에서는 거의 한 30분을 이렇게 서 있었을 정도이기도
1: 네.
0: 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유영국 작품 혹은 뭐 유영국 산 작품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정말 언뜻 봤을 땐 색이 강렬한 어떤
1: 네.
0: 표현적인 추상화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보면 겨울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녹음이 짙은 여름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주 오묘한 매력들을 하나의 그림이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유영국한테 저는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1: 색감이 너무 아름답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정말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이제 작업인데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1964년에 돌연 그가 속하거나 조직하던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1: 네.
0: 개인 작업만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됐고요.
1: 그렇군요.
0: 이후 유영국은 오롯이 작품 창작에만 몰두합니다.
1: 네, 미술계에서 이미 크게 인정받았던 유영국이 이렇게 돌연 개인 활동을 선언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0: 이 작가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1: 네.
0: 정확하게 대답해 준 기록은 없더라고요. 근데 1960년대 초부터 이전부터 함께 활동하던 동년배 예술가들 특히 한묵이나 우리 문신 작가는 프랑스로 이제 갔었고
1: 그렇죠.
0: 또 김환기 선생은 뉴욕으로 이렇게 떠나는 등 이 같이 하던 동인들이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들을 내리는 걸 보

0: 나오면서 유영국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영국은 그렇게 묵묵히 작업실을 오갔고 근데 또 와중에 1966년에서 1970년까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또 이 출강하는 게 작업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만둡니다.
1: 아.
0: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혼자서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시기부터 색채나 화면 요소의 구성에서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매우 강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산을 계속해서 그리거든요. 고향의 어떤 산천 이런 걸. 근데 그걸 그리는데 아주 쨍한 주황색이나 보라색.
1: 너무 예쁜데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핑크색은 그 당시에 잘 안 쓰던 색깔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강렬하게 작가가 받아들이던 그런 색감들. 근데 그런 그의 그림을 보면 정말 강한 색깔들을 서로 배치해 놨는데 그게 이질적이거나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업들을 혼자 작업을 하면서 선보이게 됩니다.
1: 네. 정말 또 아까 보여주신 산하고는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 맞나 할 정도로 색다른 느낌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화가의 주관이나 개성이 더더욱 또렷해지는 작품들이 탄생하게 됐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색채는 점점 풍부하고 아주 순도 높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1: 네.
0: 또 실제로 보면 유영국의 이 후기 작업은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물감을 두껍게 바른 티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아주 강렬한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굽이치는 산봉우리들 어떤 표현주의적인 그런 어떤 색채들 뭐 이런 것도 아주 그런 유영국의 계속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산수강산을 보는 듯한 편안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유영국 작가가 지금 보기에도 와, 참 새롭고 개성 있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유영국이 197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작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듬 그리고 그 이듬해에 열린 개인전을 통해서 그제야 대중들에게 유영국이란 존재를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고요.
1: 유영국 작가가 1916년생이니까 뭐 환갑이 넘어서야
0: 네.
1: 그림을 처음 팔고
0: 네.
1: 굉장히 그 실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을까 안타깝기도 한데
0: 네.
1: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커다란 위기가 닥친다고요?
0: 네. 이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이 1977년 유영국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심장박동기를 이제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신통치가 않았던지 8번의 뇌출혈과 37번의 입원을 이후 거듭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림 그리는 건 고사하고 일상을 어떻게 살까 싶은 정도의 그런 이제 몸 상태였던 것인데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유영국은 200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작품을 그리면서 평생토록 이 400여 점의 아름다운 그런 유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 그렇군요.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림 그리는 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0: 네.
1: 지금 유영국 작가 타계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렇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형 회고전이 열리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겠고요.
0: 네.
1: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반가웠는데요. 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적인 갤러리죠. 뉴욕의 페이스 갤러리 본점에서 유영국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페이스 갤러리는 이 세계 3대 갤러리에 들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미술기관인데 이 페이스 갤러리에서 유영국 작가를 기하학적 추상의 선구자 라고 지칭을 했고요.
1: 네.
0: 또한 2020년 세계적인 시각예술 전문 출판사 리쫄리사에서는 그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작가 사후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까지 이제 그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있고 또 모레 개관되는 서울

0: 시립미술관 본관에서도 그의 어떤 다양한 면들을 분명히 조명을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유영국 작가의 실제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영국 작가가 남긴 말을 하나만 더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1: 네.
0: 산 속에 들어가 산을 못 보고 내려오듯이 산 속에 들어서면 산을 그릴 수 없다. 산을 내려와서야 비로소 원거리에 산이 보이듯이 멀리서 바라봐야만 산을 그릴 수 있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요.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오묘한 산 그림들이 탄생을 했군요.
0: 네.
1: 오늘 몇 작품 안 봤지만 너무 색감이 아름다워서 직접 가서 보면은 감동이 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미술 이야기 격동의 근현대 시기 마음속에 자신만의 산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온 유영국의 작품 세계에 함께했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이 흐르는 도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탈리아 피렌체로 음악 여행을 떠나볼게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피렌체 구석구석 여행하는 기분 너무 좋았는데
2: 예.
1: 오늘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시작해볼까요?
2: 예. 지난주에 이제 피렌체의 5월 축제와 5월 음악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피렌체의 새로운 시립극장 5월 음악제 극장 이라는 시립극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립극장은 이제 도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슬슬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렌체의 그 중앙역인 산타마리아 노벨라역을 지나면은 바로 그 동쪽에 중앙시장, 이 메르카토 첸트랄레, 이 그러니까 중앙시장이죠. 그야말로 시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네. 뭐 이탈리아답게 뭐 엄청난 식재료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1층에 있는 네르보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1: 네.
2: 이 네르보네 가게의 대표 음식은 바로 람프레도또라는 샌드위치인데요. 이 람프레도또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샌드위치입니다. 빵과 빵 사이에 삶은 소 막창을
1: 아.
2: 점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슬리를 갈아서 만든 살사 베르데 그린 소스를 뿌린 아주 단순한 그런 샌드위치인데 이걸 그냥 한 입 깨물어 보면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
1: 그러게요. 예,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 권해주셔서 여행 예. 갔을 때 도전을 해봤는데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2: 그죠?
1: 네.
2: 이게 그 사실 저도 뭐 내장 이런 걸 아주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네. 이걸 한번 물어보면 한없이 부드럽고
1: 냄새도 안 나고요.
2: 구수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역시 참 좋은 재료의 힘이란 이런 것인가 싶은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람프레도토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아르노강에 사는 유명한 장어가 람프레다라는 장어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삶은 내장이 마치 그 람프레다 장어의 주름과도 같다.
1: 아.
2: 그래서 이 그 옛날에 다빈치도 이 장어를 즐겨 먹었다 그러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바로 이 장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라고 해서 람프레도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를 좀 채우면서 이제 계속 동쪽으로 가서 구시가지 중심으로 향하겠습니다.
1: 네.
2: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실 곡은 푸치니의 3부작 일트리티코라는 오페라 중에서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 잔니스키키를 이제 감상 같이 하시겠는데요.
1: 네.
2: 여기에 이제 피렌체 찬가가 먼저 등장하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가운데에서 이 리누초의 아리아 피렌체는 꽃 피는 나무와도 같이 이 피렌체 태생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잔니스키키의 이 아리아가 바로 피렌체 창가라고요?
1: 예. 잔니스키키라는 오페라는 단테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1: 이 잔니스키키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맨주먹 하나로 이렇게 불을 일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졸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잔니스키키의 딸 라우레타와 사귀고 있는 명문가 도나티 가문의 청년 리누초가 있습니다. 도나티 가문은 실제로 단테의 처가 가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 피렌체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죠. 이 5월 축제가 딱 시작되면 라우레타와 결혼하고 싶은 명문가 도나티가의 리누초. 그래가지고 이 친척들을 설득해서 이제 잔니스키키를 자기 집안 일에 좀 엮으려고
0: 네.
1: 하고 있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반대하죠. 아니 우리 같은 명문가가 어디 그 졸부하고 이렇게 엮이려고 하느냐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잔니스키키는 피렌체 출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누초가 발끈하면서 아니 피렌체라는 도시가 발전하게 된 게 어디 피렌체 사람들만 있어서 발전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했기 때문에 피렌체가 발전했다.
0: 네.
1: 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 피렌체는 꽃이 만개한 나무와 같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피렌체 구시가지에 있는 시뇨리아 광장에 있지만 뿌리를 살펴보면 토스카나 각지의 시골로 뻗어 있습니다.
0: 네.
1: 아르노강은 산타크로체 광장에 입을 맞추고 엘사 계곡에서 아르놀포가 무젤 숲에서 지오토가 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디치 가문도 시골 출신입니다.
0: 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르놀포라는 사람은 바로 피렌체 대성당, 피렌체 두오모의 전면 본당을 완성한 사람이 아르놀포 디캄비오이고요.
0: 네.
1: 이 바로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지오토가 바로 깜파닐레 종탑을 완성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피렌체의 상징물들도 전부 시골 출신들을 다 포용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피렌체는 그 포용력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찬가인 것이죠.
0: 네.
1: 그 대성당 남쪽에 시뇨리아 광장이 바로 이제 피렌체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팔라쪼 베키오, 옛 궁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우피치미.

0: 미술관이 있죠.
1: 네.
0: 이 우피집 미술관이라는 말 자체도 영어의 오피스하고 어원이 같기 때문에 즉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네. 궁전과 관청에 딸린 사무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박물관으로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우피집 미술관 쪽에서 아르노 강변으로 빠져나오면 바로 폰테베키오 이 오래된 다리가 네. 있습니다. 그 잔니스키키에 나오는 아까 나왔던 남자 주인공 리누초와 사귀고 있는 잔니스키키의 딸 라우레타 역시 아버지에게 이제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 결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포르타로사 거리 바로 시니오리아 광장 서쪽으로 있는 보석 거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포르타로사 거리에 가서 반지를 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폰테 베키오 다리로 가서 아르노 강에 확 몸을 던져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아리아가 나오는데요.
1: 네.
0: 바로 이 아리아가 이 오페라는 몰라도 이 아리아만큼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잔니스키키 중에 라우레타의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나타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버지를 귀엽게 협박하는 그런 아리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음성으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어보시죠.
1: 네.

0: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명소들을 이어주는 아주 특징적인 구조물이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베키오 궁전에서부터 우피치 미술관을 거쳐 아르노 강변의 부관으로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제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 이제 그 강남 아르노강의 강남에 있는 피티 궁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 길이 지붕이 다 덮여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이 강북에서 강남까지 바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건 원래 비를 막기 위한 구조가 아니고 메디치 가문 통치자들이 암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회랑인데요.
0: 군인들만 다니던 곳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그 지붕이 계속 덮여 있는 이 회랑 요게 바로 바자리 회랑입니다.
0: 네.
1: 이 회랑을 만든 사람이 바로 16세기에 위대한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조르지오 바자리라는 사람인데
0: 네.
1: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 쓴 저서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선배 거장들 뭐 다빈치나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의 그 삶과 예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뛰어난 화가 건축가 조각가들의 삶 1550년대에서 1568년에 걸쳐서 쓴 대작인데
0: 네.
1: 여기에서 바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 거장들의 업적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를 부활시킨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재생, 부활이라는 뜻으로 리나시멘토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프랑스로 건너가서 르네상스라는
0: 네.
1: 단어가 되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 만든 회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르네상스의 상징과도 같은 구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중에 보면 잔니스키키 본인이 이제 극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도나티가 온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라도 발설해서 발각이 됐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추방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피렌체고 뭐고 없습니다. 안녕 피렌체를 외치면서 우리는 추방당해서 쓸쓸히 죽어가야 되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오. 라고 부르는
0: 네.
1: 이런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잔니스키키의 안녕 피렌체, 이 아디오 피렌체의 티토 고삐 바리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끝으로 피렌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색다른 뷰포인트를 알려주신다고요?
1: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피렌체를 갔을 때 피렌체 전경, 90가지 전경을 찍는 단골 뷰포인트가 아르노강 남쪽에 그 언덕이 하나 있고 거기에 다비드상이 있는,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죠. 네. 다비드상이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이 강 반대편에 있는
0: 그렇죠.
1: 그 피렌체 전경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과거 피렌체의 상류층들은 오히려 피렌체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렌체가 이렇게 분지기 때문에 주변이 전부 구릉지대거든요.
0: 네.
1: 그래서 피렌체 북동쪽 5km 정도에 위치한 구릉지대인 피에졸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미켈란젤로 광장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피렌체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는데 특히 석양이 질 때 바라다보는 구시가지의 불빛. 요게 피에졸레 쪽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쪽으로 가서 이 구릉지대 북쪽 구릉지대인 피에졸레에서 피렌체의 석양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지역에 가면 옛날 이제 피렌체의 유력 가문들이 가지고 있던 별장이 호텔이나 식당으로 바뀐 곳이 많기 때문에
0: 네.
1: 피렌체를 대표하는 음식 하면은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이 원조 티본 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피렌체 사람들은 파파르델레라는 아주 넓적한 파스타를 즐깁니다. 그런데
0: 네.
1: 요이 넓적한 파스타가 잘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소스, 묵직한 고기 소스인데요. 특히 이 토스카나 들판에 많은 멧돼지를 가지고 이 라구 소스, 미트 소스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파파르델레 알 라구 디 칭기알레 멧돼지 소스, 멧돼지 라구 소스 파파르델레. 요것도 피렌체 특산 파스타인데요.
0: 그렇군요.
1: 요거 실컷 드시고 이 석양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잔니스키키 오페라 마지막에도 라우레타와 리누초가 드디어 사랑을 이루고는
0: 네.
1: 이 피렌체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작품이 끝이 나는데요. 피렌체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석양의 피에졸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이중창 들어보시겠습니다. 라우레타 역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리누초 역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잔니스키키 역의 올해 세상을 떠나신 바리톤 호세 판담의 음성입니다.
0: 네. 자, 두 주에 걸쳐 5월을 상징하는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유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모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1508편 승지들 부당한 어명을 거부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로는 1652년에 해당하는 효종 3년 7월, 효종은 예전에 없던 관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섭니다. 관무제란 과거 시험 중 무과 시험과 성격을 같이 하는데요. 공식적인 무과 시험이 신분을 기초로 하여 고위 무관을 양성하는 제도라면, 관무제는 신분과 관계없이 무인들에게 무술 능력을 선보이게 한 다음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당장 무관으로 뽑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효종이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관무제를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활하여 실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 시기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지방군영의 군사체계를 복구하려면 실력을 갖춘 무관들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거기 더하여 국왕 자신의 병권 강화를 위한 보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임금인 효종과는 달리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관무제 시행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 관무제를 행하는 일이야 전하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긴 하오나,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가시는 날이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서 관무제를 구경하시려고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사옵니다. 사실 관무제를 여는 것은 실효는 없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문만 요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1: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이렇게 말하면서 관무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때 효종은 그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헌부에서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 효종의 분노를 촉발하게 만듭니다.
3: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에 친히 참석하셔서 행사를 참관하시는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하시는 날에 해당하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혹시 전하께서 관무제 날짜를 앞당겨서 자전이 목욕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옵니다. 자전께서 인경궁에 목욕 행차를 하셨다가 병사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무예를 겨루는 모습을 구경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다면

0: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오니 바라옵건대 관문제를 그만두시거나 연기하시미.
1: 이런 내용의 상소문을 접한 효종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2: 사헌부의 간관이란 자들이 어찌 감히 이따위 거짓말을 날 줄 아여서 감히 왕대비에게 함부로 덮어씌우는 것인가? 참으로 놀랍도다. 이따위 거짓 문구를 날조하여 지어낸 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찾아내어서 엄벌에 처할 것이니 승지들은 그 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명을 전하라.
1: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전인 장렬 왕후가 인경궁 쪽으로 목욕을 가는 날이 효종의 관무제를 참관하는 날과 겹쳤다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신하들은 관무제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대비인 장렬 왕후의 목욕 행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온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욕이야 궐 안에서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왕대비나 국왕이 목욕을 하기 위해 궐 밖으로 나가는 행차는 왕실 차원에서 주관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3: 따뜻한 물이 용출되는 우물을 온정이라 하고 차가운 약수인 냉천수가 용출되는 우물을 초정이라 하였다. 조선 초부터 국왕이나 왕실 가족들은 피부병 치료나 휴양을 위해서 충청도 온양 등지에 있는 온천으로 행차를 하곤 했는데 온천에만 가는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우물에서 나오는 초정약수가 피부병과 눈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하여 세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충청도 청주의 초정으로 행차를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 쪽에 초정이 있어서 왕실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그 냉천수로 목욕을 하곤 하였다.
1: 하필 국왕이 직접 참관하는 관무제를 대비가 인경궁에 목욕 가는 날로 잡은 것은 효종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효종은 이미 인경궁의 성곽에다 관무제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도록 설치물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신하가 상소를 올리면 임금이 승정원을 통해서 그 상소 내용에 대한 답장을 내려보내는데요. 그것을 비답이라고 하죠. 효종이 승정원에 재차 내린 비답은 이러했습니다.
2: 신하로서 대비를 모함하고 깔보았으니 그런 자들은 일각도 벼슬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사헌 민흥영과 사헌부 집이 심세정을 잡아다 처벌하기 전에 우선 민흥영과 심세정 그 두 사람을 당장 제직하라. 이것이 과인이 그들이 올린 상소에 대하여 내리는 비답이니라.
1: 당시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민흥형은 나이가 75이나 된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지들은 왕이 내린 비답을 당사자에게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4: 주상 전하, 승정원의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1: 이처견과 박기릉을 비롯한 승지들은 두 번째로 편전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임금이 내린 비답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전하, 사헌부의 관관이 어쩌다 상소문에서 망발을 하기는 하였사오나 그들은 임금께 직언을 마다해서는 아니 되는 언관이옵니다. 그리고 상소문의 문구에 나타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 특별히 대비 마마를 욕보일 만한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6: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이처럼 엄한 분부를 내리시고 거기 더하여 그들의 직책을 채직하라고까지 명을 내리시니 후설의 자리에 있는 신들로서는 전하의 명을 받들 수가 없사옵니다. 두 신하를 채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0: 주시옵소서.
1: 앞에서 승지가 자신들을 후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2: 목구멍 후자에 혀 설자에 이 후설이라는 말은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의 승지들을 일컫는 말이다. 왕의 입과 목구멍이 되어서 왕에게 신하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심을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승지들을 후설 지직, 즉 후설의 직책이라고 불렀다.
1: 자신의 후설인 승지들이 이렇듯 반항을 하자 효종은 승지들을 몰아붙입니다.
3: 이런,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과인이 이 문제로 결국 불효를 저지르고 있으니 스스로 한탄할 뿐이로다. 승지 너희들은 여러 말 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4: 전하, 임금이란 자고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한 가지 일을 언급할 때도 늘 조용조용 말하도록 힘써야 하는 법이옵니다. 혹 화를 못 이겨서 분노에 좌우된다면 얼떨결에 실수를 하게 되옵니다. 대사원 등을 처벌하겠다는 전하의 분부는 군주의 덕망에 흠이 될 듯하기에 신들은 감히 이렇게 다시 아뢰는 것이옵니다.
3: 너희들은 어째 감히 이처럼 무리한가? 더 듣기 싫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거라. 평등한 사이에서도 남의 부모를 욕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법이다. 더구나 나는 임금이고 사헌부 간관들은 신하가 아닌가? 대사원 민흥영과 사헌부 집이 심세정이 버젓이 대비를 모함하고 깔보고 있는데 그 죄를 어찌 차마 그냥 놔두겠는가? 의금 부를 시켜 잡아다 신문한 뒤에 처리할 것이다. 아니, 관무제군 무엇이고 싹 다 그만 정지하라고 이르라.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당장 나가거라!
1: 조선의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을 흔히들 요즘의 대통령 비서실에 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승지들이 국왕의 명령에 그저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절대 지존인 국왕을 상대로 어명의 전달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장면들이 실록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대사헌 민흥형을 비롯한 신료들은 효종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관무제를 왜 그처럼 떨떠름하게 여겼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5: 산 위에 올라가서 자전히 이제 목욕하는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결국 교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관무제는 말 그대로 묵과시험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기마장이라든가 활쏘기 하는 그런 이제 장소들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울 위에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보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노정 중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때마침 목욕하러 나가는 날에 이런 이벤트를 연다는 것이 원래라면은 관무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예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마치 이벤트처럼 이거를 갑자기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투의 반대 혹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1: 본래 관무제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할 인재를 긴급하게 선발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죠. 게다가 국가의 지존인 임금도 직접 참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국가적인 엄중한 행사가 목욕하러 인경궁에 올라간 대비에 한갓 구경거리가 된다면 좋아할 신하들이 없겠죠. 그런데 효종은 관무제와 대비의 목욕 행차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불경스럽게 사헌부의 간관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임금인 효종이 대비를 모함하는 불경스러운 상소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대사원 민응영 등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고요. 거기에 맞서서 승지들은 아무리 어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당한 명령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맞서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0: 이런 갈등이 빚어진 때가 효종 3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승지들은 그날 두 차례나 편전에 들어서 사헌부의 간관을 처벌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는데요. 실록에는
1: 승지들이 밤 늦은 시각에 세 번째로 편전에 들어가서 아뢰었다.
0: 이렇게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자정이 넘어서까지 편전을 들락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상전하, 승정원에 승지들이 들었사옵니다.
3: 주상전하, 신들은 민흥형 등을 잡아다 신문하라는 하교를 내리시니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사옵니다. 어찌도록 엄한 분부를 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대사헌 민흥형은 전하께서 자신을 총애하신다고 믿고서 해야 될 말을 기탄 없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망령된 말이란 점은 깨닫지 못한 것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천둥 같은 위엄을 빨리 순화하시어서 잡아다 신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4: 관무제를 대비의 목욕 행차와 연계해서 근거 없는 말을 조작하여 함부로 덮으시오다니, 과인은 죄스러워서 그저 땅속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잘못이 있다면 임금이 나를 꾸짖는 것이 옳을 터이다. 남의 부모를 욕하는 것은 곧 제 부모를 욕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할 줄은 과인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그저 눈물이 나고 한탄스러운 뿐이다.
5: 전하, 무릇 사람의 자식이라면 어찌 남의 부모를 욕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더구나 신하가 임금을 상대로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그런 불경한 뜻의 상소문에 담아 올리겠사옵니까? 대사원 민흥형이 그동안 성심껏 국사에 임해왔다는 사실은 전하께서도 이미 통촉하시는 바이옵니다. 혹시 상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말이 빗나간 것일 터이니 전하께서 용서하실 만한 일이옵니다. 하오니 그를 잡아들이라는 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4: 너희 승진하고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밤이 깊었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0: 그런데요, 그 뒤로도 실록에는
1: 이척연을 비롯한 승지들이 다섯 번째로 들어와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0: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승지들도 어지간히 끈질기죠. 그런데요, 이번엔 임금인 효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효종이 지극한 효종으로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비는 장렬 왕후인데요. 효종의 친모가 아니죠.
1: 소현세자와 효종과 임평대군 등 삼형제를 낳았던 친모 인열 왕후는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63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장렬 왕후가 15살의 어린 나이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들어왔는데 그는 효종보다도 나이가 5살이나 아래인데다가 인조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관무제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효종 3년에는 효종은 33살이었고 대비로 받들고 있는 장렬왕후는 28살이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종이 친모도 아닌 장렬왕후에 대하여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효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효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 인조가 남겨놓은 그 굉장히 어려운 유산 두 가지를 풀어야 할 사명을 띠고 왕위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했던 삼전도 항복이죠. 이건 조선이란 나라 왕조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효종은 어떤 식으로든 그 양반 사대부들의 불만을 무마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왕다운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조가 남긴 두 번째 부정적인 유산이 뭐냐면은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무리하게 자기를 세자로 책봉하고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강빈 옥사를 일으켜서 완전히 그 소현세자 집안의 효력을 내버린 거죠. 당시 신하들 중에 80% 이상은 종법에 따르면 소현세자의 장남 이석철에게 새 손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0: 왕위 계승 과정에 혈육 간에 피를 흘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의 계비인 장렬 왕후에게만은 극진하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8편 승지들 부당한 어명을 거부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1509편 관무제와 자전에 대한 효종의 집착.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관무제 개최와 관련하여 상소를 올린 사헌부 간관을 엄중 처벌하라는 효종과 그런 어명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승정원 승지들 간의 대립 상황을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죠. 이 대치 상황은 효종 3년 7월 24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25일 새벽까지 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에서 절대 지존인 국왕과 왕명 출락기관의 승지들이 이렇듯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2: 당장 물러가서 자전을 모독하고 욕보이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사헌부 대사원 민흥영 등을 잡아들이라고 명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과인의 명을 받들어 전하지 않는 것이냐?
3: 전하! 신들의 성의가 모자라서 주상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바로 신들의 죄이옵니다. 모름지기 후설의 벼슬인 승정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찌 전하의 이토록 무리한 명령을 묵묵히 따를 수가 있겠사옵니까? 대사헌 민흥영 등을 잡아다 엄벌에 처하라는 명은 결코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신들의 주청을 윤호하지 아니하시면 날이 밝을 때까지 감히 멈추지 않겠사옵니다.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4: 어명을

0: 승지들이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자 효종은 하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1: 날이 새면 다시 부를 것이니 일단 물러들 가 있으라.
0: 이렇게 해서 승지들이 일단 철수를 하는데요. 실록에 이 내용을 기록했던 사관은 기사 말미에다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 이때 임금은 관무제와 관련하여 사헌부 강관들이 대비를 모욕했다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어명을 여러 번 내렸으나 승지들이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면서 밤새도록 힘껏 쟁론하였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칭찬하였다.
0: 의논하는 자들이 승지들을 칭찬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 등 이른바 청요직 관리들의 사회에서는 임금에게 주저없이 직언을 가나요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내는 경우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날 밤 승지들의 행동이 그런 본보기였다는 것이죠.

0: 전하, 의정부 삼정승이 뵙기를 정하옵니다.
1: 들라하라.
2: 날이 박자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 등이 임금에게 대면을 요청하니 임금이 응하였다. 그런데 승지 박장원, 안헌징, 이척연 등도 나서서 임금에게
3: 주상 전하, 날이 밝으면 신들도 부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2: 이렇게 청하자 임금은 하는 수 없이
1: 알았느니라, 승지들도 들도록 하라
2: 해서 승지들도 삼정승과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4: 자, 그럼 이제 정승들은 장렬왕후를 관무제 행사와 연계하여 불손한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간관을 처벌하라고 했던 효종의 조처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살펴볼까요?
5: 전하, 대사헌 민흥형이 올린 상소문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신들은 잘은 모르겠사오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여 관무제를 멈춰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울러서 그런 상소를 올렸다 하여 대사헌을 비롯한 간관들을 잡아다 국문하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듯하옵니다.
1: 경들도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전은 한나라의 어머니이다. 신하로서 국무를 모욕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야?
5: 주상전하, 민흥영 등 사헌부 간관들에 앞서서 예문관, 봉교, 이단상도 전하께 관무제에 대하여 주청을 올릴 때 자전의 목욕 일자와 겹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사옵니까? 한간에 떠도는 말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대사헌 민흥형이 전하께 아뢴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사옵니까?
4: 대신들은 어떻게든 민흥형 등에 대한 처벌만은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효종은 다시금 자전에 대한 불효를 들먹이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1: 신하들이 과인을 유왕이나 여왕이나 거랑이나 주왕에 견준다 하더라도 차라리 차만 넘길 수가 있다. 그런데 어찌 관무제를 목욕 행차에 나서는 자전의 구경거리로 비하하여서 자전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자전께서는 평시에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극도로 삼가고 구경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 목욕하러 가시는 것도 어쩌다 그렇게 날짜가 겹쳤을 뿐 본의가 아니었다. 자전께서 평소에 가려움증이 있는 것을 과인도 알고 있는 데다가 또 선조대왕 때 임목왕후께서도 목욕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과인이 진작부터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사원 민흥영 등이 상소를 올려서는 뜻하지 않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과인은 밤새도록 온몸을 뒤척거리면서 몰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또한 자전께서 그 상소의 내용을 들으시면 마음이 불안하실 터이므로 즉시 상소문을 불사르게 했던 것이다. 결국 뜻하지 않게 불효를 저질렀으니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도다.
4: 앞에서 효종이 열거한 유왕, 여왕, 걸왕, 주왕 등은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이자 망국의 군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그런 폭군에 비유하더라도 참아 넘기겠는데 자전, 즉 대비와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민흥형 등이 상소문에서 거론한 내용이라야 관무제를 행하는 날짜가 대비가 인경궁에 목욕 가는 날과 겹침으로 시중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안 좋은 소문이 나돈다, 그러니 날짜를 연기하거나 아예 관무제를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였는데 효종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천하에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처럼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효종이 이처럼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효종이 관무제라는 그 행사를 군비 증강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친위군을 선발해서 왕권 강화를 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6: 청나라한테 항복한 이 나라의 극단적인 위기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북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즉위했지만 전하 천세 감축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효종은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저놈들 가운데 80%는 내가 세자가 되면 안 된다고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한 놈들 아닌가? 이런 거죠. 그 소정은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자기 아버지 인조가 남겨준 이 두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효정은 불철주야 뭘 하고자 했냐면은 자기 주변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거예요.
7: 만약에 효종이 정말 친위군을 모집을 하려고 했다면 관무제는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엔 적절한 수단이긴 했죠. 왜냐면 무예가 좋은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 제도가 관무제니까.
4: 삼정승과 효종의 대화 이어집니다.
8: 전하께서 의금부로 하여금 대사헌 민응형 등을 잡아들이라 명하셨다고 하는데 민응형이 어찌 불순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였겠사옵니까? 신이 언젠가 민응형을 만났을 때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문득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자전을 모욕하는 말을 하겠사옵니까? 전하, 그에게 내린 벌을 거두시옵소서.
9: 그러니까 경들의 의견은 민응형을 형리에게 내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인가? 그렇다면 부처하는 이유는 어떠한가?
4: 효종의 마음이 조금쯤 누그러진 듯 보이죠? 민응형을 형리에게 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부처하는 이유는 어떤가라고 묻는데요. 이 말은 잡아다 국문하라는 어명은 취소할 테니까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처벌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정승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 전하, 민응형을 용서하신다면서 먼 곳으로 부처를 하신다면 그것을 어찌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내린 죄를 감하시옵소서.
9: 그렇다면 민응형을 삭출하라.
4: 일단 민응형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낮춥니다. 삭출이란 죄를 지은 관리의 관직과 품계를 빼앗고 도성 밖으로 내쫓는 처벌을 일컫습니다.

0: 그런데 효종은 일찍이 홧김에 관무제고 뭐시고 취소하겠다고 선언해버렸었는데요. 정말로 할 생각이 없었을까요? 효종은 대신들이 그래도 관무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청하자 또 버럭 화부터 냅니다.
1: 뭐? 과인은 관무제를 결코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이 많은 대사헌 민흥영이야 노망이 나서 한 말이니 따질 것이 못 되더라도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나 사헌부에 몸담고 있는 연소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찌 과인이 관무제를 강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자들을 사헌부나 예문관에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는가?
0: 관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신료들, 특히 젊은 언관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정승이 나가고 승지들만 남았을 때 효종은 또 이런 명을 내립니다.
1: 자전의 목욕 행차를

0: 처음 관무제와 결부하여 발언했던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란 자는 전하의 한 괴물이다. 실록의 관리를 이따위 인물에게 맡길 수 없다. 그 자를 예문관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1: 이단상 같은 인물에게 실록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2: 예문관은 국왕의 명령서인 교서를 작성하는 핵심 관서였다. 본래는 춘추관과 함께 실록 편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 세종대에는 집현전이 예문관의 업무를 맡았다. 이후 인재 양성과 학술적 자문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사초와 같은 실록 편찬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도 관장하였다.
1: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단상이 그 예문관의 관리로 있는 한 관무제를 앞두고 국왕인 효종이 보인 무리한 언행 등을 실록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단상을 일컬어서 천하의 괴물이라는 등 임금이 신하에게서는 안 될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효종은 승지들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0: 관무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3: 전하! 처음에 전하께서 이미 시행하겠노라고 확고하게 결정을 해서 명을 내리셨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하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관무제는 예정대로 실행을 해야 하고 관무제권과 관련하여 죄를 입은 민응영 등의 언관도 완전히 용서해 줘야 하옵니다. 그리하시면 자전께서 듣게 되시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실 것이옵니다.
0: 과인에 대한 승지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윤화하지 않는다. 모두 일만 물러가도록 하라.
1: 그런데 이 기사 말미에는 이런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2: 신하들이 모두 관무제를 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에 따랐다.
1: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관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군신 간의 합의를 봤는데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나이가 75이나 되는 대사원 민응형에 대한 처벌 문제죠. 효종은 일단 민응형에게 삭출의 명을 내린 상태인데요. 삭탈 관작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는 처벌이 그것입니다. 7월 27일
4: 전하, 도승지 정유성이 폐기를 정하옵니다.
0: 들라하라.
1: 도승지는 승정원의 수장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지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민응형 얘기부터 꺼냅니다.
5: 전하, 임금을 사랑하여 충직하여 받들기로는 민응형보다 더 나은 자가 없사옵니다. 그가 무슨 일이든 진언을 할 때마다 전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관무제와 자전의 목욕행차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여 갑자기 무거운 벌을 받았으니 무사람인 모두 전하의 조처를 서운하게 여기옵니다.
0: 그야 뭐, 민응형 그자가 조정 여론으로부터 충직하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감히 그처럼 거짓말을 해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게도 어미가 있다면 차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은 중국의 요순 시대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를 근본으로 삼았단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설사 민응형이 평소 절조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한들 과인이 그에게 삭출이라는 가벼운 벌을 주는 것까지 그만둘 수야 있겠는가? 젊은 무리는 풍문과 시류에 영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더라도 심하게 꾸짖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상한 원로가 이렇게 하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5: 그러면 관무제는 시행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옵니까?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무제를 정제하려고 하였으나

0: 대신들이 모두 지금 정지하면 유능한 무관을 선발하는 이 제도가 영영 폐지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니 그 말도 일리가 있겠기에 그대로 설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날에는 자전께 목욕하는 거둥을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려서 무사람들의 의혹을 단절할 것이다.
1: 이렇게 해서 장렬왕후의 인경궁으로의 목욕 행차는 취소되고 관무제는 애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9편 관무제와 자전에 대한 효종의 집착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마트 매대에 올려진 과일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기온이 오르더니 노란 참외가 네댓 개씩 비닐 포장에 담겨서 특별 할인 가격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매대 가득히 올려져 있습니다. 올해 맛보는 첫 참외. 마트에서 사온 참외를 쟁반 위에 놓고 과일 칼을 들어서 참외를 깎아갑니다. 참외는 사과를 깎을 때와는 다르게 돌돌돌 돌려서 깎지 않고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세로로 내려깎죠. 과일을 여러 번 깎다 보면 알게 되죠. 살짝만 힘을 줘도 칼이 부드럽게 베어져 나가는 방향이 있고 거칠게 힘을 주어야 겨우겨우 깎여 나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요.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를 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일 제 각각에도 결이 있는 것이죠. 가끔 말하곤 하죠. 누군가는 나와 결이 달라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결이 다른 누군가와 꼭 일을 함께 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결의 방향에 맞게 다가서는 방법을 달리해주면 어떨까요? 어쩌면 참외 껍질이 부드럽게 베어져 나가듯 의외로 또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동환 씨 이흥열 곡 봄이 오면입니다. 소프라노 김옥순입니다.

조지훈 씨, 김달성 곡 낙화, 바리톤 김원경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동환 씨, 이흥열 곡 봄이 오면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김옥순의 노래였습니다. 하나운 씨, 금수연 곡 파랑새,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입니다.

하나운 씨 금수연곡 파랑새,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로, 김병희 씨 이한삼곡 그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소프라노 김향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정혜순 씨 김규환곡 철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 누구나 꿈꾸는 삶의 기본입니다. 내 집 마련의 열망은 이른바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국가가 다 해결한다는 사회주의 북한에서도 보금자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 매체에는 거의 매일 새 집들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림집 제공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성과이자 또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의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평양의 그 신흥 거리, 주택단지 또 주택 건설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주민들의 기대와 변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새 아파트를 어쨌든 누군가 주민들이 받았잖아요.
1: 네.
0: 그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첫 반응.
1: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0: 네.
1: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내 아파트 저기 잘 지어지고 있나? 몇번 가보기도 하고 진짜 처음에 들어가면 아, 이 아파트가 내 거기에 맞나? 이게 싶을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특히
1: 같긴 합니다.
0: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할 때 그렇죠.
1: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제 기쁨을 맛봤는데 아무튼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더한 게 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그 집 받기 전에 내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았던 공간을 부시고 거기에 대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조금 없는 거잖아요.
0: 당분간.
1: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동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0: 친척이나 뭐 아니면 친지나.
1: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0: 모르는 사람끼리도.
1: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또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 그래요?
1: 약간.
0: 그 최하 2~3년 뭐 3~4년 걸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눈칫밥 먹으면서 한 건데 이제 드디어 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0: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 느낌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또한 그 배정받기 전에 배정에 대한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0: 거기도.
1: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큼 간부에 뭐 돈을 바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내가 얼마큼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받는 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곤 합니다. 새 집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느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요.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좀 현대적인 묘형이 좀 현대적이잖아요. 이쁘기도 하고.
0: 뭐 조경도 꽤 괜찮고요.
1: 그렇죠.
0: 외벽도 산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진 보면.
1: 엄청 크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0: 실제 생활은 기대만큼 좋아졌을까요?
1: 일부 주민들에게는 분명 생활 환경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 복합 뭐 상업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1층에는 뭐 약국도 있고 뭐 놀면은 거리 그런 것도 있고 뭐 쇼핑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 자체가 새롭고 네. 구조 같은 것도 이전보다 편리해진 그런 측면도 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얘기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있다. 내가 80층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 네.
0: 하지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1: 전기가
0: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를 받았을까? 내가 돈을 좀 더 써서 네. 7, 8층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미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오. 80층에 이미 배정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기 그 먼데 땅집 1층 집에 그냥 아예 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승강기가 멈춰서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가끔 그런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딴 건 뭐 그렇다 치고요.
0: 네.
1: 그 승강기 문제 다시 한번 고층 아파트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0: 그래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로얄층이라고 하면 네. 그냥 꼭대기층이 제일 로얄층이잖아요.
1: 네.
0: 가장 전망이 좀 좋고
1: 그렇죠.
0: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는 건데 북한에서는 그 로얄층이 7, 8층 정도 돼요.
1: 넘어가면 이제 네. 전기 승강기 섰을 때 골치 아프다.
0: 끊겨도 이제 내 몸으로 내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1: 네.
0: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 편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위로는 로얄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도 거기가 제일 비싸요. 7, 8층 위가 오히려 싼 그런 경우 우리라고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입주 당시에도 고층은 피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거기가 오히려 좀 쌉니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일상화라는 말을 썼는데
0: 그렇죠.
1: 가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북한도 김장도 할 거고
0: 네.
1: 또 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무슨 뭐 저 여러 가지 좀 무거운 옷들도 무겁고 뭐 그렇지 않나요 좀?
0: 그 김장철에는 진짜 뭐 이렇게 반년 식량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1: 네.
0: 저희도 이제 누나가 좀 많고 그래서 네. 300포기 정도
1: 김장을
0: 그렇게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1: 예,
0: 거죠.
1: 예.
0: 그러면 짐을 엄청 많이 나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80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거의 이제 못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가능한.
1: 네. 승강기가 네. 멈췄으면. 그러면 그 이제 뭐 아우성이 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0: 네.
1: 뭐 무슨 저 한두 군데만 가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0: 네.
1: 그러면 또 개선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0: 예. 북한에서는 그래도 예. 약간 제가 볼 때는 실용적이다라고
1: 네.
0: 하는 그 정책을 이른바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1: 어떤 겁니까?
0: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뭉개는 경우가 많았어요.
1: 네. 그러니까
0: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있으면 그냥 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리고 보도 안 하고
0: 보도도
1: 뭐 입막음 하면 되니까.
0: 예.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그 하위 간부부터 노력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제의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제안서 같은 거를
1: 네.
0: 올리고
1: 네.
0: 그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송화지구 80층 아파트에서도 의미 있는 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1: 사례가.
0: 그렇죠. 네. 2022년 김장철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전용 전기를 따로 보장한 사례가 있었다.
1: 김장철에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0: 그렇죠.
1: 전기를 뭐 좀 오래 공급을 해라.
0: 그렇죠.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면서 주민들이 뭐 김장 재료나 겨울 준비 물품을 나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네.
0: 근데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참 긍정적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 지난 시간에 그 경로동인가요? 거기는 뭐 8시간
0: 18시간
1: 보장한다고 이게 18시간이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만
0: 여기는 이제 김장철만 하는 거고
1: 김장철만 그랬고 거기 경로동 800세대 최고위 간부들 사는 데는 365일.
0: 네, 네.
1: 아, 그 엄청난 차이일 겁니다, 아마.
0: 그쵸.
1: 그 주민들 반응 좋았겠네요. 그 뭐 저기 이렇게 고초 즉각이 시정이 되고 그러니까.
0: 그렇죠. 고층 거주 주민들조차도
1: 네.
0: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겠다. 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장철에 고생 안 해서 좋다고들 한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도 365일 저희 경로동처럼 이런 기대감도 함께 나타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조치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현실을 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0: 그렇죠. 그게 어떤 또 의미냐면 이 아파트를 칠 때 그 아파트에 거주할 만한 사람들 일단 모아요.
1: 네.
0: 약간 그 아파트 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 이제 그런 핵심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표자들 위해 모아놓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네.
0: 너의 의견이 무엇이냐? 라고 일단 설계하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시대에 위해서 이제 2015년, 2017년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북한 당국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적인 조정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체제 유지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살고 진짜 인민 대중 제일주의 이른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중요한 변화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이제 뭐 좋은 일인데 발전적인 건데 그 한계도 있겠죠. 이게 뭐 물자가 그 풍부하지가 못하니까 어차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이제 전력 문제는 만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평양 화력발전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 10개의 그 설비가 있다. 그 전기를 가동하는 석탄을 놓고 가동하는 설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다 가동이 되지 않고 한 4개 정도만 가동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왜 그러죠? 석탄 공급이 안 돼서 그런가요?
0: 석탄 공급이 아니고 석탄은 많잖아요. 순천대도 그렇죠. 하기도 하고. 설비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1: 아, 설비가 노후화돼서.
0: 네. 그게 이미 그 일제, 그때 당시에.
1: 일제시대 때부터 쓰는 그때부터 걸 아직도 쓴다.
0: 아이도 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365일 동안 8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송진송화지구에. 그래서 평소에는 여전히 제한된 시간만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됐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김장철에만 반짝하고 또 추가 전기 사용 비용을 주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형식이어서 완전한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기값은 우리도 그 각 가구가 내긴 내는 거니까 그렇죠. 뭐 특별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쓴 거 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긴 하겠네요.
0: 그렇죠.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 시스템인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평양 주민들 전반적으로 그 무슨 뭐 과학적인 통계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인식은 좀 나아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대규모 아파트 층집에 대해서
0: 저희는 이제 주민 이제 인식 조사를 같은 거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평양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화려해졌고 깔끔해졌고 그다음에 살림집 건설도 많이 하고 있고 살림집을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도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불편도 여전하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좀 받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을 좀 반영한 그 목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나아졌는 걸로 보인다니까 다행이고요. 반면 지방 주민들의 시선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겠는데요.
0: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은
1: 격차가 크죠 아무래도.
0: 4개 없는데 그 달력에도 화려한 그 건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우리는 언제쯤 나아질까. 그러니까 부러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느낀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평양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언제쯤 평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북한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래도 변화는 어쨌든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북한 당국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부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거기는

0: 어떻게 보면 설비도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진료소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구역병원 있고 그다음에 도병원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진료소에 가면은 이게 기계가 없습니다.
1: 엑스레이
0: 기계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 뭐 구급차 이런 것도 없고
1: 그냥 의사 문진만 하는 거예요. 그 상비약 정도 주고 아마 그런 모양이죠.
0: 상비약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네. 이렇게 진단하니까 네. 어디 병 아니까 어디 시장 가서 이걸 약을 사 먹을래 이렇게 네.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 근처에 큰 병원이 생긴다라고 네. 하는 거면 약간 진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문명 국가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네. 하여튼 그 오늘까지 4주에 걸 4번 네. 4주에 걸쳐서 주요 거리와 주택 단지 평양시입니다만은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생활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이런 한계도 있고
0: 네.
1: 그래서 뭐 보여주기 건설이다 이런 표현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전보다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자가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북한 이제 물론 평양에 국한된 얘기지만 대규모 주택단지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0: 이거는 체제 네. 유지의 핵심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1: 네.
0: 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려고도 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1: 네.
0: 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
1: 네.
0: 그냥 에너지적인 문제 자원적인 문제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그냥 보여주기인 거잖아요. 껍데기에서 그늘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북한 당국이 이런 지금까지 아직도 북한 당국이 해결하지 못한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1: 네.
0: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평양의 새별거리에서 시작해서 려명거리 또 최고급 경루동이죠. 경루동 800세대 주택까지 최근 주택건설 정책과 주민들의 삶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도시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체제를 보여주는 무대이고 또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와 과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 일부 살펴봤는데요. 2003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거고요. 오늘 2부 내용 소개해 주실 텐데 일단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부 내용을 좀 간단히 축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3: 네. 축약이 참 쉽지가 않은 서사를
1: 그렇죠.
3: 갖고 있는데요.
1: 네.
3: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화자로 나오는 부국장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1: 네.
3: 이 부국장이 이제 미 중앙정보부 특수부 그러니까 첩자 변절자인 김태선이라는 인물을
1: 네.
3: 잡는 것이 큰 틀의 어떤 이 영화를 관통하는 큰 틀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 네.
3: 이 김태선이라는 이 나쁜 인물을 잡으려니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바로 조윤철이라는 인물인데
1: 네.
3: 조윤철이라는 인물은 김태선을 과거에 알던 사람이고요.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냥 아는 삼촌으로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결국 김태선의 나쁜 행동들을 알고 원래 교사였던 조윤철은 군 입대까지 하게 되죠.
1: 네.
3: 그 1부에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1부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사건은 명월간에
1: 네.
3: 이제 침투하는 작전입니다. 근데
1: 네.
3: 이때는 명월간의 파티가 아니라 명월간에 김태선이 방문하기로 했다라는
1: 네.
3: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침투를 하는데 결국 김태선과 명월간 주인인 순탄을 잡는 데에는 실패를 하고요.
1: 네.
3: 대신에 이제 부국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암살 시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은 일부 설명이 좀 덜 끝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1: 네.
3: 네. 네. 이제 한편 김태선이라는 인물은 어찌 됐든 그 이 조윤철 그리고 부국장인 그 북한군과는 반대 사이드에 네. 있는 인물이잖아요.
1: 네.
3: 이 김태선이 유격대 연락원이 이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어떤 첩보로 또 듣게 된 거예요.
1: 네.
3: 그러니까 누구지 누가 또 우리의 정보를 빼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1: 네.
3: 이 통역관으로 일하던 신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 아.
3: 신정이란 인물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정이란 인물은 그 미군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미군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조윤철의 입장에서는 같은 편인 겁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신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신정은 큰일 났다. 내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근데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군 병사들이 쫓아오겠죠.
1: 네.
3: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신정이 막 맞서 싸우다가 총알이 이제 다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1: 네.
3: 여기는 한 명밖에 없는 거니까 이 신정 혼자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1: 네.
3: 근데 이제 그 도망가는 신정을 쫓아왔던 조윤철이 신정의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고 굉장히 좀 슬퍼해요.
1: 네.
3: 그리고 이제 신정이 떨어뜨린 그 모자 안쪽을 보니까 이제 쪽지가 있는데 이 쪽지에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1: 아.
3: 네, 정확하게 가독성이 없었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요원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1: 네.
3: 이 정보를 가지고 신정과 같은 이 오각별 유격대 이제 인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1: 네.
3: 신정이 알려준 장소로 갔더니 오찬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 네.
3: 오찬수는 누구냐면 신정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정과 오찬수는 부부인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신분을 이렇게 가장하여 이렇게 유격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 남편은 유격대, 그다음에 부인은 그 미군 통역관.
3: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유격대 요원인 거죠.
1: 네, 네.
3: 심지어 오찬수는 뭐 길에서 뭐 구두도 닦고
1: 네.
3: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오찬수라는 인물은 신정의 남편이잖아요.
1: 네.
3: 이 인물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변절자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누명을 쓰면서 이제 그 신분을 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윤철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오찬수는 대표적인 변절자인데 알고 보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신정 그리고 본인인 이제 오찬수도 그런 유격대원이었구나라고 말하자면 이제 오각별 요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네.
3: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철의 입장에서는 그 신정이 이제 남편과 자녀를 두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찬수는 괜찮은 척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또 펼쳐나가요.
1: 네.
3: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의 비밀 접선 장소로 일부러 오찬수가 차를 몰고 갑니다.
1: 네.
3: 그리고 적의 비행기를 폭발시키고 역시 스스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윤철 입장에서는 자신의 충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오찬수와 신정의 이란 이 두 부부의 어떤 국가를 향한 충성, 국가 안보를 위한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오찬수가 차를 몰고 가서 비행기를 폭발시킬 때 윤철도 같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1: 네.
3: 그리고 오찬수가 마지막에 네. 윤철 차에서 밀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윤철은 가까스로 목숨을 많이 크게 다칩니다만 어쨌든 목숨은 건지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러 가니까 옆에
3: 네.
1: 있는 윤철은 차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다.
3: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은 일부 내용입니다.
1: 네, 네.
3: 일부가 굉장히 좀 큰 서사를 갖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부로 들어오면은 네. 이 김태선 일당이 이제 당연히 그 비행기 폭파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1: 네네.
3: 그러면서 이제 김태선 일당이 장례를 크게 치렀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조윤철은 이 차에서 밀려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돼요.
1: 네.
3: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부상상한 상태로 있다가 이 장례 소식을 듣고 김태선 일당 그러니까 적군이 장례를 크게 치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의 몸이 성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제 목발을 짚고

0: 빠져나가서 유가족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편 김태선 일당이 장례를 크게 치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태선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런데 네. 이 장례식에 살아있는 김태선 대신에 이제 빈무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장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자, 김태선은 이제 죽은 척 하지만 죽은 걸로 않았고. 위장이 되지만 죽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네. 여기 또 이제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대목이네. 조윤철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고요. 그나저나 그 약혼자인 신인옥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0: 네. 이 이제 신인옥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그 예비 남편이었죠. 네. 남편인 조윤철이 군에 입대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만나고 있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즈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신창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라지면서 어떤
1: 명월관 운영하고 있었는데
0: 네, 게다가 네. 굉장히 좀 부자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그런데 사라지면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미군을 따라갔다라는 소문이 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옥 입장에서는 윤철이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네, 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니를 위해서 미군을 따라갔다고 소문이 났고 네. 이제 윤철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미군과 맞서 싸우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옥은 이제 윤철에게 미안해 하면서 내가 당신의 곁에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네. 하고 사라진 아버지를 네. 찾아 나서게 됩니다.
1: 또 떠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러면 그 인옥이 떠난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약혼자가 떠난 거는 어쨌든 조윤철은 지금 영화의 구성상 그 네. 김태선이라는 인물 어떻게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이 김태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네. 몸은 점점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벌목장 채석장에 경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인물이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원이다라는 걸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윤철이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명월관 주인이었던 그러면서 김태선과 몰래 접촉하고 있던 이 이순탄이란 여성이 있었죠. 네. 이 명월관 여자 주인 이순탄이 김태선을 위해서 너도 좀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미중앙정보국으로 인해 자살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죽게 돼요.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네. 이 청수골 채석장에 침투하는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네. 이제 부국장이 이 침투 작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윤철이 자진을 해요. 내가 그 청수골 채석장의 침투 작전에 내가 투입이 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윤철 역시도 이제 여러 인물들의 희생과 충성을 보고 이제 본인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그러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진제강소 조업식에 이제 네. 그 채석장이 아니라 조업식에 김태선이 공격할 거라는 그런 정보를 갖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조업식에 올 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 정보를 반대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도 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래서
0: 그러면 우리도 정보전을 하자. 이것을 반대로 활용해서 역정보전을 펼치자. 그러니까 조업식을 뭐 여기가 아닌 저기서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역정보를 펼치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조업식 작전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모든 그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에 네. 김태선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 그런 네.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 내용을 1, 2부 이제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무대가 1950년 그 한국 전쟁 발발 전 시기잖아요. 직전 시기.
0: 네, 맞습니다.
1: 아마도. 그런데 그러면 2003년에 이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북한에서
0: 네.
1: 북한 당국이 2003년에 이런 영화를 제작한 의도가 뭘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첩보물이고
1: 네.
0: 또 이제 1949년 50년 요 시점이잖아요.
1: 네.
0: 네, 이 북한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북한이 미국 일본의 이중 간첩을 추적하고 격퇴했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수령 보위 그리고 반미 반일 첩보전에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을 통해 이제 승리했다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여요.
1: 네.
0: 특히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교사였잖아요. 심지어
1: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
0: 네, 네. 굉장히 좀 굳건한 신념을 가진 그런 네.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선이라는 인물에 맞서서 수령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이제 엎어가면서 희생하는 네.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영화에서 빌레인으로 나오는 이 김태선이라는 인물 역시도 미국과 일본 쪽에 포섭된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러니까 미국 소속이죠. 미국 정보부 소속인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이 김태선은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인이고 한국계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태선이 국가안보와 당시 지도자 김일성을 위협하는 인물인 동시에 이 국적은 또 조선인 한국계니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악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친일파였다가 맞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는 저 미 군정에 붙어먹은 그렇죠. 뭐 이런 몰입에 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요.
0: 네, 실제로 뭐 네. 그런 인물들이 북한 입장에서 많았겠지만 네.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려진 것이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민족 해방전쟁 영화들처럼 이 첩보 영화 자체가 이 김일성의 주제사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또 혹은 뭐 애국심, 충성심, 네. 희생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하기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즈음해서 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이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이런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003년 영화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그 지난 시간에 왜 그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이제 통역하던 그 신정이라는 인물하고
0: 네.
1: 영어로 대화하는 게 좀 연출이 어설펐다 이런 말씀은 이제 잠깐 하셨는데 완성도는 어떻습니까? 23년 전 영화인데.
0: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는데요.
1: 네.
0: 일단 그 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김정일 워낙 알려진 영화 네. 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북한 영화들을 봤을 때
1: 네.
0: 김정일 시기에 제작된 영화치고는 괜찮습니다.
1: 아.
0: 그런데 북한 영화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1: 네.
0: 첫 번째는 뭐냐면 조명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필름 이제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낙후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그 시청자 입장에서 친절하진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인물의 면면을 자세히 보여준다던가 카메라 구도가 좀 친절하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개 속도는 빠르니까
1: 예.
0: 인물을 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1: 상영 시간은 얼마나 됐어요? 1, 2부로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0: 이제 1, 2부 합쳐서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 되거든요.
1: 정상적인 보통 우리 영화하고 비슷한데.
0: 맞습니다.
1: 네, 상업 영화.
0: 네. 이제 조금 긴 편에 속하고요.
1: 네. 근데
0: 후시 녹음도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물들의 입술이 안 움직이는데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한다던가
1: 네.
0: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역은 더빙으로 해서
1: 네.
0: 이제 목소리가 좀 다르다던가 이런 네. 이제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1: 네, 그 2003년이면 이제 21세기 초인데
0: 네.
1: 김정일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북한 영화가 그 굉장히 잘 만들기도 했었는데
0: 네.
1: 좀 이제 전성기가 지나던 시기군요. 그러니까
0: 네.
1: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참 다양합니다. 아, 기념일이 많은데 가장 기다려지고 좋았던 기념일은 언제셨어요?
3: 와, 정말 이렇게 장미꽃이 붉게 피는 5월 해마다 제가 맞이할 때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3: 뭐 오리지날도 좋았고 어버이날도 좋았고 뭐 물론 북한에는 그

0: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네. 그런데 이날은 아버지들의 명절이 아니어서 남자들은 좀 섭섭해합니다. 네. 정치적 성격이 좀 짙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북한에 없는 어버이 날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0: 특히 이게 고등학교 아들이 그때 대강학교에 다녔는데요.
1: 네.
0: 아들이 저에게 그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제일 네. 기쁘지 않았나. 어버이날이 네.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1: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그 어버이날이 없었다 이거죠. 어머니날조차도 2012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0: 예.
1: 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어버이날은 그날이 제일 그 지금도 그 이유는 뭐 성인이 되고선 좀 뭐 이렇게 용돈을 보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0: 그래도 작년에 아들이 엄마에게도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네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네가 어버이날마다 엄마를 챙겨주냐 했더니 한국에서는 그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네. 대학생 그 교육에 이미 가정의 달이 오면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어머니께 아버님께 꼭 인사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걸 보고 아 이게 어떤 사회적 교육 이렇게 다르구나.
1: 예.
0: 북한 같으면 수령에 대한 충성 예 요기에 대한 교육만 하는데 그래서 부모 자식 간 정말 살가운총 이것을 느끼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냐 그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참 이제 5월 15일 이틀 전에는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북한에도 스승의 날이 있습니까?
0: 그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정확히 스승의 날은 아니에요.
1: 네.
0: 9월 5일 날 그게 교육 태제 발표한 날이 김일성이 그날을 교원절이라고 기념하고
1: 교원절.
0: 있는데
1: 예. 교사의 날이네 그러니까
0: 예. 네. 제가 저희 남편이 교사로 오래 일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우리 이런 감사의 정을 나누기보다는 직업적인 혁명가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충성을 맹세하고 교육 정책을 관철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 참 그 저희 남편이 여기 왔으면 스승의 날 얼마나 기뻤을까.
1: 네.
0: 그래서 저도 대학 교수님을 찾아뵐 때마다 저희 남편이 예, 그 떠오르기는 하는데
1: 네.
0: 아무튼 이런 스승의 날이 북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덧붙여서 교사 용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1: 네.
0: 한국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자는 교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1: 예.
0: 대학,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네. 전부 다 교원입니다. 명칭이. 네, 여기 차이 나는
1: 뭐
0: 것 같아요.
1: 차이인데 그건 큰 차이가 아닌 게 우리도 이제 행정용어로 교육부나 어디서 이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얘기할 때 그 직업군을 통칭할 때는 교원인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교사.
0: 아.
1: 그다음에 대학 이상은 교수. 뭐 요, 하여튼 그건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0: 네.
1: 선생님, 선생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까?
0: 이게 선생이 제가 그 네. 한국에 와서 또 다르게 그 느껴낸 영어의 하나인데
1: 네.
0: 선생님 없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선생님.
1: 네네네.
0: 예, 대학 교수도 네. 선생님,
1: 그렇죠?
0: 초등학교 선생님도
1: 네.
0: 선생님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주민을 높이 부르는 말이 저보고도 선생이라고 해서 제가
1: 그렇죠.
0: 좀 어,
1: 예.
0: 나 선생 아닌데 이렇게 예. 느꼈던 예. 감정이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이 없고요. 북한에서는.
0: 북한에서는 서로 선생 간 그 예. 학교에서 부를 때 김선생 경호부
1: 그렇죠.
0: 회의한데 올해 이렇게 하고
1: 예, 예.
0: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찾지만은
1: 예.
0: 그 일반 주민에게 일반 고객에게 선생님 하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다른 게 한국에서는 이제 특별한 직함을 부르기가 낯선 분한테 이제 그냥 누구시 하긴 뭐하니까 아, 김선생님 박선생님
0: 맞습니다.
1: 이러는데
0: 예.
1: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0: 예, 우리 탈북민들 예. 처음에 왔을 때 네. 기관에서 아 김선생, 최선생 이렇게 네. 이야기해서 탈북민들이 당황하는 그 문화의 차이가 용어에서 나타나거든요.
1: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국에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 기자도 하셨고 북한을 그 관련 매체에서 연구해 오셨고 또 학술 논문도 발표하셨는데 가장 그 학업 이어가면서 힘들었던 점은 뭡니까? 역시 용어 차이가 많았을 텐데.
0: 이게 용어 차이가 아무래도 제가 제일 길게 힘들었던
1: 네.
0: 부분이 박사 논문을 한 2년 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정말 용어를 이해하는데 특히 이게 네. 북한 지역경제 시장화를 제가 네. 논문을 썼는데요.
1: 논문 제목이 뭐였죠?
0: 경제난
1: 박사.
0: 이후
1: 네. 네.
0: 순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제 고향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 경제에 관해서 이제
0: 네네.
1: 분석을 하셨군요.
0: 그러니까
1: 네.
0: 사회주의 기획경제가 어떻게 자본주의로 넘어갔냐 시스템 연구인데 시장경제 이론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고 특히 이 용어가 너무 다르니까
1: 네.
0: 뭐 40년을 사회

0: 사회주의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한 그런 네. 영어의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또 뭐 특히 뭐 공업 입지론이라든가 아무튼 제가 어죽했으면 네. 아들 공부하는 그 사회 교과서를 들고
1: 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
0: 그 때는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교과서 할 수 없지요.
1: 뭐. 일반 사회 뭐
0: 예,
1: 이런
0: 예. 네. 그리고 또 심한 거는 예. 그 만화로 된 책이 나왔더라고요. 수요와 오.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가격이 매겨지냐. 예, 이렇게 보면 유치원생들이 버는
1: 뭐 유치원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쉽게 예. 그 이해시키려고 예.
0: 그래야 네. 제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1: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0: 예, 그렇게 보면서 정말 피탁에 학술 용어를 터득한 겨울과 그래도 우수 논문상을 받아서 아하, 예. 지금도 제가 누가 박사 논문 도움 요청하면 권한의 행군 보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1: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도 공부지만 용어 차이 때문에 이제는 뭐 저 논문 그 유사 논문 남이 쓴 논문 읽으실 때나 본인이 또 뭐 이렇게 그 논문 1년에 한두 개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네. 별 지장 없이 쓰십니까?
0: 아, 네. 이제는 꽤 네. 예, 정착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나온 김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우리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와 관련한 그 학습 용어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다른 거 뭐 같은 거.
0: 예, 예. 대표적으로 그 수학 용어를 보면은 네. 이게 북한에서 더 일중한 수제학교입니다. 네. 곽 더마다 있는 여기서 기출문제로 나오는 그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요. 네. 참분수의 곡골수는 1보다 크고 가분수의 곡골수는 1보다 작다. 이걸 제가 대학 강의할 네. 때마다 던지거든요. 근데 네. 이걸 어느 한 학생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참분수 이게 한국의 진분수거든요. 예, 예. 참 진짜를 쓰는 네. 건데 뜻은 같지만 예. 이게 그 소리를 내어 부르는 용어가 전혀 달라서 예. 아 이게 정말 남북이 수학 용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또 이게 수학 기여에서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용량을 받아서 플러스 미너스 이렇게 하거든요.
1: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미너스.
0: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제 이런 것도 피뚝 같으면서도 다른 언어. 네. 이게 참 기초적인 용어가 다른 게 분단이 이렇게 낯설구나 새삼스럽게 네. 느낍니다.
1: 뭐 하다못해 그 군대 우리 그 전차 탱크도 북한군도 땅크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어와 영어의 그 저 전부 각자 영향받은 나라의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컴퓨터 관련 용어 이거야말로 외래어 투생인데 이건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0: 맞아요. 이게 예. 지금 북한의 MZ세대 지금 한국의 MZ세대가 이게 가장 큰 지금 용어의 차이인데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터넷 컴퓨터 용어에서 네. 한국은 용어 표현을 그대로 그렇죠. 외래어가 줄을 이루고요. 북한은 네. 순 우리말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운로드. 네. 네. 한국은 누구나 다 뭐 그것도 몰라. 하지만 북한은 내리족제입니다.
1: 내리족제.
0: 예, 내린다. 네. 예, 그리고 정보를 아래로 내려 쌓는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네. 업로드는 올리족제죠. 네. 예, 직관적이긴 한데 좀 네.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네. 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통일할까 이런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네. 또 이게 그 글을 쓸 때 컴퓨터 클릭하는 건 네. 북한에서는 누르기 순 우리말입니다.
1: 아, 누르기.
0: 예, 그리고 또 이게 바탕화면은 이걸 초기화면 혹은 네. 기본화면.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콘은 그림 모양의 단추라는 뜻에서 그림 단추.
1: 그림 단추.
0: 예, 네. 그 좀 재밌기도 해요. 네. 영어는 다른데 컴퓨터 태블릿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걸 보면 정보 나누고 세상을 연결하려는 디지털 마음만큼은 그래도 네. 통일되어 그렇습니다. 있다.
1: 네. 이게 또 드러나는 게 이제 스포츠가 마찬가지. 우린 처음 그걸로 알았죠. 북한 축구가 코너킥을 모서리 차기.
0: 그렇죠. 뭐 골키퍼 예, 뭐
1: 문지기 뭐 예, 이런 거요.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어떤 게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금방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컴퓨터가 있고 또 거기는 스포츠 축구라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그건 동질화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북한에서 PC방 있죠. PC방 뭐라 그럽니까?
0: PC방이 엄청 크게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김정은이 직접 시찰할 정도로 평양에 작년에 준공된 걸 보면 네. 컴퓨터 오락관입니다. 네. 오락을 논다. 근데 이게 그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 방이다 네.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짙은데 북한의 네. PC방은 젊은이들에게 최신 기술을 접하는 창구죠. 그래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뭐 승부를 겨루는 게임, 서로 라면을 먹으면서 밤새 네. 예, 이런 롤 게임 맞짱하는 건 남북의 젊은이들이 어쩌면 같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평양에서 서울에서 남북의 대학생들 네. 게임으로 한판 뜨는 웃을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뭐 쭉 제가 이제 스포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PC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 차이는 젊은이들은 금방 극복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자, 그 탈북민의 서울살이 알아보는 서울일기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가 펼쳐질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설송화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래마을의 어머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신라시대의 음악가인 백결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결 선생과 관련 있는 명소인 경주 낭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경주 남산과 발음이 비슷한 낭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백결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백결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백결 선생은 신라 실성왕 때인 414년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박문양이라는 인물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백결 선생은 이름이나 호가 아닌 별명인 셈인데요. 이 같은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백결 선생이 옷 한 벌을 100번이나 기워 입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백결 선생은 신라 충신 박재상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영예 박 씨의 족보에 따르면은 백결 선생, 즉 박문양은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충신 박재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2: 네.
1: 백결 선생이 어릴 때 아버지 박재상이 신라 왕의 동생들 구출하려고 외나라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백결 선생은 누이가 궁궐로 출가를 하면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왕 때인 478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고요.
2: 네.
1: 궁궐로부터의 모든 후원을 거절한 채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 네. 백결 선생은 검은고 연주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화도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어느 해 설날을 하루 앞둔 날 백결 선생이 살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떡방아 찢는 소리가 요란했는데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백결 선생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결 선생은 검은고로 떡방아 찢는 소리를 내서 아내를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율이 진짜로 떡방아를 찢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백결 선생의 집이 있었다는 낭산을 찾아가 볼까요?
1: 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낭산은 해발 100m가 조금 넘는 세 개의 봉우리와 능선으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산입니다. 이 낭산은 어딘가에 백결 선생이 살았던 집터가 있을 텐데요. 백결 선생이 낭산 아래에 살았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 아쉽게도 그 집터는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2: 네.
1: 그래도 낭산이 워낙 신령스러웠던 산인 만큼 지금도 산자락 곳곳에 많은 문화유적지들이 남아있습니다.
2: 네. 낭산이 오래전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불렸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몰려온 커다란 구름이 낭산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요. 누가경태의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낭산 골짜기에 머물면서 좋은 향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본 신라인들은 하늘에서 신령들이 내려와 논이는 것으로 여겼고요. 신유림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2: 아, 네.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백결 선생과 경주 낭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란은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란은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수족관 취미를 가진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구피라는 열대어가 있지요. 이 구피는 사는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천적이 많은 곳에 사는 녀석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수하고 단조로운 색깔이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살면 짝짓기를 위해 화려하고 고운 빛깔을 띈다고요.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는 생존을 위해 보호색을 내는 생물들이 많은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곳에 있으면 괜히 말수가 적어지면서 조용히 있게 되고, 편한 장소에 있으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부리고 살게 되지요. 자, 일요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지내게 되실까요? 편안한 분들과 어우러지면서 총천연색, 화려한 빛을 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0: 컴퓨터 앞에 두고 안 돼요 안 돼 가수 김상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0: 진짜 오랜만입니다. 근 3년 된 것 같아요. 저희 나오신 지.
1: 3년이요?
0: 예, 2023년 9월에 나오셨으니까.
1: 진짜 오래됐네.
0: 와, 세월이 후딱 갑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예, 그냥 뜬금없이.
0: 뜬금없이가 어떤 예, 겁니까?
1: 벌써 신곡 발표한 지가 예. 너무 오래돼서. 네, 이제 한번 좀.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0: 아, 신곡 준비.
1: 예. 그런데 예. 그 세월이 벌써 3년이 지난 거네요.
0: 근데 그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제 본업에 충실하신 거네요. 신곡 준비하신 거면은.
1: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0: 운동도 좀 열심히 틈틈이 하고 지내십니까?
1: 제가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0: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그 나이도 그렇고 네. 그 세월에 뭐 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운동 또 음악 예. 이렇게 생활 패턴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새로이 좀 마음 먹고 시작을 했어요.
0: 그 나이대에 맞게 좀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 버릇 같은 거 갖다가 좀 고쳐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거 그러니까요. 예. 저도 지금까지 그 돌이켜 보면은 때로는 참 그 정말 그냥 제 멋대로 사는 적도 있었고 또 하염없이 게으를 때도 있었고.
0: 그러셨어요. 네. 전혀 그렇게.
1: 또 밤낮 구분 없이 예. 너무 열심히 했었던 적도 있었고. 네. 이런 세월들이 모두 종합해 보니까 이제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예. 나이에 맞게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운동도 하고 네. 네. 음악도 여유 있는 음악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0: 오늘 말씀도 3년 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느껴집니다.
1: 아, 그러면 됐다. 예.
0: 아니, 김상배 선배님은 뭐, 가요계에서도 스캔들 같은 거나 뭐, 다른 뭐, 추문 같은 것도 없이 없고, 조용히 아주 신사적으로 지내오셨잖아요.
1: 뭐, 대부분의 뭐, 연예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티나지 않게. 근데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0: 아, 나서거나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성품이신가요? 원래 연예인들은 좀 나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원래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아 나는 가수 체질이 아니야. 연예인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건데
0: 예.
1: 지내보니까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나름대로 뭐 지금 연예인 생활을 꾸준히 뭐 계속 해왔지만
0: 지금 뭐 공식적인 데뷔만 해도 40년 되셨잖아요. 그 첫 앨범 나온 게 86년도.
1: 예, 86년도요.
0: 그 전부터 네. 음악은 쭉 해오셨지만.
1: 예, 쭉 해왔죠.
0: 예, 예.
1: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시작을 했는데
0: 예.
1: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산 세월이었는데.
0: 예.
1: 예. 이제.
0: 근데 어찌 보면 요즘 그 꽤 고참 중견 이상의 어떤 그 성인 가요 가수들 선배들 봐도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또 인사를 또 시청자에게 드리면서 새로운
1: 그러니까요.
0: 모습으로 많이 다가오잖아요. 네. 뭐 오디션 저는, 심사도 하시고.
1: 그러니까 저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을 그쳤었는데
0: 예, 예, 예.
1: 전 가수잖아요 제가.
0: 예, 예, 예. 예,
1: 저는 가수로 시작을 했고 가수의 생활을 쭉 해왔는데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그 뭐 말 주변이라고 그러나요?
0: 네,
1: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0: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1: 거군요. 깊이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저 생각은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0: 그거는 맞죠.
1: 예, 예. 노래를 기본으로 가져가야지
0: 예.
1: 말을 잘하면은. 뭐 개그맨을 하든가
0: 둘 다 잘해서 가끔 오해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분명히 가수인데 노래도 잘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1: 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 진정한 연예인 아닌가요?
0: 만능 엔터테이너.
1: 네네 엔터테인먼트. 예.
0: 하지만 우리 김상배 씨는 정말 자기네 천직인 가수에만 노래에만 충실하겠다.
1: 전념하겠다.
0: 예. 이런 지론으로.
1: 네.
0: 가끔 뭐 섭외가 와도 안 나가십니까? 그럼 예능이나 뭐 심사 같은 거 이런.
1: 예, 예. 그것도 그렇고
0: 예.
1: 사실. 그 토크쇼도
0: 예.
1: 제가 많이 고사를 했죠.
0: 아, 그래도 뭐 아침마당에는
1: 한 번 딱 나왔습니다.
0: 한 번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1: 그것도 뭐 주위 사람들의 그 뭐 큰
0: 하도 떠밀어서
1: 때문에 네.
0: 예.
1: 아, 한 번 하긴 했는데
0: 예.
1: 아, 역시 저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낫겠다.
0: 아.
1: 이제는
0: 어색했습니까?
1: 뭐 어색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40년 동안 해와서 그런지 말은 조금 해요.
0: 아, 잘하세요.
1: 하는 것 같긴 한데.
0: 아, 편하고 좋아요.
1: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면 너무 이상한 거.
0: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얘기는 재밌는 얘기 많이 아는데 내가 하면 재미가 없어.
1: 아, 근데 석규 씨 그 목소리 톤은 예. 딱 이 톤이에요.
0: 그러니까 재미없는 톤이에요 이게. 에이. 저희는 뭐 생긴 대로 살아야죠. 뭐.
1: 네네. 예.
0: 자, 김상배 씨가 데뷔 공식으로 이제 40년이 됐는데 진짜로 올해 신곡 하나 내셔야겠네요.
1: 네. 그 지금 큰 마음 먹고 있는데
0: 예.
1: 그 좀 기다려온 만큼 좀 괜찮은 곡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는 내고 싶지 않고요.
0: 타협이 안 되는군요.
1: 네네. 이거 이 곡은 해야지.
0: 100% 마음에 드는 곡이 나타날 때.
1: 그럴 때 발표하겠습니다.
0: 올 한 해 꼭 그런 곡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 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1: 예, 그거는 학창 시절이죠. 저희 때 뭐 팝송 막 한창 예, 많이 막.
0: 그 당시에 이제 60, 70년대에 또
1: 그렇죠.
0: 성장하셨으니까.
1: 네, 네. 예. 그 당시에는 먼저 청바지. 또 뭐 장발,
0: 통기타,
1: 네, 통기타, 예. 팝송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니까요.
0: 예. 예,
1: 저도 변함없이. 근데 이제 끼가 있는 거죠. 끼가 있기는 음악에 대한 끼가 있기 때문에.
0: 그 친구들 부분 좀 경쟁적으로 기타를 막 배우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좀 잘 치는 친구들은 계속 치는 거고 친구들이 막 잘한다 하니까
1: 네네.
0: 못하는 친구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고 이러잖아요. 박수만 치고. 김상배 씨는 좀 잘 치는 축이었습니까? 당연히.
1: 끼가 있으니까요.
0: 예, 예.
1: 나름. 그래서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이 기타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0: 구하기가.
1: 네네.
0: 그럼요. 아유, 귀한 물건이었죠.
1: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생일 선물로 어머니를 졸라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이제
0: 빠지기 시작했죠.
1: 네.
0: 예. 만약에 안 사주셨으면은 가수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1: 그거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0: 예. 그 뭐. 기타를 들고 막 다운타운을 누비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1: 그렇죠. 네.
0: 그 쉘브루 유석이분 쉘브루 출신이시고.
1: 네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로트가 아니라 포크 음악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1: 그렇죠. 아니 이제 맨 처음에는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0: 아, 처음에는 아니에요.
1: 네.
0: 그룹 사운드.
1: 예. 아까 그 학창 시절에
0: 예.
1: 제가 기타 네, 어머니한테 선물 받아서 기타 쳤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서 친 친구들이 그 이제 유현상 씨가
0: 백두산 유현상 씨.
1: 예, 유현상 씨가 기타를 고쳐 쳤어요.
0: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겁니까?
1: 네네네.
0: 그럼 친구 사이세요?
1: 네네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처음에 음악 같이 시작했어요.
0: 아.
1: 네. 이 8군에.
0: 8군 무대까지?
1: 네, 8군 하우스 밴드로.
0: 오.
1: 유현상 씨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기본.
0: 네. 이제 밴드 구성이?
1: 예, 예.
0: 뭐 트윈 기타였습니까?
1: 그때는 다 그렇게 쳤어요.
0: 예, 예.
1: 싱어도 기타를 메고 있었고. 그래 이제 제가 퍼스트 기타 유현상. 세컨 기타 싱글 김상배.
0: 싱 보컬 겸 세컨 기타.
1: 네, 네.
0: 예.
1: 그래서 처음
0: 예.
1: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게 된 게
0: 그 당시에 뭐 미국 팝이나 락을 많이 부르셨겠네요, 진짜.
1: 그렇죠.
0: 예.
1: 많이 불렀죠.
0: 그러시다가 이제 포크 음악으로 이제 들어오신 겁니까?
1: 네.
0: 쉘브루로.
1: 네.
0: 아.
1: 그 그룹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 때 어렸을 때 시작되라니까 조금만 유지되다가도
0: 네.
1: 뭐 한 명씩 이제 뭐 군대도 가는 나이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그렇게 해서 따 이제 빠지다 보면은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팀들이.
0: 맞아요.
1: 예, 한 명씩 예. 그러다가 또 무산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0: 그럼 밴드로 앨범을 취입한 적도 있었습니까?
1: 아니요.
0: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1: 예, 그때는.
0: 예, 예. 밴드 역사에는 남진 않으셨네요. 그게.
1: 그렇죠.
0: 아.
1: 그러니까 그 그룹 사운드 출신들하고 자기네들 모임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사실 저도 아유 생색을 좀 내고 싶은데.
0: 그렇죠. 명색이 그래도 원년 멤버였으니까.
1: 어, 그렇죠.
0: 예, 초창기에.
1: 네. 그래도 그.
0: 안 껴줍니까?
1: 족보가 안 돼요.
0: 그러니까요. 약간 정체성이.
1: 네.
0: 그 포크로 분류가 돼야 될지. 그럼 본인은 어디가 딱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1: 지금 사실 저는.
0: 예.
1: 지금 고향이 별로 고향이 안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0: 그렇죠.
1: 예. 그룹 사운드도 뭐 하긴 했었지만 예. 확실한 네, 족보가 없고.
0: 포크 음악도 포크도 이렇다 히트곡이 맞지 않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0: 예.
1: 트로트로 전향이 됐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또 거기도 또 확실한 또 뿌리가 없고.
0: 트로트 성인가요도 정통은 아니고.
1: 그렇죠.
0: 왠지.
1: 예. 예. 아. 처음부터 제가 트로트 가수로 시작한 것도 아. 아니고 그런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0: 가요계 실향민이시군요. 정착할 곳이 없는.
1: 아, 됐다. 나 이거 실향민, 가요계의 실향민 좋아.
0: 아, 그래요? 그거 한 닉네임으로.
1: 예. 예.
0: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김상배 씨가 어찌 보면 그 포크 음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성인 가요로 딱 주목받게 된 노래가 안 돼요, 안 돼요였잖아요.
1: 네네.
0: 이 노래가
1: 네.
0: 확 뜨면서.
1: 그러니까.
0: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1: 네, 제가 1집 앨범에.
0: 예.
1: 통기타로 데뷔를 했으니까
0: 예, 예.
1: 나이팅게일이라는 발라드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곡은 이제 작사가가 전종현 선생님인데
0: 예.
1: 한 아. 3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다는데
0: 예.
1: 그때 그 간호사분들의
0: 아, 간호사들의 별명이죠. 나이팅게일.
1: 그렇죠.
0: 대명사 네. 같은.
1: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보고 이제
0: 아, 쓴 가사였군요.
1: 네.
0: 그게 타이틀
1: 가사였고.
0: 예.
1: 그래서 그 곡이 나름대로 저는 글도 그렇고 가슴에 와서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잘 안 됐어요.
1: 예.
0: 아.
1: 그런데 그 앨범에 그 또 제가 부른 노래들 중에 그 새벽 아침이라는
0: 유명한 곡
1: 네.
0: 수아진의 새벽 아침.
1: 예, 예, 새벽 아침이
0: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1: 사실은 예, 제가 1집 앨범에
0: 예.
1: 들어가 수록이 된 곡이에요.
0: 야.
1: 그런데 이듬해에
0: 아. 수아진이 불러서 뻥 떴군요.
1: 예, 수아진이
0: 김상배의 새벽 아침 묻혀버리고.
1: 예, 수아진한테 뺏겨가지고.
0: 근데 작곡가로서 잘 된 거죠. 그 새벽 아침은 직접 만드신 곡이잖아요.
1: 네, 그래서 그 87년도 타 방송 그 연말 시상할 때
0: 예.
1: 작곡 대상을 받았어요. 그거로.
0: 이야, 오히려 가수로서보다.
1: 네.
0: 작곡가로 먼저 명성을 날리신 거네요.
1: 예.
0: 가끔씩 보면은 우리 출연 가수 그 노래 중에 듣다가. 이것도 김상배 씨 곡이에요. 깜짝 놀라는 곡들이 가끔 있어요.
1: 네.
0: 예, 그런 의외성이 있는 분이신데. 하지만 김상배의 또 최고의 최초의 히트곡은 안 돼요 안 돼 이 곡이니까.
1: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장르가 완전히 제가 트로트로 전향하게 된.
0: 어쩔 수 없이.
1: 곡이죠. 예, 어쩔 수 없는 곡이죠. 저는 그 안 돼요 안 돼를 만들면서
0: 네.
1: 아 이건 진정한 발라드 곡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0: 아, 또 편곡이 약간 그럼 트로트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1: 그것도 아니었어요.
0: 그것도 아닌데.
1: 네, 그것도 아니었는데
0: 예.
1: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트로트로 분류가 될 줄은 몰랐어요.
0: 본인은 약간 발라드로 부른 건데 분류가 트로트로 분류가 된 거군요.
1: 네. 아. 그것도 우리 저 KBS에서
0: 예.
1: 예. 과감하게 저를 트로트로 등용을 시켰어요.
0: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을까요?
1: 정말 그때 그 당시 에피소드는
0: 예.
1: 저는 이제 음악에 미쳐 이제 지낼 때니까
0: 예.
1: 그 정말 청바지에 예. 그냥 막 입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0: 예.
1: 예. 그리고 기타 메고서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할 때인데.
0: 네.
1: 아유 섭외가 온 거예요.
0: 오.
1: 안 돼요 안 돼가.
0: 예.
1: 아 그때만 해도 그 탑10이라는 아주 수입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0: 가요 탑10. 예.
1: 예. 거기에
0: 1위까지 올라갔습니까?
1: 아니요 1위까지는 아. 아닌데.
0: 예.
1: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거기서 신곡으로 많은 저 순위가 올라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신곡 코너에 순위 올라왔으니까
0: 네.
1: 출연해라 그랬는데. 제가 몇 번 고사를 했었어요.
0: 아.
1: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0: 아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장발 그 가수 출연
1: 귀가 안 나와야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귀가 나와야 되니까 귀가 나올 정도로 자르려면 저한테는 삭발인데.
0: 그 가수들에게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자존심이 네, 허락하지
1: 그렇죠,
0: 않고
1: 그렇죠.
0: 영혼을 네. 빼앗기는 거.
1: 네, 맞아요. 네,
0: 마치 삼손이 된 것처럼. 예예. 예. 그래서 출연 안 했습니까?
1: 처음에 몇 번을
0: 거절했군요.
1: 네, 과감하게. 그런데 아. 이제 회사에서
0: 네.
1: 사무실에서.
0: 안 되겠다.
1: 제발 좀 나가자. 어. 그래서 정말 삭발을 하고 예, 삭발을 하고 기타도 놓고 예, 옷이 없어서 그 반무대에서는 친구 예, 아는 저하고 비슷한 체격에
0: 네.
1: 그
0: 옷도 친구 빌려서,
1: 빌려서
0: 억지로
1: 백구두에
0: 아이고
1: 백
0: 그 최대한 나이가 좀 있어 보이게 꾸미고 나간 거네요 진짜.
1: 그때만 해도 거기 출연하려면
0: 예.
1: 정말 정장을 좀 갖춰 입어야 되고
0: 아, 또 이제 장르가 성인가 성인가로 분류가 됐으니까 예.
1: 그래서 조타이까지 딱 외고
0: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때 머리 잘리면서 아마 이 안 돼요 안 돼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상배 씨의 노래 안 돼요 안 돼 들어보고요. 또 말 나온 김에 아까 그 새벽 아침 얘기했잖아요. 네. 새벽 아침 오리지널 곡으로 우리 수아진의 노래는 워낙에 익숙하니까
1: 네네.
0: 김상배의 새벽 아침은 어떤 느낌인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호 초대에서 오늘 가수 김상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들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새벽 아침. 이 곡은 이제 당연히 수화진을 떠올리시는데.
1: 그렇죠.
0: 김상배 씨가 1년 먼저 더 취입하신 오리지널 그렇죠. 원곡자잖아요. 네.
1: 이 원래 이 노래였죠.
0: 이게 이제 김상배 씨의 버전 들어봤는데. 근데 화음이 막 들려요. 이게 듀엣으로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화음을 또
1: 제가 입혔죠.
0: 네. 아, 원곡도 이런 형식이었군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수화진이 이 곡을 듀엣으로 취입하기에 좋았겠네요. 화음까지 잡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계속 와서 졸랐죠.
0: 아.
1: 그래서. 저도 그 다음 곡인데 이게 예. 그 다음 곡으로
0: 나이팅게일 후속곡인데
1: 예. 예. 할 수 없이
0: 아 그랬군요. 하지만 이 곡으로 작곡상을 받으시고
1: 네네.
0: 수화진도 잘 되고 김상배 씨도 잘
1: 되고
0: 참 재미있는 게 86년도에 새벽 아침 냈지만 결국은 이제 수화진이 영광을 차지하고 대신 그래도 작곡상을 받으셨고 87년도에
1: 네.
0: 88년도에 본인은 안 돼요 안 돼로 성인 가요 가수로
1: 그렇죠.
0: 큰 주목을 받게 됐고 참
1: 아이러니하죠.
0: 재밌어요.
1: 네.
0: 야 사람 운명이라는 게
1: 그러니까요.
0: 예. 네. 수화진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저분이 왜 저기 가서 저 노래를 또
1: 지금 그 통기타 저희 동료들
0: 네네.
1: 저도 그 무명 생활을 거의 뭐

0: 통기타로 보냈으니까요. 예. 그때 동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무슨 배신감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1: 저 형 왜 저래 혹은 저 오빠 왜 저래.
0: 그렇지. 예.
1: 남궁옥분 씨도 친하지 예, 예. 않으셨어요?
0: 예. 예. 다 동료들이었지. 아. 뭐 잘 됐으니까 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1: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0: 아, 그럼요.
1: 그분들하고. 네,
0: 그럼요. 예, 예. 예.
1: 통기타 모이면은 당당히 나가실 수 있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네, 네.
1: 끼워주는군요, 거기는.
0: 끼워주죠.
1: 밴드 모이면 안 끼워줘도. 예. 요즘 보면은 김상배 씨 노래가 오디션 프로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뭐 후배들 네. 이찬원 씨라든가 양지연 씨라든가 보신 적 있습니까?
0: 이찬원 씨하고는 네. 뭐 방송을 몇 번 했죠, 같이.
1: 그래요.
0: 네, 네. 같이 이제 노래도 둘이서 같이 듀엣으로 부르기도
1: 아,
0: 하고.
1: 아, 예, 예. 예.
0: 그리고 이찬원 씨가 제 노래 좀 많이 부른 편이에요. 그리고 뭐 양지연 씨 부르는 것도 봤고.
1: 예.
0: 또 KBS에서 지금 DJ 활동하고 있죠. 은가은 씨.
1: 아, 예.
0: 예. 은가은 씨가 또 제 노래를 안 돼 안 돼를
1: 아, 취입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커버만 했어요?
0: 예, 커버만 했는데 방송에서 네. 그 경연곡으로 아, 불렀을 때
1: 예.
0: 어, 노래 정말 크, 좋았어요.
1: 잘하죠.
0: 네.
1: 후배들이 참 그들만의 어떤 색깔로 그 표현을 해낼 때 자기 곡처럼
0: 아유, 정말
1: 어떠십니까? 기분이?
0: 사실은 그 뭐 다들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좀 뭔가 짜릿짜릿해요. 네, 그
1: 내 곡을 저는 내 그럼요. 곡을 뺏긴다가 아니라
0: 예.
1: 오히려
0: 어. 그런데 제가 부르는 것과 또 후배들이 부르는 또 그 뭔가 어떻게 오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1: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죠.
0: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전율이 좀 있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 아, 역시 후배들도 노래 잘하는 후배들은
1: 네.
0: 좀 감명받죠.
1: 예. 그러면은 보면서 아, 저 후배한테 내 곡을 하나 꼭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었겠네요.
0: 많아요.
1: 예.
0: 사실은 많은데 아, 그거 제가 작곡가 같으면은
1: 네.
0: 막 맞춰서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1: 싱어송라이터니까 작곡가 맞잖아요.
0: 그런데
1: 작곡상도 받으셨는데요. 뭐.
0: 저는 그냥 정말 싱어송라이터 표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부르는 거지
1: 네.
0: 누구 상대방을 맞춰서 아. 곡을 만들어주는 만드는 그런 작곡가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저 내가 뭐 다른 가수들한테 네. 곡을 줄 때도 내 곡 중에서 내 감성으로 써놓은 곡과 뭔가 이렇게
1: 끌리는 게 있으면 예. 한번 골라봐 이 정도지. 네.
0: 그러면은 아니요. 아. 골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맞춰서 그 곡을 네, 맞춰주는 거죠. 그 상대방이 달라 그런다 그래서
1: 네.
0: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하지만은
1: 네.
0: 상대방은 그 곡이 마음에 들겠지만은 또 원곡 뭐 작곡가로서는
1: 네.
0: 아, 저 안 맞는
1: 안 어울리면 네, 안 절대 어울리는 주지 않는다.
0: 있으면 아. 네, 저는 안 돼요.
1: 그게 이제 맞아요. 그런 소신은 있어야죠.
0: 네.
1: 맞아요. 예. 92년도에 발표했던 노래 중에 300초란 노래가 있는데 이게 시간 단위 뭐 1초, 2초, 300초 이건 아니고 풀이름 아닌가요?
0: 약초 이름이 네, 네,
1: 예.
0: 약초 이름.
1: 300초.
0: 뭐 감초가 정도로 아주 뭐 여기저기
1: 유명한
0: 예, 예, 꼭 예. 들어가야 되는 약초 중에 하나인데 300초라는 게 300.
1: 네.
0: 예, 세 가지가 희다. 예. 뭐 꽃잎과 꽃과 그다음에 뿌리 그다음에 이래서 이제 300초라 그러는데
1: 그 신기하게 잎이 그 초록이었다가
0: 네,
1: 하얗게 물들어가더라고요.
0: 네, 예. 네. 이제 그러면 300이니까 이제 하다 순결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네. 이렇게 깨끗한 마음
1: 백색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 되니까 얼마나 순결한 겁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아, 그거 부를 때는 뭐 이렇게 흰 양복 입고 쑥 나가셨
0: 아니요. 그러면 400 될 것 같아서.
1: 흰 자켓, 바지, 모자 하면 되겠네요. 300. 예. 자, 그러면 그 노래 얘기 나온 김에 들어볼 텐데 그 전에 2003년도쯤인가요? 떠날 수 없는 당신이란 노래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0: 네. 네,
1: 이 노래도 많이 또 사랑받은 것 같아서 떠날 수 없는 당신 이어서 300초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주인공 김상배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그리고 300초. 같은 가수가 불렀지만 완전히 다른 가수가 부른 것처럼 느껴져요. 떠날 수 없는 당신 300초. 하나는 되게 네. 좀 시원시원하게 좀 미성처럼 느껴지는 음색이었고 300초는 아주 애절한 아주 뭐 큰 상처를 지니고 있는 칼칼한 남성의 음성.
1: 네, 네. 사실은 저는 그쪽이에요.
0: 원래?
1: 예. 아.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싶고 예. 또 제 속의 감성 자체가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가요 쪽에 더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1: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0: 예. 포크 음악을
1: 저희들 그 예. 어렸을 때 네네. 들은 음악들이 아, 트로트니까요.
0: 예.
1: 어렸을 때는 아. 이제 뭐 좀 성장기에 청년기에 이제 팝송이 밀려 들어왔지만은 그 전에는 음악을 듣고 자란 것들은 다 네. 트로트. 그러니까 감성이 다 살아있는 거죠 안에.
0: 그래서 요즘 젊은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듣고 들었던 음악을 또 네. 들었으니까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1: 네네네.
0: 그렇죠. 네, 네. 그 어디서 뭘 시켜도 트로트는 한 자락씩 다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어떤 장르에 가서도.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참 이게 우리의 음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 좋은 그러니까 얘기예요.
0: 그룹 사운드를 하시건 포크를 하시건 김상배 씨가. 또 이렇게 노래를 갖다 애절하게 하면 또 성인가요로 완전 들리듯이
1: 그렇죠.
0: 본인은 의도한 게 아니지만
1: 네, 네. 네.
0: 트로트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아오셨지만은 포크 음악에 대한 그리움도 그래도 있으셨는지 그 2015년에 냈던 노래 중에 그대가 답이다 이런 네. 노래는 좀 다시 포크로 전향 돌아오신 게 아닌가 싶었던 음악이었어요.
1: 그런 마음으로 아, 만든 곡이에요.
0: 일부러.
1: 네. 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팅게일이라는 발라드 곡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잘 안 됐죠.
0: 예.
1: 그리고 2집 앨범에서 안 돼한 대로 트로트로 전향이 됐기 때문에
0: 예.
1: 그 발라드에 대한 뭔가 좀 아쉬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그 음악 생활의 그 뿌리는
0: 네.
1: 발라드 쪽이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0: 네.
1: 도전해보자
0: 예.
1: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든 곡이에요.
0: 예. 그런 미련은 떨치기가 힘들죠. 진짜.
1: 그러니까요.
0: 예. 네. 숙제 같고
1: 맞아요.
0: 응어리가 되기도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네. 풀리지 않고.
1: 숙제 좋은 얘기.
0: 예, 맞아요. 그래서 숙제가 잘 되신 것 같습니까? 그대가 답이다로.
1: 제 나름대로.
0: 예.
1: 예, 저 개인으로는 만족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0: 네.
1: 불렀던 노래고 만든 노래거든요.
0: 곡은 우리 김상배 씨가 쓰셨고 작사는 김순곤 씨가
1: 네,
0: 가사 쓰셨네요.
1: 그게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 같이 음악
0: 아~
1: 작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0: 곡 파트너군요.
1: 예, 발라드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
0: 네네.
1: 제가 트로트 하면서 그동안 저 기타도 놓게 됐고 계속 뭐 트로트 쪽으로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0: 네.
1: 곡 쓸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있었죠.
0: 아.
1: 그러다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0: 다시 합체
1: 부탁을 했죠.
0: 예.
1: 내가 이번에는 요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0: 네.
1: 좀 도와다오.
0: 아.
1: 그래가지고 제가 멜로디를 써서 보내줬는데 이 그대가 답이다라는 글을 쓰기 전에 저 부탁을 한 게
0: 예.
1: 아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좀 인생과 사랑과 좀 큰 의미를 줬는데
0: 예.
1: 그대가 답이다 정말 인생곡으로
0: 아.
1: 글을 줬더라고요.
0: 그런데 예.
1: 제가 이 글 받아서 한 일주일 열흘 만에 회답을 해줬는데
0: 예.
1: 이 글을 받아보고 아 정말 아. 대단한 작사가다 또 한 번 느꼈어요.
0: 드셨군요. 네. 예.
1: 뭐 토시 하나 안 바꿨으니까요.
0: 아. 그럼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1: 네.
0: 예. 또 이제 김상배 씨가 곡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작사곡도 다 하실 줄 아시고 해오셨으니까
1: 네.
0: 그대가 답이다는 이제 김송곤이라는 작사 파트너에게서 받은 곡이었고 천사표 당신이란 곡은 본인이 가사 쓰셨고
1: 네.
0: 다른 분의 또 멜로디를
1: 네.
0: 받으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두 곡이 느낌이 아, 이 곡들은 다 사랑하는 부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가 이런 또 생각들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듣는
1: 네.
0: 사람들 입장에서는.
1: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0: 아니, 사모님은 당연히 날 생각하며 만들었나 이러실 거 아닙니까?
1: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0: 아.
1: 대중가요 자체가
0: 예.
1: 모두 개개인의 자기
0: 열려 있는 거죠.
1: 예, 얘기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자기 삶이고.
0: 자, 그러면 그대가 답이다. 천사표 당신 우리 김상배 씨의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가수 김상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 초대석입니다. 그대가 답이다, 그리고 천사표 당신 두 곡 들었고 왔는데요. 몇 곡 쭉 듣고 있지만 참 여러 가수가 다양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 김상배 씨네라는 일단 느낌이 들면서 아, 참 목소리의 어떤 스펙트럼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포크하실 때는 고운 미성을 많이 내셨다고.
1: 네네. 처음에 발라드 할 때는 예. 무명 시절에는 제가 듀엣을 잠깐 했었는데
0: 아, 그래요.
1: 그때는 이렇게 화음 파트를 맡을 정도로 고운 목소리였어요.
0: 예예. 예.
1: 그런데 그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예. 또 제가 또 이 감성 자체가 그런 쪽이 있고
0: 아.
1: 그 고음 파트도 많이 하고 제가 예. 혼자서 하면서 좀 진한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1: 목소리도 변하더라고요.
0: 혹시 뭐 살아오시면서 가수 생활하시면서 무명 생활이 길다 보니까 뭐 울분 같은 게 쌓이신 겁니까? 이렇게 소리가 거칠게.
1: 아 그것도 뭐 저는 제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0: 있겠죠.
1: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성향 자체가 예. 음악 성향 자체는 확실히 좀 진한 노래. 네.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했지 브루스 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소리가 예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곧 나올지도 모르는 데뷔 40년 기념 어떤 신곡 같은 곡에서
1: 네.
0: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줄 수도
1: 있을 수 있죠.
0: 예.
1: 네.
0: 아 한국적 브루스.
1: 그럼요.
0: 예. 언제 나오게 될지. 정말 그 신곡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 한번 찾아주시죠.
1: 어우, 감사합니다. 예,
0: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0: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습니다.
1: 어, 그래요?
0: 예.
1: 아유, 그 몇 년 만에 찾아뵙는데.
0: 그러니까요. 참. 자주 오세요.
1: 네.
0: 예, 방송 너무 기피하지 마시고.
1: 정말 저 신곡 예. 나오면
0: 네.
1: 네, 그 곡 갖고
0: 꼭 연락 주시고
1: 예, 두들기겠습니다.
0: 저희가 또 섭외 연락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김상배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대표곡이죠. 몇 미터 앞에 두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을 텐데
1: 네네.
0: 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김상배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아, 즐거웠습니다.
0: 항상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자, 지금까지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 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긴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거할 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묶이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룡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0: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룡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상궁녀 밥이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배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업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해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업원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업원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룡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대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후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줄을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업원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대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영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은이었습니다.

0: 현우, 고양이 인간의 노력. 고양이 인간, 그리고 인간 캣닙. 모두 현우의 별명이었지만 현우는 인간 캣닙이라는 별명을 좀 더 좋아했다. 현우가 고양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T03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앓고 난 뒤부터였다. 현우가 어디에 가든 그 지역 고양이들은 어떻게 알고는 현우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이들은 현우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현우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여운 고양이를 실컷 보고 만지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몰려든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 초인이 되기 전에 이현우에게는 특별한 점이랄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성적이 전교 순위권인데다가 농구부 주장인 형과 비교만 당했을 뿐.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무언가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 대화해보면 깬다는 얘기나 듣곤 했다. 그런데 능력이랍시고 생긴 게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라니. 고양이와 통하는 초인이라니. 현우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할 때면
1: 별 대단하지도 않은 초인 주제 잘난 척은
0: 과 같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현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현우에게 연유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언제나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만을 뚫는 연희의 화살을 보며 현우는 연희가 초인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쥐어짜내 연희에게 말을 걸었고 초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희의 얘기에도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여겼다. 현우가 보기에 연희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게 분명했다. 굳이 일반인인 척하면서 양궁선수가 되는 것보다 범초본에 들어가 활약하는 게 더 근사한 삶일 텐데 말이다. 어쨌든 그 서연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이 사실을 당장 선배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0: 그래서 번호 따는데 성공? 네.
1: 완전 용기 냈구나. 고양이 인간이라고 꺼리는 타입은 아니었어?
2: 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고양이 간식 주는 거 몇 번 봤어요. 고양이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3: 그럼 널 싫어할 리는 없겠네. 언제 얘기할 거야?
2: 바로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좀 친해져야죠.
1: 이야, 누 부끄럼증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예 못하는 건 아니네.
4: 현우는 자신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낄낄 웃는 란주의 손을 쳐냈다. 포니테일 머리에 교복 치마 대신 체육복을 입은 한껏 개구진 얼굴의 란주. 쇼컷에 단정한 교복 차림을 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유라. 머리에는 굵게 펌을 넣고 교복 바지에 검은 티셔츠만 입은 채 아침부터 쭈그리고 앉아 웃음을 실실 흘리며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히고 먹는 효석. 세 사람은 현우보다 한 살 위인 현우의 유일한 학교 친구들이었다. 어느새 현우를 쫓아온 턱시도 무늬 고양이와 고등어 무늬 고양이가 현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다.
2: 근데 어떻게 문자 보내죠? 무슨 말을 해야 해요?
3: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해.
1: 얘 친구 없잖아.
2: 아이씨, 선배들도 친구 없잖아요.
1: 이 자식이.
5: 맞는 말인데 왜 화내?
4: 효석이 희죽거렸다. 현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연희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지?
3: 그냥 뭐 하냐고 그래.
4: 유라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6: 그래, 양궁 에이스라고 뭐 별거 있겠어? 오늘은 뭐 하냐? 수업 재미없다. 양궁부 연습 안 가냐? 뭐 이런 거.
2: 걔 양궁부 잘린 것 같던데요?
1: 뭐?
4: 깜짝 놀란 세 명의 시선이 일순간 현우에게로 모였다.
2: 초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출전 금지됐대요.
6: 거봐, 걘 누가 봐도 초인이야. 그 양궁 실력은 인간한테서 나올 수준이 아니라니까.
3: 그럼 양궁부 연습 없을 거 아니야. 주말에 놀자 그래.
2: 너무 빨리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4: 란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현우의 등을 한 대 쳤다.
1: 야!
3: 뭐 얼마나 기다렸다가 만나자 그러게. 대학 갈 때 만나자고 할 거야? 이번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자 그래. 사격장에도 가자 그러고. 같이 놀다가 말하면 되겠네.
4: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붙든 채 망설이고 있었다. 유라는 그런 현우를 흘끗 쳐다보고는 휴대폰을 낚아채 갔다.
2: 뭐 하려고요?
1: 뭐 해?
4: 유라는 한 손으로 현우를 막으며 짧은 한마디를 찍어보냈다. 곧바로 숫자 1이 사라졌다.
7: 막 교실 도착. 넌 볼일 다 봤어?
3: 무슨 볼일 있다 그랬냐?
2: 선배들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 이제 올라가야 하지 않아요?
3: 그래, 슬슬 학교 가자. 어쨌든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했으니 이번 주말에 만날 약속은 네가 알아서 잡아.
2: 알았어요.
4: 연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가 자신에게 별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설렜다. 이런 하찮은 능력의 초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비웃지 않은 것도 고마웠다.
8: 그럼 이번 주말에는 연습 없겠네?
7: 응, 없지.
8: 혹시 따로 계획 있어?
7: 아니, 아무 계획도 없어.
4: 연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되새기며 현우는 답답한 듯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러곤 결심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8: 그럼 나랑 놀래?
4: 태어나서 쥐어짜낸 용기 중 가장 큰 것 같았다. 메시지 옆에 1이 사라졌지만 이전처럼 빠른 속도로 답장이 오진 않았다.
2: 내가 너무 성급히 들이댔나? 놀자는 말이 좀 이상했나? 이를 그르치면 어쩌지?
4: 온갖 생각이 현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무렵 그러자는 연희의 답장이 왔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다.
7: 뭐 할 건데?
4: 현우의 등줄기에서 다시 땀이 흘렀다. 현우는 영화관 앱을 깔고 최근 개봉작들을 훑어봤다. 뭘 봐야 좋을지, 뭐가 부담이 없을지 알 도리가 없었다. 현우는 다음 날 상영하는 영화들을 캡처해 죄다 연희에게 보냈다. 캡처 이미지를 보낸 지 20초도 지나지 않아 연희는 액션 영화가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희가 찍어준 영화를 예매했다. 약속 시각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1시 15분. 장소는 집 근처 은광 시네마테크. 연희와 약속을 잡은 현우는 들뜬 마음으로 선배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그 사실을 알렸다.
1: 올 이현우 제법인 모쏠 아니었냐?
9: 모쏠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4: 모쏠이란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선배들은 단체 메시지방에서 휴대폰이 뜨거워질 만큼 신나게 현우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내일이 오려면 멀었는데 이상하게 하루를 다 보낸 듯 벌써 피로했다. 어느새 창가에 몰려든 고양이 두 마리를 보며 현우는 토요일에 무슨 옷을 입을지, 연희에게 무슨 주제로 말을 걸지 등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10: 거기 맨 뒤에 고양이!
9: 네!
4: 선생님 목소리 화들짝 놀란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10: 혼자 뭐 한다고 시실 쪼개냐? 똑바로 집중해라.
9: 네.
4: 현우는 목 뒤까지 빨개진 채로 선생님에게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연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는 상상은 한바탕 혼이 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이날 현우는 매 시간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고 말았다.

0: 이현우.
1: 누군가 등을 쿡 찔러 돌아보니 스커트에 맨투맨을 입은 연희가 서 있었다. 사복차림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현우는 괜히 오금이 저려왔다.
0: 현우야, 뭐 먹을래?
2: 아, 너 영화 보면서 뭐 먹는 타입이야?
0: 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타입이야, 굳이 따지자면.
2: 아, 그럼 내가 팝콘 살까? 아니면 음료수? 버터구이 오징어? 어느 거 먹을래?
1: 어리바리한 현우의 말에 연희는 살짝 콧김을 내쉬고는 박력 넘치게 현우의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현우의 양손에는 갈릭버터 맛과 캐러멜 맛이 반반 섞인 팝콘과 커다란 사이다 한 컵이 들렸다. 영화는 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다. 무법 도시에서 어둡고 불우한 시절을 겪으며 성장한 히어로가 나타나 나쁜 놈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는 내용이었다.
2: 초인이면 역시 저런 영웅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
0: 그런가? 하긴 뭐, 초능력자 하면 독보적인 능력의 영웅을 생각하게 되긴 하지. 세계를 구하는.
1: 연희가 핫초코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은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영화 이야기에 이어 초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현우가 말을 꺼냈다.
2: 근데 내 능력으로는 저런 거 턱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0: 네 능력은 정확히 어떤 건데?
1: 연희의 질문에 현우는 카페 바깥을 가리켰다. 어느새 카페 바깥에는 고양이가 한두 마리씩 모여들고 있었다. 연희는 신기했지만 현우는 한숨을 푹 쉬었다. 마음이 통하는 교감이 전부라고 현우는 변명하듯 연희에게 덧붙였다. 그때 현우의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란주, 유라, 효석이었다. 당황한 현우는 입을 떡 벌린 채 세 사람을 쳐다봤다. 란주가 손을 휘저으며 아른채를 했다. 그들을 흘끗 본 연희는 현우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0: 아는 사람들이야?
2: 동아리 선배들이야.
0: 동아리? 무슨 동아리?
1: 현우가 연희의 질문에 채 대답할 겨를도 없이 세 사람은 실실 웃으며 현우와 연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현우가 뭐하는 짓이냐는 듯 눈을 부릅떴지만 늘 그렇듯 현우의 의사표시는 무시당했다.
3: 안녕. 현우 친구인가 보네. 난 권유라라고 해. 얘 동아리 선배야.
1: 유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 사람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희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번졌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3: 너 알아. 우리 학교 양궁부 에이스잖아. 맞지? 근데 당분간 출전 금지라며.
4: 네? 어떻게 하셨...
1: 연희는 말꼬리를 흐리며 현우를 쳐다봤다. 현우는 목부터 귀끝까지 얼굴 전체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2: 이 선배들이 진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아, 여긴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5: 너 초인 검사 받았다며? 결과 언제 나온대?
4: 저 초인 아니에요.
1: 연희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현우가 입을 열었다.
2: 아, 선배들 그만해요.
4: 왜? 현우 너도 동의했잖아. 연희 저번 대회 때 맞추는 거 보니까 로봇 수준이던데? 정확히 한가운데만 맞추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초인 아닌 척해? 양궁부 때문에 그래?
0: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1: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란주, 효석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다.
2: 연희야!
1: 그때였다. 유라가 두 손을 뻗어 연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3: 저기 잠깐만. 우리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1: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연유의 발걸음이 멈췄다.
0: 무슨 동아리인데요?
1: 연희가 묻자 유라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0: 연휘, 사이비 종교 아냐? 카페에 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희는 저들이 전날 현우와 함께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등장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왜 데이트를 방해하지? 왜 날 초인이라고 단정 짓지? 어떻게 내 정보를 알지? 현우가 말했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8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계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2에서 5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1m, 기압 1016헥토파스칼, 기온 15.7도. 평양, 바람 없고 기압 1017헥토파스칼, 기온 16.4도. 백령도, 남동풍 2m, 1015헥토파스칼, 14.4도. 해주, 동풍 1m, 1017헥토파스칼, 16.7도. 서울, 북동풍 1.5m, 1017헥토파스칼, 16.5도. 인천, 북서풍 0.5m, 1017헥토파스칼, 17.2도. 서산, 동풍 1m, 1016헥토파스칼, 13.2도. 군산, 남동풍 1m, 1017헥토파스칼, 14.5도. 목포, 남동풍 2m, 1017헥토파스칼, 16.6도. 여수, 북동풍 0.5m, 1017헥토파스칼, 17.4도. 제주, 남동풍 1m, 1016헥토파스칼, 18도. 서귀포, 북동풍 1.5m, 1017헥토파스칼, 18.1도. 통영, 북동풍 1m, 1016헥토파스칼, 14.9도. 부산, 북서풍 1m, 1016헥토파스칼, 19.5도. 포항, 북서풍 1m, 1016헥토파스칼, 20.9도. 울릉도, 남서풍 4.5m, 1016헥토파스칼, 20.7도. 울진, 남서풍 2m, 1016헥토파스칼, 20.2도. 동해, 남서풍 1.5m, 1015헥토파스칼, 20.7도. 강릉, 남서풍 0.5m, 1015헥토파스칼, 21.2도. 속초, 서풍 1m, 1015헥토파스칼, 15.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동풍 3.5m, 1012헥토파스칼, 23.3도. 나하, 동풍 5m, 1013헥토파스칼, 22.7도.
미나미 다이토 섬 북동풍 4.5m, 1013헥토파스칼 22.8도. 나세 남서풍 1m, 1016헥토파스칼 20.4도. 가고시마 북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19.5도. 후쿠오카 남서풍 1m, 1018헥토파스칼 19.2도. 이즈하라 북서풍 1.5m, 1017헥토파스칼 17.4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11.1도. 마세 북서풍 0.5m, 1018헥토파스칼 13.7도. 시미즈 북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21.5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1.5m, 1019헥토파스칼 18.3도. 오사카 북동풍 2m, 1018헥토파스칼 19.6도. 와섬 남서풍 3m, 1018헥토파스칼 12.6도. 아오모리 남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12도. 삿포로 남동풍 4.5m, 1017헥토파스칼 12도. 왓카나이 남서풍 6m, 1015헥토파스칼 9.4도. 네무로 남동풍 4m, 1020헥토파스칼 4.6도. 센다이 북서풍 1.5m, 1020헥토파스칼 14.2도. 도쿄 북동풍 0.5m, 1019헥토파스칼 17.7도. 하치조 섬 북동풍 3m, 1019헥토파스칼 16.3도. 지치섬 북동풍 3.5m, 1016헥토파스칼 21.9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9.4도. 대치해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7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4m, 1015헥토파스칼 7.6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5도, 습도는 6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양국 간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2028년까지 한 해 최소 170억 달러, 약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젯밤 대통령 관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와 무역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현지 시각 17일 오전 6시쯤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공보청은 바라카 원전 내부 경계의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에서 드론 한 대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오후 세이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아라그치 장관에게 나무호 피격 관련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삼성전자 노사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를 빌미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측은 지난 12일 사후조정 당시 논의됐던 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제시하며 수용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하라거나 긴급조정 및 중재 시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십자 인대 파열로도 통증은 있고요. 반원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반월 연골판 손상은 무릎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복되면서 손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파열 위험은 높아지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반월 연골판 파열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올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연골입니다.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반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에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는 이유, 특히 파열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이원석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월판 연골, 반월상 연골, 반월 연골판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같은 의미인가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데요.
1: 아, 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부르는 명칭을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0: 네.
1: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같은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이 중 정확한 명칭은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0: 네.
1: 진료실에서는 줄여서 연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반월판이나 반월상 연골처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골과 연골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에서 연골이 닳았다라고 할 때는
0: 네.
1: 연골은 그 뼈 끝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보호막을 얘기하고
0: 네.
1: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골판은 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반달 모양의 쿠션 구조물을 말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연골판의 재질 자체가 섬유 연골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섞여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연골판은 말 그대로 납작한 판 모양처럼 생겼고 무릎 안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청취자분들께서는 연골판을 무릎 안에 있는 납작한 쿠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이 좀 손상되는 거 비교적 흔한가요?
1: 아, 네. 결국 흔하냐고 물어보신 건 손상에 대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0: 네.
1: 첫째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스포츠, 외상성 손상이고 둘째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손상입니다.
0: 네.
1: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서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빈도가 낮지만
0: 네.
1: 급격한 방향전환이 있었거나 충격이 있었다면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또 연령이 올라가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MRI로 확인을 했을 때 통증이 있든 없든 10명 중에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연골판 손상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처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전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외상성 손상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스포츠 활동 중에 손상 위험이 큰 건가요?
1: 그 앞서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0: 네.
1: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 중에 무릎을 다쳐서 오시는 경우를 보면
0: 네.
1: 그 원인으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연령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더라도
0: 네.
1: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힘이 가해지지가 않아도
0: 네.
1: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환자, 뭐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0: 네.
1: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무릎 질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0: 네. 이 반월 연골판이 손상된다는 게 파열을 의미하나요?
1: 아, 이 네,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강해서
0: 네.
1: 놀라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0: 아,
1: 하지만
0: 네.
1: 네. 하지만 이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연골판 손상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이 가거나 찢어진 파열 상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손상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겉면이 살짝 해진 수준의 작은 균열부터 너덜너덜하게 일부가 들려있는 경우 그리고 조각이 크게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끼이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또 최근에는 뿌리 부분 손상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의자에 고정해 둔 쿠션에 끈이 풀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쿠션 자체가 멀쩡해 보여도 고정장치가 풀리게 되면 앉을 때마다 때마다 쿠션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뿌리가 손상된 연골판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관절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파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파열이라는 상태가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앞서 연골판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반월 연골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위쪽에 있는 뼈와 견골이라고 불리는 아래쪽 뼈 사이에 안쪽이랑 바깥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모양이 마치 밤하늘에 뜬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시다시피 우리 무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도 버텨야 되지만 한 발로 지탱하거나 걸을 때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약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또 특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5배, 쪼그려 앉을 때는 무려 7배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반월상 연골판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스펀지 역할을 해줍니다. 위에서 누르는 수직의 힘을 옆으로 넓게 분산을 시켜서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를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안정장치 역할을 함께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 연골판이라는 것은

0: 보호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1: 예. 그 쿠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손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좀 약한가요?
0: 약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부담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무릎은 체중을 계속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는 부담을 크게 받게 됩니다. 네. 이 연골판이 단순히 눌리는 힘뿐만 아니라 비틀리는 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을 급하게 바꾸거나 몸이 돌아가는 동작에서 손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연골판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네. 큰 외상이 없어도 오래 입은 옷이 찢어지듯이 일상생활 중에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 연골판은 약한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기 때문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런 연골판이 파열되면 이제 파열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바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기도 한다면서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만으로 아, 이건 연골판 파열이다 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소리만으로 연골판 손상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 중에서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위치입니다. 네. 무릎 전체가 뻐근하거나 앞쪽이 아픈 경우보다는 나는 어느 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연골판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랑 관련된 통증입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틀 때처럼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입니다. 네. 무릎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부드럽지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릎이 잘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연골판과 관련된 기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라는 느낌만으로는 연골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네.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뭐 걸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나요?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무릎이 붓고 아프다가도 휴식이나 약물 치료로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손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지내기도 하시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부담이 누적이 되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과 경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네. 무릎이 만약 자주 붓거나 기계적인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 간격으로는 주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파열된 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거나 하면요.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상태가 될까요?
0: 운동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골판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무리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파열 부위 자체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손상된 연골판이 관절 안에서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나 붓기가 반복이 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연골판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MRI에서 손상이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런

0: 상황에서 운동을 중단을 하고 휴식만 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릎에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있던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운동을 계속할지 쉬는 것이 좋을지는 현재 증상과 기능 상태를 함께 평가해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뼈의 위아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0: 이게 사실 무릎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골판의 손상 자체만으로 바로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골판이 손상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분산되던 힘이 특정 부위로 몰리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이제 그 상태가 반복이 되면 관절 표면에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관절 안쪽에 자극이 쌓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관절액이 늘어나고 주변 조직이 민감해지면서 통증이나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아져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라기보다는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그 결과로 관절염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1: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걸 확인하는 검사는 뭔가요?
0: 이게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기계적인 증상이 있는지 등을 먼저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영상검사로는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는 연골판을 보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관절염이 있는지, 무릎 정렬이 어떤 상태인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진찰을 통해서 만약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찢어졌다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인대나 연골 손상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진단 자체는 진찰, MRI 소견 등을 함께 종합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연골판 손상의 치료는 단순히 얼마나 찢어졌는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손상의 위치, 그리고 형태,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활동 수준, 그다음 다리 정렬, 관절염의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건 모든 치료가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증상이 없다면 약물 치료나 근력 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의 방패 역할을 하는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손상 정도뿐만이 아니라 현재 증상과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1: 일단 약물이나 뭐 근력 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로 안 되면 그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0: 네, 맞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하고 약물이나 운동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런 보존적인 처치를 하며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릎이 갑자기 걸리거나 잠겨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무릎 안에서 연골판이 끼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요즘 대부분은 관절염이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상처가 적고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손상된 부위를 다듬는 방법도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꿰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관절경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연골판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오다리가 되어서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 부담이 집중이 되면 다리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술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내 무릎을 최대한 보존해서 더 큰 수술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해도 손상된 연골판은요.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나요? 수술뿐 아니라 관리가 강조되던데요.
0: 아, 이 연골판이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를 절제한 경우에는 제거된 연골판 조직이 다시 재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같아지기가 힘듭니다. 또한 봉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손상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부분의 근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관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0: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특히 젊은 환자에서는 연골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연령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골판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연골판은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상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1: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그 무릎 질환들에 있어서 예방법은 거의 다가 비슷한데요. 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줄이고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쪼그려 앉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 또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무릎 통증이나 붓기,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함께할 청취자 사연은 40대 남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자다가 중간에 잠을 깨는 경향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깼다거나 이렇게 중간에 잠을 깨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지 몰라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아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약을 따로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잠을 설쳐서 이게 예전에 한번 자면 한 6시간, 7시간 쭉 잠을 잤었는데 요 근래 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핸드폰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고 그리고 TV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미디어는 안 보려고 노력하고 음악만 이렇게 듣는 편인데 그것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보통 한 3시간 자고 깼다가 한두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하고 그냥 잠이 깨요.
0: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다 깨서 한동안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도 불면증의 하나일까요?
1: 예, 이제 자다가 깨고 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는 불면증의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잠들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주 깨거나 그다음에 또 너무 일찍 깨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세 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유지 장애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면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1년 전부터 수면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수면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시는데 아무래도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하겠죠?
1: 그렇죠. 이제 불면증의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뭐 긴장 상태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이제 수면 리듬이 변화하거나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문제는 교정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참 다양한 건데요. 이분은 아직 검사를 받아보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소 6, 7시간을 잘 자고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로감도 그렇고 일상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낮에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면은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사 변화라든지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면이 충분하게 유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문제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0: 네. 수면 유지 장애라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두세 시간 자다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밤새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깬다거나 하면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과 상관없이 잠을 깬다니까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피면 좋을까요?
1: 일단 화장실과 무관하게 깨는 경우는 이제 수면 자체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제 반복해서 깨는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좀 깨져 있거나 그러니까 깊은 수면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상태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각성 반응이 반복이 되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면 환경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특정한 원인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수면 습관하고 환경, 그다음에 이제 리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네,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전에 휴대전화 보는 걸 삼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동안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도 문제이긴 하죠.
1: 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 네.
1: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좀 떨어뜨리고요.
0: 네.
1: 그래서 잠이 드는 과정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뇌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은 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잠들기도 좀 어렵고요.
0: 네.
1: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깨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0: 네.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음악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자극이 좀 적고 일정한 리듬의 음악 같은 경우는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잠들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가사가 들리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음악은 그러니까 뇌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에 좀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또 착용한 상태에서 듣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하게 이완이 또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카페인이라든지 자기 전 운동도 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전에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운동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0: 네.
1: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잠이 잘 들기 어려워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조명도 좀 낮추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몸에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유지 하셔야지만 수면에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0: 네. 조명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환경 어떨까요? 요즘 조명을 켜고 잠드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1: 많으시죠.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거는 이제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조명을 켜고 자는 거는 수면의 깊이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너무 싫다, 무섭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낮은 밝기의 조명으로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명뿐만 아니라 뭐 소음이라든지 온도, 친구 상태 같은 것도 수면 유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또 피로감이 생기니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낮잠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 요인일까요?
1: 그러니까 낮잠을 짧게 주무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낮잠을 이제 한 시간 이상 이제 길게 주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한 시간 이상 주무시면은 이제 밤에 필요한 수면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깊게 잠들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깨는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필요하다면 30분 안으로 짧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자다 깨는 증상이 1년쯤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1: 1년 이상 지속되는 수면 문제라고 하면 이제 평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생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어떤 주기적 각성 같은 이제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간에 반복적으로 이제 깨는 양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면 구조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평가들을 한번 진료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0: 도움이 되는 약물도 있을까요?
1: 사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약물 치료는 좀 단기간에 보조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은 약물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고 수면 리듬이 더 깨지고 생활 습관도 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보다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어떤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6년 새해가 되자마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폐나 호흡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기로 고생한 후부터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계속 이물감이 있고요. 가끔씩 잔기침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 안에 가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불과 5개월 만에 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는데 가래와 기침이 역류성 식도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난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은 안 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늘 신경 쓰이는데 주된 증상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거든요. 기침은 아주 가끔씩 하고요. 5개월 만에 다시 검진을 해봐야 하는지 무슨 검사부터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위 내시경 검진을 했을 때 초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늘 조심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폐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를 앓고 난 이후부터 가래가 낀 것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는 거죠. 감기는 나았으니 연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목에 이물감이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1: 감기 이후에 그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염이 좀 지나간 이후에도 이 기도점막이 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아도 이 가래가 걸린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 장기침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폐질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기 이후에 좀 기도가 조금 예민해진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이렇게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가끔 잔기침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물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감기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1: 역류성 식도염과도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산이 이제 식도를 넘어가지고 인 후부 목구멍 쪽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기침이나 뭐 가래가 낀 느낌, 그다음 목에 이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가래가 많지가 않은데도 계속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식사한 다음이나 아니면 이제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잘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훨씬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기도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위산 역류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를 올해는 안 하셨고요. 5년 전에 위 내시경을 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역류성 식도염도요.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할까요?
1: 이게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경과에 따라서 호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요. 완치가 좀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 조절만을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체중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고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뭔가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이 괄약근이라는 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위산이라든지 음식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괄약근의 기능하고 위의 내용물의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초기에는 생활 습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생활 습관이 주는 위험 요인들도 많나요?
1: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완치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카페인하고 음주 이런 것들은 이제 과략근을 좀 이완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하거나 이제 살이 찌는 경우에도 이 복압이 증가되면서 쉽게 좀 역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이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과략근 말씀하셨는데요. 야식이나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이는 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식사를 한 다음 직후에는 위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우시게 되면은 위 내용물이 식도적으로 훨씬 더 쉽게 올라오기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좀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과략근의 압력보다 위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1: 사실 뭐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 식도 점막의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서 뭐 내시경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전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근데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 효과가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0: 네. 뭐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약물들인 건가요?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산 분비를 좀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줄어야지만 그 역류되는 그 위산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요인이 좀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를 좀 잘 시켜주는 약물이거나 아니면 위가 좀 잘 움직이게 하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같은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약물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습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은 좀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이제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역류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면 시에 좀 증상이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베개를 통해 가지고 상체를 약간 높이는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잘 생기니까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0: 증상으로 볼 때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1: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제 후비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이런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감기 이후에 시작된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점막이 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후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목에 계속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1: 이게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가래를 뱉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좀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는 그런 행동은 그러니까 점막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증상이 더 오래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을 좀 잠깐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좀 줄여주고 점막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아의 공중정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모레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준비해 주시고 농작업 시 물을 자주 마시고 통기성 좋은 작업복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6도에서 34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레 오전부터 전남 서부와 제주도 산지에, 오후부터는 그 밖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5에서 20mm,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2도, 원주 32도, 대관령 27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 31도, 동해 2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1도, 대전 30도, 세종 29도, 천안 29도, 보령 26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7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포항 32도, 안동 33도, 부산 28도, 울산 32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서해오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17도, 개성 27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파주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8도, 습도는 6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중노위 2차 사후조정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는 파업 시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1: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어젯밤 통화하며 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0: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됩니다. 전 국민 70%가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1: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아침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습니다.

0: 김민석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1: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0: 김 총리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피해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들어 처음으로 긴급 조정권을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겁니다.
1: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다만 정부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고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2: 강유정 청와대 최대한의 수석대변인입니다.
0: 양대 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자 파업권 제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4: 오늘 아침 10시에 시작될 사후 조정 결과를 놓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노사는 오늘 조정에 앞서서 어제 사전 만남을 가졌는데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가 받고 있는 압박도 커지게 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5: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바뀐 사측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 조정 때보다 후퇴한 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사측 제안을 보면 성과급 상한선은 유지하면서도 특별포상은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12% 재원에서 200조 이상 시 9에서 10% 재원으로 적용 기간도 유사 수준 경영 성과 달성에서 3년 후 재논의로 바뀌었습니다. 노조는 이럴 경우 합의하지 않겠다. 긴급 조정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양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노조가 공개한 안을 보면 협상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 듯합니다. 조정장이 다시 앉기도 전에 여전히 큰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 정부의 강한 권고와 이재용 회장 메시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6: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5: 사후 조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정부는 파업을 중단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4: 네, 기록적인 반도체 후황에 예년보다 많은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삼성전자 노사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지급 기준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에 기반해 성과급을 계산하라면서 사측 안 가운데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8: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EVA 기준,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7: 현재 성과급 재원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를 뜻하는 EVA입니다. 올해 초 선고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대법원 판결문, EVA가 어떻게 나오는지 명시됐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각종 평가 감안 사항을 반영한 뒤 자본비용도 빼고 남은 액수입니다. 문제는 이 평가 감안 사항을 경영진이 정한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나도 EVA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EVA를 쓰던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논란 끝에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으로 바꿨습니다.
9: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10%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2: 않습니까? 근데 이제
9: EVA 20%라고 하면 전혀 모르시겠죠?
7: 다만 회사 입장에선 영업이익을 곧바로 성과급 기준으로 삼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10: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주주에 대한 배당 이전에 직원들이 성취해서 먼저 돈을 떼가는 것은 경영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7: EVA로 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공개하거나 글로벌 경쟁사와 보상을 비교하는 등 투명성을 보완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4: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0: 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함께한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 미중 정상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은 만큼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양국 무역위원회 설립,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등 무역 합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쟁점이 된 중국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의 발표에 한반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 방중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보다 세게 공격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곧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거란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미 팩트시트 이행 노력도 논의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어젯밤 10시부터 30분간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청취를 위해 우리가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논의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 즉 조인트 팩트시트가 역사적 합의란 점을 상기하고 합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나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제안한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4: 한국인 근로자 38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나 방사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시각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은 서쪽 국경 방향에서 진입한 드론 3대 중 한 대가 원전 부근의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드론 2대는 방공망이 격추했습니다. 원자로 격납 건물 등 핵심 설비가 있는 구역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아부다비 당국은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안전 수준이 정상이며 원전 3호기는 비상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0: 이란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일부 언론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경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며 피격 당시에도 원전 정비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380명가량이 원전 인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 직후 한국인 인력은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고 비상상황 해제 이후 일부 직원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며칠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집중 타격해 민간인 4명이 숨졌는데요. 전승절 휴전을 끝내자마자 고강도 공격이 오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모스크바 고층 빌딩 사이로 비행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 아파트 옥상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 전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556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물량 공세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 타격 목표는 국경에서 약 500km 떨어진 수도 모스크바였습니다.
3: 러시아는 권력의 중심부를 가장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이미 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공망을 뚫은 드론이 모스크바의 정유시설 한 곳과 송유시설 두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공습으로 키이우 시민 27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휴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양측은 휴전이 끝나자마자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이 막바지에 왔다고 주장했지만 긴장 수위는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온열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 등에 큰 부담을 주고요. 여기에 농작물, 생육과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청객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고농도 오존입니다. 평균 기온과 일사량이 높아지면서 최근엔 봄, 가을철에도 오존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오존 예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오존이 미세먼지보다 관리가 더 어렵고 마스크를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 실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과 오존주의보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잘 실천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5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박준하님 오랜만에 출첵한다고 인사 주셨고요. 이수영님, 조혜

0: 형님, 이정한님, 이진희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는 것 넘어 시간에는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바뀌게 될 돈의 흐름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잠시나마 그 더위 잊으실 수 있게 월요일 출근길 선물 받으실 수 있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요즘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로 꽃가루 날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나무 꽃가루 지수, 또 소나무 꽃가루 지수까지 등장했는데요. 문제입니다.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와 콧물 등 많은 분들이 봄마다 고생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알레르기, 2번 두드러기. 퀴즈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문자가 아닌 콩으로 정답 보내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콩으로 보내시면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작진이 휴대폰 번호를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문자 번호에서만 당첨자 뽑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3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20분께 드릴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존 온실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요. 작물 생육 상태와 병해충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오늘 살펴보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0: 기존의 CCTV를 활용한 생육 감시 기술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2: 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온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활용해서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작물 생육을 자동으로 확인하려면 별도의 카메라나 고가의 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은 기존 CCTV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온실 현장에 설치된 엣지 인공지능 분석 부대에서 바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상을 멀리 있는 서버로 보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인공지능이 영상을 읽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토마토나 딸기 같은 작물의 성장 정도, 꽃의 개수, 이 면적 등 주요 생육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농업인이 직접 온실안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일단은 기존의 CCTV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면은 농가에서 일손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미진한 점들을 보완해서 생산력도 높일 수 있는 등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농업인이 모든 작물을 매일 세밀하게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연구진은 농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작물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개발한 CCTV 활용 병해충 모니터링 기술도 이번 시스템에 통합됐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작물이 자라는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해충 피해 상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경우 제피 곰팡이병, 흰 가루병, 괴양병 관련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딸기는 흰 가루병, 탄저병, 세균모 무늬병 관련 피해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렇게 생육에 문제가 있거나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에도 빨리 대응할 수가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병해충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가 커진 뒤에 대응하면 방제 비용도 늘어나고 수확량이

0: 이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상 징후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술은 대규모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온실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저비용, 저전력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이나 창업농, 스마트 농업을 처음 시도하는 농가도 접근하기 아주 쉽습니다.
1: 신기술이 나올 때면 아무래도 이 높은 투자 비용 때문에 중소규모 농장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더 기쁜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감귤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됐다면서요?
0: 네, 이번 연구는 국산 감귤을 새로 활용 가능성을 찾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천연 원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그 가운데 생산량이 풍부하고 수급이 안정적인 국산 감귤에 주목했습니다. 감귤에는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고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장벽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폴리페놀도 풍부하고요. 또 감귤하면 청정 제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산업체가 원하는 원료 이미지와도 잘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감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감귤이 쓰이는지요? 또 이 효과는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연구진은 특히 최근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의리품종 윈터 프린스와 전체 감귤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온주 밀감을 대상으로 피부 장벽 개선 효과를 평가했는데요. 먼저 윈터 프린스와 온주 밀감에 혼합 추출물을 만들어서 인구 피부에 적용해봤습니다. 그 결과 피부 장벽 형성에 중요한 단백질인 필라그린과 콜라겐 유전자 발현량이 대조군보다 약 2배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필라그린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이고요.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구질 유지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즉 감귤 혼합 추출물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발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인턴프린스가 미용산업 원료로 활용되면 감귤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신품종 보고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바르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먹는 화장품, 이른바 이너 뷰티 소재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앞으로의 효자 품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될 주요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 들이 있다고요?
0: 네, 마늘은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하이엽과 잎의 끝부분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수확하시면 되고요. 날씨가 좋은 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확해서 밭에서 2에서 3일간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도복이 시작될 때에는 하루에 10마르당 약 200kg씩 수확량이 증가해서 도복 후에도 지상부가 완전히 고달될 때까지 구의 비례가 계속되어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만생적인 경우 너무 늦게 수확하면 병해증의 피해로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복 후 잎이 완전히 마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모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글로벌 채권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치솟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수장으로 케빈 워시가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과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보이는 것 넘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글로벌 국채 금리가 치솟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있다.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네.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1: 네.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이제 돈의 가치인 거죠. 돈값인 예. 거죠.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돈의 값을 좀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좀 더 오래되지 않겠는가, 길게 가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0: 예.
1: 당연히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거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연준이 이제 곧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우려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인 요인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일단 금리 수준을 보면은 10년물 미국 금리가 4.6%, 그러니까 4.5를 지금 4.5%를 훌쩍 넘어섰고요.
0: 예.
1: 30년짜리 미국 그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예요. 5.12%.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됐고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30년물 금리도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섰어요.
0: 그렇다면서요.
1: 네,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주요국 전반으로 이제 금리가 좀 치솟는 상황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아까 뭐 전쟁이라든가 유가 상승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첫 질문이지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고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0년 동안 지속됐던 저금리 혹은 장기금리의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고 장기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고금리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에는 주로 저축 과잉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취업하고 일하면서 저축을 쌓아나갔고 그 돈들이 뭐 저물가를 만들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 싼 물건들을 얼마든지 공급하고 또 살 수 있었고요. 중국도 저가 노동력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시대였죠. 거기다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물가, 장기금리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계속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좀 뭐랄까요. 뭐 냉전, 제2의 냉전을 겪으면서 새로 모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고 또 탈세계화라고 해서 이제 각각 자기가 먼저 만들어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방비도 많이 들고 뭐 에너지 전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미국에도 지금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여전히 많은데 그보다 정부가 써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이제는 돈을 아까 제가 돈의 가치 그러니까 돈값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0: 예.
1: 정부가 돈 빌리기가 뭐랄까요. 돈을 빌릴 때마다 계속 그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과연 미국을 포함해서 뭐 다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수준의 부채가 과연 감당 가능하겠는가. 재정적자 감당 가능하겠는가라는 의심도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중앙은행은 지금 믿을 만한가 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다 합쳐지면서 금리가 많이 치솟고 그 좀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저금리 저물가 세계화 뭐 이 큰 흐름이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제는 좀 더 블록화되고 재정은 좀 부담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대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나 이제 장기 국채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고금리 시대가 장기간 유지될 거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인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네네.
0: 잠시 짚어주셨지만 뭐 특이점이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5% 돌파했고 또 30년물은 5%를 돌파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1: 네네.
0: 이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들도 우리 어떤 경제 수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네. 사실 4.5% 자체는 4.49는 괜찮고 4.51은 안 되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 4.5%라는 의미는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최고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4.5%에서 계속 올라가다 막히고 올라가다 막히고 해서 심리적인 저항선 정도는 되는데 마치 우리가 1,500원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500원이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미국 금리 10년짜리 금리 4.5%도 뭐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냥 돈의 가치가 한 단계, 돈 가격이 한 단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벤치마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훨씬 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또 그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미국 금리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기업에 이제 돈을 빌리는 금리를 회사채를 발행하는 금리를 정하기도 하고요.
1: 예.
0: 또 뭐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달러를 돈을 빌릴 때 달러를 빌릴 때 조달 금리로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뭐 혈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래서 그 이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불안은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가 오히려 좀 더 길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불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채권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높아지면
1: 여러
0: 다른 투자 대상 중에서도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주식이나 부동산의 어떤 가치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정부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다 같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2: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00원 환율이 뉴 노멀로 네. 어느덧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전문가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 4.5%도 어쩌면 새로운 뉴 노멀로 이제는 자리 잡게 되는 걸지가 궁금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뉴 노멀이라는 게 아까 제가 한 40년의 대전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4.5%를 넘는다고 해서 뭐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점 출렁출렁거리면서 금리는 높아지거나 높은 수준에서 머무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거나 뭐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저도 여쭤봤지만 일본의 장기금리까지 또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건 어떤 의미고 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특히나 네.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가 네. 궁금하네요.
0: 네, 일본이 상징성이 있죠. 그동안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금리 정책. 뭐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도 제일 먼저 시작했죠. 대규모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서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했던 나라인데요. 그런 일본의 30년물 금리마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라는 의미는 이 저금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축 중에 하나였던 일본마저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미래의 경제가 성장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물가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빌려줄 때 훨씬 더 높은 보상을 사람들은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부와 민간의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든 경제 구조의 비용이 바뀐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는 그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그 뭐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그동안 가장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자국에서 뭔가를 투자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뭐 주식을 산다든가 다른 나라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산다든가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던 나라인데요.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렇죠. 부르죠. 그래서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혹은 다른 나라에 높은 금리를 가진 자산을 사는 것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일본 금리마저도 4%가 넘는다고 하면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해외에 나가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국내에 있는 일본 국채라든가 다른 것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일본 자금들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 나가거나 지금 같은 속도로 안 나가거나 혹은 조금씩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굉장히 이제 출렁거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끔씩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그 변동성 요인이기도 합니다.
2: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과 미국과 일본 국채,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인상하고 그 영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국채,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0: 쉽게 한번 짚어보자면 국채금리가 뛰면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금리와 가격이 또 요즘에는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네. 헷갈리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번 쉽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뭐 교과서상으로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 금리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정기예금 금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정기예금을 내가 1년 전에 뭐 5%로 가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이 금리가 10%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저는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0: 예.
1: 제 정기예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 반대 상황이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그냥 숫자로 얘기 드리면 1년 뒤에 만약 오늘부터 1년 뒤에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 이게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의 금리가 5%라면 지금 나는 얼마의 이 채권을 사겠습니까? 대체적으로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 건데 금리가 5%니까 한 95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 건데 금리가 10%라면 이제는 9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리고 네. 뭐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맞습니다. 책정을 하는 거고 또 채권금리는 시장에서, 네. 네. 시장에서 매일매일 변동되는 채권 거잖아요.
1: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0: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은행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네. 정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의 가격은 좀 떨어지는.
1: 사실 거죠? 그거는 기준금리를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는 기준금리를 하루짜리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든 연준에서 올리면 자연스럽게 2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연달아서 금리가 상승하는 채권의 중기금리,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정상인데요. 이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절반 이상은 절반 가까이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0: 꼭 그렇게 네. 생각해서는 안 되는군요.
1: 네. 왜냐하면 또. 시장이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채권은 서로 거래가 되는 매매가 되는 시장이잖아요.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한 뭐 두 번, 세 번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면 시장에서는 미리 그거를 가정해서 움직이고 거래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0: 기준금리는 사실 1년에 8번 이렇게 네.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1: 결정을 하죠.
0: 네, 결정이
1: 가만히 둘까 올릴까 내릴까.
0: 채권금리는 네. 이제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1: 채권시장은 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니까요. 예.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채권시장의 불안이 주식시장으로도 지금 번지고 있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기술주, 빅테크 네. 기업들, 뭐 미주들은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기술주. 이렇게 유독 민감하게 출렁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1: 주가는 미래의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한 가격 이지 않습니까?
0: 예.
1: 얼마나 잘 벌까에 대한 이제 예상인데요.
0: 그래서 꿈을 먹고 자란다는
1: 맞습니다.
0: 이야기도 하고요.
1: 네. 뭐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자라는데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전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꿈을 먹고 자라기보다는 눈앞에 이익을 따박따박 내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아까 지금은 당장 돈을 못 버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은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우리 AI 기업들
0: 예.
1: 혹은 뭐 바이오 기업들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은 비록 적자거나 돈을 못 벌지만 이러한 혁신 기업들로 기술들로 미래의 시장을 지배해서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로 기술주나 빅테크 기업들인데 예를 들면 현재 기업은 없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시죠. 어떤 기업이 있는데 현재의 이익은 빵인데 5년 뒤에 30%의 이익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지금 금리가 만약 1%라면 1%의 비용을 감수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미래에 5년 뒤에 30%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이거는 좀 매력적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1%의 지금 비용이 이자인데 금융시장의 이자인데 금리인데 미래 30%를 버는 기업이 있는데 5년 뒤에
0: 기대 수익이
1: 투자하시겠습니까?
0: 훨씬 크잖아요.
1: 라고 하면 하시겠죠.
0: 그렇죠.
1: 그럼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금리가 10%입니다. 5년 뒤에 30% 버는 기업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망설여지죠.
0: 예, 기대 수익이 훨씬 작아지니까.
1: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현재 가치가.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기술주나 성장주, 빅테크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금리가 아까 저금리거나 내려갈 때는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0: 특히나 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천문학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면 또 비용이
1: 맞습니다. 훨씬 더 높아지죠. 네. 1%의 비용을 낼 때랑 10%를 낼 때랑 완전히 다르죠.
0: 네. 그래서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출렁이게 맞습니다.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글로벌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특히 우리 금융시장, 우리 대출이나 환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마 네.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1: 뭐 맞습니다. 뭐 전 세계의 글로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고요. 특히 이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단기 금리인데 이 단기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출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양국, 그러니까 한국,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를 결정하는 또 환율이 연결돼 있죠.
0: 예.
1: 그래서 환율도 또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달러를 빌릴 때 주는 이자가 비싸지니까 더 많이 이자를 주게 되니까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데 좀 더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원화가 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물가가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또 올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생길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주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때 원화가 약세가 되거나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네. 높아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 그 글로벌 국채 금리 혹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시각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주요국 중앙은행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시 긴축 또 즉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뭐 인플레이션이 기존의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곧 둔화될 것이고 중앙은행은 특히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인하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예. 전망이었는데요.
0: 또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고 있고요.
1: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다 사라졌고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그 선물 시장이 있어요. 연방기금리 선물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한 60% 조금 더 높게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뭐 생산자 물가 이 상승이 쇼크였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고.
0: 네, 높게 나왔죠.
1: 네, 그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관세 효과가 전가되고 있었고 에너지 충격도 이전에 드디어 강하게 좀 반영되기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6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0.75%인데요.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뭐 1.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논쟁이 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좀 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제 경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네. 이제 미 연준의 케빈 워시 신임 의장에게 시선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이제 물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절사 평균 지표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네. 이 절사 평균 네. 지표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예.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절사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트림드라는 것은 잘라낸다라는 뜻이고요. 민은 평균이니까 잘라내고 평균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피겨 경기를 한다거나 네, 네. 뭐 체조 경기를 했을 때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때요. 평균을 매기는데 맨 위에 제일 점수 잘 준 사람과 제일 안 준 사람을 빼고 네. 나머지만 평균 내잖아요.
0: 맞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네. 빼고 그 중간값으로 맞습니다. 평균을 내죠.
1: 네. 그 방식입니다.
0: 그게 졸사 평균이구나.
1: 네. 네. 평균을 구할 때 양 극단에 뭔가 좀 튀는 값을 제거하고 중간에 있는 값으로 평균을 낸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기조를 그러니까 추세라든가 흐름 기조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이제 쓰이는 이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주로 미국의 12개 지역은행 중에서 댈러스 연준이 가장 먼저 산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매달 우리나라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미국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중앙은행이 기준으로 잡는데 이 개인 PCE 물가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이 PCE 물가를 발표하고 나면 이제 댈러스 연준이 이 절사 평균 물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심이 생긴 것은 지난 4월 말에 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가 예. 이제 그 국회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변화. 그러니까 최근처럼 전쟁하면서 유가가 오르거나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소고기 가격이 변동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변화인데 이런 것보다는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어떤 기저적인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본인이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절사평균인데 이 절사평균은 꼬리 위험들을 다 일시적인 항목들을 다 제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난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이 절사평균이라고 하면 네.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이제 전체 물가의 왜곡을 막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극단치를 지우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또 하필 이런 때 갑자기 핵심 물가 지표를 바꾸겠다는 속내도 뭔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뭐 꼼수라고 봐야죠. 그리고 골대를 옮기는 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슛을 했는데 빗나가니까 골대를 그쪽으로 옮기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는데 제일 잘한 사람 평균 뭐 점수가 50점이었다면 우리는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통계학적으로 찾아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나 요구에 좀 부응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 미국의 물가 데이터들은 주로 3%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워시 의장 후보자가 얘기한 절사평균 물가는 최근 1년 내내 하락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숫자로 그냥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12개월 기준으로 1년 동안 3월 달에 PCE 물가는 3.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절사평균 물가는 불과 2.4%밖에 오르지 않았고 그마저도 1년 내내 하락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위아래를 잘라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도 근데 중간값이 항상 평균은 아니거든요. 대칭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정규분포상의 분포가.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도 유가가 100불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잘라내는 게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한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유가가 100불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항상 높은 흐름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이게 일시적인 걸 위에를 늘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게 늘 높다면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높은 거니까 약간 통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네. 이거 뭐 계절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지난 아까 40년 동안에는 저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조정값이 저물가 시대의 조정값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물가를 판단해 보니까 훨씬 더 왜곡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 물가가 과연 무시해도 되는 수준인지 지난 파월 의장도 그 코로나 직후에 그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6년 내내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보다 기준적인 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지난 40년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도 과거 저물가 시대의 조정치를 활용한 이 절사평균 물가를 썼을 때 더 크게 오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참 공교롭게도 그 워시 의장이 청문회하기 직전 일주일 전쯤에 이 댈러스 연준에서 절사평균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0: 예.
1: 여기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서를 냅니다. 이 절사평균 물가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됩니다라는 발언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물가 시대에 약간 대칭적이지 않은 물가 지표들이 거의 대칭적이 됐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여전히 좀 논란은 있는 중입니다.
0: 그렇군요. 임기 시작 전에 워시어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도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또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낮출 확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또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 인상할 확률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1: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인상할 확률이 오히려 한 60% 넘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가속도를 내기에는 너무너무 취약한 환경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6년 동안 연준의 목표 물가인 2%를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도 이게 일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관세 비용이라든가 전쟁 비용이 드디어 추세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면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지금은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내내 매일매일 형성하면서 예. 사람들의 이 소비의 습관들도 뭐 아주 강한 흐름을 펼쳐지고 있어서 뭐 경제도 아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돈을 쓰고 있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트럼프는 더 금리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훨씬 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역설적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지금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시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예. 그럴수록 아마 금리를 올려야 되는 논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교수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채권 시장의 이 혼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정부 또 한국은행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야 할지 짧게 짚어주시죠.
1: 네. 뭐 한국은행 정부를 뭐 저희가 걱정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기 금리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잠깐 쉬더라도 높은 금리의 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무언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 대출 상환 능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설정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2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은 뭐 1년짜리 2년짜리 금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단기채를 계속해서 뭐 재투자하면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탄탄한 아까 데이터 센터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좋은 빅테크 기술주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0: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운신의 폭을 좀 좁혀서 네. 좀 조심스러운 투자를 또 네. 제안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 보이는 것 넘어 코너에서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교수님.
1: 고맙습니다.
0: 네. 월요일 퀴즈 정답. 방송 마치기 전에 전해드려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보기 1번 알레르기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8540번 쓰는 분 정답 1번 알레르기입니다. 수출 산업 전선에서 가장으로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정답 마치셨습니다. 이 가장의 책임감 정말 멋지시네요.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521번 쓰는 분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늘 고생하신다는데요. 좀 차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르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

이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 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 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날씨 포인트는 30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온입니다. 예년보다 5에서 7도 높은 고온에 연일 여름을 체감하게 됐고요. 반소매 옷차림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내일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북권은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오늘 매우 높은 단계, 또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 해린 가운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구름과 비로 인해서 모레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일교차 크겠습니다. 현재 16.6도인 서울 지방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도 30, 강릉 전주 31도, 대구는 3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26에서 34도 사이고 오늘 종일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3도 정도 내려가서 서울 27도 등 24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중부지방 5에서 20, 남부 제주 5에서 40mm가량 강우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외신들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7일 오후 강요 회의를 소집해 전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방부가 휴전선언으로 중단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가 최근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드론 300여 기를 확보해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입수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쿠바 군부가 드론을 이용해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군 함정, 플로리다주 키웨스트를 공격하는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쿠바가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에 드론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와 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삼성전자 노사가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를 빌미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측은 지난 12일 사후 조정 당시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제시하며 수용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 사태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충권 공보단장은 어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족쇄를 채워놓으니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사태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의도된 흑색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정 대표 등은 이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서울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젯밤 약 30분간 통화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중노위 2차 사후 조정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정부는 파업 시 긴급 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데 품격 토론에서 선거 판세와 현안을 토론하고요. 전격 인터뷰에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연결해 울산시장 단일화 등 선거 현안을 인터뷰합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삼성전자 총파업 예정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최후 카드 꺼냈는데 김민석 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 공식 언급하면서 노사 양측의 대화 합의 촉구했죠.
1: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이죠. 정부가 이제 긴급 장관회의 연 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네. 이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노사가 이제 2차 사후 조정을 시작하는데요. 김 총리가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거라면서 긴급 조정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제 어제가 처음입니다.
0: 네.
1: 긴급조정은 노조 외의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이를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에 대해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파업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삼성전자 노조는요.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1: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담화 직후에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이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사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측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납득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동일한 자세로 나온다면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할 수 있다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좀 분명히 한 거고요. 노조의 이제 핵심 요구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고정 비율 방식입니다. 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잡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가 논리의 근거가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올해 성과급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사측은 교섭대표를 이제 여명구 반도체 부문 부사장으로 교체했지만 협상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늘 타결 여부는 이 노조가 이 제도화 요구를 포기할지 사측이 추가 보상안을 내놓을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0: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 예,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정상 밤 10시부터 30분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로 이루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통화한 바 있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과 관련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0: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그 어제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팩트시트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 자료인데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또 이 한국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를 놓고 미국 국내에서 사실상 빈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무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미국 위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일단은 중국 상무부가 먼저 뭐 결과를 발표했죠. 정상회담 종료 이틀 만인 그젯밤에 각자가 중시하는 제품에 대해 양국이 동등한 규모로 관세를 인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보적 성과라면서 구체적인 제품과 인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뭐 협상이 별로 한 거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 계획을 지킬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의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밝혔고 추가 무기 계약 그런 패키지 판매도 준비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를 중단할 것이라는 요구 그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일단 지금 백악관이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또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이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에서 20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주말에 여야 대표가 지방으로 향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전북을 또 방문해서 전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0: 네, 전북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또 출동했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인데 이 무소속 현직 지사죠. 김관용 후보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정 대표는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속한 당을 말한다. 당정청이 한몸 한뜻이 돼 똘똘 뭉칠 때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그 전북 출정식에 안호영 의원도 어제 함께 했는데요.
1: 네.
0: 이 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원택 후보에 지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안 의원은 이제 함께 한다면서도 경선 과정에서의 이런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를 가진 도민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고요. 이런 가운데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정청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돕는 당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 감찰단까지 파견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찾은 충남 공주 현장에는 공천 신청을 철회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함께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이 지역의 원래 지역구 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정치 어른으로서 참석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이 윤용근 후보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백제의 심장에 이 심장에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장수가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이제 논란 끝에 철회한 정진석 아까 말씀드린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도 참석했습니다.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죠. 이 정 전 부회장이 현직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는 것이 진짜 내란이다 이러면서 금강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결전을 치르자고 독려했습니다. 한편 이 오늘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야외야 지도부가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1: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정부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네요.
0: 그 삼성역 주변 일구 공사에서 주철근이 절반가량 지금 누락된 것이 확인되는데요.
1: 네.
0: 이제 보강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행을 맡은 서울시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지해 보고한 다음에 보강 방안을 마련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정부에 보고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시설 면적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역 복합 환승 센터를 건설하는데
1: 네.
0: 이 지하 5층 콘크리트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설계대로라면 각 콘크리트 기둥마다 철근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한 개씩만 들어간 겁니다.
1: 네.
0: 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실무자가 설계도를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는데 누락된 철근이 2,500여 개에 이릅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요.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건 지난 4월 29일입니다. 서울시는 시공사 보고를 받은 뒤 20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과 회의를 거쳐서 이 보강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이런 해명을 내놨지만 국토부는 시공 오류가 수개월이 지나 보고된 점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 네, 지금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죠.
0: 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현장을 찾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정 후보 캠프 이인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철근 누락 공세는 괴담이자 음해라고 일축했는데 이 서울시 안전체계 안에서 건설사가 스스로 과실을 발견하고 보강까지 마친 사안을 뒤늦게 정치쟁점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 후보의 괴담 유포라고 받아쳤습니다.
1: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밀릴 만한 곳들은 이미 차들로 가득한데요. 사고로 어려워진 곳들도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수동터널을 막 나와섭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2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2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용봉 부근입니다.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동광주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수도권 구간이고요. 여기는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먼저 서안산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군자 요금소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군포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6km 구간 무척 답답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3: 예, 지난주 미국 증시는 최근에 상승 랠리를 멈추고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1.2%, 나스닥은 1.5%, 다우지수는 1.1%,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하락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AI 중심 상승장이 처음으로 강한 조정을 받은 겁니다.
1: 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3: 예, 아무래도 채권 금리 급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1: 예.
3: 시장에서는 높은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국채가 좀 급락을 했고요. 특히
1: 네.
3: 미국 10년물 금리가 장중 4.5%를 돌파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 예. 지금 채권시장 충격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3: 예, 상당히 강한 충격이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11.2BP 급등하면서 4.59%를 기록을 했고요. 독일 10년물 금리는 12BP 상승한 3.17%. 영국 10년물 금리는 무려 18BP 급등한 5.17%까지 올라갔습니다.
1: 네.
3: 특히 영국 장기 금리는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약 2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 네. 자,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3: 예, 시장이 이제 단순하게 일시적 유가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3: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기능을 못하고 있고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물가지표들이 연속해서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채권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급등했죠?
3: 예, 맞습니다. WTI 유가가 하루 만에 4.

0: 6% 급등하면서 배럴당 105.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이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이란을 압박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시장은 이를 당장 협상 진전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가능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미국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0: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는 단순 전쟁 뉴스보다는 높아진 물가가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채권금리 상승이 위험자산 심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중앙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게다가 각국 정부가 높은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모두 시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새 의장을 맞이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죠.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에 흔들리는 채권 시장이 케빈 워시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만으로 글로벌 에너지 충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이번 인플레이션이 단순 수요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급 충격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과도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꽤 있는 편입니다.
1: 네. 자, 그래도 S&P 500의 주간 흐름 자체는 강했던 것 아닌가요?
0: 예,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 급락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주간 기준으로는 0.1%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써 S&P 500은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2023년 12월 이후에는 가장 긴 주간 상승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처음으로 강한 조정을 받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 금요일에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넘겼다가 이후에 크게 빠져버렸어요.
0: 예, 최근 시장을 지배한 감정을 보면 놓치기 싫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AI와 반도체 중심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쉽게 시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 8,046포인트를 기록하자마자 삼성전자는 8% 넘게, SK하이닉스는 7%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6.12% 하락한 7,493포인트, 코스닥은 5.14% 하락한 1,12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 우리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0: 아무래도 글로벌 위험 자산 심리가 좀 악화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고 금리, 환율 불안도 동시에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외국인 매도가 사실상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반도체와 대형 IT주 중심으로 강한 매도가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화해 무드로 흐르니까 중국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던 부분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하락세가 더 강했습니다.
1: 지난 금요일 하락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것을 짚어주신다면요?
0: 이게 단순히 지수가 빠진 것보다는 좀 무차별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1: 네.
0: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AI, 반도체,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성장주와 테마주까지 전반적으로 급락하면서 팔 수 있을 때 팔자는 심리가 시장 전체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1: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보면 투매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0: 예, 이게 오전 하락 이후에도 반등 시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급락장이 나오면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기도 하는데 지난 금요일은 오히려 반등마다 추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단순 조정보다는 더 큰 하락 가능성을 좀 의식했던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환율 움직임도 이런 장세에 영향을 줬을까요?
0: 예,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부담까지 커졌고요.
1: 네네.
0: 그 결과 외국인 매도 압력이 더 강해졌었죠. 이 한국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좀 높은 시장이라서 환율 불안이 커질수록 증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자, 이런 와중에 위험한 신호도 나오고 있다는 건 뭘까요?
0: 네, 시장이 좋은 뉴스에도 반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겁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오히려 뉴스가 나와도 크게 반응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난 금요일은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급격히 이동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가장 궁금한 지점이 이게 추세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 충격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걸까요?
1: 지금 단계에서는 단기 충격 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거는 하락 자체보다는 이후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 안정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 시장 충격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0: 네, 지금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은 뭘까요?
1: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급락을 한 뒤에 성급하게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1: 특히 레버리지 ETF나 고변동성 종목은 낙폭 그리고 반등폭이 모두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 네, 이런 하락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1: 네. 시장이 그동안 과열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식혀줬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1: 최근 시장이 AI 중심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면서 과열 우려가 컸는데요. 지난 금요일 급락을 통해서 일부 이런 과열이 제거되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는 실적 그리고 체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다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월요일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1: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0.62%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조정세에 맞물려서 시초가가 낮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다만 조정이라 하는 것이 급격한 하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 만큼 필수적으로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뿐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날씨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 네.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주말 내내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기온이 올라갈까요?
3: 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높았고 경남 밀양이 35.1도 등 경남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 김해는 33.6도로 5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3: 이 오늘도 대구와 김천이 34, 춘천과 광주가 32, 강릉과 청주 31, 서울이 30도로 이 평년 7월의 하순 기온과 비슷하게 올라가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더운 이례적인 고온 현상 언제쯤이면 누그러질까요?
3: 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데다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일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 내일은 서울이 27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 서울이 24도 등 낮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날씨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0: 네. 자, 주말에 보니까 이런 때이른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 네.
0: 오늘처럼 햇볕이 강하고 더운 날씨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3: 네, 5월 중순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에 이 질병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가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0: 네.
3: 이 온열 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과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0: 네.
3: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3: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덩달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짙어지겠고요. 특히 울산과 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6.3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단일화가 꼽히죠. 울산시장 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5월 18일 46주년 5.18입니다. 우리 네. 광주의 그날을 함께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후보님 지금 광주에 계시죠?
1: 네, 광주에서 제가 오늘이 민주당 입당한 지 만으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작년 5월 18일 광주 민주묘지 앞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고요. 오늘로 1년 되는 날인데 5월 18일 우리 민주, 대한민국 민주의 정말 정신과 상징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신을 함께 다시 새기고자 광주에 와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 여야 지도부가 오늘 기념식에 모두 참석하는 걸로 보도가 나왔고 특히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사실 지난해 한 차례 5.18 묘지에 참배를 하려다가 사실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과연 5.18 영령들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볼 자격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12.3 내란 이후 반성이 없었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 전두환 계엄군 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었고 이 정의로운 항쟁을 잔인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총칼로 난도질한 일입니다. 그 유사한 일이 2024년 12월 3일 밤 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 입장,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제대로 변화 없이 몸만 와서 말로만 하는 과연 그걸 5.18 영령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는 5.18 민주묘지를 침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사실 지금 광주 시민단체들이 5.18 정치인 헌법 전문 수록을 반영한 개헌에 대해서 또 입장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개헌이 네네.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이번 국회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개헌이 안 됐는데요. 네. 장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거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특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 전문안 내용을 보면요. 네. 사실 트집 잡을 것도 없습니다. 없는 트집을 억지로 잡아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트집 잡고 말장난해서 결국 하지 않는 것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은 미국 방문 후에 행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 분석들을 네. 많이 합니다. 네. 오늘 기념식 참석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들 보시는데 네. 이게 표심 잡기용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1: 핵심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말만 다린다고 말만 한다고 과연 그게 말이고 행동일까요? 말과 행동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말과 행동에 저는 진정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그 배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은 당대표의 비겁한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에 따라 국민을 속이기도 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치인의 자질이 있나 하는 원색

0: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을 필두로 한 연세 단일화가 진보 진영에서 성사가 되면서 울산시장 네. 선거 구도가 이제 6파전에서 한 3파전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네네. 지금 조국혁신당과 단일화 마치셨고 진보당과도 네. 지금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24일에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하셨는데요.
0: 네.
1: 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단일화를 성사할 수 있었을까? 네.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 공인이려면 대의가 있어야 되고 대의를 지켜야는 공신과 진심이 있어야죠. 우리 민주 진영들, 우리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범민주 진영의 후보들은 대의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 마음을 진정성 있게 함께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자리 욕심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 민주도시를 이번에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 더 이상 12.3 내란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민의힘 지방정부 연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박탈해왔던 줄 세우기, 기득권, 그리고 미래를 없애왔던 이런 예산의 존재나 처시행정인 문제 이런 것들 이번에 타파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울산 미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범민주 진영 후보들 간에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바람이나 개인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진정성 있는 그동안의 토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시간은 걸릴지라도 방향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힘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100%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0: 네. 일단 지금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은 이제 먼저 시작이 되고요.
1: 네.
0: 저는 24일, 25일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광역의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는 형태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 네.
0: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일화 경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정책과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과 실행까지 함께하는 정말 손 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경선 결과는 그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까요?
0: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5일, 26일 정도면 시민들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누가 후보가 될지 궁금한데 후보님 단일화가 후보님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0: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죠. 중요한 건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진짜 하나가 돼서 손을 맞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종훈 후보 또 황명필 후보에게 청한 것이 있습니다.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선거 유세를 3명 이상 손을 잡고 함께하자. 함께 다니면서 함께 시민을 만나고 함께 우리의 정책과 방향성과 약속을 말씀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누군가 꿈을 접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1: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요. 지금 김두겸 후보, 박맹우 후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울산은 사실 국민의힘 계열 기득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또 막판 국민의힘 독지지자들의 결집도 대단하고 조직력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지역 신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도 대단하죠.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변수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더 겸손하게 시민들 해주시는 말씀에 귀 열고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안일화는 울산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1: 네. 이번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 선거연대를 보면 민주당이 울산 동구청장 후보를 진보당에게 양보를 했고 또 기초단체장 광역위원 선거구 일부도 이제 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김두겸

0: 정치권 측에서는 이거 표용 흥정이다, 의석 거래다, 야합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1: 그걸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의 정책보다는 상대에 대한 공격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민주당만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진보당도 양보를 했죠. 진보당도 중국 북 후보를 내렸습니다.
0: 네.
1: 그 구청장 후보를 내렸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전 지역구의 후보들이 난항의 상태인데 진보당에서도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후보를 내리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후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대의, 시민주인 되는 민주도시를 만들겠다는 대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기 위해 범민주진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야합일까요? 우리 범민주 진영이 우리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모든 범민주 진영이 하나가 돼서 TV3 내란 이후 무너져버렸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드는 듯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야합입니까? 야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을 대의를 승화시켜서 함께 손잡고 실천한 겁니다. 울산 시민들의 바램, 더 이상 울산이 고립되고 갇히고 낙후된 옛날 도시, 그리고 기득권이 득세해서 시민들을 줄 세우고 시민들에게 권력자가 함부로 하는 이런 낡은 정치 이제는 없애고 시민이 주인 되는 제대로 된 울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오늘부터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는 상황이라 이 단일화,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의 단일화가 과연 얼마나 성사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후보님께서는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질문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0: 지금 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한 거는 김두겸 후보와 박맹우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냐입니다.
1: 물론 뭐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뭐 박맹우 전 시장의 출마는 단순히 본인의 이익을 위한 출마라기보다는 국민의 지형이 너무 무너졌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정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 사당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진영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설프게 그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면 본인이 출마한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0: 후보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3파전으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더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1: 네네, 맞습니다. 박맹우 전 시장도 지금 여러 기자회견이나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김두겸 현 시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폐쇄되고 고립되고 경우에 따라서 좀 불공정한 반시민적 이런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이 이건 국민의힘의 오랜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반성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뭐 중간에 단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명분 없는 단일화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 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김상욱의 시민소통차를 통해서 예, 네. 민심 청취하고 계시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함께 다니시기 보다도 혼자 또는 한 소수의 인원들하고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조금만 길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번 5.18을 맞이하면서 참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저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준 건 시민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민들, 오직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도 머리에 딱 두 글자만 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선거운동 방식도 시민이 주인인 민주적 방식으로 철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소통차를 쓰고 유세차를 뭐 쓰지 않거나 최대한 제가 저를 광고하는 걸 줄이겠다는 이유는 시민이 주인이시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0: 네.
1: 소통차 만들어서 QR코드 번호해서 정책과 의견을 받고 또 선거운동원들도 뭐 제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기보다는 시민들께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제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고

0: 이걸 매일 밤에 라이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면 우리가 많이 떼져서 움직이면 시민들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시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근하게 시민들 곁에 다가가서 각 동네 동네별로 다 각 계층별로 각 직종별로 시민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기 위한 선거, 그걸 위한 노력들입니다. 시민들에게 힘과 세과시 하는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주권자신데 주권자들께서 정책적 판단, 선거 공론의 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중심 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막아가는 것, 이것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자, 후보님 그 공직 시작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는데 당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울산시장 후보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장경혁 네. 대표는 후보님을 겨냥해서 배에 불 지르고 혼자 구명포트 타고 도망간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0: 네.
1: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0: 저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싶어 군에 입대한 군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된 부대가 반란군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께 총칼을 겨눈다면 우선은 그 반란군이 국가와 국민께 총칼을 겨눌지 않게 막아야겠죠.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반란군이 그 반란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반란부대를 탈영해서 그 반란군과 맞서 싸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진짜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1: 네. 시민들이 현장에서 만나면은 후보님께 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궁금한데요.
0: 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즉 울산 시민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편파 짓고 시민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이거 좀 고쳐달라. 그리고 대중교통, 의료, 복지, 교육 다 무너졌는데 제발 기본을 좀 챙겨달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1: 네.
0: 지금 울산이 보면 부자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나 복지나 문화나 보육, 돌봄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을 챙기지 못하고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주인인 시민주권 민주주의 울산을 회복해야 될 절박함이 여기 있습니다.
1: 네. 최근 그 이재명 대통령도 현대 울산조선성 방문해서 AI하고 제조업 전환, 의사상생 이걸 강조했는데 후보님도 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반 산업혁신을 제시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네. 울산 제조업 현실과 맞닿아 있는 공약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0: 사실 기업의 변화를 울산시장이나 이렇게 행정가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율 노력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AI로 인한 노동 상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공장 현장에서 자동화 기계로 많이 대체되어버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크팩토리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1: 네.
0: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공장도 노동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변화, 울산이 제일 앞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있는 그대로 AX 변화를 노동자들이 축출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결국 러다이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갈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도 손해를 보고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제3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단순 생산 수단으로 봐서 대체 가능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기존의 산업전환이 힘든 노동자들은 직역을 바꿔서라도 계속해서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할 기한이 많이 남은 노동자들은 미래 직업에 맞게 재교육과 예를 들어 AI, AS 같은 경우에 학습과 관리 기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네.
0: 학습 관리 노동자를 바꿔야죠. 좀 구체적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울산의 시버스다. 그러면 지금은 울산 시내버스가 민영제인데 공영제로 전환한 이후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오래 일하기 싫다는 분들은 유인버스를 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자율운행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유인버스를 투입하고
1: 네.
0: 안정화된 노선은 무인버스를 투입하되 젊은 운전 노동자들에게는 이 무인버스를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점점 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안정적으로 직종 변환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1: 네.
0: 이렇게 각 직역별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요. 울산은 특히 노사민정협의체 구성과 강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자, 후보님 그 선거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후보님이 네. 이제 그 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남구갑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1: 민주당에서
0: 맞습니다.
1: 전태진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김태규 후보가 나오고 뭐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까지 4파전인데
0: 네.
1: 네. 기존에 지역구셨잖아요. 여기 네. 남구갑의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0: 남구갑의 선거도 저는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지역구였던 남구갑은 국민의힘에서도 최강성 지역, 그래서 PK 전체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가 다들 아시겠지만 12.3 내란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반성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헌정지에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의문이 드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던 분입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헌정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이걸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인물 과연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우리 전태진 후보 같은 경우는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참 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헌정수호 의지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를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궐선거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이제 선거연대 예, 후보 네. 단일화까지 지금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사실 다른 곳에서도 단일화 여부에 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을 지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나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 후에는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 통합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선거 이후에 민주진보 진영 재편 통합에 대해서
0: 저는 네. 범민주 진영의 통합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 승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거 과정에서 범민주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범민주 단일화를 이뤄내야만 선거 이후에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때서야 끌어안은들 과연 제대로 된 동력이 될까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시민 중심으로 하고 우리 범민주 진영의 여러 작은 차이들을 합해서 더 나은 대안,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우리가 함께 맞는 것이라서 더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정말 범민주 진영이 하나 되어 손잡는 데 관심이 있다면 선거운동 때부터 상대를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열심히 손을 잡고 더 소통하려는 노력,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나중에 할 게 이건 결국 못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울산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0: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이 시민주권 민주도시 울산을 회복할 기회 그리고 고립에서 탈피해서 불경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와 함께 호흡하며 낙후되지 않을 기회 그리고 울산에 무너져가는 산업 정주요권 떠나는 청년들을 다시 울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지금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제가 국회의원까지 내려놓고 나서게 된 겁니다. 너무 절박하고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노력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자가 선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민 유권자분들께서
1: 네.
0: 선거를 하시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믿어주시고 어머니. 손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상욱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2: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0: 실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2: 봄?
1: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 어떻게?
1: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1: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2: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1: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3: 여행 떠나요.
4: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3: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4: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5: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6: 58분 날씨.
7: 벌써 여름 이미지가 겹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30도 안팎의 더위, 가히 고온 현상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경상권은 30도 이상, 그 밖의 지역 오늘보다는 3, 4도 정도 내려가는 기온이지만 역시 가벼운 더위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모레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때 날씨 변화가 좀 있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 도 일부 해역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의 양은 5에서 20mm 가량 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5에서 40mm 가까운 비의 양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전도 역시 30도, 전주 31, 대구는 오늘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의 기온도 역시 29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벌써 46년이 됐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 오늘 여야 지도부가 선거를 또 앞둔 시점이라서도 있겠지만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김 의원님. 보통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 5.18 기념식을 하게 될 경우 여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점을 좀 신경을 특별히 더 쓰는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광주 지역은 네. 실제로 보면 민주당이 친화적인 부분이고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지도부가 많이 가냐 안 가냐가 사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못하고 또 실제로 야당 지도부도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이번에 가시겠지만 네. 사실은 영호남 간의 후보들의 이 질이 균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다만 네. 5.18 정신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의 수록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은 오히려 잘못하면 여당 지도부가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오. 예를 들면 개헌에 있어서의 예. 어떤 당 지도부가 약속을 한 부분에 지키지 못했다든지 아. 또 원식 의장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데 대한 아. 송구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0: 네네네.
1: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저도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봅니다만은 전두환을 미화하는 그런 보수 유튜브들이 너무 많습니다.
0: 아, 예. 어제 좀 그런 예. 유튜브들이 광주, 나오더라고요.
1: 예. 광주 현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북한군 소행이다. 아. 또 정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그런 유튜브까지 막 박정희가 왜

0: 좀 급증이 되는 5.18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어제 이미 사전 행사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추모식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현상도 좀 보이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수 진영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네. 뭐 보수 진영의 그냥 중심 세력으로 국민들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그런 문제죠.
1: 네.
2: 올해가 이제 5.18 46주기 아니겠습니까?
1: 네.
2: 이번 뭐 얼마 전에 이제 원식 국회의장과 또 뭐 민당 중심으로 이제 헌법 개정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너무 시간을 박아놨고 졸속 헌법 개정 논란만 아니었다면은 부마 민주항쟁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의 그런 민주 이념 개성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은 이것도 야당인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2: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5.18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각인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으면 안 되고
1: 네.
2: 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를 용인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향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6주기 5.18 민주화운동은 그런 단순히 이제 과거의 비극이 아닌 그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당시 강조가 보여준 그런 연대와 희생의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성숙한 그런 상상인과 그런 하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날로
1: 네.
2: 이렇게 이제 늘 기리고 새기면서 또 정치인들도 이 5.18 계기로 더 상생의 정치 협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인식 전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1: 네. 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평균 네.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22년 지방선거 비슷하게 1.8대 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네. 특히 눈에 띄었던 게 기초단체장 세 곳이 아예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특히 시흥시장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수도권이라서요.
0: 네.
1: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네, 이것은 아마 이제 여야 간의 그 정당 지지율의 차이로부터 지방선거 출발하다 보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이제
0: 그런 부분 특히 경기도 지역은 네. 민주당이 좀 이로울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계엄 직후에 하다 보니까
1: 네.
0: 여야 간의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으로서는 개인이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죠. 아, 맛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재미가 없다. 사실 이런 그 재미있으려고 돈 벌려고 먹을 걸 찾으려고 지방자치에 뛰어드는 세력이 없어졌다는 우리 지방정부 중앙정치 전체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지 사람들의 지원이 떨어졌다는 것을 꼭 나쁜 시그널을 볼 필요가 없다. 외국에 가보면 사실은 의원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게 선진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역으로 보면 당내 대능 지역의 당내 경선 비율은 과잉되어 있잖아요. 호남 선거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과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1: 예.
0: 돈 정치도 그 안에 묻어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측면 또 하나는 그 후보를 뽑는 과정이요. 너무 강성 지지층의 바이어스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고 정말 좋은 사람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당 내에서의 소위 리크루트먼트 시스템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하고 친한 조직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사람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어중간한 사람들 정말 좋은 뜻으로 역량 있는 사람은 얼씬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이런 폐해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1: 네.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장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거센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 경쟁력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서 뭐 후보가 기근 현상이고.

0: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50년 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수권 정당이었습니다. 오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리고 수출 경쟁력 6위에 이런 엄청난 기반을 갖추는데 그 정치적 뒷받침을 해온 그런 세력이 보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그런데 네, 네. 이번에 물론 시장이 현직 시장이고 뭐 경쟁력도 좋고 지역 내에 뭐 그런 안정적인 기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후보들이 잘 안 나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유권자 선택권을 갖다 박탈당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시흥시장이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거기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갖다가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는데 공천을 하지 않아버렸어요. 이건 한마디로 그런 유권자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 경쟁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다시 우리 당이 곱씹어야 될 부분이죠. 심산비상겸 윤석열의 그 오판에 대해서 네네. 비롯된 그런 당의 자정변화 쇄신 핵심의 노력을 이 선거 기간 내내 네. 함으로써 네네. 수도권 특히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정당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보수 진영 정치 희망자들도 영남권에는 매어 터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독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 인사들. 그 지역에도 유망한 또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선 확률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라 해가지고 또 출마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어떤 리스크를 온전히 자신이 짊어지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잡고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 좀 괜찮은 여건일 때는 인산인해로 사람이 몰리고 이런 이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1: 네, 제가 지역별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지난 한 금요일까지만 해도 31년 전 폭행 사건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는데 지금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그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지금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측이 지금 치열하게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지난해 11월에 그 시공사가 이 사실을 서울시에 알렸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에 알린 게 4월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일단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거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지연해서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서울시와 네. SH공사 등과 국토부와의 갈등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박홍근 그 기획예산처 장관 되기 전에 구룡마을 네. 방화사 불이 난 걸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온 부분이 예. 있는데 예. 예를 들면 10만 평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는 국토부가 해야 되고 이하는 서울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축소 조정했다. 주민들의 어떤 반응, 고익 방화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 시장은 말만 하면 이 과정 모든 게 다 이번에 뭐 광화문에 설치된 뭐 감사의 부분도 중앙정부의 방해가 있었다. 뭐 늦어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적잖이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협의하고 사실 또 중앙정부도 빨리빨리 서울시라 하더라도 물론 다만 저도 서울시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독장성은 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간격이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 오히려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상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네. 실제로 또 중앙의 어떤 그 예산이 서울시는 독자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소홀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도 생각해서 강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공수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철근 누락 건에 대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그냥 서울시장을 뭐 따놓은 뭐 당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예유만만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네. 요 근래 상당히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아 뜨거운 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오세훈 시장을 이제 맹공을 가하면서 엄청난 이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해필 이 이제 강남 GTX 노선의 철근 누락건이 이제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그 캠퍼 입장에서는 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둔 이 정치 공세,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로 이걸 만들면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런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그런 심판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간 건설사의 단순한 가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그런 비용과 책임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경위를 이제 서울시가 조사를 한 결과 이 실무상에 이제 도면 해석 그런 오류, 도면상의 철근을 그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1: 예.
0: 이걸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이게 시공사 측의 가실인 부분인데 이게 서울시가 직접 강급 공사로서 이걸 발주하고 서울시 감독관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현대건설이 이게 시공 비용 책임 모든 게 다 지고 있는 그런
1: 현대건설이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이걸 뭐 한 6개월 전에 일인데 이걸 오세훈 시장이 은폐를 하고 또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뭐 내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이거는 제3자가 잘못을 적발한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 과정 그런 어떤 점검 과정에서
1: 네.
0: 자신들의 실수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주처인 서울시에다가 자진 보고한 사안입니다. 이게 자진해서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1: 네네.
0: 이거 잘못을 시정 개선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현대건설에 보고한 거예요. 이걸 마칠 서울시가 이걸 은폐했다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엄해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은 이걸 안전 보강을 완료를 했어요. 현대건설이.
1: 근데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 대한 감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이 공방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0: 그러니까 이제 네.
2: 근본적으로는 네. 이제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술사 측면 설계 관리 감독에 대한 그 법이 너무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이건 여야 탓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그 관리 감독 감리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화되어 있다는 측면이고 또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주관하는 서울시에다가 왜 철저하게 그걸 관리 감독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과 감사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1: 네.
2: 부분이 있을 거고요.
1: 예.
2: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뭐 해명이 될 텐데 문제는 며칠 앞에 다가와 있는 시간 을 두고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그렇게 이걸 네. 작년 연말에
1: 네.
0: 이제 현대건설이 자체 이제 품질 점검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실수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주처인 서울시에다가 자진 보고를 했거든요.
1: 네.
0: 그 보고 이후에 이제 전문가 검토와 또 현장 안전 점검을 거쳐서 이제 보강 방안을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럼 보강을 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런 추가 보강 비용 역시 시공사인 전액 현대건설이 전액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은 당초 설계 기준보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서울시민들 보고한 사례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서울시가 뭐 몇 장 보고 받았고 이걸 은폐한 의혹이 있고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건 잘못한 겁니다.
1: 네, 그 정도로 사실은 두 후보 간에 지금
0: 네.
1: 경쟁이 더 가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2: 그렇습니다.
1: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정은호 후보에 대한
1: 예.
2: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날 밤에 있었던 부분이 전혀 뭐 5.18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컨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날 저녁에 뭐 뒤로 돌아가 봤자 저희들 손해입니다만은 사건의 근처 줄거리가 두 개예요.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밖에서 일어났던 일.
1: 네.
2: 밖에서 일어났던 실랭이를 벌렸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전혀 모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5.18 얘기 없었다라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0: 걸 없었다라고 일반화시켜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단일화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2: 공격 끌인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1: 네. 단일화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취자들도 요새 뭐 저희보다 그렇죠. 더 잘하시니까 오늘부터 인쇄용지가 이제 인쇄되기 시작하니까 1차 골든타임은 어제부로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사전투표 전날까지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김성태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가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 후보 간의 단일화는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2: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단일화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있어서 약자가 네. 강자를 이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이게 단일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입장에서는 때로는 진영을 넘어서서 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 강하고 센데 저 뭐 약자들이 저렇게 어떻게 힘을 다시 서로의 주장을 좁혀 나가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 강자를 상대로 이겨내는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1: 네.
2: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 북구 각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민주당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재수 부산 민주당 시장 후보가 닦아놓은 그 3선의 기반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한 40%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30% 지지율도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면은 사실상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이긴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단일화를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거기는 어차피 한설 1년 한이 있더라도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 중심적으로 단일화되는 거로 뭐 설사 말 단일화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은 무소속 한동훈 당신이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를 사퇴해라.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단히 부산 북구 갑 주민 유권자들 위해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이제 선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 절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입법 권력 중심의 그런 폭주 여기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부산 북구갑 주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는 보수 진영의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표 쏠림 현상으로서 이 단일화 효과를 상쇄시켜버리면서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 의지를 아마.
0: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사 나왔습니다만은 양 후보의 12%가 다른 데로 가거든요. 하정우 후보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말하자면 저기 한동훈 지지자층에서는 차라리 하정우가 되는 게 나아. 박민식 후보 입장은 차라리 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욱 후보의 문제가 그 여기서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지원 유세를 하는 그 한동훈 측 부분에 대해서
1: 네.
0: 눈 감아줘야지 그게 서로 간에 단일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더 적대감이 심해서
1: 네.
0: 차라리 한동훈이 안 될 바에야 하정우가 되는 게 나 이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장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살아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봐야죠.
1: 네, 그럼 지금 이 일종의 그 3파전 이 상황이 그냥 끝까지 갈 것 같다라고.
0: 근데 처음부터 예를 들면 네. 그 조기에 누가 한쪽이 쭉 치고 올라가면 몰아주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확실하게 하정우 후보를 이기고 있거나 압도하지 못하는 데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이 하정우 후보가 지금 계속 1위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계속 갈 걸로 보시는 거죠?
0: 그럴 수밖에
1: 거죠?
0: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선거하고 맞짝 개념. 부산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뭐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정당성이 없잖아요. 전재수한테 안 돼가지고 저기 성남 왔다가 서울 왔다가 찍고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네. 한동훈은 또 무슨 명분이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울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울산시장 여론 100% 여론조사로 해서 단일화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되면 좀 추격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무래도 울산은 노동자 뭐 우리 저 어머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성과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이제 여당 프레임이라든지 네. 앞으로 북한 강로 문제들도 예.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울산 가셔서 조선업 관련된 네. 분도 미팅도 하시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김두겸 후보, 박명 후보는 끝까지 또 갈까요?
2: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가장 발전된 지역 중에 하나가 그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을 통해 가지고 그 지지 기반은 10%대 이상의 그 공고한 그 기반이 있어요.
1: 네.
2: 거기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진보당, 조국 혁신당이 전격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일화를 아마 저는 민주당 시장 후보 김사후로 정리될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진보 진영의 교통정리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현직 김두겸 시장과 또 박명우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분도 울산 시장을 두 분이나 얘기만
1: 하랍니다.
2: 그러니까 웬만큼 또 지지 기반이 있어요.
1: 예.
2: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심해야 민주당, 진보당, 조국 혁신당 이 단일화 후보와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는데 만일 이 부분도 끝까지 지금 이제 투표용지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중간에 사퇴를 해가지고 이제 꼬표를 꺼어가지고 어느 한 후보로 정리되지 않는 한 힘든 건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보수 진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 수밖에 없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요
1: 네.
2: 상대 진영의 어떤 그런 결속도 중요하지만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의 분열 이 분열 양상은 이게 절대 상대 후보 그 진영 경쟁한 후보에게 표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안 가요. 그러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의 교통정리가 중요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 이런 관리 이런 중앙당의 정치적 역량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주말에 쭉 유세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전북이었습니다.
0: 네.
1: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일주일에 세 번이나 지금 전북을 찾을 정도고 어제는 그 단식까지 하셨던 안호영 의원도 네. 나오셨더라고요. 그만큼 경쟁이 지금 김관영 지사하고 이원택 후보 간에 예, 경쟁이 굉장히 지금 박빙인가?
0: 네.
1: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일부 김관영 지사가 이기는 이런 조사도 있고
1: 예. 네,
0: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 김관영 지사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너무 거칠었다라는 거고
1: 네네.
0: 전북 지역에서 그 김 지사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1: 예.
0: 지사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원택 후보는 험결이 없느냐. 그걸 공평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김관영 지사의 언론 플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가 있을 때 나는 복당이 안 된다.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라면 나는 복당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을 굉장히 활용하는 선거 플레이고 전통적으로 뭐 경북이나 대구가 그렇듯이 전라도 전체에서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나중에 입당하면 돼 이런 것이 일반으로 포용적으로 유권자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더 냉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김관영하고 이원택 중에 인물에 대하여 조금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김관영을 조금 더 이원택보다는 큰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그 여진이 남아있는.
1: 여진이 남아있게 하는 이유다.
0: 이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래서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보면 전북지사 이원택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에 조정식 의원이 합류한다는 이 기사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국회의장 후보시잖아요. 6선이고.
0: 네.
1: 그리고 또 친명으로 대표적인 친명이라고 하는 조정식 의원까지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예.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6.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괜찮은 성적표를 손해지고 바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은 이제 당대표 연임을 가져가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또 이번 제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1: 보시면은.
2: 상대 정치 네. 세력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네. 그게 너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일 정청래 당대표가 전북지사 선거를 갖다가 실패를 해버리고 무소속 김관영 지금 현직 전북지사 후보가 만일 당선되면은 상당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제가 시간 때문에 일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2: 이어가죠.
1: 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0: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북지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 대표님, 네, 말씀 더 이어가시죠.
1: 제가 앞에 이어가면은 정청래 당대표는 이 전북지사,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텃밭 아니겠습니까?
0: 네.
1: 여기는 어떤 경우든 민주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게 지사가 넘어가 버리면 정청래 당대표는 위험해져요.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0: 네.
1: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계 쪽과 그리고 정청래 대표 진영 간에 복잡 미묘한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김관영 지사가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명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자기는 캠프에 많이 합류를 시키고 그 사람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는 또 좀 저는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식 민주당 지금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네. 이런 양반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이현택 지금 현재 전북도지사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갖다가 그걸 맡았다는 것은 이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민주당 내 육선의 조정식 지금 차기 네. 국회의장 네.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네.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정청래 당대표나 민주당 차원에서 전북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에게 보이는 정치적 도의와 상식이 있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의총에서 선출된 사람이면은
0: 네.
1: 그러면 앞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왜 국회의장이 되면 특정 정당의 당적을 왜 박탈해야 됩니까? 정치적 중립의 업무를 지키라는 이야기거든.
0: 네.
1: 그런데 국회의장 후보로 이미 선출된 이 사람이 국회가 강제적으로 해산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이 되는 건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건데
0: 네, 예.
1: 이 사람까지 나서 가지고 민주당 지금 이제 전북지사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전북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정치적 도리와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김 대표님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비판하고 계신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노 코멘트하는 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2: 뭐 실제로 응? 가서 뭐 선거운동이 하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지잖아요. 대구 네. 군위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 1,701분이 어제 탈당을 하고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군위가 지금 신공항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 그 지점인데 자 2천 명 가까운 국힘 당원이 집단 탈당을 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신공항 사업 지연, 지역 소멸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2: 그래서 말씀하십니까? 대구 경북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산 경남도 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추경호 후보를 뽑은 것 자체도 뭐 여전히 이제 윤어게인 세력에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하고의 어떤 지지율 격차 거의 나지 않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자체도
0: 네.
2: 사실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0: 예.
2: 실제로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이나 대구나 현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현 정부 출범한 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0: 예, 예.
2: 그런 의미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한 번은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마 대구 경북의 보수 유권자들은
0: 예.
2: 민주당 후보나 혹은 김부겸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0: 예.
2: 한번 보수 진영의 채찍을 정신 차리라는 어떤 해출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정말 실제로 지역 중심의 정당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전라도 또 혹 전라도의 민주당
0: 네.
2: 또 대구 경북의 국힘당이 사실은 많이 썩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네. 군이 당원들이 어떤 공항 문제로 나왔습니다마는 뭐 청송인호 이런 데 보면 해마다 군수를 뽑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뭐 그 뇌물 사건이라든지 해외 또 뭐 도의원들이 뭐 가서 뭐 문제가 돼서 네. 경질되기도 하고 네네. 이제 그런 것이 골마 터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그걸 꼭 뭐 국민의힘 지역의 대구 경북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지금 보면은 공항과 관련한 군위군도 그렇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비대위도 또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고 이게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
1: 상당히 일본은 영향이 좀 미쳐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 15일 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
0: 신공항 부지
1: 신공항 부지를 예. 방문하고 네. 그 인근에서 이제 모내기 체험을 하시고. 했잖아요. 논농사는 모내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한껏 고무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신공항 사업 지연하고 또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상당히 위기감이 그 지역 주민들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공항 이전 사업 같은 경우는 20조 가까이 드는 그런 천문학적인 재정이 네.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예,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에 그런 사흘이 걸린 그런 통합 신공항 사업을 아무래도 뭐 지역을 뭐 지역의 이제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권세력인 지금 특히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도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역대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최강의 후보고 최적의 후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정 부분 당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지역 내에 이런 지지 선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지역

0: 대구 경북시 너무 이제 보수진영의 텃밭이라고 지역을 예멸한 그런 정치에 뭐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앞으로 보수진영의 정치적 변화 막 이런 부분을 선거 기간 내내 각오를 또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1: 봅니다. 네.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사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거 판세를 민주당은 격전지 가운데 서울과 강원은 우세 그리고 경북을 제외한 영남권 네 곳은 경합으로 봤다는 보도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견했어도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의 선거판세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2: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의 아니 경남의 경우에는
1: 예.
2: 예컨대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기초단체장은 다 국민의힘 후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강원도는 좀 그게 혼조가 되는 부분이 있을
1: 네.
2: 수 있고
1: 네.
2: 대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청장 후보는 다 국힘당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시장 후보는 경합이 되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1: 네.
2: 재미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시장이 야당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최근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지간하면 사실은 인기 있는 현재 시장들이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의 박형준 시장 못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의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지난 대선에 뭐 했습니까? 서울시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명태훈 때문에 질질 끌려갔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뭐 감사의 탑이라고 쭉 광화문에 시민이 돌아다니는 날 장소에 그런 거 놨다가 오히려 또 예산 낭비라고 질타를 받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은호 후보의 문제하고 별대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네 번 했는데 뭐 했느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2: 박빙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부동산 아젠다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급도 없이 장터콩 문제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상에 오 후보가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1: 네.
2: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1: 네.
2: 사실은 경합 우세로 볼 수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1: 네. 네.
2: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 예.
0: 경북을 제외한 15대 1의 완성을 갖다가 선언한
1: 그랬죠.
0: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갈수록 진영이 이제 역대 어느 선거든 진영 내적인 어떤 그런 결집은 이루어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큰 가오를 범하지 않는 정당일수록 뭐 거의 이제 박빙의 성부로 가는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영남권에서 뭐 그동안 이제 뭐 경북병원은 전부 다 사실상 자신들이 이긴다고 그러던 지역에 울경과 대구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경합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보수 진영 결집을 막기 위한 부자 몸조심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기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기고 있다는 그런 또 뭐 가령 뭐 부산 북구 갑도
1: 네.
0: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부산 또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이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네들도 홍보할 때는 엄청 센 여론조사를 갖다 대요. 그렇지만 국민 전체나 영남권 전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 이 경북을 빼어나온 나머지 내거는 이게 뭐 빡시게 지금 경합을 벌리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의미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 이게 이제 민주당 슬로건 캠페인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15대 1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영남권에서부터
1: 그렇죠.
0: 나올 수가 없어요.
2: 그러니까 더 신나서,
0: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2: 더 신나서 장동욱 대표가 불경을 열심히 띄워달라는 민주당의 부탁이기도 해요.
0: 뭐 우리 장동욱 대표는 민주당 전략 자산이
2: 예, 계속 전략 자산이니까
0: 떠주길 바라는데
2: 국민의힘이 이길만 하니까 열심히
0: 장동욱 대표도 요즘 뭐 상당히 군행적으로
1: 네.
0: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1: 네.
0: 있죠.
1: 오늘 지금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사후 조정을 통한 협상에 나섰는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이다라고들
2: 네.
1: 하고 있는데 긴급조정 카드 가능성을 지금 총리가 언급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언급을 하셨는데 예, 예. 뭐 이것은 사실 노동부 장관 물론 뭐 노동부 장관도 총리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이렇게 그 개입을 하면 정부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는 게 맞고
1: 네네.
2: 또 솔직히 정치적으로 보면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만두고 이제 좀 있으면 전당대회를 나와야 되는데 양대 노총을 적대화하는 조정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7조 가까운 수익을 얻는데
1: 네.
2: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명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초글로벌 기업의 수익 자책을 다 국가 경제에 위태롭게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닉스나 현대자동차 밥이 일어날 때마다 조정이 일어나야 될 정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부로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성계 대표님은 지금 삼성 노사 협상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 저도 뭐 23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초기업 노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은 만큼 성과 배당을 갖다 자신네들 조합원들에게 그만큼 걸맞는 뭐 배당을 해달라 이런 요구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국민적 이제 상식선인지 아닌지 이거는 노조 차원에서 아주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삼성 지금 현재 반도체 AI 이런 호황 특수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0조에서 400조 지금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럴 될 예정인데 이걸 갖다 15% 그걸 다 자기네들 성과금으로 날아먹자. 이거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거예요. 왜? 삼성전자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항물질이라든지 안 그러면 웨이퍼 그 세척하는 그런 일들은 또 용역업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용역업체 종사장 같은 경우는 예? 임금이 삼성 본체 지금 정규직 직원들보다 뭐 거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 예.
0: 여기에서 천문학적인 성과금 6억 칙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삼성 그 AI 반도체 협력 하청회사 같은 경우도 한 40만 명 되는데 그네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노조운동은 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사회성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우리도 일정 부분 뭐 회사 경영 성과가 좋으니까 이익금을 챙기는 부분 좋아요. 챙기더라도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 협력 1차 2차 밴드나 또 산에 그런 비정규 노조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 체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국민적 호응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삼성 경영 성과금 대비해서 이걸 자신들의 몫으로 이걸 주장해버리면은 그러면 삼성 그 전자 반도체 증설 공장을 위해서 정부는 송전탑 건설하고 또 조업물 제공해야 되고 이거 다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1: 네.
0: 이런 비난이 생기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품격통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날씨 정보입니다. 연일 여름 못지않게 덥습니다만 모레쯤 비구름대가 지배하면서 더위가 이날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때 내일보다 5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 되찾겠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서 모처럼 공기가 선선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 30도 안팎입니다. 서울, 대전이 30도, 강릉 31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의 낮 기온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맑은 날씨 쭉 유지하다가 밤에 높은 구름이 들어오겠고요. 내일 밤부터 흐려져서 모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 5에서 20mm, 남부와 제주 5에서 40mm 정도 되겠습니다. 단 며칠 만에 온열 질환자가 26명이나 발생했다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 또한 매우 나쁨 단계 예보되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우리 축구대표팀 26명이 확정됐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네 번째 본선에 나가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대표팀 26명 드디어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4: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광화문에서 팬들과 함께 정말 축제처럼 네. 큰 전광판에 선수 쫙 나오고 그러면서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대로 들어가야 할 선수는 다 들어갔고 저 선수 조금 부상인데 그래도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회 연속 출전하는 손흥민 선수 있고요. 또 이제 차세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 포함돼 있고 든든한 수비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 주전으로 딱 포진해 있는 거 보면 뭐 전체적으로 안정감은 보여요. 그리고 다른 명단들을 봤을 때도 공격진의 오연규, 조규성 그리고 미드필드에 황희찬 선수 있고 황인범, 이재성 선수 있고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이런 선수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은 다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어떻게 될 거냐 했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기량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해외파 위주로 선출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기대했던 선수들이 없지 않냐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인 면을 좀 더 본 것 같아요. 이 선수하고 네. 호흡이 잘 맞아야지 새로운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전략 보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32강 진출 일단 목표다.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거 보면 사실 일단은 겸손 모드로 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1: 네.
4: 오늘 이제 미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파 선수들이 24일부터 훈련에 합류하게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대표팀 명단 지금 무난하다.
1: 이렇게 무난하다. 네. 네. 우리 김한수 기자는 무난하다고 평가를 하셨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개막까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4: 네.
1: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하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4: 딱 두 가지죠. 일단은 현지 적응력. 멕시코가 낯선 곳이고 고지대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경기하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훈련지를 솔트레이크를 선택했어요. 뭐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될 과달라하다는 한 1600m 정도 되고 솔트레이크 시티는 145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경험보다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고지대 훈련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1: 네.
4: 근데 이제 뭐 조별리그는 이동 거리가 별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2강전 이후에는 이동거리가 생길 거고 또 기후변화 확실하게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변수들을 잘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고
1: 네.
4: 이제 앞으로 그런 그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31일에 트리니다도 토바고 그다음에 6월 4일에 엘살바도로 뭐 일부 전 보면 우리보다 너무 떨어지는 팀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지대에서 우리 선수들의 적응력을 기르는 거니까 일단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4: 두 번째는 이제 경기력을 회복해 야 되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선수 황인범 선수 부상에서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재성 선수나 이강인 선수도 지금 몸이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끌어올려줘야 경기를 잘 풀어갈 것으로 보이고
1: 네.
4: 사실 그 1차전을 우리가 이기고 가야 편한데 그 패트릭 시크 그 레버쿠젠 공격수의 그 그림을 보면 뭐 큰 데다가 발도 잘 쓰고 특히 머리를 잘 써요. 이런 선수가 있을 때 우리 수비 과연 어떻게 잘 막아낼 건가. 그리고 그 선수를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리옹의 요술사라고 불리는 파벨 슐츠.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영표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대가 크고 적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드하고 조직력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도 빠른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슐츠 선수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첫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죠.
4: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우의 수가 없죠.
1: 알겠습니다. 또 여자 축구 얘기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어제 입국했습니다.
4: 네,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워낙 뭐 오래간만에 이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심들도 집중이 됐는데 그래서 뭐 국내 취재진도 있었고 또 이제 약간의 뭐 응원해주는 통일단체도 있었는데 정말. 싸늘하게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어떤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버스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최근 아주 급냉된 남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22일 저녁 7시에 수원 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4: 뭐 우리 FC 위민 같은 경우 지소연 선수도 있고 김혜리, 최유리 선수도 막강한 데다가 일본 출신의 아야카라든가 히로이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고 브라질의 네. 그 밀레니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조금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내고용 선수들이 뭐 구체적인 명단 같은 건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면 뭐 김경영이라든가 이수종, 최금호 이런 선수들은 17세 이하나 20세 이하 그 북한이 한번 세계를 호령할 때 그때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내년 월드컵을 앞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팀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홈 경기잖아요. 홈에서는 한번 축구공 둥글기 때문에 네. 지난 11월에 진 거 한번 이렇게 서력하면서 우리 이제 그런 것 좀 기를 좀 살렸으면 하는데 20일 날 이제 KBS 1TV를 통해서 이제 중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북한 여자 축구가 세계 9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내년 브라질 월드컵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조금 지켜봐주고 저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좋은 뭐랄까요. 스파링 파트너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0일 수요일 1TV 6시 50분. 저녁 6시 50분입니다.
4: 네. 네.
1: 자, 한화타선 폭발하니까 팬들이 새로운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4: 네. 한화의 독수리 오용제 이른바 폐몽강 노호입니다. 2번 타자 페라자, 3번 문현빈, 4번 강백호, 5번 노시환, 9번 허인석까지. 노시환 선수가 부활하니까 사실 걸을 데가 없는 타순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타선이 한번 지나가면 홈런이 터진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페라자 선수가 지금 8개, 강백호 뭐 10개, 다른 선수를 7개 치고 있어서 걸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수들이 잠깐 주춤하게 되면 뭐 최은성, 김태현, 이원석까지 홈런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포군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화가 이제 이 정도 치니까 사실 지난해 강력한 뭐 이렇게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우승했던 염경엽 감독이 올해는 좀 하나가 재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로 단순 비교되는 게 아까 이제 뭐 8개부터 10개가 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LG 같은 경우는 오스틴 선수 11개 치고 그다음에 이제 문보경 선수 5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네. 막강한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이제 뭐 박준영 선수가 1군 데뷔해서 하기도 했고 또 주말에 화이트 선수가 선발 복귀를 했긴 했는데 선발 라인업이 보강되는 거에 비해서 불펜이 조금 아직도 좀 불안해요. 어제 사실 그 5회까지 저기 막 그 유현진 선수가 4-1 이렇게 앞선 상황을 해줬다면 불펜에서 지켜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만 8-7로 역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 뭐 윤산음, 조동욱, 뭐 김종수, 이민우로 버티는 네. 불펜은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1: 네. 자, 기아 2년차 박재현이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활약으로. 홈런 선두인 김도영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4: 네. 어제 이제 그 김도영 선수가 시즌 13호로 이렇게 1위로 올라갔는데 그 앞에 있는 1번 타자가 6타수 5안타 2타점 4득점 도루 2개. 그래서 16-7의 대승을 견인했는데 이 선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개인 최다 안타거든요. 한 경기 5개. 마지막 6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못 친 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아기 호랑이 치고는 굉장히 센 호랑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근데 본인이 강한지는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하루 간절히 야구를 하고 있다는데 하루하루 간절히 야구하는 것 치고는 정말 무서운 호랑이가 출연했습니다. 고교 3년 동안 홈런 하나 쳤대요. 근데 지금 7개 치고 있습니다.
1: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스포츠 먼데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5월 18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0: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따뜻한 실로 기다린 5월에 벌써 여름 이미지가 겹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히 고온 현상이라 할 만합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3, 4도 정도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가벼운 더위 지속되겠고요. 경상권은 그대로 3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낮 기온이 5에서 10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모레 내리게 될 비의 양은 중부지방 5에서 20mm, 남부와 제주는 5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 바람도 이날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 31도, 대구 34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32도 등 26에서 3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고 내일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질 텐데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등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로 조금 내려갑니다. 24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광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어제 전군의 사단 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일련의 중요 군사 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외신들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7일 오후 강요 회의를 소집해 전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국방부가 휴전선언으로 중단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채권금리 급등이 인공지능 기술주 랠리의 최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각 지난 16일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했고 30년물은 5%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30년물 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에 달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압력 연쇄고리가 형성되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제4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진압유공 정부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서운 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